0: 당연히 붙지. 너 뼈가 부러진 돌도사 이야기 기억 안 나?
1: 기억나면 내가 이렇게 걱정을 했겠어.
0: 그런가?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어서 해보슈.

0: 옛날에 엄청난 수련으로 뭐든지 맨손으로 격파하는 돌도사와 그의 제자가 있었어.
1: 살파! 맨손 격파! 아무나 못하는 거야! 후! 합! 합! 합! 합! 합! 합! 가이가 나가이가 이가이가 이가! 야! 봤지?
2: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깨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1: 하! 하! 오랜 수련의 결과랄까!
2: 저는 많이 미흡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넌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굉장히 어려울 거야.
2: 됐는데.
0: 사부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돌도사는?
2: 돌 사부님. 이거는 무리입니다요. 하지 마십시오, 사부님.
1: 에이, 잘! 완벽히 단련된 이 발로 깰 거야.
2: 아닙니다. 다치실 것 같아.
1: 이가.
0: 그렇게 과시하다가 그만. 팔뼈가 부러졌어.
3: 만지지 마. 저 부러질 것 같아.
0: 걱정하지 마. 돌도사님 뼈도 금방 붙을 거야.
4: 어떻게?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붙는 건데?
0: 그 어떻게 붙냐면 그 몸속에 풀 같은 게 있어서.
4: 풀? 풀?
0: 아 그래! 홍신박쥐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뼈 딱지야. 뼈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5: 긴급 상황.
6: 긴급 상황? 누구세요?
5: 난 평소에 뼈를 만드는 뼈세포.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복구하는 구조대장 역할을 맡고 있지.
6: 우와, 구조대장?
5: 뼈가 부러진다는 건 엄청난 재난 상황. 하지만 침착하게 잘 대응하면 뼈를 복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우리 같이 뼈를 복구해볼까?
2: 야!
1: 돌도사 팔이 부러졌어!
5: 자, 다들! 침착해. 자, 지금부터 돌도사의 팔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 모든 뼈세포 대원들과 혈장은 뼈 복구에 힘쓰도록.
7: 네!
5: 우선 혈장은 칼슘을.
7: 칼슘!
5: 뼈의 주재료인 이 칼슘. 칼슘을 이용해 새로운 뼈를 만들 수 있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뼈로 부러진 두 뼈를 잇는다. 실시!
7: 실시!
8: 뼈를 만들어 잇자, 잇자.
5: 혈장!
9: 네!
5: 계속 새로운 뼈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혈장, 칼슘을 계속 부탁해.
9: 걱정하지 마. 내가 칼슘을 더 가지고 올게.
8: 뼈를 만들어 잇자, 잇자.
5: 뼈 세포 대원들, 뼈를 잘 잇고 있나?
7: 네!
5: 더 촘촘히 잘 잇을 수 있도록 한다. 실시!
7: 실시!

0: 왜 이래?
1: 무슨 일이에요?
2: 아이, 그게 돌도사가 갑갑하다고 팔을 고정시키는 깁스를 풀었어.
0: 아유, 사부님! 아유. 이거 깁스 풀고 있으면 뼈가 제대로 안 붙는단께요?
3: 아유, 답답해! 아유,
0: 그래도 하셔야 돼요.
3: 아유, 간지럽다니까. 조심, 아파, 아파.
4: 맞아, 나도 갑갑해. 막 가렵고.
2: 그렇다고 자꾸 움직이면 안 돼. 뼈가 잘못 붙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깁스를 풀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4: 네.
2: 돌도사는 다시 깁스로 부러진 팔을 단단히 고정했지. 그리고 우린 계속해서 뼈를 복구했어.
5: 뼈를 만들어 있자 있자 뼈를 만들어 있자.
2: 그런데
0: 회장, 큰일 났습니다. 뼈가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6: 무슨 소리야? 아직 이렇게 칼슘이 많이 칼슘이 바닥났네. 나 혈장은 뭐 하는 거야? 혈장 어서 칼슘을!
0: 대장!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6: 왜? 무슨 일이야?
0: 그게 그 돌도사 몸에 칼슘이 다 떨어졌어!
6: 뭐라고? 칼슘이 떨어지면 더 이상 뼈를 만들 수 없고 뼈 복구는 실패야!
4: 그럼 어떡해요?
2: 몸에 칼슘이 많아지려면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4: 칼슘이요?
2: 그래. 그래도 다행히 돌도사는 칼슘이 많은 치즈, 두부, 마른 멸치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었고 몸속에 칼슘도 다시 많아졌지.
7: 자, 여기 칼슘.
0: 칼슘. 응? 칼슘. 드디어 다 채웠다.
6: 혈장, 계속 칼슘을 부탁해.
7: 응, 그럼 내가 칼슘을 더 가지고 올게.
2: 자, 다시 칼슘이 채워졌다. 계속해서 새로운 뼈를 만들고 있는다. 실시!
8: 실시!

0: 이렇게 약 한 달이 지나면 뼈가 이어지고 약 세 달 뒤 완전히 굳으며 뼈가 다시 붙게 되는 거야.
1: 우와! 붙었다! 우와, 대박! 감쪽 같아!
2: 우와, 드디어 뼈가 잘 붙었다! 우리가 해낸 거야!
3: 우와, 해냈다!
2: 야, 이리 와! 자, 오준 대원대 고생했다. 오늘부로 돌도사 8회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제한다. 뼈 복구 완료.
0: 뼈가 잘 붙으려면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4: 명심하겠습니다.
0: 또 부러진 부위가 잘 고정될 수 있게 깁스를 마음대로 풀거나 이렇게 막 움직여선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4: 네! 답답해도 절대 안 풀을 거예요.
5: 그래! 그래야 돌도사님처럼 뼈도 잘 붙지.
4: 근데 누나, 돌도사님은 어떻게 됐어?
5: 글쎄, 어떻게 됐을까? 돌도사는 깁스를 풀고 과격한 격파는 절대 하지 않았대. 그 대신
6: 이게 무술 좀 한다고 까불어. 돈 빨리 안 내놔.
1: 사부님 도와주세요.

0: 사부님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 안녕하세요.
1: 그 후 돌도사는 튼튼한 큰 발로 산적들을 잡으면서 왔대.
2: 우와! 우리 돌도사님 뼈가 잘 붙어서 정말 다행이다.
1: 맞아.

0: 우리 호떡이 뼈도 빨리 붙길 바라는 마음으로 짜기 뼈딱지 선물로 줄게. 노래 잘 부르면
1: 자신 있다고?
0: 좋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야호!
0: 뼈가 부러지면
1: 뼈세포가 출동.
0: 뼈세포 출동해
1: 부러진 뼈 있지.
0: 뼈를 있는 동안
1: 움직이면 안 돼.
2: 우와, 잘하는데?
1: 떴어.
0: 좋아, 계속해볼까? 깁스 답답해도
1: 절대 풀지 말자.
0: 뼈를 만들려면
1: 칼슘이 필요해.
0: 칼슘 많은 음식
1: 많이 많이 먹자.
0: 예! 예! 짠!
1: 우와! 우와, 뼈 딱지!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내쳐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고추대.

0: 무사히 아지랑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린쪽기 구조대 새로운 대원의 탄생!
1: 얘들아 안녕!
2: 무기다! 무기야 잘 왔어!
1: 고생했어!
3: 잠깐만 근데 쟤는 여기 또 왜 온 거야? 설마 저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니겠지?
1: 설마!
2: 설마!
1: 맞아! 이다도 그린조끼 구조대 하려고 왔어.
2: 뭐?
1: 근데 이다 그린조끼 구조대 할 자격 충분히 있어. 나보다 책도 더 많이 읽고 노력도 더 많이 했다고.
0: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원을 뽑기 위한 마지막 순서가 남았죠.
4: 아, 진짜 떨린다.
1: 마지막 순서는 바로
0: 서포터 참여 투표.
2: 서포터 참여 투표?
3: 그게 뭐야? 뭐지? 처음 듣는데 나는?
0: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테스트들.
5: 대화룡.
0: 그 영상을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 서포터분들이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누가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면 좋을지 서포터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조끼 구조대를 응원하시는 서포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린조끼의 주인공이 누군지
1: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0: 네! 과연 서포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린조끼 구조대원은 누굴지? 오,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6: 우리 영평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까지 늦어서.
1: 아니야! 괜찮아! 너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7: 여러분!
1: 아빠!
7: 저 우리 뿌기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 뿌기 그동안 바다 쓰레기를 열심히 청소해 왔어요. 친구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를 먹고 이 아빠처럼 목숨을 잃게 될까봐요. 이렇게 착한 뿌기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기를 이 아빠가 응원합니다. 뿌기 화이팅!
8: 나 고래도 이다랑 뿌기를 응원해요.
1: 고래 저쪽으로 갔는데.
8: 이다랑 뿌기는 고래를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날 지켜줬어요.
9: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8: 이다랑 뿌기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
2: 대단한 일을 했어.
10: 우리 매너티도 이다와 뽀기를 응원해요.
11: 이다와 뽀기는 우리를 돕느라 아지랑이 섬에도 늦게 간 거예요.
10: 그러니 여러분, 이다와 뿌기를 그린조끼 구조대원으로 뽑아주세요.
0: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서포터 여러분들이 이다와 뿌기에게 엄청나게 많은 표를 주고 계시네요.
1: 이제 투표를 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0: 이렇게 온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0: 이다와 뿌기는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다와 뿌기에게 주어진 그린조끼 구조대 첫 번째 미션은?
1: 먼저 뿌기 대원의 첫 번째 미션! 뿌기 대원은 지금 바로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가서 바다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해주다죠.
2: 네, 알겠습니다. 뿌기 출동!
1: 뿌기 파이팅!
2: 파이팅!
1: 파이팅! 다음 이다 대원!
3: 네!
1: 이다는 우리와 함께 만나야 할 친구들이 있더죠.
0: 어떤 친구들?
3: 에이, 가보면 알아. 지금 가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1: 친구들을 만나러 출동!
3: 출동!
1: 가자!
3: 가자!
4: 같이 가!
0: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인천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이 있는 곳!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5: 아, 네, 지난 7월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어린이들이 편지와 플랜카드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으니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을 조금 적게 생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저희가 뭔가 선물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조끼 구조대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0: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플라스틱. 하지만 함부로 버리면 지구를 병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1: 그래서 그린조끼 구조대가 남동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도. 친구들 안녕.
3: 안녕.
1: 반가워. 먼저 우리 소개를 할게.
0: 응.
1: 나는 그린조끼 구조대 대장 도도.
3: 나는 그린이.
6: 나는 맞아. 나는 새로운 그린조끼 구조대 대원이 된 이다라고 해. 친구들, 나 뭐처럼 생겼어? 맞아, 나는 음료수 페트병이야. 바다에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그린조끼 구조대원이 됐어. 반가워.
1: 우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 친구들이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환경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는 활동도 해보기 위해서야.
3: 맞아. 그럼 오늘 함께 선생님을 불러볼까?
7: 선생님!
1: 우와.
8: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조민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바다를 병들게 하는 쓰레기 줍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걸 다 같이 힘을 모아 막아보자고. 화이팅!
8: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 이다와 그린조끼 구조대를 도와줄 거예요.
0: 자, 그럼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워볼까? 플라스틱 쓰레기, 깡통 쓰레기 모두 주워서 한 곳에 쏙쏙. 쓰레기를 줍시다. 모두 모두 줍시다. 와, 우리 친구들 잘한다. 다 같이 쓰레기를 줍다 보니 그 많던 쓰레기가 금방 다 사라졌도도. 그린조끼 구조대 바다 쓰레기 줍기 성공!
8: 여러분, 어떤 쓰레기 주웠어요?
0: 쓰레기를 다 주웠으니 이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볼 차례야. 그럼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어주세요. 셋째, 페트병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0: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주세요. 그럼 규칙대로 잘 하는지 한번 볼까?
1: 이거는 비닐라벨을 이렇게 떼서 비닐칸에 버리고 페트병은 페트병 칸에 버리는 거예요.
0: 역시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원 최고!
2: 여러분 이제 분리배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지! 비닐라벨은 쑥 떼고 비닐 따로, 페트병 따로!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페트병들은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다른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대! 페트병들아,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해줄 테니까 쓸모있는 물건으로 꼭 다시 태어나! 자, 이렇게 해서 그린조끼 구조대 페트병 분리배출도 성공!
2: 우리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진짜 그린조끼 구조대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역시 지구를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바다 쓰레기도 잘 줍고 분리배출도 잘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더덕.
3: 맞아요. 친구들도 다 그린조끼 구조대 인정!
4: 인정! 여러분 덕분에 더러웠던 바다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친구들을 보면 앞으로 분리배출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0: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조민주 선생님 감사드리도록.
4: 감사합니다.
2: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분리배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5: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0: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야. 오랜 시간 지구를 지켜온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보자. 소중한 우리의 별, 지구를 위해!

0: Mr. Rich, three wishes.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으쌰, 으쌰, 으쌰.
2: Excuse me, sir. Can I help you?
1: 아유, 나는 괜찮은데. 안 도와줘도 되는데, 으쌰. 괜찮소?
2: Sure.
1: 그럼, 저기, 저까지만 좀 들어다 줘요. 고마워요, 젊은이. 내 뭐 줄 거는 없고 가만히 있어 보자. 어, 여기 있네. 자, 손. 자.
2: What are these?
1: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 그 구슬을 문지르면서 소원을 한번 빌어봐요. 구슬이 세 개니까 소원도 세 가지. 오케이?
2: 오케이. Three wishes. Wow! There. Huh.

sing together.

0: 둘 중 더 작은 수는?
1: 누구나 요원 학교 온 요원 친구들!
2: 모두 모두 환영해! 이거 큰일이구만.
1: 응? 토토, 무슨 고민 있어?
2: 그것이 문제야.

0: 이르되 짜장면이냐 볶음밥이냐
1: 뭐? 그거 오늘 점심 메뉴잖아. 벌써 점심 걱정을 하는 거야?
0: 왜? 선택의 갈림길은 언제나 고민되는 법이라고.
1: 그렇긴 하지. 사실 곰기 요원도 선택에 약한 편이잖아. 기억나?
0: 아, 그때 얘기하는 거야? 괴물의 숲 갈림길.
1: 그래, 그때 갈림길도 만만치 않았지.
0: 제6회 누구나 요원학교 체육대회. 이제 마지막 경기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1: 마지막 경기는 바로
0: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탈출하라.
1: 네, 이 숲 곳곳에는 괴물들이 숨어있는데요. 갈림길에 있는 표지판을 잘 보고 괴물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2: 하하하하. 예, 예, 감사합니다.
0: 마침 우승 후보인 곰기원 입장합니다.
2: 좋아요. 하하하하. 자,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하하하. 갈림길이 이거구만. 괴물의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가라고 했지. 어디 보자. 보자. 샤하! 딱 봐도 빨간 괴물의 수가 더 적구만. 그렇다면 뒤쪽으로 돌격! 괴물이 왜 이렇게 많아? 내 땀 벗기지 마! 맞아!
3: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직 분명 괴물 수가 더 적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닌가? 이상하다.
1: 그렇게 곰기 요원은 마지막 경기에서 탈락의 위기에 처한 거야.
0: 으이그, 아무래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지? 곰기 요원이 본 표지판을 같이 살펴보자.
1: 응?
0: 요원들, 이 표지판에는 어떤 색의 괴물이 있어?
1: 그렇지. 에? 그럼 이 중 어느 괴물이 더 적은지 알 수 있어?
4: 네. 파란색 개수가 더 적고 빨간색 개수가 더 많아.
0: 자, 그러면 곰기 요원은 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4: 파란색 괴물은 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뭔가 많아 보여서 그런 것 같고 빨간 괴물은 다 붙어있어가지고 더 적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
1: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요원들 훌륭한데?
0: 하지만 곰기는 제대로 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느 쪽이 더 적은지 알 수 없는데.
1: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수가 더 크고 작은지 잘 세워보는 방법을 배워볼까?
5: 우와! 괴물이다!
0: 에이,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 하나씩 울타리에 가둬버리자.
1: 그럼 먼저 빨간 괴물부터 한 마리씩 잡아볼까?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그 다음은 파란 괴물도 한 마리씩 잡아보자. 시작!
4: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어디 보자. 빨간 괴물은 몇 마리가 있지?
6: 일곱 마리!
1: 파란 괴물은?
7: 다섯 마리!
1: 그럼 두 괴물 중 더 적은 건 어떤 괴물이지?
5: 파란 괴물!
1: 정답! 5는 7보다 작은 수니까 파란 괴물이 빨간 괴물보다 적은 거야.
0: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곰기 요원도 이걸

0: 알아차렸을까?
1: 아, 아프다.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곰기에! 너는 우주의 빛나는 최고 요원, 곰기잖아. 아! 하나씩 세워보면 되잖아!
2: 빨간 괴물은 7마리! 파란 괴물은 5마리!
1: 우와! 그렇다면 괴물이 더 적은 쪽은 저쪽! 좋았어. 저쪽으로 가보자. 돌격!
3: 과연 무시무시한 괴물의 숲을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0: 누군가 나옵니다. 바로 겁기입니다.
1: 우주 최고 요원이라면 이 정도는 누워서 당근 먹기죠.
0: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1: 하, 곰기처럼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0: 신년은 곰기보다 더 큰 수를 골라라.
1: 요원들, 오늘의 규칙은 간단해. 곰기보다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으면 승리.
0: 만약 더 큰 수의 카드를 뽑았다면 곰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짠! 당근 사탕을 받을 수 있어.
1: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볼까요? 곰기 요원, 리아 요원, 자, 카드를 골라주시고.
0: 다 골랐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앞으로 카드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1: 오! 곰기 요원은 2.
0: 리아 요원은 8.
1: 8은 2보다 크니까 리아의 승리! 야! 두 번째 경기는 다른 카드로 해볼까요? 이번엔 카드에 당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곰기보다 당근의 수가 더 많은 카드를 뽑으면 사탕을 받을 수 있어.
0: 두 번째 도전자는 승아 요원. 자, 곰기랑 승아 요원 모두 카드를 골라주세요.
1: 자,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허!
0: 짜잔, 곰기 요원은 당근이 4개.
1: 오, 승아 요원 카드엔 당근이 8개. 그럼

0: 4개보다 많으니까 승아의 승리!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서인 요한, 이길 자신이 있나요?
1: 자신 있습니다.
2: 그럼 두 요한 카드 뽑아주세요. 카드 뽑고 보여주세요.
0: 곰기 요원은 2,
2: 서윤 요원은 8.
0: 8은 2보다 크니까 마지막 승자는 서윤입니다.
2: 곰기 요원 좌절했군요.
0: 우리 요원 친구들 모두 모두 잘하는걸.
2: 아주 재밌는 훈련이었어.
3: 내가 준 당근 사탕은 잘 간직하도록 이 곰기 요원을 이긴 영광의 상징이니까 말이야.
0: 자, 다음에는 반대로 작은 수가 이기는 게임도 해보자.
2: 좋아, 그땐 나도 곰기와 겨뤄보겠어. 다음에도 곰기 요원이랑 대결할 사람.
3: 어허, 좋았어. 자, 덤벼라.
4: 공기 공기 공기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4: 렛고
5: 1,2,3,4 우리 790
4: 오케이
5: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5: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곰초에 있고 자전거 타러 갈래?
1: 자전거?
0: 응, 오늘 밥이랑 같이 자전거 타기로 했거든.
1: 근데 나 자전거 없는데.
0: 내 거 같이 타면 되지. 나 한 번, 너 한 번.
2: 잠깐!
0: 응?
2: 자전거를 타려면

0: 자, 이렇게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해야 해. 조심해서 타도록.
1: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0: 좋아. 잠깐, 근데 곰초이 자전거 탈 줄 아나?

0: 고마워. 사실 자전거 처음 타봐.
1: 진짜?
0: 응. 뒤에서 밀어줄래?
1: 알았어. 페달 밟아.

0: 자전거 왜 이렇게 잘 타? 자전거 왜 이렇게 잘 타?
1: 곰쪼이 자전거 천재인가 봐.
2: 이제 그만 가자.
0: 너 타고 싶은데.
3: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해. 또 빌려줄게.
0: 진짜?
3: 응, 가자. 내가 끌고 갈게.
4: 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조수, 뭐하나?
5: 끼.
0: 저 자전거 타는데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 자전거 천재거든요.
4: 아, 이거 믿어줄 테니까 티슈 좀 사오겠나? 다 떨어져서.
0: 아하, 티슈 빨리 사와야 되죠?
4: 아니, 뭐 빨리 사올 것까지는.
0: 아니요, 빨리 사올게요. 씽.
4: 어? 어? 어? 네, 안전초코 핫초코입니다. 아, 배달이요?
0: 티슈를 빨리 사오려면 자전거가 필요해.
5: 좋아요!
1: 아니야, 자전거 천재야. 재밌다, 재밌어.
0: 어? 철수님이네.
1: 놀래켜줘야지.
4: 가만. 저쪽 길이 더 빠르겠군.

0: 앞에 누군가 있으면 속도를 늦추고 조심해야지. 내가 푹신한 곰인형이라 다행이지 사람이면 어쩔 뻔했어.
1: 그러게요. 죄송해요.
2: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1: 어? 초록 불이다.
0: 멈춰!
1: 왜요?
0: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 그러다 사람이랑 부딪힐 수 있다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저렇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1: 그렇구나. 근데 철수님 왜 안 일어나고 앉아 계세요?
0: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다.
1: 아!

0: 난 목욕을 해야겠으니 조수, 하초코가게 잘 지키도록.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철수님 대신 핫초코를 만들어 볼까?

0: 안전초코 초코입니다.
1: 여보세요? 아까 핫초코 주문했는데 왜 아직도 배달 안 오시는 거죠?
0: 그게 사장님이 배달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셔서.
1: 아니, 주문한 지 한참
0: 죄송합니다.
1: 지났잖아요.
0: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이짜. 자, 핫초코를 빨리 배달하려면 띵.

0: 빨리 빨리 빨리 서둘러.
1: 하, 야, 개운하군. 어? 곰초이 또 어디 갔어? 야!

0: 주스님! 괜찮으세요? 주스님! 괜찮으세요? 주스님! 괜찮으세요?
1: 곰초이, 자전거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 저기,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치일 뻔했잖아.
0: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죄송해요, 철수님. 예. 으잉?
1: 너? 내 엉덩이 또 더럽지?
0: 네, 엄청.
1: 곰초이! 아, 하루에 목욕을 몇 번이나. 어? 이 녀석 또 어디 갔어?
2: 여기 있다. 출수님을 위해서 아이스 초코를 준비했습니다. 목욕 후 마시면 끝내주기 상쾌한 민트민트 아이스 초코.
1: 치, 상쾌하지 않기만 해봐라. 뭐지? 왜 이리 상쾌한 거지?
2: 출수님, 저 이제 진짜 안전하게 자전거 탈 겁니다. 절대 속도 내지 않을 거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겁니다. 믿어주세요, 철수님. 철수님!
1: 곰초이는 믿지만

0: 저희가 만든 민트민트 아이스 초코는 마음에 드는군.
1: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오늘은 안전 씨와 초코 씨가 자전거 데이트를 하는 날.
2: 어, 안전 씨, 안전 씨.
3: 초코 씨 안녕. 근데 초코 씨.
2: 네?
3: 이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긴 치마나 긴 머플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이 자전거 바퀴나 자전거 체인에 감겨서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2: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 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발. 오, 안전씨, 핸드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앞을 잘 보면서 가야겠죠.
2: 안전씨, 나 잡아봐라.
1: 오, 내리막길에서 달리면 위험해요. 저런, 내리막길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하세요. 즐거운 자전거 모두 안전하게 타기로 곰통령과 약속해요. 건강.

0: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의 면접관이라면 신입생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
1: 가장 높은 시험 점수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2400년 전 아테네에는 모래 위에 그린 선분 하나로 합격을 결정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2: 서양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아, 그리고 그곳을 세운 철학자 플라톤의 이야기야.
0: 천재들이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유. 기원전 387년 아테네에서 그 비밀을 풀어봅니다. 기원전 387년 아테네 교회의 아카데모스 숲. 이곳에 플라톤이 인류 최초의 대학 아카데미아를 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말의 시대였습니다. 상대를 말로 제압하는 변론술이 최고의 학문이었죠. 학교가 문을 열자 천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당당했던 청년은 변론대회 우승자 크라테스였습니다.
3: 저는 아테네 군중을 말 한마디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0: 플라톤은 청년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4: 기하학을 아는가?
3: 기하학이요? 땅이나 재는 하찮은 기술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려한 말의 논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0: 말재주가 최고라는 청년과 완벽한 논리의 뼈대를 추구하는 수학자. 플라톤은 말의 한계를 직접 보여주기로 합니다.

0: 뒤이어 찾아온 돈 많은 상인도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라톤이 모래 위에 던진 간단한 도형 앞에선 단 한 줄의 논리도 세우지 못했죠. 플라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을 선동하는 말솜씨와 단 한 단계의 오류도 없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플라톤은 석공을 불러 아카데미아 입구에 거대한 돌기둥을 가리켰습니다.
1: 여기에 새겨라.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마라.
0: 글자가 새겨지는 동안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문구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플라톤이 원한 건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확실한 가정을 세우고 단 한 단계의 오류도 없이 생각을 쌓아 올리는 힘. 플라톤은 바로 그 올바른 생각의 뼈대를 기하학을 통해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마라. 플라톤의 이 말은 기하학으로 가장 완벽한 생각의 무기를 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키, 설명해 줄래?
2: 응, 좋아. 기하학은 연역적 논증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확실한 사실에서 출발해 단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고 논리를 쌓으면 세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플라톤이 원한 건 바로 그 힘이었어.
3: 와, 그럼 수학 공부라는 게 결국 내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생각 근육 키우기였던 거네요.
0: 플라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생각의 근육을 단단히 키워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안녕.

0: 주왕은 주색을 탐하여 악궁과 여악을 모아 밤낮으로 향락을 즐겼다. 중국 상나라의 주왕이 열었던 호화롭고 방탕한 잔치를 묘사한 말입니다. 이를 주지육림이라고 하죠. 술이 연못을 가득 채우고 고기가 숲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주왕의 즐거움을 위해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들끓는 원성과 절망은 나라 곳곳으로 번졌고 마침내 고통의 신음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웃나라의 무왕은 기회를 포착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죠. 이로써 상나라는 멸망했고 무왕은 주나라를 건국합니다. 주지 육림.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궁중연회는 백성을 외면한 통치자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의미하는 고사가 되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사자성어 속 고사로 흥미로운 역사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상나라가 주나라로 바뀌던 시기,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튼튼해지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커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했죠. 오늘은 이 시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초기 국가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그 성립과 발전 과정은 우리 민족 역사의 첫 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고조선은 요령 지역과 한반도 북서쪽을 중심으로 커 나가면서 비파형동검과 미속리식 토기와 같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 중 하나인 연나라와 맞설 정도로 힘이 강해졌죠. 특히 기원전 194년 중국 연나라에서 온 위

하지만이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은 고조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고조선의 왕이 된 위만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철로 무기를 만드니 군사력이 강해지고 철제 농기구 덕분에 농사도 잘 되어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나뉘는 것을 더 빠르게 했고 지배층의 힘을 키우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만조선은 한반도 남쪽 나라들이 중국 한나라와 직접 무역하는 것을 막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또 북쪽의 흉노와 손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였죠. 이렇게 커지는 고조선은 당시 힘을 키우던 중국의 한나라, 특히 한무제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 무제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기원전 108년에 수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직접 다스리려고 했지만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조선 외에도 이 시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부여, 옥적, 동해,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의 사만과 같은 여러 나라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여는 드넓은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땅이 평탄하고 넓어서 농사짓기에 좋았고 목축업도 크게 발달했죠. 부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특한 정치제도에 있습니다. 부여는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왕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중앙지역 이외에 나라를 동서남북 네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관리들이 다스렸습니다. 마, 우, 저, 구는 각각 말, 소, 돼지, 개를 뜻하는 한자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삼을 만큼 목축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4명의 가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오부족 연맹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는데 이곳의 가들은 각자 자기 지역의 백성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압록강 근처의 졸본이라는 산악지대에 세운 나라입니다. 부여와 뿌리가 같아서 초기에는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땅이 비옥하지 않고 산이 많아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부터 사냥과 전투에 능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며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약탈 경제라고도 부르는데 덕분에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역시 초기에는 5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지만 점차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고구려의 독특한 풍습으로는 서옥제라는 결혼제도가 있었는데요.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 살면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녀를 낳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동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독립적인 왕을 둔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각
음락을 읍군이나 삼로라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리는 단계에 머물렀죠. 옥좌에는 민며느리제라는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는데요. 고구려의 서옥제안은 반대로 여자아이가 어릴 때 신랑이 될 집으로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다가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 남쪽의 삼하는 고조선 남쪽에 있었던 진이라는 나라가 발전하여 형성되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은 각각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연맹체였습니다. 이 소국들은 각자 신지나 읍차라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고 마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목지국의 왕이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만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즉 대정분리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군장들이 백성의 생활과 정치를 담당했다면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은 종교 의례를 주관했습니다. 특히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도망쳐 들어가면 군장이라도 함부로 그를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된 춘추 전국시대라는 오랜 분열과 경쟁의 시기를 거쳐 기원전 3세기 말에 진나라라는 강력한 통일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 뒤를 이은 한나라가 진나라가 닦아놓은 통일의 기반 위에서 400년 넘게 중국을 다스리며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 역할을 했죠. 먼저 춘추전국시대를 살펴볼까요? 기원전 770년 견흉족의 침입을 받은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에 있는 마급으로 옮기면서 왕실의 힘은 약해지고 각 지역의 제후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커나가며 서로 최고가 되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철로 만든 농기구가 널리 쓰이고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농법인 우경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철제 무기가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죠. 이런 경쟁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나라 운영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회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오랜 혼란을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는 서쪽 변방의 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고 마침내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통일을 이룬 진나라의 왕은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며 첫 번째 황제, 즉 시황제가 되었습니다. 진시황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군형제를 실시하고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했으며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고 강압적인 통치와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결국 농민 반란이 일어나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치열하게 싸운 끝에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하여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제7대 황제인 무제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한무제는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으로 삼고 중앙정부의 힘을 더욱 키웠으며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전매제를 실시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또한 북쪽의 흉노를 몰아내고 고조선을 정복하는 등 영토를 크게 넓혔으며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 비단길을 개척하기도 했죠. 이러한 진한 제국의 통일과 안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질서와 문화 교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기원후 3세기경부터 초기 형태의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야마타이국과 그 이후의 고분문화는 일본 고대국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2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서로 공격하며 혼란스러운 시기, 이른바 외국대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고 여러 작은 나라들을 합치는 과정에서 야마타이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마타이국을 다스린 사람은 히미코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정치에 나서기보다 주술적인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미코는 중국 위나라와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고 친위외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선물도 받았는데요. 이는 중국의 권위를 빌려 일본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야마타이국은 약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연맹왕국의 중심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엄격했던 나라였습니다. 야마타이국 이후 3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나라 지방에 있는 야마토 지역에서 최초의 통일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열쇠구멍 모양의 거대한 무덤인 전방후원분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무덤들은 당시 지배층의 강력한 힘과 부유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으며 특히 전방후원분이라는 통일된 무덤 양식이 일본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은 야마토 정권이라는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문화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에서 고분 문화가 발전하는 데에는 한반도로부터 들어온 발전된 문물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도레인, 글자 그대로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일본에서는 주로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피난을 오거나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당시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첨단 기술과 학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히 철을 만드는 기술, 단단하고 회색빛을 띤 토기인 스에키를 만드는 기술, 한자, 그리고 이후 불교 등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도레인들은 야마토 정권이 원시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세기경 불교 문화가 발달한 아스카 시대에는 쇼토쿠 태자의 주도로 호류지와 같은 웅장한 사찰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불상들이 만들어지며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는 담진과 같은 고구려의 승려, 백제 수많은 기술자들의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부터 기원후 초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기술 혁신을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 독특한 나라의 틀을 세우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들 고대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류하고

0: 다투면서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발전된 문물과 제도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는 등 지역 내 문화 교류망이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자문화권, 유교문화권, 불교문화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큰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원전부터 기원 후 초기에 걸친 동아시아 고대 나라들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서로 교류했던 역사는 오늘날 동아시아 나라들의 정체성과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시기의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문화적 성과는 동아시아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지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최현진 교수입니다. 앞서 1강에서 제가 이미 정치외교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좀 더 실용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치외교학과의 1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정치인이 되나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실제로 정치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문들과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외교학은 어떠한 하나의 직업을 준비시키는 학문은 아닙니다. 정외과는 쉽게 말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기르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진로지만은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공부문입니다. 자, 공공부문 중에 대표적으로 외교관을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거쳐서 외교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가르쳤던 많은 어떤 학생들이 현재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라를 대표해서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서로 경쟁도 하고 협상하는 바로 그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키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 어떤 졸업생들은 졸업한 후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되기도 합니다. 보좌관이 되면은 국회의원을 도와줘서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공공부문에 있게 되면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현실화시킴으로써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 외교학과 졸업생들이 공공 부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당선될 수도 있고, 실제로 아래서부터 지방의원부터 그리고 지방의회부터 올라가서 결국은 중앙 정치로 진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방선거에도 제가 가르쳤던 졸업생 몇 명이 실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중에 또 당선이 되는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부 정치 외곽 졸업생들은 실제 정치를 꿈꾸고 졸업 후에 정치인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조금 의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 기업입니다. 오늘날 어떤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사실은 국제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는 결국 이와 같은 국제 정치적인 이슈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재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사회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정치 외교학과 졸업생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학과에서도 졸업생들이 많은 기업에 진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뭐 SK, 그리고 또 많은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기업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의 또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해외 사업 분야, 또 어떤 국제 협력 분야에서 이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의 공공부문,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구, 대표적으로 UN, 그리고 월드뱅크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국익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은 UN에 진출을 해서 가장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는 세계 UN 개발계획, UNDP라고 들어보셨죠? 이 UNDP의 현재 정직원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 무대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분야입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졸업을 후에 싱크탱크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때로는 대학원에 진학한 다음에 국내 대학원 또는 해외 유학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하는 거에 이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졸업생들은 신문사, 언론사에 입사를 해서 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작성해서 이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치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비판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제 NGO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 여러분들이 진출함으로써 인권과 사회와 그리고 인류 공동을 어떤 발전을 위한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치 외교학이 만들어주는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분석력입니다. 자, 분석력은 제가 늘 강조했던 바로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회현상, 정치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외우거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논리와 증거로 입증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것을 그냥 비판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왜 어떤 정책이 어떠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란 결국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능력, 왜 그럴까라는 그 능력과 사실상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첫째는 글쓰기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치 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글쓰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보고서를 쓰게 되고요. 또 논문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통해서 많은 동료 학생들을 설득하고, 이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다른 학우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가더라도 결국은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 진출하더라도 사업 기획서를 써야 되고, 기자가 된다 하더라도 신문 기사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모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능력이죠. 여러분, 정치외교학과에 졸업하게 되면은 바로 이 능력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은 설득과 협상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힘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은 어떤 여러분들의 직장과 직무와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의 졸업생들은요, 여러분, 다양한 직군에서 결국은 환영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다음은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현대 정치 외교학은 하나의 사회의 과학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념과 생각을 통해서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은 정치 외교학 토론 시간에 사실은 좀 금물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데이터에 기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외과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론조사, 대표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거 데이터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 전쟁과 평화를 연구할 때도 그냥 우리가 신문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국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외교학은 정말로 데이터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정책이 발휘할 수 있는 효과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감각입니다. 결국 이 3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순수한 국내 문제로만 볼수 있는 사안들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기후변화, 경제안보, 인공지능, 국제분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고 챗GPT나 다른 언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전 세계의 국제정치의 원리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 문제도 바로 글로벌 문제인 것이죠. 정치 외교학은 바로 어떻게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 감각,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다음으로 또 요즘 많은 또 동료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AI 시대에 정치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어떤 학생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뭐 보고서도 다쓸수 있고 논문도 쓸수 있고 그래서 정치 외교학이 너무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인공지능은 정치 현상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큰 기회와 위험요인이 될수 있고, 그리고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큰 동력이자 변화 요인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실제로 어떤 정책 분석, 그리고 정책을 혁신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의 과정에 효과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어려웠던 그 많은 데이터, 다양하고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서도 AI가 너무나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 시민 참여, 정책의 혁신,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AI가 실제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실과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들이 SNS상에서 공정한 선거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가짜뉴스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리고 때로 어떤 사회에서는 AI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판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와 디지털 권위주의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정치 외교학에서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AI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치 외교학자 그리고 학생들이 깊이 있게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AI가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능력을 장착한 자율무기체계, 대표적으로 드론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무기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또는 가까운 미래에 AI가 이제는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 판단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국제정치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연구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함의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군사 기술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과 자율무기를 통제할 것인가, 어떤 국제법을 제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국제 규범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현재 국제정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AI가 정치 외교학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AI는 사람이 할수 없는 방대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AI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많은 해법과 자료들과 또 답을 찾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회를 살면서 사실은 많은 딜레마와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후 환경과 우리의 삶과 일자리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두 개의 다른 가치를 우리가 조율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능력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길러주는 학문, 저는 바로 정치 외교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외교학은 어떤 하나의 직업을 대상으로 한 학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취업을 하든, 어떤 직무를 맡게 되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외교학과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에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와 증거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사회를 더욱더 올바르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바로 그 학과가 바로 정치 외교학과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외교학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세계 기후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포인트 볼게요. 자, 오늘 우리는 세계 다양한 기후의 구분 기준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프를 보고 기후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전 세계 기후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분 방식이 쾌펜이라고 한 학자가 구분한 기후 구분 기준입니다. 이 쾌펜이라고 한 학자는 전 세계 기후를 일단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구분을 합니다. 이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는 무슨 차이냐? 말 그대로 수목기후는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기후, 무수목기후는 수목이 자랄 수 없는 기후를 얘기합니다. 수목은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요. 그런데 수목기후는 또 기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 기후들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년 내내 따뜻한 지역은 1년 내내 푸르른 상록화렵수가 자라는 지역도 있고요. 여름에는 따뜻하지만 겨울이 추운 지역은 겨울철에 단풍과 함께 낙엽을 하는 낙엽화렵수가 자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은 잎이 뾰족한 침엽수림이 자라는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추운 달,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어가면 가장 더운 기후예요. 요 기후를 우리는 열대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요런 기후가 일반적으로 1년 내내 푸르른 상록화렵수가 자라는 기후가 되는 거죠. 다음,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는 안 되지만 영하 3도가 넘어가면 따뜻한 기후예요. 여기를 온대기후라고 하고 주로 겨울철에 낙엽하는 화렵수가 자라는 기후입니다. 반면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10도를 넘어가면 수목이 자랄 수 있거든요. 이 기후는 냉대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기후는 다시 몇 가지의 기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열대기후 중에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가 있습니다. 요 기후는 주로 적도 부근에 나타나는 기후인데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굉장히 기온이 높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증발해서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가 나타납니다. 요 기후를 우리는 열대우림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열대우림기후 주변에는 1년 내내 기온이 높지만 겨울철에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아프리카 여기 사하라 사막에 나타나거든요. 사하라 사막은 1년 내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기후예요. 사바나 기후는 이 사막 주변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일단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만 겨울이 되면 사하라 사막 쪽에 있던 고기압이 이쪽으로 내려오며 영향을 미치면서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를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자, 반면 열대기후인데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10에서 15도 정도로 온화한 기후도 있습니다. 바로 키토와 같은 기후를 얘기하는데요. 키토는 마나우스처럼 저위도에 위치하지만 1년 내내 10에서 15도와 같은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요. 이러한 기후를 열대고산기후라고 얘기하고요. 쾌팬이 구분한 다음에 후대에 추가된 기후입니다. 다음, 온대기후 중에서 여름철이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수분한 기후가 있습니다. 요 기후는 주로 지중해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사하라 사막 쪽에 있던 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건조해요. 반면 겨울이 되면 고기압이 내려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에 의해서 많은 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는 주로 지중해 주변에 나타난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런던이나 독일 같은 유럽 지역은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내리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중충한 날씨가 영국 기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를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대륙 동쪽의 온대기후는 계절풍의 영향받아 여름철에 주로 비가 내리는 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다음 온대기후는 다시요. 냉대기후는 주로 침엽수림이 자라는 기후입니다. 반면 무수목기후는요. 너무 건조해서 나무가 못 자라는 기후가 있습니다. 이를 건조기후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연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면 나무가 못 자랍니다. 그 중에서 1년 내내 강수량이 아주 적어서 나무가 못 자라는 기후는 이런 사막이 발달하는 사막기후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 못 자라지만 사막보다 강수량이 많아서 초원이 발달하는 기후도 있습니다. 요 기후는 스텝기후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기후는 한대기후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10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짧은 여름에 땅이 녹아서 이끼 같은 것들이 자라는 기후가 있습니다. 그 기후를 툰드라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기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후입니다. 가장 추운 달이 18도는 안 되지만 영하 3도 넘어요. 따뜻하구나. 그리고 1년 내내 강수가 고릅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의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는 안 되지만 영하 3도 넘어갑니다.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기온 높은 여름철에 건조합니다. 온대기후 중에 여름철에 건조한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가 되죠. 다음,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영하 3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은 10도를 넘어가는 얘는 냉대기후가 됩니다. 주로 침엽수가 자라는 기후. 다음, 네 번째. 오, 얘는 뭐야? 1년 내내 강수량이 굉장히 적네요. 1년 내내 건조해서 나무가 못 자라는 건조기후, 그 중에서도 사막기후의 그래프가 됩니다. 강수량이 아주 적죠. 다음, 얘는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를 넘어갑니다. 1년 내내 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강수량이 적네요. 요 기후는 사바나 기후가 됩니다. 그리고 요때 우리나라가 여름철인 7, 8월에 얘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 발달합니다. 겨울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얘는 남반구에 위치한 지역이란 얘기예요. 다음, 얘는 뭐야? 1년 내내 10에서 15도 사이에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응? 1년 내내 10에서 15도 정도로 온화한 기후가 이어진다? 얘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나타나는 열대고산기후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다음, 뭐야?
1년 내내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1년 내내 굉장히 기온이 높아요.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를 넘어가면서 1년 내내 18도를 넘어갑니다. 1년 내내 더워요. 거기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입니다. 요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스텝 기후의 그래프인데요. 스텝 기후는 사막 기후보다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후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못 자라지만 짧은 풀은 자라는 스텝 기후는 그래도 사막 기후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많은 건조 기후입니다. 스텝 기후의 그래프고요. 다 마지막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대륙 동쪽의 온대 기후의 그래프인데요. 일단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3도는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따뜻한 기후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 강수가 많이 집중되는 편이죠. 왜? 여름철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해서 여름철에 강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대륙 동쪽의 온대 기후는 이렇게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온과 강수를 통해서 전 세계 기후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서, 아, 이 기후 그래프는 어떤 기후의 그래프구나 한 번씩 찾아보면은 공부하는 데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세계의 기후 구분 살펴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핵심 포텐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런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진입니다. 이번 12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 세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상황에 따라 정리를 할 거고 다음으로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근의 공식을 살펴봤죠? 잘 기억하고 있죠? 뭐였죠? 바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바로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을 푸는 과정이 있었죠. 자, 이 과정은 바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었죠. x 더하기 2a분의 b를 제곱한 것이 바로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었다. 이때 우리는 네모친 이 부분이 양수일 때와 0일 때는 제곱근이 있지만 음수일 때는 제곱근이 없죠. 우선 이 a라는 것은 x제곱의 개수니까 0이 아니에요. 즉 4a제곱은 항상 양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모친 부분의 부호, 그러니까 양수냐 0이냐 음수냐는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냐?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즉 해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것이고, 또는 또 다른 하나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었어요. 그럼 완전제곱식은 이 부분이 0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인근, 중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0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중복된 근, 중근을 가지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중근으로 가지게 되겠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에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서 음수가 된다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x 역시 없다. 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라고 하면 바로 x의 개수 b, x제곱의 개수 a, 상수항 c라고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x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은 우리 근의 공식에서 b 대신 b를 2b 다시로 해서 b 다시 사용했었죠. 즉, b 다시 제곱 빼기 ac의 부호를 이용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만 해두면 되겠다. 그럼 예제 3번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으로 정리를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확인을 해주기로 했죠. 그럼 1번에서는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계산을 해주면 16 빼기 16이니까 0이죠. 0이 나올 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 확인을 했었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은 아니니까 넘기고 2번 봅시다. 2번은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5 곱하기 1 계산하면 9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1이죠.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근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었죠. 3번. 이 상태에서 우리가 b제곱 빼기 4ac 할 수가 없죠. b는 x의 개수, x제곱, a는 x제곱의 개수, c는 상수항이잖아요.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줍시다. 넘기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0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b제곱 빼기 4ac 갈게요.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계산을 해주면 1 더하기 48이니까 49죠? 0보다 크네요. 이 경우가 언제였어요? 바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죠. 따라서 3번 체크를 해주고 4번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는 0이죠? 그러면 b제곱 빼기 4ac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2 계산을 해주면 16 빼기 16은 0이죠. 따라서 중근을 가지겠네요. 5번 확인해 봅시다. 5번은 바로 b제곱 빼기 4ac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계산해 주면 9 더하기 24는 33,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그리고 5번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b제곱 빼기 4ac에 따라서 유형 확실하게 정리해 두자고요. 이제 2차 방정식 구하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에서 어떤 주어진

베타를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 2차 방정식이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x 제곱의 개수가 a다라고 하면 주어진 식을 전개하면 x 제곱, 즉 x 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곱하면 a를 곱해주게 되면 x 제곱과 a가 곱해져서 x 제곱의 개수가 a가 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만약 중근이 알파이고 x 제곱의 개수가 a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중근이라는 것은 x는 알파 또는 x는 알파죠. 즉 x 빼기 알파는 0이 두번 반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x 빼기 알파의 제곱은 0이라고 적어줄 수 있고 여기에 x 제곱의 개수가 a라고 했으니 이렇게 앞에 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한번 예시를 살펴봅시다. 예시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각각 마이너스 1, 3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x 빼기 3이니까 x 빼기 3은 0. 거기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1을 곱해주면 되는데 사실 1은 어떤 수, 어떤 식과 곱해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1인 경우는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되겠다. 요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전개하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 되겠죠.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중근으로 4를 가진대요. 그러면 x 빼기 4의 제곱은 0이다라고 할수 있고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은 0. 곱셈 공식. 그 다음 분배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6x 빼기 3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2차 방정식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예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 2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 얘는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빼기 만나서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거는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x 제곱의 개수만 알면 참 좋을 텐데 하고 봤더니 이 2차 방정식이 5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x 제곱의 개수가 5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뭘 곱하면 된다? 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우선 밑줄 친 부분 먼저 계산을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랑 3 더하면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이제 앞에 있는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각 항에 분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5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0은 0이 되는 거알수 있죠? 개수 비교해주면 x 제곱의 개수는 5로 같고 x의 개수 b는 5가 된다는 거. 상수항 c는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거. 따라서 상수 BC의 값은 5, 마이너스 30,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유제 8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이 중근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 그럼 중근으로 x는 3분의 1을 가진다라는 것은 x 빼기 3분의 1은 0이 두번 있다는 거죠. 이제 x 제곱의 개수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 원래 주어진 식을 봤더니 x 제곱의 개수가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3을 곱해 주면 되겠네요. 우선

밑줄 친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x제곱 곱셈 공식이죠?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9분의 1이 되겠고, 이 앞에 x제곱의 계수 마이너스 3을 곱해서는 0. 분배 법칙 갑시다. 각 항에 빠짐없이 마이너스 3을 분배를 해줘야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0이 되는 거알수 있겠네요. 우리 x의 계수 p는 여기서 확인했더니 플러스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다음 상수항 q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P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PQ의 값은 둘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정답은 2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늘의 수학세포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과 실전을 연결하는 오늘의 시냅스 문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냅스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실전책 53쪽에 소단원 실전 테스트 10번이에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어떻댔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0이면 중근을 가진다고 했죠. 그럼 b제곱 빼기 4ac가 0 이상이면 근이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참고로 b제곱 빼기 4ac가 0이라고 해서 0인 근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 근의 공식에 따르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는 것은 제곱근 부분이 0이 된다는 것이지, 근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중근으로 가지는 거예요. 물론 우선 a는 0이 아니니까 만약 b가 0이 된다면 2번은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겠죠. 다음 3번.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음수인 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우리 오늘의 수학세포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음수인 해를 갖는 것 아니죠. 다음으로 4번을 보면 b가 0이 되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갖는다. 근의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해보면 x는 2a분의 0이 되고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 다음 x는 2a분의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ac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갖는다.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x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왜 x일까요? 여러분, 만약 c가 0이라고 해봅시다. b도 0이고 c도 0이면 사실 b제곱 빼기 4ac가 0이 되겠죠. 이때는 우리 중근을 가진다고 배웠잖아요. 즉, C가 0이고, C가 0이면 제곱근이 0이 되면서 X는 0을 중근으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X는 0 또는 X는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X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5번을 보면 C는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b제곱 빼기 4ac가 0이면 중근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c가 0이면

근의 공식에 대입을 했을 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 되겠죠. 그럼 b가 0이라면 중근을 갖는 게 맞겠지만 만약 b가 0이 아니라면 플러스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b가 다른 수가 되기 때문에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게 된다는 거. 따라서 정답은 1번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꼭 한번 복습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주세요. 12번 문제로 넘어와서 2차 방정식 K-1 곱하기 X제곱 빼기 6X 더하기 2는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고 했어요. 지금 같이 X제곱의 개수가 문자일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무엇을? X제곱의 개수 K 빼기 1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얘가 0이 되는 순간 2차 방정식의 정체성을 잃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은 K가 우선 1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K가 1이 아니다라고 알려줬지만 이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 우리는 x의 개수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x 제곱의 개수 k 마이너스 1 곱하기 상수항 2.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겠죠. 정리하면 36 마이너스 4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전계를 분배 법칙을 통해서 해주게 되면 36-8K 더하기 8은 0보다 크겠네요. 마이너스 8K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우변 먼저 써주면 8K가 작죠? 뭐보다 36이랑 8을 더한 44보다 작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K는 8분의 44. 우리 4로 약분하게 되면 2분의 11보다 작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K가 2분의 11, 즉 5.5보다 작은 상수 K값이 될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라 했죠? 그러면 5.5보다 작은 자연수는 누가 있죠?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라고 하는 순간 시험 끝나고 눈물이 흐르죠. 자,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했죠. K가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 빼줘야 돼요. 무엇을? 요런 거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꼭 챙겨가세요. 따라서 몇 개죠? 2, 3, 4, 5, 4개. 정답은 4번을 체크해줘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8은 0이. 자, 방금 얘기했어요. 이런 거딱 보는 순간, x제곱의 개수가 문자인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0이 되면 안 된다. 물론,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x는 2를 중근으로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x 빼기 2는 0을 두개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x제곱의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a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얘를 전개한 것이 다음과 같다는 거니까 우선 밑줄 친 부분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에 x제곱의 개수 a를 곱해서 정리를 해 줍시다. 정리하면 각 항에 a를 분배해 주면 되죠. a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a는 0이 되겠죠. 이제 비교합시다. 지금 x제곱의 개수는 a로 같은 거 확인했고요. x의 개수가 B는 마이너스 4A

A라는 거.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8이 플러스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선 이걸 먼저 정리하면 A가 2라는 거알수 있고, 여기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상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2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한 마이너스 6, 정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 쉽게 방정식 구해서 풀수 있겠죠. 15번. 이번에도 2차 방정식 구하기 문제예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의 두 근이 x는 2 또는 x는 3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은 0이구나. 이제 x제곱의 계수 찾아야 되죠? 확인했더니 x제곱의 계수가 1이죠. 그러니까 1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어차피 곱해도 같으니까. 그럼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는데 소문자 m과 소문자 n의 값을 우선 먼저 구해야겠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소문자 m은 x의 계수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소문자 n은 상수항 플러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것을 우선 다음 식에 대입을 합시다. 다음 식에 대입을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6은 0을 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공통인 부분 x 플러스 1을 a라고 두고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은 0이 되죠? 요런 것은 이제 곱해서 플러스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찾아주면 되죠. 정리하면 x 빼기 2, x 빼기 2가 아니라 대문자이니까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3은 0이 되겠다. 지금처럼 x 플러스 1을 a라고 뒀을 때 원래의 식으로 돌려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1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빼기 3은 0이 되어서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해는 x는 1 또는 x는 2가 되니까 정답은 3번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6번.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봅시다. 가를 봤더니 이 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6이래요. x제곱의 계수로 확인했더니 1이죠? 그러면 이 식은 1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2, 즉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6은 0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나 조건을 봤더니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두 근의 절대값은 주어진 식의 두 근의 절대값과 각각 같대요. 자, 그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2와 6이랑 같다라는 거니까 알파가 될수 있는 것이 2 또는 마이너스 2, 베타가 될수 있는 것이 6 또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이 2차 방정식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이니까 정리하면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 플러스 q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된다는 것인데 지금 다 조건을 봤더니 q가 0보다 작죠. 그럼 우리는 표를 통해서 한번 조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정리를 해보면 우선 알파와 베타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2, 6.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있겠죠. 알파 베타 조사를 하면 10,

0: 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12니까 알파, 베타, 즉 Q가 양수인 것은 제외를 해줘야겠죠. 그럼 두 가지가 남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두 근이 서로 같으면 서로 같은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것이 알파 2 베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제곱 알파 베타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x 더하기 곱하면 마이너스 12는요. 따라서 p는 4, q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8.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시냅스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고, 우리 12번째 뉴런도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을 배울 거니까 여러분 복습 확실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앙 뉴런 3학년 1학기 강의에 오셨고요. 저는 단기특강의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1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인수분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목표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오늘 인수분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인수분해 활용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 그리고 인수분해 마지막이니까 만점 도전! 이 단원의 문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이제 복습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맨 처음에 인수분해가 뭐였냐면 그치 전개의 반제 과정이었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원칙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렇죠.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다시 뭐라고요?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가장 기본은요, 공통인 인수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거의 반대 과정인 곱셈 공식의 반대 과정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공식이 들어맞는지를 봐서 제곱제곱을 찾아주는 제곱제곱의 가운데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그쵸 그 공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였고 또 하나는요 그쵸 하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 항이 두 개일 때 적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모양의 공식 그쵸 그건 이제 우리 인수분해할 때는 대각선 인수분해라고 해서 대각선으로 이제 옆의 항을 곱해서 더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제 숫자를 맞추는 그런 게임처럼 예, 그런 인수분해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수분해 했던 이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이행을 하실 수 있다면 이제 오늘은요.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난도는 높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좀 소화를 하셨다면 어렵진 않겠지만 그 내용이 확실히 되지 않았다면 저는 한 번 정도 좀 복습을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왜 하나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조금 식이 복잡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인수분해가 이런 좀 복잡한 식인데요. 이런 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요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좀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재는요. 공통인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인 부분이 있다. 공통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공통으로 나 좀 어떻게 해줘 라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네, 맞아요. 그걸 찾아주셨다면 이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공통인 부분은 한 문자로 놓고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치환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요 내용 또한 여러분 고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보게 되는 부분이라 치환이라는 말 자체를 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자로 놓고 즉 치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공통인

부분을 치환한 건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문제에서 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렇죠.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원래의 식을 다시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서, 요런 문제를 풀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하다 말고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부터 볼게요. X 더하기 1이라는 걸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A, 요런 식으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요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의 제곱이 되겠죠, 통째로. 그리고 마이너스 3의 a 이렇게 되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a 제곱에 3a에 4니까 요거 대각선 인수분해 3 모양의 공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a 가시고요. 여기는 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4, 1 아니면 2, 2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내용은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를 거란 말이죠. 두개 곱한 게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어느 하나가 마이너스를 가져가게 될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3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큰 쪽에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4와 1을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고, 이 2는 어차피 안될 거라는 거감 오시죠? 하나만 마이너스 줬을 때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신 다음에는요,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a-4에 그리고 a 더하기 1이야.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끝내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러면 안 되죠? A라는 건 내가 만든 수치야. 내가 만든 그 문자야. 그러니까 이 A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X 더하기 1을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X 더하기 1을 잘 대입해서 뒤에 있는 숫자와 계산까지 야무지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니까 저라면 X 빼기 3으로 예쁘게 써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X 더하기 1에 더하기 1이 더 있으니까요, 더하기 2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인수분해 완료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하나하나 전개해서 계산할까? 인수분해를? 아니요. 그런 생각 일단 넣어놓고 먼저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x-1과 x-1이 똑같이 눈에 보인다는 거볼수 있겠죠? 따라서 저라면 x-y가 똑같이 눈에 보인다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저라면 x-y를 이렇게 large A 이런 걸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은요, 3의 A에 따라오셔야 돼요. 괄호 할게요. A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좀 풀어 헤쳐 줄게요. 그리고 나면 3a 제곱에 3a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한 번만 더 쓰자. 3a 제곱이고 더하기 3a가 되고 빼기 6 이렇게 되죠. 요거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할 때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라고?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그러니까 3으로 묶을 수 있죠? 따라서 3으로 묶어. 그리고 나면 a 제곱에 a의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인수분해, 대각선 인수분해 하실 수 있겠죠? 3모양. 2, 1. 어디에, 이거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여기다, 근데 더해서 이제 플러스 1a가 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2a 하니까 플러스 a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요. 3에 a 더하기 2와 A 빼기 1.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A는 제가 가져온 문자예요.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X-Y를 넣어보겠습니다. 따라서 3에 요 자리에 X-Y를 넣어줄게요. X-Y. 여기도 X-Y. 그리고 뒤에는 더하기 2랑 빼기 1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정답은. 여기서 여러분 유의하실 거는요, 사실은 이 A가 이 앞에, 뭐 예를 들어, 인수분해 해놨는데 A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상황에서는. 그럼 여기에다가 꼭 괄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요 X-Y. 왜냐면 요거의 영향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요 치환한 식을 다시 되돌려서 복귀시킬 때, 괄호를 하면서 가는 게 안전하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냥 괄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으면 그냥 가서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냥 갔는데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치환을 되돌릴 때 괄호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꼭 생각해 봐라. 어쨌든 정답은요. x 빼기 y에 더하기 2고요. 그리고 x 빼기 y에 마이너스 1인데 앞에 3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겠네요. 맞나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복잡한 인수분해 두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보고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곱셈 공식 활용이랑 조금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수의 계산이나 시계값을 계산해 내는 거에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곱셈 공식도 그랬잖아요. 좀큰 수치를 계산하고 싶을 때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뭐 10의 제곱, 100의 제곱 이런 건좀 계산이 쉬우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역시 이런 소수점 계산이나 좀 복잡한 수의 계산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거 가만 보시면 12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솔직히 12 곱하기 2.5 하나 하고 12 곱하기 7.5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더하는 것보다는 12로 묶어주고 그쵸?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걸 2.5 더하기 7.5 이렇게 가주시면 이 친구 계산이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요? 여기가 또 하필이면 10이거든요. 10 더하면 그쵸?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을 하면 120이 되어서 사실상 계산이 굉장히 수월해졌죠. 이럴 때 인수분해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시겠죠?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식의 값을 구할 때도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인수분해에서만 적용되는 얘기라기보다는요. 원래 이 식의 값이라는 걸 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걸 바로 대입하는 게 빠를지, 아니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든 적당히 어떻게 뭐 전개를 하든 뭔가 조작을 해서 그거에 대입하는 게 빠를지는 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꼭 인수분해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주어진 식을 시계값을 구하는 건데 이 수가 루트가 들어간 좀 복잡한 수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하는 게 빠를지 아니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시계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적당히 뭐 묶어주든 전개를 하든 뭔가 좀 조작을 해준 다음에 하는 게 빠를지는 여러분의 판단이라고요. 이건 꼭 여기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해됐죠? 수학에서 늘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바로 대입하면 루트가 들어간 걸 제곱도 해야 되고, 전개도 해야 되고, 뭔가 복잡하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요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왜냐면 이 친구 1의 제곱이고 이 친구 x의 제곱이니까 완전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서야 x 자리에 루트 7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식이 바뀌어요. 요 안에 이렇게 되고 뒤에는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더하기 1 가주시고 전체의 제곱이야라고 예쁘게 쓸 수가 있고요. 너무나도 예쁘게 1이 없어지네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계산만 하면 되냐면 루트 7에
그쵸? 제곱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루트 7의 제곱은 7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7이야 라고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은요, 수의 계산을 좀 수월하게 계산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시계값을 계산할 때 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한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있어라는 얘기고요. 요 내용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요, 주로 활용 공식들이라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문제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의 수를 계산할 때 이용할 인수분해 공식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겠니? 그랬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의 공식을 알려줬어요. 인수분해 공식 중에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계산, 제곱 항에 일단 세 개라는 거 확인하시고, 제곱 제곱에 두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더한 거에 제곱이다. 이런 거고요. 이번에는 합차 공식이에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래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거.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얘는 인수분해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공통 인수로 묶어라. 그래서 m으로 묶어줬고요. 묶어준 다음에 a 더하기 b. 그런데 요세 가지 카테고리 공식을 이용해서 요 숫자 계산을 도와주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니? 라고 말한 거예요. 1번부터 볼까요? 26의 제곱에서 14의 제곱을 뺐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제곱 빼기 제곱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항도 두 개고 개수가. 그리고 제곱 제곱을 뺀 모양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의 느낌이 납니다. 따라서 요 앞에 거와 요 뒤에 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아, 이 친구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또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으로 큰 틀을 볼 수가 있고요. 앞에 거에 26, 뒤에 거에 14, 요렇게 넣어주면 계산을 할수 있겠다.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공식을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계산하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26에서 14를 더하고, 26에서 14를 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앞에 부분은 26 더하기 14 하니까 40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26 빼기 14 하니까 12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40 곱하기 12를 하니까 480. 이렇게 정리를 하면 1번 풀어낼 수 있고, 여기서 원하는 건 어떤 공식 이용했니? 라고 한 거니까 그 공식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여기선 니은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니은.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는 문제. 할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이 지금 세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앞에 누군가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도 누군가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제곱 제곱에 두배 앞에 거 뒤에 건가? 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운데가 두 개만 곱해져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13에 두 배가 있네요. 맞죠? 13 곱하기 2, 26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요, 2번, 여기다 잠깐 쓸까요? 2번은 완벽하게, 47, 그리고 가운데 지금 더하기니까, 더하기 13의 제곱을 전개한 거에 완전히 맞아 떨어집니다. 이 앞에를 47 제곱 47. 이렇게 본 거고요. 또요 옆에는 13의 제곱, 그리고 요게 13 곱하기 2로 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에 완전히 맞아떨어지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여기.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되고요. 계산 직접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47에 13이면은 60이 되고요. 60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66에 36에 00 하니까 3600이야라고 해서 2번도 정리는 되고,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떤 공식 이용했니라고 한 거니까 제곱에 관한 공식인 기억을 이용했겠죠. 완전 제곱식. 따라서 이 문제는요, 기억을 이용했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누가 봐도 지금 29 곱하기 34, 19 곱하기 34 공통인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공통인수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34와 34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요. 34를 앞으로 묶으셔도 되고 뒤로 묶으셔도 되죠. 어차피 묶는 상황이니까 34로 묶고, 물론 곱하기 생략되어 있고, 19랑 29니까요. 29 빼기 19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34에 29 빼기 19는 10이니까 34 곱하기 10 해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주신 결과는 34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340을 결과로 얻고, 사실상 이건 어떤 공식을 이용했다? 디귿. 그래서 디귿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시사점은요, 이걸 물론 학교 시험에서 적용을 하면 학교 시험에 이게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이제 숱한 계산을 하실 거란 말이죠. 고등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계산과 여러분 중간 과정에 계산이 많이 필요하는 소요되는 문제들도 또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이걸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나 혹은 뭐 선생님들은 계산 속도가 빠른 게 계산을 많이 해서 빠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좀 속도를 줄여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스킬이 좀 생기시면 나중에 계산력도 좀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 또는 식의 계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XY가 있는데 먼저 대입을 해줄까? 아니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고 대입을 할까? 당연히 간단히 하셔야죠. 넣어서 이거 지금 세제곱 하실 건가요? 설마 그러진 않으시죠? 따라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1차 미션이고요. 요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이는 건 없어서 공통인 인수를 찾아주는 걸로 가볼게요. 전략을. 그러면 공통인 인수가 여기 XY가 하나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XY로 묶어줄게요. 그럼 앞에 부분은 X제곱만 남고요. 뒤에는요, Y제곱이 남으면서 가운데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예쁘게 되네요. 그래서 x 더하기 y, x 빼기 y로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xy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을 여기에 줄줄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넣어주면 계산도 많아지니까 저라면 차라리 이거 먼저.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 개를 각각을 해서 가져가서 그냥 곱하기만 하고 싶어요. 해볼까? 저기다가 곱해주시면 2 더하기 루트 3과 2 빼기 루트 3을 곱하는 상황이라 이 친구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예쁘게 정리되네요. 4 빼기 3 되죠? 4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x 더하기 y거든요. 그러니까 2 더하기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쵸? 따라서 루트 3끼리 예쁘게 지워지고요. 이때는 4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x 빼기 y를 하고 싶대요. 그럼 x에서 y를 빼고 싶어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을 이렇게 예쁘게 빼서 정리를 한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 친구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3이 되니 보완하니 정리를 해주시면 없어지면서 2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1, 4, 2 루트 3을 가지고 가서 곱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1, 4, 2 루트 3.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다 곱하기예요, 지금. 8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도가 있고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요거 바로 대입할까? 아니면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할까? 고민되시죠?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셔야죠. 같이 가볼게요. 9x제곱에 6xy에 더하기 y제곱인데요. 요거 3개고 얘가 3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y의 제곱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바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예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3x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y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 시작해보자. 3x는요, 여기다가 x에 3배하면 돼요. 3 루트 7 더하기 3 루트 3.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붙일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y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y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3 루트 7에 마이너스 2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이들을 더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두 개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한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면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루트 3만 예쁘게 남아요. 맞죠? 따라서 요 부분이 루트 3이 되고 그거의 제곱이 되어서 와, 정답은 3.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시계값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간단한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게, 왜냐면 대입하고자 하는 수치가 너무 복잡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인수분해 마지막 날이라 우리는 이 단원에 이제 만점 도전 문제 두 문제 정도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완전 제곱식에 대한 문제 갖고 와봤습니다.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대요. 완전 제곱식의 정의가 뭐였죠? 누군가의 제곱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앞에 누군가의 제곱에 그냥 상수가 붙어 있는 곱하기로 그 정도의 이제 개수 숫자 정도 붙어 있는 정도면 완전 제곱식이야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정리를 좀 해보죠. 이렇게 보면 잘 모르고요. 일단 다 전개해봐야 될것 같아요. x제곱 하시고 요거 3 모양의 공식으로 가면 되겠네. 2x, 8x니까 10x네. 그리고 16. m은 같이 붙여줄게. 요렇게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제곱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x 더하기 뭐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입버릇처럼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죠. 이 뒷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요 상수 부분이. 요거에 뭐라고? 뭐라고요? 반의 제곱. 기억하셔야 돼요. 반의 제곱. 그래서 반의 제곱인 25가 와주면 여기 완전히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x 여기가 플러스니까 더하기 5의 제곱을 전개한 게된 상황인 거죠. 따라서 16 더하기 m이 반의 제곱인 25가 되어야 하니 m은 9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는 바로 9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되는 원리는 사실상 여기서만이 아니라 뒤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고등학생이 돼서도 매우 중요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반드시 기억하자. 반의 제곱.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마무리할게요. 다항식이 x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의 정수인 두 1차식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인데, 요 a 값이 뭐가 될지 다 가능한 거 정해보란 뜻이거든요? 요 인수분해가 되는 가능성이 되는 걸다 해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인수분해 원리는 뭐였죠? 요게 xx면 여기 올수 있는 건 8, 1. 또 xx면 1, 8. 근데 1, 8이나 8, 1이나 XX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 8은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뭐는 구분하셔야 되냐면, 8, 1이긴 한데, 요게 곱해서 플러스 8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은 가능하죠. 그 다음은요, XX에. 4, 2, 8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둘다 플러스겠죠? 이쪽도. 그 다음에 하나 또뭐 가능해요? 그러면 마지막 4이긴 한데 둘다 마이너스. 그러면 곱해서 플러스 값 되면서도 플러스 8이 되면서도 마이너스를 주면 더한 값은 위에랑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다른 케이스로 구분하셔야 돼요. 또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건 이렇게 부호를 서로 같이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곱해서 8이 되는 건 8, 1, 4, 2. 되고요. 순서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게둘다 개수가 같아요. 1로. 그래서 이렇게 네 쌍이 나와요. 말하자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대각선을 곱한 게요 안에가 된다는 뜻이니 이때 a 값은 뭐가 되겠어요? 1 x, 8 x 하니까 9 x가 돼서 이때 a는 9가 됩니다. 됐어요. 이때는요.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8x 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9가 a가 됩니다. 됐죠? 이때는 2x, 4x 하니까 이때는 6x가 되어서 a는 6이 됩니다. 이때는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6x가 되어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때 가능한 a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모두 구한 값은 총 4개가 되고요. 9-9, 6-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대로 뭐 쓰기는 하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구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인수분해 한 꼴을 만들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x 이렇게.

분의 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8에 x 플러스 1인 경우 그때 a 값. 그 다음 이번에는 x 마이너스 8에 x 마이너스 1인 경우에 그때 a 값. 또 이번에는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2인 경우 그때 또 a 값.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 플러스 아니고 x 마이너스 4에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a 값.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인수분해까지 끝났습니다. 거의 한 반절 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을 완전히 바꿔서 3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그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친구들 지금 몇 강까지 왔죠? 20강입니다, 20강. 이게 만점왕 연산 10단계가 2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20강까지 왔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강의를 완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5강만 이제 참고 들으면은 만점왕 연산 10단계 이제 친구들이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해서 오늘도 이제 선생님이랑 즐겁게 강의를 시작해 볼 겁니다. 오늘도 배울 것은 소수 곱하기 소수고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 다양한 문제 유형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 보도록 할 겁니다. 친구들 준비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 해서 오늘은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에 대해 이제 또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기지개 쫙 펴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과 한번 즐겁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 키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세요. 0.18 곱하기 0.24를 예시로 가져와 봤네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어때요? 0.18 곱하기 0.24를 일단 18 곱하기 24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암산으로 나오진 않겠죠.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구구단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면 이 43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432 해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맨 뒤에서 점을 세준다 그랬죠? 맨 뒤에서 점을 한 칸, 두칸 이동을 했구나. 이것도 맨 뒤에서 한 칸, 두칸 이동을 했구나 해서 총네칸 이동했구나 해서 정답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동을 해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한다 했을 때, 요 공백, 요 빈칸에는 무슨 숫자를 넣냐? 당연히 0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점 앞에는요? 점 앞에도 0을 넣어주는 거죠. 해서 정답이 어떻게 나왔다? 0.0432가 나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기가 막히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0.06 곱하기 0.11이네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수 둘째 자리에 1부터 한번 0.06이랑 셈을 해볼게요. 6 곱하기 1은 6이고요. 그쵸? 0 곱하기 1은

0이죠. 자, 0 곱하기 1, 0 됐고요. 이제 소수 첫째 자리 1도 0.06이랑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해서 6 곱하기 1은 6 나오고요. 그 다음 또0 나오고, 또 0이 나옵니다. 자, 점 아래, 이 0도, 점 옆에 0도 한번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당연히 다 0일 텐데, 이렇게 해야지 친구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 해서 더해주는 거죠. 자,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중요한 건 이제 소수점을 어디다가 찍냐예요. 그쵸?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 칸, 두칸 이동했구나. 0.06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두칸 이동했구나. 0.11은 한 칸, 두 칸, 똑같이 두칸 이동했구나. 그럼 총몇칸 이동했다? 네칸 이동했구나. 그럼 세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읽힌다? 0.0066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0.23 곱하기 0.07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먼저 3 곱하기 7부터 해봅시다. 자, 3, 7에 얼마 나오나요? 그쵸, 21 나옵니다. 해서 1 적어주고 2는 올릴게요. 자, 2 올라갔고요. 2 곱하기 7은 14죠. 근데 위에 2가 있으니까 16이 돼서 6만 적어주고 1은 또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7은 0이고, 그래서 1만 내려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한번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0, 0, 0 나오고요. 그 다음도 0, 0, 0. 친구들이 할때 가장 중요한 거, 곱셈 할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셈을 해줘야 하는 거 친구들 꼭 잊지 않고 있길 바랍니다. 하면 자릿수에 맞춰서 이제 또 계산을 해주면 된다. 계산을 해주니까 요런 식으로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소수점이다. 소수점을 어디다가 찍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해서 한 칸, 두칸 이동했고요. 또한 칸, 두칸 이동했으니까 총몇칸 이동했다? 네칸 이동했다. 네칸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네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죠. 자, 친구들 이건 어떻게 읽죠? 그쵸. 0.016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볼게요. 0.34 곱하기 0.17이니, 17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47에 28 해서 8 적어주고요. 자, 8 적은 다음에 2가 올라갑니다. 2 올라갔고, 37에 21인데 지금 2가 있으니까 어때요? 23이 돼서 3만 적어주면 되죠? 하고 2는 또 올라갑니다. 자, 0 곱하기 7은 0이고 해서 2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오게 됐고요. 그 다음 4 곱하기 1도 해봅시다. 4 곱하기 1은 4. 그 다음 3 곱하기 1은 3. 그쵸? 자, 이렇게 적고 있고요. 0 곱하기 1은 0이니까 그냥 0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칸은 다 0이죠? 0, 0, 0. 하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쵸? 자,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준다. 하니까 8은 그래도 내려오는 거알수 있고요. 3 더하기 4는 7. 2 더하기 3 더하기 0은 5. 그 다음은 다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소수점 또 한번 세볼까요? 어디다가 찍는 건지. 자, 맨 뒤에서 한 칸, 두칸 갔고요. 또맨 뒤에서 한 칸, 두칸 갔습니다. 총몇 칸? 네 칸, 그쵸.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가서 찍어주는 거예요. 자, 찍어주니까. 자, 어떻게 읽죠? 0.0578. 0.057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0.43 곱하기 0.19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 39. 27. 자, 그래서 7 적어주고요. 2가 올라갑니다. 그쵸? 자, 그 다음 49, 36이죠. 36인데 2가 있으니까 38. 그래서 8만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3은 또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 0 곱하기 9는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31은 3. 41은 4. 그쵸? 그 다음 0 곱하기는 당연히 0이고요. 나머지는 칸에 맞춰서 자,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숫자가 조금 조금씩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친구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 58 곱하기 92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해봅시다. 8 곱하기 2는 16이죠. 자, 1 올라갑니다. 5 곱하기 2는 10이에요. 그래서 11이 되니까 1만 내려고 2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0 곱하기 2는 0. 그래서 1도 그대로 내려오고요. 8, 9, 72. 72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자, 여기 지워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8, 9, 72이니까 2 적어주고요. 7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자, 5, 9, 45죠. 45인데 어때요? 지금 7이 있으니까 5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2 내려오고 5는 올려줍니다. 자, 0 곱하기 9는 0이니까 5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은 다 0이죠? 0 적어봅시다. 0, 0, 0.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6, 1 더하기는 3, 1 더하기는 3, 5 내려오고요. 그 다음 0 내려옵니다. 자, 이제 소수점 찍어주면 되는데, 이제 친구들 알죠? 소수점.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총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네칸 가서 정답이 뭐가 된다? 0.5336이 된다. 19번 해보겠습니다. 0.65 곱하기 0.45입니다. 해볼게요. 5 곱하기 5는 25 해서 2 올라가고요. 6 곱하기 5는 30이죠. 30인데 2가 있으니까 32가 돼서 2만 내려오고 3은 올라갑니다. 자, 0 곱하기 5는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오고요. 5 곱하기 4. 5 곱하기 4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5 곱하기 4는 2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0만 내려주고, 자, 0만 내려주고 2는 올라가면 됩니다. 6 곱하기 4는요? 24죠. 그래서 2를 더해줘서 6 적어주고 2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0 곱하기 4는 0이니까 2 그대로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 나오고 2. 3 더하기 6은 9, 그 다음 2, 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소수점까지 딱 찍으면은 어떻게 되죠? 네 칸. 앞으로 네칸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찍을 수가 있겠네요. 자, 0.29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이에요. 0.74 곱하기 얼마? 0.23. 한번 해볼게요. 43. 12 해서 1은 올라가고요. 7, 3. 21이니까 1을 더해줘서 22. 그럼 2만 내려가고 2는 또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쵸? 0 곱하기 3은요? 0이에요. 그래서 2는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해봐야죠. 4, 2, 8. 그쵸? 자, 그 다음 7이 14. 그러니까 4는 적어주고 1은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0 곱하기 2는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0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 봅시다. 더하니까 2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2 더하기 8은 0이죠. 자, 2 더하기 8이 10이니까 여기다가 0을 적고 1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7. 적어주고요. 그 다음 1 내려오고요.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한번 찍어봐야죠. 찍으려니까 한 칸, 두칸 갔고, 한 칸, 두칸 가서 총 하나, 둘, 셋, 네 칸을 갔다. 네칸 가서 정답이 얼마다? 0.17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로 한번 찍어볼게요. 0.1702. 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0.93 곱하기 0.22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봐야죠. 3 곱하기 2부터 한번 해봅니다. 3 곱하기 2는요, 6이 나오고요. 9 곱하기 2는 18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8만 적어주고 1은 올립니다. 맞죠? 0 곱하기 2는요, 얼마? 0이니까 그냥 1만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 3 곱하기 2또 해보니까 6 나오고요. 9 곱하기는 18이니까 8 적어주고 1은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2는 또 0이니까

1 그대로 또 내려오겠죠? 자, 나머지 0 곱하기 3, 0 곱하기 9, 0 곱하기 0은 그냥 다 0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거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계산해 봅시다. 자, 하니까 6 그대로 내려오고 8 더하기 6은 얼마예요? 14죠? 그래서 4만 적어주고 10은 올립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8은 10이니까 0만 적어주고요. 자, 여기 1 적어줄게요.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0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이러니까 이제 소수점만 딱 찍으면 되겠죠. 한 칸, 두 칸, 한 칸, 두칸 가서 총 하나, 둘, 셋, 네칸 가서 찍으면 되겠네요. 얼마? 0.2046.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산기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0.28 곱하기 0.22. 아까 했던 대로 28 곱하기 2를 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소수점 몇칸 이동했는지 세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0.28이라 하면 한 칸, 두 칸, 0.2면 한 칸, 총세칸 가서 소수점을 찍어준다. 아니면은 28은 0.28을 100분의 1 배한 거고, 2는 0.1을 10분의 1 배한 거니까, 56에서 1000분의 1 배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0.3 곱하기 0.4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3 곱하기 4. 12입니다. 그쵸? 12예요. 2 적어주고 1 올라가 봤자 어차피 0 곱하기 4 하면은 1 그대로 내려오겠죠? 자, 0 곱하기 3, 0이고요. 0 곱하기 0, 0입니다.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하면 0, 1, 2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친구들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소수점 어디다 찍을까요?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칸총두칸 이동해서 찍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정답 얼마? 0.12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0.7 곱하기 얼마? 0.46입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7 곱하기 6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76에 얼마 나오나요? 76에 42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2만 적어주고 4는 어떻게 한다? 올려준다. 자, 그래봤자 어차피 0 곱하기 6은 0이니까 4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 7 곱하기 4 해봅시다. 7 곱하기 4는 28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8 적어주고 2를 올려줘봤자 이것도 어때요? 0 곱하기 4는 0이니까 2 그대로 결국 내려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0 곱하기 7, 0 곱하기 0은 당연히 다 0이고요. 그래서 0, 0 적어주고 이번에 어떻게 해준다?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준다. 더해줄게요. 2 그대로 내려오고요. 4 더하기 8은 얼마? 12죠? 그래서 1의 자리수 2는 내려주고 10은 올려줍니다. 1 더하기 2는 3이에요. 맞죠? 자, 0 그대로 내려와 준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수점이죠? 소수점. 그쵸? 0.7은 소수점 뒤에서 한 칸, 0.46은 뒤에서 두 칸. 그래서 총 합쳐서 뒤에서 몇 칸? 세칸 이동해주면 된다. 자, 세칸 이동하면 어디다 찍습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0.33322라고 있죠? 332가 아니라 322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 0.322 정답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번입니다. 9번. 0.23 곱하기 0.6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곱하기 6부터 해봅시다. 3 곱하기 6. 얼마 나오나요?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8 적어주고요. 1은 또 올려줄게요. 자, 올린 다음에 2 곱하기 6 해봐야죠. 2, 6에 12. 근데 1이 있으니까 13이 돼서 3 적어주고요. 10은요, 올려줍니다. 자, 0 곱하기 6은 0. 그래서 그냥 내려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다0 곱하기 3, 0 곱하기 2, 0 곱하기 0. 다뭐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래서 한칸 띄어서 0, 0, 0, 이렇게 각각 0으로 곱해진 걸 적어봅니다. 이러고 하는 거 더해주면 되죠?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볼게요. 어차피 다 0이니까 그냥 다 내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 한번 또 확인해볼게요. 0.23은 뒤에서 두 칸, 0.6은 뒤에서

한 칸, 총몇 칸? 세 칸. 하나, 둘, 셋. 가서 한번 소수점을 찍어 봅니다. 정답은 0.13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엔 조금 뭔가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니까 계산이 아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0.58 곱하기 0.27입니다. 자, 집중해서 봐야죠. 8 곱하기 7부터 한번 해봅시다. 8, 7에 56. 그래서 6 적어주고요. 5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5, 7에 35예요. 근데 위에 5가 있으니까 40이 됩니다. 40. 그러면 0을 적어주고 4를 올리는 거예요. 친구들. 맞죠? 그 다음 0 곱하기 7은 0이니까 4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 한번 해봅시다. 자, 8 곱하기 2부터 한번 해봐야겠네요. 8 곱하기 2 얼마 나오나요? 16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6 적어주고요. 1 올립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5 곱하기 2는 10이죠? 10인데 1 있으니까 1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0 곱하기 8, 0 곱하기 5, 0 곱하기 0다 0이 됩니다. 그쵸? 0, 0, 0 적은 후에 이제는 각 자리수에 맞춰서 더해주면 된다. 자, 더해볼게요. 6이 됐고, 6이 됐고, 그 다음 5가 됐고, 1이 됐고,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뭐 해준다? 소수점 찍어준다. 자,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총몇칸 이동했어요? 네칸 이동했어요. 하나, 둘, 셋, 네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주니까 정답은 0.1566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해봐야겠죠? 17번입니다. 0.7 곱하기 0.5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가로식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세로식으로 바꾸어서 풀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0.7 곱하기 0.5 이렇게 한번 적어 보고요. 7, 5, 35. 그쵸? 자, 결국에는 이렇게 적히겠고, 0 곱하기 7은 0, 0 곱하기 0은 0. 해서 0, 3, 5 이런 식으로 적히는데 소수점을 이제 찍어 보면 되겠죠? 뒤에서, 자,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이니까 총두칸 이동해 주면 된다. 해서 정답이 뭐다? 0.35가 정답이 된다. 자, 0.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이에요. 0.3 곱하기 얼마? 0.07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0.3 곱하기 0.07. 한번 적어 봤고요. 그쵸? 자, 풀어 보겠습니다. 0.3. 3 곱하기 7부터 해봐야겠죠? 3 곱하기 7은? 21. 그래서 1 적어주고, 어차피 0 곱하기 7은 0이기 때문에 2가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 다 0이죠? 0 곱하기 3은 0, 0 곱하기 0은 0. 그 다음도 0이죠? 0 곱하기 3은 0, 그 다음도 0. 이제 계산을 차근차근 해봅니다. 1, 2, 0,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소수점을 찍어보려니까 0.3은 뒤에서 한 칸, 0.07은 뒤에서 두 칸, 총세칸 움직이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0.02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봤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 22번 문제 한번 해봐야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0.6 곱하기 얼마예요? 0.63입니다. 점점 이제 또 숫자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친구들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세로식으로 풀어봐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이 정도쯤 되면은 무조건 세로식을 적어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꼭 잊지 말고 세로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0.6 곱하기 얼마죠? 0.63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거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해 보겠습니다. 63, 18. 그래서 8 적고요. 1을 올립니다. 맞죠?
자, 0 곱하기 3은 0이니까 어차피 근데

1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 6 곱하기 6은 36 해서 6 적고요. 자, 3 올라가는데 어차피 또 6, 0 곱하기 6은 0이니까 3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0 곱하기 6, 0. 그 다음 0 곱하기 0, 0. 이렇게 일단 다 풀어봤으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덧셈을 해봐야죠. 8 되고요. 1 더하기 6이니까 7 되고요. 여긴 3이고요. 여긴 0이 되네요. 그 다음 이제 소수점 아까 했듯이 해봅니다. 뒤에서 한 칸, 뒤에서 두 칸. 그래서 총몇 칸? 뒤에서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자,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이거 이전에 했던 거 복습 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0.378이라고 읽습니다. 0.378 한번 적어 볼게요. 0.378.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봤고요. 27번, 27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겠죠? 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0.93 곱하기 0.2예요. 역시나 가로식이고요. 그러면 세로식으로 바꿔서 셈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0.93 곱하기 0.2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계산해볼게요. 3 곱하기 2부터 3 곱하기 2는 6이에요. 6 적어주고요. 9 곱하기 2는요? 18이죠? 자, 8 적어주고요. 1 올라갔지만 0 곱하기 2가 0이기 때문에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0 곱하기 3, 0 곱하기 9, 0 곱하기 0. 다 0이에요. 그래서 한칸 띄어서 0, 0, 0 적어볼 거고요. 이제는 자릿수에 맞춰서 덧셈만 해주면 된다 하니까 6, 8, 1, 0 이렇게 나오는 거알수 있었고요. 맞죠? 자, 소수점 찍으려고 보니까 0.93은 뒤에서 한 칸, 두 칸, 0.2는 뒤에서 한 칸. 그래서 총몇 칸? 세 칸. 하나, 둘, 세칸 해서 소수점을 찍어봅니다. 정답 뭐라고 읽죠? 0.186 이렇게 정답을 읽어주면 되겠네요. 0.18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30번 한번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0.82 곱하기 얼마? 0.25네요. 이것도 당연히 세로식으로 바꾸어서 계산해봐야겠죠? 자, 적어봅시다. 0.82 곱하기 0. 2, 5 한번 적어 봤고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랑 곱셈 해볼게요. 2 곱하기 5부터 해봐야겠죠?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그래서 0만 적어주고 1은 올려줄게요. 8 곱하기 5는요? 40. 근데 1이 있으니까 41 해서 1 적어주고 4는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5는 0이니까 4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2 곱하기 2부터 해보면 되겠네요. 2 곱하기 2는 당연히 4가 나오고요. 그쵸? 8 곱하기 2는요? 16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6은 적어주고, 어떻게 해줘요? 또 1은 올려주면 돼요. 0 곱하기 2는요?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0이니까 0, 0, 0 적어주고 더해주면 된다. 0, 5. 4 더하기 6은 10이죠? 그러니까 0 적어주고 1 올라간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 0. 이렇게 해주고 소수점 찍어주려고 보니까 뒤에서 총몇 칸? 네칸 이동했어요. 그쵸?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하면 여기다가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해서 정답 얼마? 0.2050이라고 읽는 거 아니죠? 0.2 05라고 읽습니다. 맨 뒤에 0은 안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까지 친구들이 확신을 갖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205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문제 풀어봤고요. 즐거웠나요? 그럼 남은 문제는 친구들이 열심히 복습을 해오고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0: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연산 8차시 마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공부 주제와 목표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연산 8차시 5일차 마저마저 샥샥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목세 소수점의 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했으니까 바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멋지게 공부한 사람만 풀 수 있다는 그 오늘의 퀴즈 말이죠. 87 나누기 6인데요. 물론 우리는 이 몫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예상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보기 전에 몫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예상 어림해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공부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한 뒤에 오늘의 퀴즈를 우리 함께 멋지게 풀어보겠습니다. 87 나누기 6의 몫은요, 1.45일지 14.5일지 우리 함께 어림셈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오늘의 원리를 꼼꼼하게 깨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가 몫의 소수점의 위치 확인하기였잖아요. 한번 보죠. 13 나누기 4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림셈을 통해 몫을 예상해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림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겠다, 어림셈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니까 몫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 나누기 4로 어림셈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누어지는 수가 13이잖아요. 4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숫자, 우리가 어림하기에 쉬운 숫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13이라는 수를 12라는 수로 어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4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약 3 정도 되겠다라고 어림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몫을 정확하게 구했을 때는 이렇게 3.25다라고 몫까지 어림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숫자는 13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작게 12로 어림했기 때문에 원래는 나누어지는 수가 더 커야 하니까 실제 몫은 우리가 어림했던 약 3보다는 조금 더 크겠다. 그래서 32.5는 너무 커지니까 3.25 여기에 소수점을 붙여야 적당하겠네. 이렇게 어림셈을 통해 몫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그 아래는요, 이번엔 19.8 나누기 4입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숫자를 통해 어림해 볼 건데요. 이 나누어지는 수 19.8을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20이라고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우리는 올림, 버림, 그리고 지금 등장한 반올림을 잘 알고 있죠. 한 번 더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19.8을 올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올림은 어떻게 했나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이든 1이든 5든 6이든 7이든 8이든

이든 굳은 무조건 올려준다라고 배웠지요. 그러니까 이 19.8을 11자리까지만 구하려고 할때 올림은 무조건 올려서 20이다라고 올림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버림은 무엇이었나요? 올림과는 반대로 무조건 버려주는 겁니다.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들을 다 0으로 바꿔주는 것이 버림이죠. 그러니까 19.8을 11자리까지 구하고 버림을 하면 바로 10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등장한 반올림은 무엇이었나요? 배운 내용 떠올려 봅니다. 이 반올림은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에 따라 올림을 할지 버림을 할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랫자리 숫자가 0, 1, 2, 3, 4, 0부터 4까지면 버림, 또 5, 6, 7, 8, 9, 5부터 9까지면 올림을 했죠. 반은 버려주고 반은 올려준다. 그래서 반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19.8을 10의 자리까지만 구하려고 할때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9이기 때문에 올림을 해준다. 따라서 반올림을 하면 20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올림과 버림, 반올림까지 이미 배웠던 내용 복습해 봤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9.8을 반올림해서 쉬운 숫자 20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4를 하면 약 5라고 이렇게 몫을 어림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계산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원래 수는 19.8, 20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5보다는 좀 작을 거야. 따라서 49.5가 아니라 4.95, 4.95 소수점이 여기 있어야 해. 라고 이렇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를 볼게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소수를 자연수로 반올림한 후 방금 했지요? 반올림. 그리고 어림에서 계산한 결과와 실제 계산한 결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소수점 위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합니다. 가 바로 오늘의 공부 목표인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하기랍니다. 정리하면 쉬운 숫자로 바꾸어서 이렇게 몫을 약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상해보고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콩콩콩 찍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원리를 한눈에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5일차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자, 5일차 문제는요, 방금 본 것처럼 어림셈을 해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 콩콩콩 꼼꼼하게 점을 찍어 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연산키 대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반올림한 후 어림해서 계산해요. 28.1을 자연수 28로 어림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몫을 어림하면 약 7이기 때문에 7 뒤에 소수점을 붙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원래 수는 28이 아니라 28.15. 원래 나누어지는 수는 28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약 7보다는 조금 더 실제 몫은 커야겠지요. 따라서 70.5는 너무 커지니까 7.05라고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콩콩 찍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변상키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7 나누기 4입니다. 이 7이 4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어림셈을 해 보자고요. 이때 우리 아까 원리 깨치기에서 본 것처럼 쉬운 숫자로 바꾸어 생각해 볼 겁니다. 무엇을? 나누어지는 수를 말이죠. 7을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건데요. 8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8 나누기 4는 약 2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4, 2, 8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나누어지는 수는요, 8이 아니라 7이잖아요. 8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실제 몫은 우리가 어림에서 생각한 이 몫보다는 작겠다. 따라서 1 1.75가 맞겠지요. 여기다 붙이면 17.5라고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

1.75, 1.75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때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7을 굳이 8이 아니라 4로 바꿀 수도 있고, 또 12로 바꿀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필 8로 바꿀까라고 말이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4 나누기 4를 하면 1이고요. 12 나누기 4는요,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림셈을 할 때는 이왕이면 실제 계산한 결과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을 4로 생각하거나 7을 12로 생각하면 실제 계산 결과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7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수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7을 이 4나 12보다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8로, 쉬운 숫자 8로 바꾸어서 약 2니까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일차 문제, 1번 문제 풀어봤으니까요. 자신 있게 2번 문제 출발해 보죠. 10 나누기 8입니다. 마찬가지로 쉬운 숫자로 바꾸어 볼 건데요. 이 10을 선생님은요, 약 8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 나누기 8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약 1이기 때문에, 아, 실제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소수점을 찍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고요. 아, 실제 나누어지는 수는요, 10이잖아요. 8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보다는 더클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찍어도 되고 여기도 찍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찍게 되면 12.5로 너무 차이가 벌어지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1보다 조금 더큰 여기에다가 찍어야 되겠지요. 1.25, 1.25겠네라고 이렇게 어림셈에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5일차 문제 3번 문제로 가보죠. 17 나누기 4입니다. 역시 쉬운 숫자,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로 또 예상해 어림해 볼 건데요. 이 17이라는 수를요, 쉬운 숫자 16으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림셈을 해보는 거죠. 16 나누기 4는 약 4죠. 4, 4, 16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나누어지는 수는 17로 16보다 큽니다. 실제 계산 결과도 약 4보다는 몫이 더 크겠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찍으면 4.25니까 약 4보다 조금 더큰게 맞겠네. 여기에 찍으면 42.5로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지지 않게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4번 문제로 가보죠. 22 나누기 8입니다. 역시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24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24 나누기 8로 어림셈을 해보면 몫이 약 3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21로 24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3보다는 작겠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찍으면 3보다 너무 커지죠. 따라서 여기에 찍으면 안 되고 소수점을 여기에다가 콩콩콩 찍어주면 되겠다. 2.75겠구나라고 이렇게 또잘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30 나누기 8입니다. 자, 30 나누기 8 역시 쉬운 숫자로 바꾸어 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32로 말이죠. 32 나누기 8을 하면 몫이 약4 정도가 나와요. 약 4. 그렇죠? 8, 4, 32니까 말이죠. 그런데 실제는 30으로 32보다 작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이 어림한 계산 결과인 약 4보다는 작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찍으면 37.5 너무 커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찍어야겠네요. 3.75라고 잘 소수점을 찍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방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6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자, 62 나누기 5. 이번에는 어떤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까 생각해 보는데요. 선생님은 60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0 나누기 5의 계산 결과 어림에서 생각해 보면 약 12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61로 60보다 큽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결과는 약 10%

12보다 조금 더 커져야 하니까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줘야겠네요. 여기에 찍으면 1.24로 너무 작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59 나누기 25입니다. 59 나누기 25. 자, 이번에는요, 어떤 숫자로 어림해 볼까요? 이왕이면 나누어 떨어져야 우리가 어림셈하기가 쉬우니까 선생님은 이 59라는 수를 50으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50 나누기 25를 하면 50 안에 25가 딱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몫이 약 2라고 쉽게 어림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요, 50이 아니라 59로 50보다 큽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결과도 약 2보다는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찍어주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찍어도 23.6으로 약 2보다는 크지만 그 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8번 문제입니다. 27 나누기 12인데요. 이번에도 쉬운 숫자 24로 생각해 보고 어림셈을 해 볼게요. 이유는 24 안에 12가 딱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약 2라고 몫을 어림셈해서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는 27로 24보다 크기 때문에 약 2보다는 조금 더 크게 여기에다가 점을 잘 찍어주면 되겠네요. 2.25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처럼요. 자, 9번과 10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45 나누기 12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이번엔 딱 나누어 떨어지게 역시 36으로 어림해 볼 건데요. 36 안에 12가 딱 3번 들어가기 때문에 몫이 약 3이라고 어림셈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는 45로 36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찍으면 너무 커져요. 37.5로 말이죠. 약 3보다는 조금 더 크게 여기에다가 찍어주면 3.75라고 이렇게 알맞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50 나누기 8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48로 어림해 볼 건데요. 48 나누기 8을 하면 8단 곱셈 구구를 이용해 8, 6, 48로 몫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0으로 우리가 어림한 48보다 크잖아요. 나누어지는 수가 말이죠. 그래서 실제 계산 결과의 몫은 약 6보다는 크게, 그런데 너무 크지 않게 여기에다가 점을 잘 찾아 찍어주면 실제 계산 결과는 6.25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5일차 문제를 모두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어보기 전에 우리 또 시작하자마자 10번 문제까지 쉴틈 없이 달려왔잖아요. 여기서 잠깐 또 머리를 식히고 가야겠습니다.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 시간인데요. 우와, 막 움직이네요. 예쁘다. 자, 어림셈 후에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라는 것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해 온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오늘의 원리 깨치기에서 봤다시피 어림셈을 통해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콩콩콩 찍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찍어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쿵 찍고 끝이 아니라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겠죠.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그냥 바로 계산하고 끝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나누기 8이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실제로 계산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어림셈을 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해본 것처럼 50을 48로 어림해서 몫이 약6 정도 되겠다라고 어림을 한 뒤에 몫을 예상해 본 뒤에 실제 계산 결과와 내가 예상해 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면 뭔가 어디선가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그렇다면 다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잘 계산했구나.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런 연산 문제를 만났다면 그냥 계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이번 시간 배운 것처럼 어림셈을 차근차근 해본 다음에 계산 결과와 꼭꼭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 비교해보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다시 한번더 계산해보는 꼼꼼함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림셈 후에 계산 결과와 비교해보세요. 기억하면서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또 힘내서 5일차 문제 만나봐야겠지요. 자, 계속해서 5일차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출발해볼까요? 자, 21.3 나누기 5입니다. 역시 쉬운 숫자로 바꾸어서 생각해보죠. 21.3을 반올림해서 자연수 20으로 어림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20 나누기 5는 약 4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21.3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20보다는 큽니다. 그 말은 약 4보다는 실제 계산 결과가 커야 합니다. 42.6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찍는 것이 좋겠다. 몫은 4.26이다라고 이렇게 또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21번 문제는 12.88 나누기 7입니다. 자, 이번에는 12.88을 자연수 14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4 나누기 7은요, 몫이 약 2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나누어지는 수가 14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2보다는 더 작아져야겠으니 18.4가 아니라 1.84로 이렇게 또 점을 콩콩콩 찍어 볼 수가 있고요. 22번 문제 갑니다. 53.4 나누기 3인데요. 이번에도 쉬운 숫자, 이번엔 51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51 나누기 3을 하면 약 17로 콩콩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53.4로 51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7보다는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여기 찍으면 안 되고 소수점을 여기에다가 콩 찍어주면 이렇게 17.8이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3.88 나누기 4인데요. 자, 이번에도 쉬운 숫자 선생님은요, 12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13.88을 반올림해서 자연수 12로 어림해서 생각하면 우리 아주 쉽게 12 나누기 4는 약 3이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13.88로 12보다 더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3보다는 더 크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찍으면 너무 커지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찍어서 약 3보다 더 크게 만들어줘야지 3.47이라고 또 몫의 소수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위치를 말이죠. 자, 다음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99.2 나누기 8인데요. 역시 이번에도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99.1을 이렇게 쉬운 숫자로 바꾸어 볼게요. 그러니까 96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96 나누기 8은 약 12라고 또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99.2는 96보다 큰 수니까 역시 12보다는 더 크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찍으면 안 되고 여기에 찍어야 하겠지요? 여기에다가 잘 위치를 보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16.3 나누기 5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15로 생각해 볼게요. 15 나누기 5는요, 아주 쉽게 약 3이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는 15보다 더 크니까 3보단 더 크게 찍어줍니다. 여기에 찍으면 너무 커지니까 여기에다가 잘 찍어주면 실제 계산 결과 3.26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26번 문제 가겠습니다. 72.6 나누기 3입니다. 자, 이번에도 딱 나누어 떨어지는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엔 72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2 나누기 3은 약 24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72.6으로 72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실제 계산 결과도 24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찍으면 2.42로 너무 작아지니까 여기에다가 찍어 약 24보다 조금 더 큰 24.2라고 잘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볼까요? 90.4 나누기 4입니다. 이번에도 쉬운 숫자, 선생님은 88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이유는 88 나누기 4가 약 22로 콩콩콩 딱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4, 88보다는 크죠? 22보다는 더 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위치를 또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22.6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 더 풀어보죠. 28번 문제입니다. 19.84 나누기 8입니다. 자, 이번에도 쉬운 숫자 16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16 나누기 8의 몫은 약 2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딱 나오겠죠. 19.84는 16보다 더 큰 수기 때문에 실제 계산 결과도 약 2보다는 커져야 할까요? 작아져야 할까요? 그래요. 더 커져야 하겠지요. 여기에 찍으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약 2보다는 조금 더 크게 여기에다가 소수점을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72.5 나누기 5인데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요, 시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전체를 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잘 확인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72.5를 쉬운 숫자로 바꾸어 주면 되는데요. 생각하기 쉽도록 선생님은 70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70 나누기 5는요, 딱 나누어 떨어지죠. 약 14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72.5로 실제는 7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4보다 조금 더 크게 따라서 여기에다가 찍어주면 실제 계산 결과는 14.5야라고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또 이렇게 찾아 점을 찍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남은 문제들은요, 오늘의 원리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모두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풀어보기 전에 짜잔, 오늘의 연산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몫의 소수점의 위치 확인하기인데요. 보니까 19.8 나누기 4의 몫을 구하기 전에 어림셈을 해볼 겁니다. 19.8을 20으로 어림해서 20 나누기 4의 몫은 약 5니까 실제 계산 결과도 5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야. 실제 계산 결과는 4.95거든요. 이렇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또 실제 계산한 후에 비교까지 해보는 오늘의 꿀팁까지 꼭꼭 기억해 주자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연산키를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87 나누기 6이었잖아요. 쉬운 숫자로 생각해 볼 건데요. 84로 생각해 보면 84 나누기 6은 약 14로 똑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87로 84보다는 더 큽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 결과도 약 14보다는 조금 더 커야겠다. 따라서 여기에 찍으면 안 되고 점을 여기에 찍어서 실제 계산 결과는 14.5야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는 오늘의 보너스 퀴즈 문제입니다. 자, 16.4 나누기 5의 몫의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야 할까요? 여기에 찍어야 할까요? 오늘의 원리를 잘 생각하며 잘 구해본 다음에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마구마구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문제들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풀어보고요. 선생님과는 새로운 차시, 굿차시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모두 또 봐요.

0: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뭐
1: 당연히 여행 간 곳의 현지 음식, 맛있는 거 먹어야죠. 네.
0: 오늘 살펴볼 도시는 딤섬이 가장 유명한데요. 선생님, 딤섬 좋아하세요?
1: 아, 저는 딤섬은 진짜 딤섬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특히 그 종류 중에서도 샤오롱바오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이 도시에 가면은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이 도시에 가면 얌차 문화를 일단 즐길 건데요. 얌차 문화가 뭐냐면 차를 마시면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이런 딤섬도 포함됩니다. 약간 브런치 느낌이요. 어느 도시인지 감이 오시나요?
1: 네, 지금 감을 딱 잡았는데 아침에는 또 차찬탱이라고 해가지고 밀크티와 파인애플빵을 함께 먹는 바로 그곳. 자, 오늘의 도시 홍콩 아닌가요?
0: 맞습니다. 파인애플 없는 파인애플 빵이죠. 그 빵에 차가운 버터를 쏙 넣어주는데 고소한 풍미가 또 일품이라고 합니다.
1: 홍콩 영화 중경삼림에 나왔던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도 꼭 가봐야 하는 곳인데요. 약 800m 길이로 20분 동안이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0: 20분이나요? 그동안 뭐 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막 황급하게 막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곳이 양옆으로 레스토랑, 뭐 카페 상점들이 쭉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해요. 네.
0: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홍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화려함과 빈부격차가 공존하는 도시, 홍콩이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이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중국에 다시 반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어는 어떤 걸 쓰나요?
0: 좋은 질문입니다. 홍콩은 영어와 중국어 모두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준 중국어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여행을 간다면 영어, 중국어 모두 알면 대다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그런데 선생님, 어쩌다가 이 홍콩이 이렇게 영국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네.
0: 그 비극적인 역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는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과 깊이 관련된 곳입니다. 홍콩은 중국 남쪽 바다에 면한 작은 반도와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땅은 좁지만 바다를 통해 세계 곳곳과 연결되기 좋은 위치 덕분에 일찍부터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홍콩이 세계적인 자본주의 도시로 알려진 이유도 바로 이 지리적 특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영국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원래 중국 땅이던 홍콩이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의 이름을 아시나요? 당태종에 이어 개원의 치세를 이룩한 당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에 빠지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를 기울게 하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 꽃에 양귀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양귀비가 죽고 천여 년의 시간이 지나 중국은 이 꽃의 추출 성분으로 만든 마약으로 인해 격동의 근현대 초입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약의 이름이 바로 아편인데요. 중국 근현대사의 시작을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제, 옹정제, 권륭제를 거치며 최전성기를 누렸던 청나라는 19세기부터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구 폭증으로 인해 농경지가 부족해졌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은 전국 각지에서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내부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양 세력의 압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영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중국 상품을 엄청나게 수입했습니다. 대금은 주로 은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역 형태는 영국에 큰 문제를 안겼습니다. 청나라는 영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은 수입에 비해 수출이 크게 부족한 상황,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 적자에 시달렸던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결국 무역 적자를 만회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커진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대량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편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마약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고, 결국 청나라는 임칙서를 항구에 파견하여 아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폐기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당시 아편굴이라는 곳에 누워 아편을 피우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위기와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청나라에 안겼기에 아주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겁니다. 이 전쟁을 두고 같은 영국인인 글래드스턴이라는 정치인은 부끄럽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쟁을 단행했고 결국 1840년 아편 전쟁, 이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압도했고요. 1842년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 홍콩 섬을 영국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콩이 영국의 땅이 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영국이 차지했을 때만 해도 홍콩은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돌섬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평하는 영국인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무역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항구에는 세계 각국의 배들이 오갔고요. 바닷가에는 창고와 무역회관이 세워졌습니다. 언덕 위에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섰고 거리에는 영어 간판이 걸리며 점점 국제도시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죠. 영국은 홍콩을 동아시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아시아 무역망을 연결하며 홍콩은 빠르게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홍콩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용들은 1960년, 19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뤄낸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합니다.

0: 공공본색, 취권, 천녀효혼 그런 영화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당연히 알죠. 뭐 특히 이 아뵤. 네. 이소룡과 성룡, 네, 주윤발, 뭐 장국영까지 모두 이 홍콩 영화하면 생각나는 배우들입니다. 이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노란색 트레이닝복과 쌍절곤 이거 가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음악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천밀밀이라는 노래가 진짜 인기 많았었어요. 여명이라는 가수이자 배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가요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막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홍콩 문화는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1: 네, 마치 이 홍콩 문화가 당시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의 이 K-POP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선생님, 홍콩의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1: 2021년 조사에 따르면 11년 연속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그게 바로 홍콩이라고 하는데요.
0: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격차는 훨씬 심각해진 상황이네요.
1: 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서 정치적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990년대 홍콩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는 곳인데요. 영화 중경삼림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좁고 긴 언덕을 따라 이어진 이 에스컬레이터는 홍콩만의 독특한 도시 풍경을 보여주며 영화 속 장면과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낭만적인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0년대 홍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묘사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시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오랜 영국 식민지 시절을 끝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환식에는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 장쩌민과 현재의 영국 국왕인 당시 찰스 왕세자가 직접 참석해서 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홍콩이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기에 단순히 땅만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국양제,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두 제도를 뜻하는 일국양제를 실시를 하기로 하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50년 동안은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홍콩은 특별행정구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홍콩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시기 홍콩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마카오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16세기 중반 포르투갈 상인들이 중국 남부 마카오의 자리를 잡으면서 마카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 시기였죠. 이후 400년 가까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1999년이 되어서야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때 반환 방식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일국양제의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홍콩이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면 마카오는 관광과 문화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중국은 일국양제를 약속했습니다. 즉 홍콩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최소 50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오랫동안 자유로운 선거, 언론의 자유,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반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선거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홍콩 시민들은 약속했던 민주적 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0: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와 저항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한쪽에서는 자유와 약속의 보장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주권과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에 부딪히다 보니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홍콩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4년에 일어난 우산 혁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홍콩 정부가 중국의 입김을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자 수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산혁명은 비록 즉각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홍콩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원하는 시민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융도시이자 자유의 상징으로 불렸던 홍콩은 지금도 여전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가의 입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홍콩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의미 그리고 세계사의 큰 흐름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1: 야, 홍콩의 역사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아편전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또 민주주의로 인해 갈등하는 상황까지 있었네요.
2: 네, 홍콩은 정말 이렇듯 복잡한 역사를 가진 도시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 홍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일단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약을 막았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정말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영국 의회에서도 이건 영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다 라며 거센 비판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됐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의 민낯입니다.
2: 또 약속의 중요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국 양제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거잖아요. 원래 이 50년간 홍콩의 자유와 이 자본주의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우산혁명까지 일어났으니까요.
1: 맞아요. 우리나라와 홍콩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 우리나라도 강제 개항을 당했고 식민지배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홍콩과 우리나라 모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경제성장도 이루었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홍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27년이 되면 반환 3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홍콩은 그저 먹거리, 쇼핑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보고 나니 정말 무겁고 다르게 다가오네요.
2: 오늘 홍콩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역사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3: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4: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5: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중국이나 대만의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에서 여자 배우들이 꼭 입고 나오는 옷이 있잖아요. 그 몸에 딱 맞고 옆에 트임 있는 원피스 같은 거. 맞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1: 그 중국 전통 의상. 아마 이 치파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근데 사실 치파오가 원래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원래 치파오는 만주족이 말 탈 때 편하게 입던 옷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소매도 넓고 통도 크고 굉장히 헐렁했는데 오늘 우리가 갈 도시에서 지금의 날렵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1: 오늘의 도시. 자, 선생님 어디죠?
0: 바로 1920년대 동양과 서양이 뒤섞이던 도시 중국 상하이입니다.
1: 동양 전통 옷에 서양식 재단을 합쳐 치파오를 만들었던 도시. 자, 그 자체로 상하이의 명물처럼 느껴지네요.
0: 지금의 상하이가 만들어진 건 지리적 특징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상하이는 어떤 도시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0: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상하이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더 잘 느껴집니다.
1: 컨테이너 항구 스케일도 굉장한데 도시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서울의 약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0: 어떤 거죠?
1: 이 와이탄의 풍경을 보면 19세기 서구의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데 그 반대편에 현대에 발전하고 있는 상하이가 나란히 보이는 게 흥미롭습니다.
0: 그게 바로 상하이의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상하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1: 갑자기 우리나라가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좀 궁금해지는데요.
0: 흥미로운 도시 상하이의 탄생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동방의 파리, 20세기 초 사람들이 이 도시를 부르던 이름입니다. 중국에 있는 도시인데 말이죠. 인구 2천만이 넘고요. 수도 베이징보다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구. 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 숲. 오늘날 중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상하이입니다. 이 도시에는 아주 독특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마주보고 있어요. 한쪽에는 19세기 서양식 석조 건물들이 약 1.5km에 걸쳐 늘어선 와이탄. 반대편에는 유리와 철의 초고층 빌딩 숲인 푸동. 이 두 풍경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인데 사이에 담긴 시간은 약 100년입니다. 세계에 야경 좋은 도시는 많습니다만 상하이가 특별하게 여겨지는 건 과거와 미래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존재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유럽풍 건물이 가득할까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 솟아오르기까지 이 도시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평범했던 어촌마을이 어떻게 동방의 파리가 되었는지 아편전쟁과 조계지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또 상하이는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무대이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여러 이야기

0: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역사에서 상하이 지역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에는 다른 도시 없는 지리적 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와 가까우면서도 황푸강을 통해 내륙의 수저우, 항저우 같은 주요 도시와 수로로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무역항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은 중국의 차와 비단을 수입하느라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국이 선택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어요.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 즉, 마약을 중국에 밀수출한 겁니다. 중국 전역에 아편 중독자가 넘쳐나고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자 청나라 정부가 아편을 단속했고, 이에 영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아편 전쟁입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참패였습니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홍콩 섬을 영국에 넘기고 상하이를 포함한 5개 항구를 강제로 열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항구들 안에 외국인이 자치적으로 거주하는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조계지라 부릅니다. 1845년 상하이 북쪽 황푸강을 따라 먼저 영국 조계가 설정되었고요. 이어 프랑스, 미국 조계가 차례로 자리 잡습니다. 처음 약 0.5제곱킬로미터 남짓이던 이 구역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2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국제 조계와 10제곱킬로미터 안팎의 프랑스 조계로 팽창해 2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옛 중국 성곽 도시를 압도하게 됩니다. 조계지 안에서는 서양인에게 치외법권이 적용되었고 중국 정부의 법과 행정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계 당국은 자체 행정기구와 의회, 경찰력을 갖추고 있었으니 말 그대로 중국 땅 안에 생겨난 작은 외국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조계진의 황푸공원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후대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출입 제한 규정과 개 출입 금지 조항이 별도로 존재했을 뿐 이를 한 문장으로 묶은 공식 표지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자기 땅에서 서양인에게 뒤처진 2등 시민처럼 취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에 상하이는 독특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제국주의 자본이 밀려들면서 도로, 전차, 은행, 병원, 교회까지 서양식 제도와 건축이 빠르게 자리 잡았고요. 이내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전신이 개통된 곳도, 트램이 운행된 곳도 상하이였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람들은 상하이를 동방의 파리라 불렀습니다. 재즈 음악과 댄스홀, 화려한 영화 산업, 세련된 패션, 와이탄의 건물들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국이 경쟁하듯 자기 나라 양식으로 올린 것이어서 1.5km 거리가 마치 유럽 건축 양식 전람회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의 이면에는 극심한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가들이 경마장과 고급 연회를 즐기는 바로 그 담장 너머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넘게 방직 공장에 매여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하이에는 조계지의 치외법권을 이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1919년 3.1운동 직후,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 조계지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중국 땅이면서도 중국 경찰이나 일본 경찰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프랑스 조계의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상하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상하이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1932년 1월에는 중국군과 충돌한 1차 상하이 사변이 벌어졌어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은 훈커우 공원에서 대대적인 전승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행사장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이 일본군 고위 지휘관들을 향해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지도부에게도 깊은 인상을 줘서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 독립운동을 전폭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하이는 중국 근현대사뿐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와도 깊이 연결된 도시입니다.
1: 독립운동가들이 숨어들었던 프랑스 조계지가 없었다면 임시정부를 세울 수도 없었겠네요.
0: 그쵸. 내 나라에서 쫓겨나고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다시 빼앗긴 남의 나라 구역에 숨어서 독립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에요.
1: 그런데 상하이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0: 어떤 거죠?
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던 그 시기에 상하이의 모처에서는 중국 전체를 바꿀 비밀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0: 비밀 모임이라고 하니까 또 호기심이 팍팍 생기는데요.
1: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13명이 전부였는데요. 그 조직이 지금 14억 중국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0: 야, 13명이면 지금 학교에서 한 반도 안 되는 인원인데요.
1: 상하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상하이가 중국 현대사의 방향을 결정한 이 순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921년 7월 상하이의 프랑스 쪽에 의한 조용한 골목입니다. 지금의 싱예로 76호 일대, 당시 원주루 106호라 불리던 석고문 양식의 건물 한 채에 저녁이 되자 13세 남자가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이었고 그 가운데 후난성에서 올라온 28살의 마오쩌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공산당원은 고작 57명에 불과했죠.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비밀 모임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수상한 남자가 건물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프랑스 조계 경찰과 연결된 밀정이었어요. 급하게 회의를 중단한 대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며칠 뒤 저장성 자싱에 나무에 떠있는 한 유람선 위에서 회의를 이어갑니다. 호수 위에 배라면 밀정과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거죠. 중국의 공산당은 이렇게 쫓기는 와중에 겨우 모습을 드러낸 셈입니다. 57명으로 출발한 이 조직이 28년 뒤에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해서 중국 대륙 전체를 장악하리라고 그날 그 골목을 지나치던 사람 중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930년대 상하이의 화려한 시절은 전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32년 1차 상하이 사변에 이어 1937년 제2차 상하이 사변이 터졌습니다. 이 전투는 중일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대규모 충돌이었는데요. 석 달간의 격전 끝에 상하이는 일본에 점령되었고 조계지만 겨우 남았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줄곧 영향력을 키워온 일본이 마침내 상하이 전체를 손에 넣은 겁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상하이는 전혀 다른 도시가 됩니다. 조계지 시절의 화려함은 곧 제국주의의 잔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미 1940년대 초 조약 개정을 통해서 외국의 취해법권과 조계특권은 차례로 폐지되었고요. 1949년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양 상인과 금융자본은 상하이에서 급격히 철수했습니다. 상하이 경마장은 1951년 인민공원과 인민광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동방의 파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6년 마오쩌둥이 발동한 문화대혁명 시기 이 상하이는 급진좌파 4인방의 핵심 무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 4인방이라는 것은 이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을 비롯해 이 네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요. 문화대혁명기의 급진 노선을 주도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반혁명분자로 몰려서 비판과 탄압을 당했고 홍위병들의 집단폭력 속에서 구타, 고문, 심지어 사람을 건물에서 내던지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다시 한번 큰 변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상하이의 재개발이 시작됐어요. 결정적 계기는 1989년 태난먼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 사건 후 국가주석이 된 장쩌민은 상하이 당서기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상하이를 거점으로 적극적인 해양 진출과 경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990년 4월 중국 정부는 황푸강 동쪽에 이 논밭과 낡은 창고뿐이던 푸동 일대를 국가급 개발구역으로 공식 발표를 했고 1992년에는 행정구역으로 정식 설립했습니다. 1990년대 초 푸동에는 정말로 논밭과 허름한 건물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불과 이 30년 만에 그 자리에 동방명주 타워,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 이 상하이 타워가 솟아올랐습니다. 2005년에는 해상섬들 사이를 메워 만든 양산 심수항이 개항하면서 상하이는 세계 최대의 화물 취급량을 자랑하는 항구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날 상하이는 중국 내 GDP 1위 단일 도시입니다. 양쯔강을 거대한 용에 빗대어서 이 사람들은 상하이를 용의 머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양쯔강 하구의 작은 어촌에서 시작해서 아편전쟁의 굴욕이 새겨진 조개지, 동방의 파리라 불린 화려한 시절, 공산당이 태어난 골목, 그리고 이 논밭 위에 솟아오른 21세기의 마천루까지 이 한 도시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한국인에게 이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관련된 기억도 남겨져 있죠. 밤이 되면 황푸강 위로 수십 대의 유람선과 각종 선박이 바삐 오갑니다. 100년 된 건물들과 마천루가 동시에 불을 밝히면 이 도시가 걸어온 격동의 시간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0: 중국에서 정치의 도시는 베이징이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니 놀랍습니다.
1: 상하이는 그저 화려한 관광도시로만 둘러보기에는 담고 있는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0: 상하이에 가서 와이탄과 동방명주 타워를 보며 인증샷 남기는 것도 좋지만 건물 하나, 골목 하나에 쌓인 시간을 가늠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충칭만이 아니라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 청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알면 할수록 더 많이 보이는 역사 여행. 오늘은 중국 상하이로 떠나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다음 시간에 직접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시로 보는 세계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의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구차시의 내용을 만나봤죠? 우리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도전 연산왕 퀴즈입니다.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렇게 분수 대 분수라는 비가 있다면 우리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16대 3이 되겠죠. 정답 잘 맞췄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연산 10차 시의 원리를 만나볼 거예요.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두 번째 원리인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우리 문제풀이에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일차 비례식을 알아보기. 여기에 있는 이 문제도 풀어볼고요. 볼 거고요. 2일차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 풀기. 이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의 원리 만나볼까요?

자, 우리 9차시, 10차시는 둘다 비례식과 비례배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비례식은 뭐지? 비례배분은 뭐지? 궁금했을 거예요. 자, 이번 차시에서는요, 비례식을 알아보고요, 비례배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비례식은 무엇일지, 비례배분은 어떻게 할수 있을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비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모두 모두 모아서 우리가 완성한 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자, 양쪽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 이름은 등호인데요. 이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비율이 같다? 그렇죠. 우리 비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비, 그런데 비율은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비례식이구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례식을 알아볼 때에는요, 이 비례식에 있는 이 자리에 따른 이 이름을 익혀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비례식인데요. 2대 3은 5대, 2대 3은 8대 10이에요. 자, 2대 3은 우리 비율을 구했을 때 3분의 2이고, 8대 12는 역시 비율을 구했을 때 12분의 8, 즉 3대 2이기 때문에 비율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등호를 써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깥쪽에 있는 2와 12, 그러니까 2와 11을 바깥쪽에 있다라고 해서 외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바깥 외자를 쓰는데요. 이게 바로 바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외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안쪽에 있는 3과 8. 3과 8은 안쪽에 있죠. 이것을 내항이라고 불러요. 자, 내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자로 이렇게 안, 내자. 안쪽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거든요. 안쪽에 있는 항이다라고 해서 내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랑 12는 바깥에 있으니까 외항. 3이랑 8은 안쪽에 있으니까 내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비례식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우리 비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잖아요. 이번에는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자, 3대 5는 9대 15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3대 5는 9대 15. 그런데 여기에는 이두 비를 잘 살펴보았어요. 바깥쪽에 있는 외항 3과 15를 서로 곱했더니 45가 됐어요.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즉 내항을 서로 곱했어요. 5, 9, 45예요. 자, 어때요?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어떤가요? 서로 똑같죠. 아, 비례식의 성질은 이런 것이구나.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구나. 완전히 같네. 자, 여러분,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에서, 이 비에서 어느 하나의 숫자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수야? 여기에 알맞은 수 뭐야?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거예요. 아,

내향의 곱이랑 외향의 곱이 같다고 했지? 내향이 얼마니까? 오, 이거랑 이거랑 곱했을 때 내향의 곱이랑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례식 그리고 비례식의 성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비례 배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배분한다는 것은요, 나누어 준다는 거거든요. 주어진 비대로 나누어 준다. 이게 바로 비례 배분이 됩니다. 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18을 4대5로 비례 배분한다. 빵이 18개 있는데, 나랑 친구랑 4대5로 비례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의 4만큼, 친구는 전체의 5만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몇 개를 먹어야 됐고, 친구는 몇 개를 먹어야 할까? 18개가 있는데, 나는 전체의 4만큼, 친구는 전체의 5만큼을 먹을 거야. 그럼 전체는 4 더하기 5, 즉 9만큼이 되죠? 선생님, 전체는 18 아니에요? 아. 전체 빵의 수는 18개인데요. 우리가 그것의 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대 5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4개, 5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 곱하기 2, 즉 8대, 5 곱하기 2, 10, 8대 10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비율이 같은 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4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그때 전체를 9으로 나눈 다음 그중에서 4개만큼이구나. 전체를 9으로 나눈 만큼 거기에서 5개만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개를 전체를 4 더하기 5, 즉 9로 생각한 다음에 9분의 4다. 그다음 9분의 5다라고 생각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4예요. 18 곱하기 9분의 4죠? 그러면 9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2니까 2 더하기 8. 18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5니까 18 곱하기 9분의 5죠? 9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니까 2, 5, 10. 그래서 18을 4대 5로 비례 배분하면요. 바로 8과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빵을 8개, 친구는 빵을 10개를 먹는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례 배분은요. 전체를 주어진 비로 나눈다. 배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동그라미다 라고 생각한다면 동그라미에다가 우리 b에서 전항과 후항을 더하세요. 이 더한 수를 분모로 하고 전항 또는 후항을 분자 자리에 넣어서 우리가 비례 배분해서 몇 개씩 가지면 될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10차시의 원리들을 만나보았어요. 어때요? 처음 보는 개념이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1회차 문제 만나볼까요?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비례식 알아보기예요. 여러분 연산 키를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비례식이 주어져 있어요. 비유리 같은 두 비를 가운데 보이는 이 등호를 사용하여 만든 식, 바로 비례식이라고 했죠. 자, 5대 9는 10대 18이다. 이렇게 읽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를 읽을 때 5대 9라고 읽으면서 이 기호의 왼쪽에 있는 이 항을 전항이라고 부르고 이 오른쪽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비례식에는 앞에 있는 비에도 전항 후항이 있고 뒤에 있는 비에도 전항 후항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비례식으로 두고 보았을 때 바깥쪽에 있는 이두 개의 항을 외항이다라고 부르고요.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내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18은요. 후항이면서도 외항이 되고 여기 보이는 이 10은 전항이면서도 내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비례식에서 안쪽에 있는 두 수를 내항, 바깥쪽에 있는 두 수를 외항이라고 부르는구나.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을 각각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두 개는 내항이고 바깥쪽에 있는 두 개는 외항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4대 5는 8대 10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의미하죠? 5 그리고 8입니다. 그다음 외항은요.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4 그리고 10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 2번 내항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6 그리고 3입니다.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 1 그리고 18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죠. 3번. 9대 18은 4대 8입니다. 내항은 안쪽에 있어요. 18 그리고

그리고 4. 그 다음, 외항은 바깥쪽에 있죠? 9, 그리고 8이 됩니다. 그리고 4번 7대 3은 21대 9에서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3과 21이죠. 3, 21.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7, 그리고 9입니다. 7, 그리고 9. 5번 6대 8은 3대 4예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8, 그리고 3.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6, 그리고 4. 6번 7대 2는 21대 6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2, 그리고 21.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7, 그리고 6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7번 0.9대 1.2는 6대 8이래요. 그러면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1.2 그리고 6이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0.9 그리고 8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8대 2는 1.2 대 0.3이래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2 그리고 1.2가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 8 그리고 0.3이 되는 거죠. 9번. 1.2 대 1.8은 6대 9예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1.8 그리고 6.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1.2 그리고 9가 되죠. 10번 7대 3은 2.8대 1.2래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3, 2.8.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 7, 그리고 1.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11번이에요. 2대 7은 1.6 대 5.6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 7, 그리고 1.6이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2, 그리고 5.6입니다. 12번, 9대 20은 4분의 1대 9분의 5예요. 그러면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죠? 20 그리고 4분의 1입니다.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9 그리고 9분의 5가 되는 거죠. 13번, 2대 5는 10대 25예요. 내항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5 그리고 10. 외항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2 그리고 25가 되는 거죠. 다음 14번. 3대 4는 12대 16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어요. 4 그리고 12. 외항은 바깥쪽에 있어요. 3 그리고 1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5번. 1대 0.5는 5대 2.5래요. 자,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0.5 그리고 5가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1 그리고 2.5라고 쓸수 있겠네요. 다음 16번. 9대 6은 6대 4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6 그리고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9, 그 다음 4.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7번. 7대 2는 42대 11이에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에요. 그래서 2 그리고 42를 써주면 정답이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기 때문에 7 그리고 12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입니다. 6대 7은 30대 35래요.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말하니까 7 그리고 3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이니까 6 그리고 35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 찾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 위치에 따라서 외항, 내항 이름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위치만 확인하고 풀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어요. 18번까지 선생님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1일차의 문제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2일차의 문제들을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바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 풀기입니다. 자, 연산 키를 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 5대 3은 10대 무엇? 이렇게 오, 비례식에서 하나의 항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빈칸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가 무엇인지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어보라라는 거예요. 비례식의 성질,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비례식의 성질 바로 아래 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항 중에서 하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 5 곱하기 네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항의 곱은 3 곱하기 10이니까 3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네모도 30이란 얘기잖아요. 5, 6에 30. 아,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6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렇게 비례식에서도 어느 하나가 비어 있을 때 꼭 비례식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비례식은 비유리 같은 두 비를 이용하여 만든 식이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2대 3은 네모 대 24예요. 그러면 우리 네모는 모르니까 외항의 곱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2 곱하기 24죠. 이것은 48이란 말이죠. 그러면 3 곱하기 네모, 즉 내항의 곱도 48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48을 3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1은 3, 3,6, 18. 아,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6이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자, 2번. 3대 4는 네모 대 12. 자, 그러면 역시 외항의 곱을 먼저 구했을 때 3 곱하기 12인데 이게 36이잖아요. 그러면 내항의 곱, 즉 4 곱하기 네모도 36이란 얘기죠? 비례식의 성질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모 어떻게 구하냐? 36을 4로 나누어서 구하죠. 4, 9, 36이죠? 몫은 9가 된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9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3번이에요. 4대 3은 네모 대 18이다.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 이용하면 외항의 곱은 4 곱하기 18이죠. 그러면 4, 8에 32, 4, 1은 3, 72예요. 내항의 곱은 우리 네모 모르잖아요. 3 곱하기 네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72구나.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72를 3으로 나누어서 구하자. 3, 2, 6, 3, 4, 12. 아, 24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24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도 볼게요. 5 대 15는 네모 대 9다.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잖아요. 5 곱하기 9는 45고 내항 15 곱하기 네모도 똑같이 45겠다. 그러면 네모는 45를 15로 나누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구나. 45 나누기 15는 3이기 때문에 아, 빈칸에 알맞은 수는 3이야 라고 몫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5번, 6대 4는 네모 대 8이다.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죠? 외항의 곱, 6 곱하기 8이에요. 6, 8에 48. 내항의 곱, 4 곱하기 네모. 는 48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48이 될까요? 네모는 48 나누기 4다. 4, 1은 4, 4, 2, 8. 12가 되죠. 그래서 우리 빈칸에는 12가 알맞아요. 6대 4는 12대 8이죠. 6번. 7대 5는 네모 대 25래요.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외항의 곱 7 곱하기 25를 해볼게요. 7 곱하기 25. 7, 5, 35, 그 다음 2, 7에 14, 175죠? 175가 뭐랑 같대요? 5 곱하기 네모랑 같대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175를 5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5, 3, 15, 그 다음 5, 5, 25. 아, 35가 되네. 그래서 7대 5는 35대 25다 라고 비례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5대 16은 10대 네모래요. 그러면 외항의 곱과

내향의 곱은 같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외향의 곱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내향의 곱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16 곱하기 10은? 오, 쉬워요. 160이에요. 그러면 이 내향의 곱이 외향의 곱과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네모가 바로 160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죠. 160을 5로 나누어서 구하죠. 그러면 5, 30, 5, 5, 20, 32가 되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수는 32고 5대 16은 10대 30이다 라고 비례식을 쓸수 있는 겁니다. 8번 7대 4는 14대 네모예요. 역시 외항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알수 없는 수죠. 그러면 일단 알수 있는 내항의 곱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4 곱하기 14를 할게요. 4, 4, 16, 그다음 4, 1은 4, 56이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7 곱하기 네모도 56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7, 8에 56이죠?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9번 10대 18은 15대 네모래요. 그러면 내향의 곱을 먼저 알수 있으니까 18 곱하기 15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 곱하기 15는 조금 복잡하니까 오른쪽에다가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바로 40, 5일은 5, 90이죠? 8일은 8, 1일은 1. 그 다음 올려주면 270이 됩니다. 자, 이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할게요. 10 곱하기 네모도 270이에요. 그러면 10에다 어떤 수를 곱해야 270 될까요? 그렇죠. 바로 27 곱해주면 되죠. 10 곱하기 27이 270이니까. 그래서 10대 18은 15대 27이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10번. 15대 12는 105대 네모래요. 그럼 내향의 곱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12 곱하기 105다. 12 곱하기 105를 생각해 볼게요. 5, 20, 1은 2. 그 다음 계산을 해주면 126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외향의 곱도 똑같이 15 곱하기 네모는 1260이라는 이야기니까 네모는 1260을 15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1260 나누기 15. 15 곱하기 8을 했을 때 바로 40. 8일은 8. 그래서 120인데, 1260에서 1200을 뺀다? 그럼 60 남죠. 15 곱하기 4는 60이니까, 아, 몫은 84네. 그래서 우리 빈칸에 알맞은 수는 84가 되는구나. 15대 12는 105대 84라고 비례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21번이에요. 2와 6분의 1대 네모는 26대 6. 이렇게 이번에는 분수가 나타났어요. 이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생각합니다. 일단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은 같잖아요. 외향의 곱을 구할 거예요. 2와 6분의 1 곱하기 6을 하기 위해서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6분의 13. 여기에 6을 곱하죠. 그랬더니 오, 13 이렇게 결과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내향의 곱, 즉 네모 곱하기 26도 13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모는 13을 26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죠. 자, 13 나누기 26,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26분의 13이니까 13으로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모 안에는 2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22번 5와 2분의 1대 네모는 2.2대 30이래요. 자, 외향의 곱과 내향의 곱은 서로 같습니다. 일단 외향의 곱을 구할 거예요. 5와 2분의 1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1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2분의 330이 되고 약분을 했더니 바로 2분의 160, 2분의 330이니까 바로 그대로 165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네모 곱하기 2.2를 했을 때에도 165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모는 165를 2.2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잖아요. 165 나누기 2.2. 자,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서 뒤에 있는 2, 165도 소수점 한 자리 이동을 시켜줄게요. 22 곱하기 7이다.
잊지

0: 7에 14, 27에 14, 그러면 154죠. 165에서 154를 뺐으니까 11이고요. 0을 내려요. 22 곱하기 5는 112 되니까, 아, 몫은 75네.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75가 되는 거예요. 23번. 6과 3분의 1의 네모는 10대의 3입니다.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아요. 외항의 곱을 먼저 구해보면 6과 3분의 2는 3분의 20이고 여기에 3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분을 한 다음 20이죠. 그럼 네모 곱하기 10도 역시 똑같이 20인 거잖아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그렇죠. 2 곱하기 10이 20이니까 2가 되겠죠. 24번 네모 대 0.02는 8대 2분의 1이래요.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내항의 곱을 먼저 구해보면 0.02 곱하기 8이에요. 바로 0.16이 되죠. 이것이 무엇과 같다? 네모 곱하기 2분의 1, 즉 네모 곱하기 0.5와 같죠. 자, 네모 곱하기 0.5가 0.16이다. 그러면 네모는 0.16을 0.5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소수의 나눗셈. 0.16 나누기 0.5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똑같이 10을 곱해서 이렇게 소수점 이동을 시켜주고, 그러면 5 곱하기 5, 3. 그렇죠. 5, 3, 15이니까. 아, 빼면 1,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5, 20. 아, 0.3이네. 0.3이라고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죠. 여러분, 분수로 몫을 구해도, 답을 구해도 좋습니다. 25번입니다. 네모 대 0.04는 20대 1점이에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죠? 내항의 곱을 먼저 구해볼게요. 0.04 곱하기 20입니다. 자,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0.8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네모 곱하기 1.2도 0.8이란 말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수로 풀면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분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10분의 12는 10분의 8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해요? 10분의 8을 무엇으로 나눠요? 10분의 12로 나눠야겠죠. 10분의 8 곱하기 12분의 1이다, 1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약분, 약분. 그 다음 4로 약분을 한번더 하면, 그렇죠. 바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3분의 2가 되죠. 26번. 네모 대 0.54는 10대 0.3이에요. 내항의 곱은 5.4이고, 외항의 곱은요, 네모 곱하기 0.32, 5.4가 되는 거예요. 네모는 5.4를 0.3으로 나눈 것이죠. 5.4 나누기 0.3이에요. 똑같이 소수점을 한 자리씩 이동. 31은 3, 그 다음 38에 24. 그래서 몫은 18이 되죠. 정답 18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26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보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에 있는 이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정답은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10차 시의 원리 알아보았고요. 1일차, 2일차의 문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일차 그리고 4일차의 문제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피었다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오라버니는 늘 그래요. 말을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떠날 때는 꼭 말해줘요. 꼭 껴.
1: 네가 먼저 가지 않으면

0: 가고 있습니다.
1: 그래. 잘 가거라.
0: 만나실 수 있겠지요?
1: 만난다.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 오로라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초록빛, 보랏빛, 때로는 분홍빛까지. 커튼처럼 막 춤추는 하늘을 상상해봐. 마치 누군가 하늘의 거대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고, 천천히 물결치듯 흘러가는 빛을 보면 숨이 멎을 것 같아.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나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 오로라 직접 보기. 근데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걸까? 그냥 단순히 빛이 예쁘게 보이는 현상일까? 아니면 특별한 우주의 현상일까? 예전에 책에서 봤던 기억이다. 태양에서 아주 빠른 입자들이 막 날아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구 자기장이랑 막 부딪힌다고 했지? 혹시 그 현상 때문에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우리 이런 과학적 원리를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우선 자석은 정말 자기장을 형성할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중앙에 두고 나침반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에 바늘, 이 빨간색 바늘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막대자석의 N극과 가까이에 있는 이 나침반은 빨간 바늘이 N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N극과 N극이 밀어내는 방향이죠. 이 빨간 부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형성되고요. 인력에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가루로 자기장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 첫 번째는요, 이 철가루를 패트리 접시 안에 뿌려볼 거예요. 패트리 접시를 자석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철가루가 자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석의 양쪽 끝에는 철가루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퍼져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또한 N극에서 S극 쪽으로 동그란 모양의 자기장이 철가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로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라즈마 볼 실험입니다. 플라즈마 볼 실험은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 안에서 고전압이 걸려요.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 불빛이 선생님의 손가락을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불빛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불을 끄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훨씬 빛이 잘 보이죠?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가면 선생님의 손가락을 빛이 따라오고 있죠? 사람의 몸은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빛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실험으로 확인해봤어요.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아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이때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와 지구대기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빛, 그것이 바로 오로라라는 현상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과학 상상 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지구자기라는 개념이에요. 지구자기가 무엇이냐? 지구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입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거예요.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이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나침반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어떤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게 됩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 바로 지구 자기 때문인 거죠. 이런 지구의 자기장은요,

0: 행성의 입자들을 대부분 막아줘요. 그러면서 지구를 보호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태양풍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태양풍은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때 그냥 바람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바람처럼 날아오는 게 바로 태양풍이랍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그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가 어디에 부딪혀? 지구 대기에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밑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로라 정말 멋있죠?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커튼문이나 레이스 모양 등으로 펼쳐지고요. 충돌하는 공기 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홍색, 초록색, 자주색 등등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첫 번째, 언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풍이 거세게 밀려올 때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고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까요? 지구 대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가장 위에 있는 열권에서 오로라가 펼쳐진답니다. 오늘 공부한 태양풍, 그러니까 강한 태양의 활동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양풍이 강해지면 지구에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GPS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 등 델린저 현상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같이 봤던 그 오로라라는 현상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이 관측될 수 있어요. 즉, 오로라는 그냥 멋진 풍경일 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구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겠죠? 여러분, 이 멋진 오로라의 색깔과 움직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멋진 오로라를 수강 후기에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선생님,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버킷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스님, 오늘이 49제입니다.
1: 알고 있다.
0: 오라버니는 늘 그래요. 말을 아끼고 아끼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떠날 때는 꼭 말해줘요. 꼭 껴.
1: 네가 먼저 가지 않으면

0: 말도 못하고 갔느냐?
1: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0: 내가 한다.

0: 가고 있습니다.
1: 그래. 잘 가거라.
0: 꼭 만나실 수 있겠지요?
1: 만난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교과서 속에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교과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특히 국어 교과서는 더 그렇죠. 다른 과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어는 특히나 지문의 길이도 길고 뭐 문장, 낱말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힘내서 같이 공부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국어 5학년 1학기 2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에는 어떤 낱말들이 나올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체험하다, 시간.

표현, 기행문, 헷갈리다, 떠올리다, 다채롭다, 그리고 고쳐쓰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낱말들도 있지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낱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는 체험하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체험학습 이란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체험하다는 몸으로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으로 경험한다고요? 뭘요?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소리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직접 해봄으로써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체험하여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다양하게 직접 해보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자. 이와 비슷한 말로는 경험하다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죠.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것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다는 뜻이겠죠? 다음 낱말은 시간 표현입니다. 체험한 일을 글로 써서 표현할 때 이 시간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말 그대로 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행동이 시간이니까 언제 일어났는지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시간 표현입니다. 겪은 일, 경험한 일, 체험한 일을 글로 쓸 때는 이 시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현재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미래에 어울리는 시간 표현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뭐뭐 했었어 또는 보았어, 어제 뭘 했었어, 예전에는 뭘 했다고 하던데, 아까 뭐가 지나갔어. 자, 여기 나온 말들은요, 모두 과거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그리고 먹는다,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요즘 무엇이 유행이다. 이 말들은 현재와 관련 있는 시간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뭐뭐 할 것이다, 볼 수 있겠지, 내일은 뭐 할 거야, 곧 그 남자가 올 거야, 이따 뭐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말들은 미래와 관련된 시간 표현인 거예요. 물론 꼭 이것은 과거만 쓰이고, 이것은 현재만 쓰이고, 이것은 미래만 쓰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올해 이런 말들은 과거에도 쓰이고, 현재에도 쓰이고, 때로는 미래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맥을 또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은 기행문입니다. 기행문은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인데요.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을 우리가 기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행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내용이 기행문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매우 중요하겠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고요. 또 여행지에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은 견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행문이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견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느끼고 생각한 것은 감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행의 과정인 여정까지가 더해져서 기행문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헷갈리다입니다. 사흘과 나흘처럼 헷갈리는 표현을 잘 익혀두도록 하자. 사흘, 며칠이에요? 나흘, 며칠이에요? 어? 사흘이 3일이었더라, 4일이었더라?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헷갈리다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 잘 구분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사실은 사흘이 3일, 그리고 나흘이 4일인 거죠.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이와 비슷한 말로는 혼동되다가 있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뒤섞이엄하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가수의 목소리는 특이해서 한 번만 들어도 다른 가수와 혼동되는 일이 거의 없다.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하지 않았다면 혼동될 수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헷갈리다, 혼동되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떠올리다입니다. 그는 즐거웠던 가족 여행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가족 여행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즉, 떠올리다는 기억을 되살려내거나 잘 구성되지 않던 생각을 노력을 해서 애써서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떠올리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말 중에 떠오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생김새가 비슷하죠? 엄마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다. 어때요? 이건 내가 떠올리려고 애써서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엄마 얼굴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떠올리다는 노력을 해서 생각해내는 것이라면 떠오르다는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생각해주세요. 다음 낱말은 다채롭다입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주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라는 뜻인데요. 다채롭다. 색이 많다.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려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컬러풀하다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영어로 컬러라는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가득이라는 의미를 담은 풀이 합쳐져서 컬러풀하다는 다양하고 화려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낱말인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을 샀다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고쳐쓰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쳐쓰기 언제 하는 거예요? 한 편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서 고쳐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에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내가 내 글을 읽어보고 고쳐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내 글을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 고쳐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고쳐쓰기는 그래서 글을 쓸때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고쳐쓰기 할때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맞춤법은 무엇인가요? 글자를 사용할 때 바르게 적기 위한 하나의 약속, 규칙인 거예요. 맞춤법,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맞춤법을 잘 익히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문제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쳐쓰기 할때이 맞춤법의 올바른 표현인지 잘 살펴봐야겠죠?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재미있는 그림 속 상황을 보면서 속담 공부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잘볼수 있을지 걱정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공든 탑이 무너질 리 없지. 잘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입니다. 무너지랴라는 건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가 아니에요. 무너지랴, 무너지겠니? 무너질까? 즉,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을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즉, 정성을 다해 한 일은, 노력한 일은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속담인 것이죠. 우리 3단원 발표하고 질문해요에는 또 어떤 낱말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발표하다, 선별하다. 자료 유형, 효과적, 흥미, 주의 깊게, 질문하다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쓰임새로 쓸수 있는 낱말들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발표하다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해 본적 모두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발표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결과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하면 어때요? 나의 생각을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을 세상에, 바깥에 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둠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알렸다라는 뜻이겠죠? 다음 낱말은 선별하다입니다. 나는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으려고 한다. 책을 아무런 책이나 다 가져다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책을 선별해서, 골라내서 읽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별하다는 가려서 따로 나누거나 골라서 추려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좋은 것을 추려낸다는 뜻이에요. 나쁜 걸 추려내는 게 아니라 선별하다는 좋은 것을 추려내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서요, 구별하다라는 게 있는데요. 나는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별해 보았다.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어떤 부분이 생각이나 느낌인지를 구별한 거예요. 서로 특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구별한 거예요. 이때 구별하다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선별하다는 좋은 것을 추려낸다고 했잖아요. 좋은 것을 추려낸다기보다는 특징이 다른 것들을 갈라놓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구별하다라는 낱말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죠? 다음 낱말은 자료 유형입니다. 발표를 할때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 조사 또는 우리가 하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바탕이 되는 재료의 종류를 자료 유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료들의 종류를 자료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글, 표나 그래프, 영상,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모두 자료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자료 유형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글은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나 그래프는 수로 나타내져 있거나, 자, 그래프는 또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치나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임이나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사진 중에서 그림은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사진은 또 실제로 찍은 거니까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장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유형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발표에 어울리는 적합한 유형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은 효과적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하세요. 효과적.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얘기한다는 거예요. 풍부한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효과적이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읽는 겁니다. 가끔가다 기역, 기급, 비읍, 시옷, 지읒 같은 이 예사소리를요, 마음대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경우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낱말도 효과적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간혹하다. 이딴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효과적,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겠죠? 다음 낱말은 흥미입니다. 쉬운 낱말이 나왔네요.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은 힙합에 흥미

흥미를 갖고 있다. 힙합을 재미있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흥을 느끼는 재미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취미가 있는데요. 취미생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즐겁기 위해서,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독서가 취미인 친구들도 있고요. 게임하는 것이 취미인 친구들도 있고요. 운동이 취미인 친구들도 있죠. 나는 취미로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취미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주의 깊게입니다. 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천천히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깊게 해요. 더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인다는 거예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우리가 주의 깊게라고 표현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었다는 뜻이겠죠. 주의 깊게에서 주의, 그리고 기본형으로는 깊다가 되겠죠. 주의와 깊다는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쓸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왠지 붙여 써야 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띄고, 깊게 띄어쓰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질문하다입니다.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하다는 알고자 하는 말을 얻기 위해 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질문하셨다. 선생님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물으신 거죠. 질문하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질문의 목적. 자, 우리가 질문은요,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갈 때,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더 확인차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의 목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관용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수학 문제를 보면서 나와서 풀 사람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손을 들면서 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런 문제를 식은 죽 먹듯이 풀다니. 푼 거예요, 못푼 거예요? 푼 거죠. 근데 뭐 하듯이 풀었대요? 식은 죽 먹듯이 풀었대요. 이 친구 지금 문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풀었죠? 쉽게 풀었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 죽이 뜨거우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죽이 아니라 식은 죽이니까 다 식은 죽이면 후루룩 후루룩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은 죽 먹듯이는 식어서 뜨겁지 않은 죽을 먹는 것처럼 어떤 일을 쉽게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어, 관용 표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 그리고 뭐 속담, 관용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뜻이 쫙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뜻을 읽어볼게요. 기억을 되살려내거나 잘 구상되지 않던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낱말이죠? 떠오르다가 아니라 떠올리다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0: 떠, 올, 리, 다입니다. 두 번째 뜻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등이 한데 어울려 다양하고 화려한 거예요. 다채롭다. 색감이 다양해요. 다채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채롭다입니다.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에 모두, 자, 다 찾는 거예요. 모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쳐쓰기와 맞춤법, 뜻이 비슷한 건가요? 고쳐쓰기 할때 맞춤법도 고려해야 하는 거라고 했지, 이건 뜻이 비슷한 낱말은 아닌 거죠. 체험하다, 경험하다, 뭔가 직접 다 해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세 번째, 헷갈리다, 혼동되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 이거지? 저거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다와 혼동하다도 뜻이 비슷한 낱말 맞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같은 낱말이 여러 번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낱말이 있나요? 있다, 아까, 지금, 시간표 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낱말이 어울리는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는 이곳 도서관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보았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다. 과거와 어울리는 시간 표현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다. 우리는 아까 도서관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것 점심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이것 배가 고프다. 아까 있었던 일인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점심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배가 고픈 거는 언제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숙제를 하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숙제를 하고 있는 거 언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노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숙제 다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어떤 말이 어울리겠어요? 있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네 번째, 선생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이것을 넣어 기행문을 써보라고 말씀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넣어 기행문을 써보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래서 빈칸에 시간 표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빈칸 잘 채워보았나요? 4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다음으로 우리는 전주 한옥 마을로 어딘가로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정 견문 감상 중에서 여정이 되는 거죠. 다음,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을 한 거예요. 나의 다짐, 생각인 거니까 감상이겠죠. 마지막, 통영중앙 전통시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과 건어물이 넘쳐나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본 거니까 견문, 보거나 들은 것이 견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으로 잘 이어졌고요. 5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라고 하였습니다. 효과적.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효과적 설명 잘못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여 주의 깊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6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것을 더해갔다. 점점 어떻다는 거야? 점점 재미있어졌다는 뜻이니까 점점 흥미를 더해갔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휘를 골라내서 사용하여 설명해 주셨다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구분, 구별한 게 아니라 선별하여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7번입니다. 친구들의 대화 내용에 알맞은 낱말을 네 글자로 쓰라고 했네요. 첫 번째 대화부터 볼까요?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해.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듣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해. 뭐할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듣는 사람이 뭘 궁금해할까? 발표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울리는 네 글자는 발표하다입니다. 발표하다.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것을 뜻하는가요? 뭔가 알고 싶을 때 그걸 얻기 위해,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지. 물론,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대답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내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어울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질문하다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낱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산하, 자료 유형은 연구나 조사 또는 발표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의 종류를 말한다. 맞겠죠? 자료, 유형, 재료의 종류. 맞습니다. 영미, 맞아. 자료 유형에는 글, 표나 그래프,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이 있어. 자료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맞겠죠? 범수, 글은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말 맞는 거고요. 진주, 수치나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 무엇이었어요? 영상이 아니라 표나 그래프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잘못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진주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문제 풀어보았고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발표하다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짧은 글을 써본 다음에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복습 매우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어려웠던 낱말들 공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벌써 2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단원은 몇 단원이냐? 바로 2단원에서 나온 어휘를 살펴볼 겁니다. 바르게 고쳤어요 해서 글을 쓰고 어떻게 고쳤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배우면서 그 안에 나온 어휘들입니다. 첫 번째 어휘는요, 수준이라는 어휘예요.

기준이거든요. 물의 기준이다. 어떤 뜻일까요? 사물의 가치나 질 등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물의 가치나 질,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실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표준이나 정도라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실력이 수준급이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죠. 글을 바르게 고쳐 쓰는 방법에는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예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글을 고쳐 쓸 때에는요, 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문단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고쳐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글이라는 것은 일단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목이 잘 붙여졌는지, 처음, 가운데, 끝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단 수준에서는 한 문단에 이 중심 생각이 잘 들어가 있는지,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또 문장 수준에서는요, 이 맞춤법이라든지 호응 같은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호응은요, 우리 뒤에 가서 또 어휘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고쳤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문단, 글, 각각의 기준에서, 수준에서 고쳤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요, 수면, 물의 겉면의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육지의 높이를 재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한강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강의 수준, 뭐 한강이 갑자기 뭐 공부를 잘하게 되고 실력이 좋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강의 이 물의 위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이제 물이 올라가니까 그 물의 높이, 위치가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휘예요. 어색하다입니다. 말씀어에 막힐 색이에요. 말이 막혀 있다라는 건데요. 격식이나 규범, 관습 등에 맞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식, 규범, 관습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인데요. 그 지켜야 할 것들에 맞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글을 고쳤을 때에는요, 어색한 것들,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서 고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은 고쳐 쓰는 것이 좋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어색하다의 반대말은 자연스럽다예요.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 이상하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반말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다. 반말을 쓰는 건 자연스럽고, 이 친구에게 존댓말을 쓰는 건좀 어색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어휘예요. 명료하다입니다. 나타날 명에 밝을 요예요. 밝게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뚜렷하고 분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색한 문장을 찾아서 고쳐 쓰게 되면은요,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심 생각은 글 속에 명료하게 드러나야 한다. 중심 생각은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아,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무엇을 쓰고자 하는 거지? 하고 이해가 잘안 된다면 그것은 명료하게 쓰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명료,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명료라고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해요. 명료! 막 이렇게 읽지 않고요. 명료하다, 명료하다. 편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니은처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크게 한번 말해봐요. 명료하다. 그렇죠. 명료하다예요. 명료하다.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비슷한 말은요. 분명하다예요. 태도나 목표 등이 흐릿하지 않고 확실하다. 이겁니다.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분명하다. 명료하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적절하다예요. 맞을 적에 잘 맞을 절.

그러니까 잘 맞는다라는 것이죠. 꼭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맞다는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등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는 뜻의 우리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넘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고 딱 적절한 거, 딱 알맞은 거. 그게 이제 적절하다, 알맞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커서 헐떡헐떡해요. 아니면 신발이 너무 작아져서요, 너무 꽉 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신발의 크기가 나의 발에 딱 알맞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낱말이 있으면 적절하게 알맞게 고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분명한 글, 명료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적절하다를요, 소리를 낼때 어떻게 소리내어서 읽는지 봤더니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적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절하다에서 적의 받침이 기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절에서 지읒이 된소리, 쌍지읒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된소리라는 건 강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기역은 쌍기역, 그리고 디귿은 쌍디귿, 지읒은 쌍지읒,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받침이 대표 소리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거, 쌍기역, 키읔, 겹받침 기역, 시옷, 리을 기역.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디귿 받침으로 소리가 나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읕. 그리고 비읍 소리로 나는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옷. 이런 것과 뒤에 연결이 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요. 된소리로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면 예시 단어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국밥이에요. 맛있는 국밥을 먹었다. 자, 국의 받침이 기역이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비읍이 옵니다. 그러면 이 비읍이 된소리 쌍비읍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국밥 이렇게 말안 하고 국밥.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거를 막 외워가지고, 아, 기역 뒤에 이게 오면은 된소리로 바뀌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깍다 한번 볼게요. 깍의 받침이 쌍기역이죠. 기역 받침으로 소리가 납니다. 깍 뒤에 오는 디귿은요, 깍다 하고 쌍디귿으로 된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깍다지, 깍다, 깍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같이 선생님 읽어볼게요. 닭장, 때다, 옷고름, 있던, 꽂고, 낯설다, 덥게, 값지다.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된소리로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두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호응이라는 어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를 호에 응입니다. 부름에 응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윤아, 안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름에 응해 주어야 하는데 서윤이가 답을 하지 않고요.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호응을 해주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국어에도요, 이런 호응이 쓰일 때가 있는데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은요.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오는 것 또는 그런 일을 호응이다라고 합니다. 앞에 어떤 말이 왔습니다. 그럼 그것에 응하는 짝꿍이 되는 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있습니다. 내 꿈은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는요, 내 꿈은이고요, 서술어는 좋아한다이니까요. 이 짝꿍이 맞지가 않아요. 호응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틀렸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호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제 짜장면을 먹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제라는 과거 표현인데 것이다라는 미래 표현이 왔으니까 이 시간의 호응도 맞지가 않네요. 또 높임 표현의 호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다면 진지를 잡수신다라는 높임 표현의 호응이 맞지 않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는 문장 성분의 호응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쓰고 나서 이 호응이 잘 맞게 써져 있는지 다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응 성분도 생각을 해보고요.

쓰기예요. 글을 쓸 때에 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시 쓰는 일을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고쳐쓰기를 할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쳐쓰기 배우고 있죠. 자, 그럼 교정부호는 무엇일까요? 고쳐쓰기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잡을 교에 발을 정. 바로 잡는다. 바르게 바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글이나 문장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다, 교정 기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께서 내가 쓴 글을 읽고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다듬어 주셨다. 자, 이 교정 부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을 고쳐 쓸때 이런 교정 부호를 사용해서 다듬고 고치는 거예요. 띄었을 때는 이 표시로 기분 좋은 하고 띄고 하루다. 붙였을 때는요. 이 표시로 사랑 하는 이거를 붙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글자를 고칠 때는요. 이 한글자를 이렇게 고치세요 하고 이렇게 이 표시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여러 글자를 고칠 때는 여러 글자를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요. 글자를 뺄 때는 돼지꼬리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음식을 빼고 싶다라는 의미죠. 글의 내용을 추가할 때는 이제 Y자처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고 추가. 우리 가족이다. 이런 교정부호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속담을 하나 알려주도록 할게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 말,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이 곡식을 셀때 셌던 단위예요. 그래서 되라는 것은 이렇게 이 어른의 손두 주먹 정도, 이 정도의 그릇. 네, 작은 그릇을 되라고 하고요. 이 정도의 그릇이 10개 모였다 해서 좀큰 항아리의 그릇을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건 조금 주고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지우한테 장난쳐 볼까? 연필 숨겨야겠다. 지금 친구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죠. 혹시 내 연필 못 봤니? 아까 민주가 숨기는 거 봤어? 하고 말을 하죠. 장난이라도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꾸중을 하십니다. 아, 선생님까지 아시다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는 작은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도 안 좋게 보고 아,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더큰 결과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좋은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친구에게 사탕을 줬는데 그 친구가 고맙다고 그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과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되로 주고 말로 받았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살짝 잘못했는데 더안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행동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3단원에 나온 어휘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 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토론하는지도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토론이 무엇이냐? 찾을 토에 말할 논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밝히는 말하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착한 거짓말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가 있죠. 저는 착한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께서 반찬을 해주셨는데 맛이 없었는데 그걸 맛없다고 하면은 많이 실망하실 거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건 착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또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착한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요. 그렇게 착한 거짓말을 하면은 진짜 자기의 모습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고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이 다른 쪽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하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토의라는 것은 좀 달라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환경보호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이 환경보호를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 찬성 반대가 아니라요.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다 같이 이 문제 해결에

방법을 생각해보고 협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는 이제 뭐 찬성 반대가 특별히 나뉜 건 아니다. 우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과 토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토론은 찬성 반대다. 토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단계입니다. 층계단의 섬돌계인데요. 우리가 이 토론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라면을 끓일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1층에서 5층으로 갑자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일의 차례를 따라서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다라고 합니다. 토론과 토론의 단계별 절차와 규칙을 알아보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토론의 과정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계단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밟아 거쳐야 할 차례나 순서를 말을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의 과정을 밟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계단, 단계 모두 다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계단은요.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라는 뜻도 우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단계, 토론의 단계가 무엇이 있는지 이 다음 어휘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펼치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토론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주장 펼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주장을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였다. 내가 이렇게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펼치다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펴서 드러내다. 모두의 책을 펼쳐서 읽어라. 모두 책을 접히거나 객힌 것 등을 널찍하게 펴다.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쳤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만한 상태로 나타내다. 배우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 꿈, 계획 등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 꿈을 마음껏 펼치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유예요.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를 말을 합니다. 토론에서 주장할 때는요, 그 이유를 함께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유와 근거를 좀 구분을 해보자 하고 나와 있어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해.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해볼게요. 그것에 대한 이유로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이 뭐 20%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 근거다. 그 다음 이제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은 이유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은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되는 일이나 사건이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근거는요,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등이 나오게 된 바탕이나 까닭.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펼칠 때는 근거,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함께 펼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반론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것인데요. 상대의 주장에 맞서서 그것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말하기예요. 주장을 펼쳤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찬성 측에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반론입니다. 자, 다지기는요,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 토론의 단계 첫 번째 주장 펼치기고요. 그 다음에는 반론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장 다지기로서 다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지다의 뜻으로는요,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 내년 봄에 씨를 심을 곳에 흙을 다져놓았다. 기초나 터전 등을 굳고 튼튼하게 하다. 국어는 어휘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뒷말이 없도록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하다. 엄마는 민영이에게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몇 번을 다졌다. 몇 번을 확인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낱말 볼게요. 타당하다입니다. 일의 이치로 보아서 옳다라는 건데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옳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정당하다가 있어요.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그 주장은 근거가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정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또 관용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놓다라는 관용어예요. 다리를 놓다? 무엇일까요? 자, 이 상황을 봤더니 너랑 말안 해. 나도 너하고 안 놀아. 하고 이두 친구가 싸웠어요. 수진아, 민호는 내가 오해한 거래. 민호야, 수진이가 미안해하고 있어. 이 가운데서 이 친구가 아주 부지런히 이두 친구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민호야, 미안해. 수진아, 나도 미안해. 내가 다리를 놓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리를 놓다는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한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두 친구를 연결해주고 있죠. 다리를 잘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선생님과 또 정리해 보도록 해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가로 열쇠입니다. 뚜렷하고 분명하다. 뭐였죠? 그렇죠. 명료하다였죠. 명료하다. 그리고 세로 2번이에요. 격식이나 규범, 관습 등에 맞지 아니하여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무엇이었죠? 그렇죠. 어색하다. 이죠. 자, 2번으로 갈게요. 글이나 문장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요. 교정부호, 우리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정부호. 세로 2번이에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말을 호? 그래요. 호응이라고 하죠. 호응. 호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읽는 낱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소리낸다.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소리가 나는 거. 자, 볼게요. 국밥, 있던, 명료로 소리가 나죠. 옷, 고름, 낯, 썰다. 다른 거는 다 이것처럼 소리를 내는데 얘만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지 글자 카드에서 알맞은 글자를 찾아 쓰세요. 상황에 따라 무엇 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자, 무슨 말이죠? 상황에 따라 알맞은 말, 적절한 말. 그렇죠. 상황에 딱 알맞은,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친구가 슬퍼하고 있는데 위로를 해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야, 우리 같이 놀러 갈래? 왜 그렇게 울고 그래? 막 하면서, 신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황에 적절한 말이 아니죠. 자, 다음 2번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풀수 있는 뭐가 아니었다. 우리가 풀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수준. 자연스러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쓴 다음, 고쳐쓰기가 되겠네요. 고쳐쓰기를 하는 것이 좋죠. 고쳐쓰기. 자, 다음 4번이에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알맞은 말을 넣어 완성하세요. 단계의 뜻은요,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정. 이유, 어떤 결론이나 결과의 일은 까닭이나? 그렇죠. 근거가 되겠죠. 반론. 상대의 주장에 맞서서 그것과 어떤 거요? 그렇죠.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근거를 들어 자신의 무엇의 정당함을, 옳음을 밝히는 말하기예요. 자신의, 그렇죠, 주장.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제 토론이죠. 그 다음 이제 5번 볼게요.
밑줄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

단단하게 하다, 기초나 터전 등을 굳고 튼튼하게 하다, 뒷말이 없도록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예,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어떤 거예요? 저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는 거죠? 기억의 뜻이겠네요. 경이는 줄넘기의 기본 자세를 잘 다져 놓았다. 자, 기초나 터전을 굳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니은이네요. 할머니께서는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고 몇 번을 다졌다. 몇 번을 강조하거나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근 낱말의 쓰임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 걸어 올라갔더니 산 정상이 나왔다. 자, 우리 한 계단 걸어 올라갔더니 산 정상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면서 답이 맞는지 하나씩 다져보았다. 자, 이것은 아니죠. 하나씩 다져보았다. 아니고요. 3번 국어 시간에 주제에 대한 의견을 펼쳐 발표했다. 저 의견을 펼쳐서 발표한 것입니다. 친구의 의견은 상황에 알맞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그렇죠. 옳다고 생각한다.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 수준부터 타당하다까지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어떤 거 보았는지 볼게요. 수준, 어색하다, 명료하다, 적절하다, 호응. 네, 그래서 고쳐 쓰기를 하는 거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어색한 것이 있으면은 고쳐서 명료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정부호를 사용해서 고쳐 보기도 하고요. 또 토론의 단계를 살펴보았죠? 주장을 펼쳐 보고요. 또 주장을 말할 때 이유도 말하고 반론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주장을 다져 보는 거, 그리고 타당하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니까요. 또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이 쏙쏙 정리가 되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씩씩하게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 꼭꼭 숨어 있는 낱말들의 뜻을 찾아 익히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까지 쑥쑥쑥 올려줄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어떤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미리 보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용모, 성성하다, 오롯하다, 변변하다, 울창하다, 성글다, 모호하다, 희박하다, 파다하다, 흥건하다.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보는 낱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또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거 뭘?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사람 얼굴의 모양, 얼굴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 모양을 뜻하는 말이 용모입니다. 외모라는 말은 더 자주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용모라는 말은 조금 더 그보다는 들어본 친구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용모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용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거예요. 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좀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 낱말 대신에 용모라는 낱말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어휘는 무엇일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머리가 하얗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수염이 또 하얗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것이 군데군데 희다, 하얗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성성하다입니다. 성성하다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게 군데군데 흰색일 때, 희끗희끗할 때 우리 성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해도, 흰머리가 군데군데 있어도 무척 건강하시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 성성하다입니다. 그 다음 어휘는 무엇일까요? 무슨 사진이에요? 달걀의 사진입니다. 계란의 사진이에요. 계란이 한 판에 30개가 빈 공간 없이, 빈자리 없이 온전하게 꽉 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를 뜻하는 낱말은 오롯하다입니다. 뭔가 낱말이 예쁘게 느껴지지 않나요?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 할때 오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결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이 반대되는 말이겠죠. 오롯하다는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 계란 한 판이 빠진 데 없이 오롯하게 놓여 있다. 빠진 것 없이 온전하게 모자람 없이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요. 아주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게 놓여져 있는 사진인데요.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변변하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차려진 것을 보고요. 상차림이 변변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변변한 음식도 대접하지 못하였다.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한 음식을 대접하지 못했대요. 왜요?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했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변변한 음식을 대접하지 못했다. 변변하지 못했다를 줄여서 나타내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변변하지 않다. 변변 찬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변찮다는 변변하다와 뜻이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변변하다는 제대로 갖추어져 충분한 거고요. 변변찬타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변하다, 변변찬타.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다음 어휘입니다. 숲의 나무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다를 뜻하는 낱말은 울창하다입니다. 숲의 나무가 아주 울창해 보이지요. 울창한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울창한 숲의 모습을. 다음 어휘입니다. 바오바브 나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직접 보진 못했어도 아마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으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오바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요. 비슷한 것들 여러 개의 사이가 좁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성글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숲 사진과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좁지 않게 떨어져 있을 때 성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바오바브 나무가 성글게 자라나 있었다.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자라나 있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 성글다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무언가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말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나 태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를 뜻하는 낱말 모호하다입니다. 이런 말 써본 적 있죠? 애매한데? 애매모호한데? 모호한데? 모두 다 뜻이 비슷한 말들인 거예요.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질문을 받은 선생님께서는 모호한 표정을 지으셨다. 뭔가 잘 모르겠는, 확실하지 않은 표정을 지으신 거예요. 모호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보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땅 위와 산 정상을 비교했을 때 기압의 차이 때문에 산 정상 높은 곳에서는 공기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거든요. 기체나 액체 따위의 밀도나 농도가 짙지 못하고 낮거나 엷을 때 우리는 희박하다라고 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요. 산소가 희박해요.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더 적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다. 더 적다, 부족하다, 낮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서근서근서근. 소문을,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문 따위가 널리 퍼져 있다를 뜻하는 말은 파다하다입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그 소문은 내일 아침이면 파다하게 알려질 것이다. 널리 퍼질 것이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빠르게 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과 관련된 낱말 중에 풍문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아주 바람처럼 빨리 퍼지는 소문을 풍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람도 빠른데 바람처럼 빨리 퍼진다고요? 대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진다는 뜻이죠? 바다하다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왔나 봐요. 바닥에 물이 아주 흥건히 들어차 있습니다. 물 따위가 푹 잠기거나 고일 정도로 많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흥건하다입니다. 바닥이 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다. 그만큼 바닥에 물이 많다. 물이 잠길 정도로, 바닥이 잠길 정도로, 바닥에 고일 정도로 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건하다라는 낱말이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낱말의 뜻,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낱말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 우리 친구들이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말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발음만 비슷한 말도 있고요.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한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 거예요. 거북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천천히 기어가잖아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를 뜻하는 말은 느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행동이 느려, 거북이는 느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예요. 물체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주차장이 원래 있었는데 주차장을 더 넓게 만드는 거예요. 공사를 해서 주차장의 규모를 늘리다라고 합니다. 물체의 넓이나 부피가 처음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리다, 늘리다. 뭔가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자, 또 어떤 낱말이 있을까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넓이나 부피가 아니라 길이를 처음보다 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무줄을 늘이다. 늘리다가 아니라 길이일 때는 길이잖아요. 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리다. 늘리다와 느리다는 발음도 비슷하지만 뭔가 처음보다 더 커지거나 확장된다는 의미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넓이나 부피는 늘리다. 길이는 느리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문제 풀어볼까요? 바지의 길이를 느리면, 늘리면, 늘리면 좋겠어요. 힌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바지의 뭘? 길이를 이라고 했으니까는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리는 거겠죠. 느리면

촉했어요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어휘들을 이용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 하세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그의 단정한 용모 또는 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꼴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느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의 단정하다고 했으니까 단정한 용모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단정한 얼굴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용모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이지만. 그러나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정성은 들어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성스럽게는 만들었어요.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니까 변변찮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할아버지의 머리털이 성성해지니 성그러지니 까맣게 뒤에 힌트가 있죠. 까맣게 염색을 해드려야겠다. 자, 그러니까 앞쪽에는 할아버지의 머리털 색깔이 흰색이 되었다와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성해지니와 성그러지니 어떤 낱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성성해지니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희다. 이때 우리 성성하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할아버지의 머리털이 성성해지니 까맣게 염색을 해드려야겠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낱말과 관련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보세요. 자, 보기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울창하다, 바다하다, 희박하다, 흥건하다. 이렇게 네 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공기와 밀도. 자,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은 공기가 적어요. 공기의 밀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희박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희박하다. 공기가 희박하면 숨쉬기가 힘들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물 침수. 자, 물이 바닥에 많으면요. 바닥이 잠기게 되겠죠. 침수가 되겠죠? 바닥에 물이 흥건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건하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흥건하다. 두 가지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소문, 풍문. 풍문은 소문이 아주 바람 같은 소문, 빨리 퍼지는 소문을 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소문, 풍문, 어떤 낱말과 관련이 있어요? 파다하다와 관련이 있겠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파다하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숲과 나무. 숲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럴 때 울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빈칸에는 울창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초성에 맞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써보세요.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써도 될 만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으라는 뜻이겠죠? 살펴봅시다. 민규가 함께 소풍을 갈지 말지 모호한,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어떻게 바꿔 쓸수 있어요? 애매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애매한, 모호한 모두 뜻이 비슷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글게 자란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성글다는 것은 빼곡하게 들어차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고 띄엄띄엄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성글다와 뜻이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성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글다, 성기다 뜻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기게, 성글게니까 성기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성기게, 성글게, 성기게 뜻이 비슷한 말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나무가 울창한 산은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무가 울창하다는 것은 나무가 빼곡히 들어찼다. 나무가 많다는 거죠. 나무가 많으니까는 뿌리가 이렇게 흙을

잡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울창한가 뜻이 비슷한 말, 바꿔 쓸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많다는 거니까 나무가 무성하다, 무성한가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무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빈칸이 있고요. 걸어가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천천히 가더라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느리더라도 이렇게 이어줘야겠죠. 느리더라도 느리게 걸어가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늘리다 느리다 느리다는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뜻의 차이 잘 생각해 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운동량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뜻이죠. 운동량을 이렇게 하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다. 중요한 건 운동하는 양이니까 늘리다예요, 느리다예요. 늘려야겠죠. 늘리다와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예요. 지금보다 소매의 길이를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소매의 길이를 더 확장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길이를니까 길이를 느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느리다랑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잘 풀어졌어요. 5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에 어울리게 우리가 바꿔서 고쳐서 써주는 거예요.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꼴, 풍문, 파뿌리, 결핍하다, 모호하다, 오롯하다, 흥건하다, 희박하다가 있습니다. 자, 그림 속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남자분과 여자분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허락을 받으러 온것 같은데요. 허락을 받으러 온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네, 검은 머리가 이것이 될 때까지 내 딸을 사랑하겠는가? 자, 원래 머리가 검은 머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흰색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흰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파본적 있죠? 파.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본적 있죠? 파의 뿌리 부분을 보면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 머리를 파뿌리에 비유해서 나타내거든요.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흰색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세요. 결혼할 때 이런 덕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네 검은 머리가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파뿌리입니다.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내 딸을 사랑하겠는가? 파뿌리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한평생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자, 한평생을 온전하게 정말 제대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어울리는 낱말이 무엇일까요? 오롯하게. 온전하게니까 오롯하게 사랑하겠습니다겠죠. 오롯하다를 어떻게 바꿔 써줘야 돼요? 한평생을 오롯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오롯하게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오롯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많이 긴장해 보이네. 손이 땀에 어떻게 젖어 있군. 손에 땀이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손바닥이 젖을 정도로. 그럼 어떤 낱말이 어울릴까요? 흥건하다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물만 흥건한 게 아니에요. 땀도 흥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써주면 될까요? 손이 땀에 흥건하게 젖어 있군. 흥건하게 또는 흥건히라고 쓰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언니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난잘 모르겠어. 한번 봐서 알수 없죠. 확실히 모르겠다는 뜻이니까. 언니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애매해. 이런 뜻이니까 모호하다가 어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 써줄까요? 아닌지 아직 모호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제 푸는 연습 충분히 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수 있겠는데요. 어휘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면 독해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자, 글을 읽고 독해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 숲은 여전히 울창했다. 숲에 나무들이 아주 많았나 봐요. 나뭇잎이 무성하여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고, 햇빛이 들어오기 어려울 만큼 그만큼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발밑 흙은 간밤비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이른 모를 풀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다. 어린 시절 신나게 뛰어놀던 넓은 공터는 이제 키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달라진 풍경을 보니 낯설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풍경도 달라졌겠죠? 낯설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성한 머리카락처럼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머리가 하얗게 됐겠죠. 성성한 머리카락처럼 숲 곳곳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예전엔 촘촘히 이어져 빈틈없던 숲길은 이제 풀이 듬성듬성 자라 엉성해 보였다. 시간이 지난 만큼 숲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문득 어린 시절 이 숲에서 길을 잃고 혼자 남겨졌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혼자 무서워 떨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넘어 있다.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건가 봐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입구에 이르자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멀리 서 있었는데도 그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봤다는 뜻이겠죠? 전학 갈때 변변한 인사도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던 친구였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어색함 없이 서로를 알아봤다. 친한 친구였나 봐요. 그랬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겠죠? 친구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굳건함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낡은 정자에 앉아 숲의 변화와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했다. 변해버린 숲처럼 우리 역시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순수한 감정이 오롯이 온전하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변했지만 이 순수한 마음만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푸른 나무 사이에서 여전히 은은히 퍼지는 풀향기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변치 않는 우정을 확인하였다.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순 없지만 고향이라는 공간과 함께 이어진 우리 관계는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친구와의 우정이 영원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윗글을 이래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1번입니다. 글쓴이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가 변해버린 풍경을 보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만큼 여러 가지 풍경들도 변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번 맞죠? 2번. 글쓴이는 어린 시절 숲속 공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3번. 글쓴이와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치 않는 우정 확인했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우정은 변치 않았던 거죠. 3번 맞습니다. 4번. 글쓴이는 마을 어귀에서, 마을 입구에서 만난 옛 친구의 얼굴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나요? 마을 어귀에 이르자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익숙하다는 거,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전학 갈때 변변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던 친구였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어색함 없이 서로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알아봤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한 4번이 틀린 거죠. 잘못된 겁니다. 5번. 글쓴이는 어릴 적 숲에서 길을 잃고 혼자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또렷하다, 생생하다라고 했으니까 5번 맞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과 바꾸어 쓸 말로 알맞지 않은 것.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것은 뜻이 비슷해야 바꾸어 쓸수 있겠죠.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기억. 오랜만에 찾은 고향 숲은 여전히 울창했다. 숲이 울창했다. 나무가 우거지고 푸르렀다.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아버지의 성성한 머리카락처럼 아버지의 드문드문 사라진이 아니라 성성하다는 것은 뭐였어요? 머리가 또는 수염이
희게 되었다는 뜻이잖아. 하얀색이 되었다는 뜻인데 드문드문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므로 니은 바꿔 쓸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디귿입니다. 전학 갈때 변변한 인사도 나누지 못했대요.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그러니까 디귿 맞는 거예요.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리을. 어린 시절 순수한 감정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고스란히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고스란히로 바꿔 써도 어울리죠. 자, 미음. 여전히 은은히 퍼지는 풀향기. 세지 않고 약하게, 은은하다는 것은 너무 강하지 않고 약하게니까 5번도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독해 문제까지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선물로 재미있는 만화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미나 어머니, 미나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나요? 어머, 미나가 학교 안 왔대요. 미나가 선생님의 애간장을 태웠군요. 선생님 걱정하게 만들었군요. 이런 뜻이죠. 미나가 늦잠을 자서 조금 늦게 출발했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선생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막 사랑의 총알을 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나가 이번에는 선생님의 애간장을 녹이는구나. 애교를 떨어서 선생님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애간장을 태우다는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간장을 녹인다는 것은 아양을 떨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해서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전혀 다르죠.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하객들의 애간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중요한 거는 축가를 부르는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겠죠. 애탄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애간장을 녹였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태웠다가 아니라 녹였다가 어울리는 겁니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도전! 낱말 글짓기 선생님이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낱말로 글짓기 해볼까요? 모호하다입니다. 어떤 말이나 태도가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짧은 글을 써본 다음에 여러분이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다양한 낱말들 선생님과 함께 빠르고 신속, 정확, 즐겁게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낱말 준비해 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습하고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0: 안녕하세요.
1: 생활 속 경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위대한 부자 수업.
0: 우리가 즐겨보는 동영상 콘텐츠, 만약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2: 이 동영상 조회수가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편집 끝! 처음 만든 과자 리뷰 드디어 올렸다. 구독자는 아직 10명뿐이네. 어? 조회수가 10만회나 됐어? 이게 정말 내 영상 맞아? 추천 영상에도 뜨네?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어.
4: 이 정도면 돈도 꽤 버는 거 아니야?
3: 그런데 조회수가 오르면 돈은 누가 주는 거지?
1: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잘 편집해서 SNS에 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다가 조회수가 점점점 올라가면 이거 내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본다고? 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럼 돈이 생기려나?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조회수가 어떻게 돈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동영상 한 편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짧은 영상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에이터, 또 우리말로는 창작자라고 하죠. 이 영어 create, 만들다, 창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이 경제에서 말하는 생산에 해당할까요?
0: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생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만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드는 일, 당연히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새로운 가치를 더해가는 일들도 모두 다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거나 즐기거나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모두 다 생산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3: 짧은 영상 한 편에도 기획과 촬영, 편집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제작에 쓰는 도구들, 경제에서는 각각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 제품을 만들 때 여러 생산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요,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도 사람들의 노력과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줄 수 있습니다.
2: 네, 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말 조금 더 풀어서 연결해 볼게요. 먼저 노동, 일할 노, 그리고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즉 생산하기 위해 사람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 일체를 뜻하는데요. 자, 10분짜리 짧은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뭐 대본도 쓸 수도 있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편집하며 자막을 넣는 이 모든 과정이 크리에이터의 노동에 해당하는 거죠.
0: 근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는 컴퓨터와 같은 장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컴퓨터와 같은 장비들을 경제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2: 이게 바로 자본에 해당합니다. 네, 경제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이 기계나 장비, 시설 등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또 편집용 컴퓨터, 프로그램, 촬영하기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콘텐츠를 생산할 때 필요한 자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한 대로 시작하더라도 그 스마트폰을 영상 제작에 사용한다고 하면은요, 생산에 필요한 자본이 되는 것이죠.
0: 하지만 시간과 장비만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이 뚝딱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싶어할까? 무엇을 궁금해할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콘텐츠로 옮기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2: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즘의 트렌드 관찰을 하고 이것을 영상화하려는 태도가 필요한 거네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왜 새로 나온 과자가 뭐 화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 저는 궁금해하거든요. 한번 사 먹어보고 싶잖아요, 다들. 이렇게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바로 이런 관심을 빠르게 관찰, 포착해 이제 뭐 리뷰 영상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결과와 기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바로 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부릅니다.
1: 특히 수익을 목표로 꾸준히 채널을 운영하는 창작자,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면은요, 자신의 노동과 자본을 활용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의 모습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네, 결국 이 영상 콘텐츠는 노동과 자본,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 같은 태도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생산물인 셈인데요. 이 콘텐츠에 이제 이 시청자들의 선택과 관심이 모이면 그 결과가 조회수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서 늘어난 조회수. 이 조회수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 수익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1: 네, 가장 대표적인 연결고리는 광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하면 그곳에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

0: 즉 주의력이 집중되는데요. 광고주는 이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게 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플랫폼이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받아서 이 영상에 광고를 실어주고 또 시청자에게는 그렇게 광고와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군요. 이 수익화 조건을 충족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좀 나눠주는 거고요. 그러면 조회수가 한번 올라갈 때마다 정해진 금액이 딱 크리에이터에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플랫폼은 조회수 자체에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조회수는 영상이 재생된 횟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모든 영상과 모든 조회에 광고가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광고가 노출된 기회도 늘어나는 것이 맞지만, 조회수 자체가 정해진 금액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래서 조회수가 똑같이 10만 회인 영상이라도 크리에이터가 얻는 수익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광고가 붙은 횟수와 광고의 종류, 또 광고가 노출될 때 광고주가 지불하는 금액, 바로 광고 단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청자의 지역과 시청 방식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수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1: 아, 그러니까 뭐 조회수 100만 회라고 해서 조회수 10만 회인 영상보다 반드시 정확히 10배의 수익을 얻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구독자 수도 있잖아요. 이 구독자 수는 수익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2: 이게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숫자만큼 광고 수익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요, 실제 영상을 조회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광고가 포함된 재생 횟수까지가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0: 자, 다만 구독자가 많으면 새 영상을 꾸준히 봐줄 시청자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플랫폼의 수익 창출 자격을 얻을 때도 구독자 수가 중요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2: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1만 회 정도라면 구독자가 10만 명이지만 영상마다 50만 회 정도 조회되는 채널보다 광고 노출 기회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3: 조회수가 같아도 광고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노출 기회와 단가 등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광고 수익을 배분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조회수가 높으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0: 또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6년 8월 기준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Y사의 광고 수익 배분을 신청하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이면서 최근 12개월 동안 유효한 공개 동영상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채웠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곧바로 수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수익 창출을 신청한 뒤에 채널이 그 플랫폼의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또, 이 플랫폼에 따라 미성년자 크리에이터에게는 이 수익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보고 확인할 필요도 있겠네요.
0: 플랫폼에서 나누어주는 광고 수익 이외에도요, 이 크리에이터가 돈을 버는 방법, 그 방법이 또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협찬이나 PPL이 있습니다.
1: 네, 여기서 PPL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프로덕트가 제품이고 플레이스먼트는 배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PPL은 말 그대로 광고를 목적으로 콘텐츠 안에 제품을 배치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이제 간접 광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영상 안에서 그 음료를 짜잔 하고 소개를 하게 된다면은 플랫폼 광고 수익과는 별도로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0: 돈을 받지 않고 제품만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0: 그래서 그 영상이 계속 추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동영상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은 조회수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그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 영상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같은 여러 정보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 네, 앞서 우리 SNS 광고에 대해 알아볼 때도 알고리즘 개념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많은 콘텐츠 가운데 이 각각의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 정할 때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잖아요.
0: 그래서 클릭을 많이 받는 것, 즉 많은 조회수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과 영상의 내용이 전혀 다른다면 시청자는 영상을 보다가 금방 끌 수도 있겠죠. 혹은 관심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쌓이게 되면은요, 해당 영상이 시청자에게 만족을 주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 다만, 알고리즘이 영상을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청자마다 관심사 또 시청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추천되는 영상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아, 결국 이 순간적인 조회수를 얻으려고 시청자를 속이기보다 제목과 내용도 잘 맞고 또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더 중요하겠네요.
0: 맞습니다. 크리에이터는요, 그러니까 수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콘텐츠가 시청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기업과 정신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청자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윤리적인 태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만든 콘텐츠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모여서 광고나 협찬을 통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을 또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 아, 맞아요. 저도 제가 구독하는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점점 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겠다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익의 일부로 뭐 마이크나 조명을 구입하거나 또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새로운 주제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할 수도 있겠네요. 또 혼자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데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0: 이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장비라든지 재료 혹은 인력에 다시 투자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재투자를 통해서 다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거죠.
3: 콘텐츠로 수입이 생겼다면 제작에 쓴 비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은 다음 영상에서 무엇을 개선할지 생각해 봅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면 필요한 마이크를 비교하고 정한 예산 안에서 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익의 일부를 다음 제작에 다시 쓰는 것이 재투자입니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겁니다.
0: 오늘은 동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조회수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기업과 정신과 윤리적 태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뒤에는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들의 관심과 시간까지 잘 담겨 있습니다. 기업과 정신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청자의 신뢰를 지키는 책임 있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조회수가 올랐다고 바로 돈이 생기는 건 아니구나. 광고주가 낸 광고비의 일부를 조건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나눠받는 거네. 나도 정확하고 솔직한 영상으로 신뢰를 쌓아야겠어.
2: 네, 앞으로 영상을 볼 때는 조회수만 확인하지 말고, 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질까?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0: 위대한 부자 수업,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안녕!

0: 게임을 하다 보면 소름돋게 내 움직임을 읽는 상대방 만나본 적 있죠? 네, 접니다. 저는 게임하는 AI입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가 움직인 발자국을 좌표로 찍어 규칙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X가 1 늘 때 Y도 1 증가한다는 규칙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적의 도망 경로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상대의 동선을 예측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 경로를 따라 도망가고 있을 때 저는 공격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현재 제 위치는 0,10. 지금은 2,0 쪽 방향으로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점 0,10에서 점 2,0으로 가니까 제 공격 경로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와 저의 경로를 모두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둘이 딱 마주칠 때가 바로 공격 타이밍.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이때 연립 1차 방정식을 사용하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빠르게 구하면 X는 2분의 3, Y는 2분의 5. 적이 반드시 이 교점을 지나간다는 예측이 가능하죠. 저는 바로 여기서 공격하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너무 빨리 쏘면 빗나가고 늦으면 놓치죠. 상대의 속도, 거리, 각도 등 여러 조건을 연립 방정식처럼 풀어 최적의 타이밍과 행동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AI가 게임 속에서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공격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에도 우리 중학수학, 특히 연립방정식이 쓰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공격을 한번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공격을 언제 타이밍을 결정할 것인지, 언제 공격할 것인지 한번 결정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수학 내용은 네,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의 해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두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 1, 그리고 2x 빼기 y는 마이너스 4, 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의 해를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 두 개의 직선이죠? 그 직선의 교점의 좌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속 상황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적의 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y는 x 더하기 1이 나왔고요. 나의 공격 방향을 한번 예측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격 지점을 설정을 했죠. 어떻게?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다? 아, 2분의 3, 2분의 5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적이 2분의 3, 2분의 5에서 나의 공격을 맞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공격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공격 타이밍을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적이 출몰했습니다. 새로운 적의 이동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7, 0이 있었는데 8, 1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8 빼기 7분의 1 빼기 0, 얼마죠? 1. 아, 그러면 y는 1 곱하기 x 더하기 b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디를 지나죠? 7, 0을 지나니까 0은 7 더하기 b고, 아, b가 얼마?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적의 이동 경로는 y는 x 빼기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위치는 3, 11을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공격 방향은 6, 6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럼 똑같이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x 증가량 6 빼기 3 분의 y 증가량 6 빼기 10이에요. 3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아,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지나죠? 맞아요. 3, 10을 지나요. 아, 10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이니까 그쵸. b'은 얼마? 14가 됩니다. 아, 그럼 나의 공격 방향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쵸. 공격 지점 파악하기.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y는 x 빼기 7,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어디를 지나죠? 아까 7,0 지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을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자리를 그리면 그쵸, 이게 y는 x 빼기 7이 됩니다.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 이거 뭐죠? 아까 어디를 지나? 3,10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죠? 6,6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쭉 이어서 그리면 그쵸, 여기에 교점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y는 x 빼기 7이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니까 둘이 같은 거니까 x 빼기 7은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가 되고요. 7 넘기고 마이너스 3분의 4x 넘기면 자, x 더하기 3분의 4x는 7 더하기 14. 좌변 정리하면 3분의 7x가 나오고요. 우변 정리하면 21이 나옵니다. 자, x는 몇이 될까요? 21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정리하면 9. 그럼 y값 얼마일까요? y는 x 빼기 7이었죠? 그래서 y는 2가 됩니다. 아, 이 교점의 좌표가 몇, 몇? 네, 9,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 지점과의 이동 거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적은 8,1에 위치했다가 이제 9,2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적은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죠? 8,1과 9,2 사이의 거리. 루트. 이거 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 여러분?
x좌표끼리의 좌 9빼기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좌표 2 빼기 1의 제곱. 정리하면 뭐죠?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입니다. 약 1.414. 이렇게 나가요. 적의 이동 속도가 1초에 한 칸이라면 예상 도착 시간은 대략, 그쵸, 약 1.41초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나의 공격은 3,10에서 9,2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루트 x 좌표의 차9 빼기 3의 제곱, y 좌표의 차2 빼기 10의 제곱이에요. 루트 9 빼기 3, 6이죠? 36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64입니다. 루트 100이네. 10이죠. 아, 나의 공격은 거리가 10만큼 가야 되는구나. 자, 그때 나의 공격 속도가 1초에 10이야. 그러면 예상 도착 시간? 네, 1초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격 타이밍을 결정해 볼게요. 적 도착은 1.41초, 공격 도착은 1초가 소요. 그럼 언제 공격해야 되는가? 데이터를 기반해서 한번 판단하겠죠? 일반적으로 1.4초, 이런 상황에서 1.4초 미만이었다. 그때 확률이 10%. 1.4초에서 1.5초, 80%. 1.5초 초과 10%면 당연히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그쵸. 1.4초랑 1.5초 사이에 공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AI가 되어서 공격을 언제 하면 좋을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방정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녹여서 쓰여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도 설레고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열심히 공부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이런 후회 말을 많이 하곤 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후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버디아 대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you look worried.
2: I didn't do well on the math test. I think I had to study hard.
1: You could say, I should have studied hard.
2: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버디아의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그러면 어떤 패턴이 등장했는지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현우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You look worried. 너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 didn't do well on the math test 라고 얘기를 해요. 앞부분만 보면 I didn't do well. 잘하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뒤에 수학 시험에서 라고 말을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을 떠올려 보면 뭔가 걱정하는 이현우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So I think I had to study hard.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다.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후회의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어로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었을까요? You could say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이 뒤에 말을 한번 여러분들 들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다시 한번 I should have studied hard. 그래서 이 대사를 그대로 활용해서 똑같이 현우가 반복해줘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 나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의 감정을 담은 말을 I should have 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귀가 좋은 친구들은 잘 들었겠지만 should, have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지 않고 I should have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발음을 한다. 이렇게 짧은 대화 정리가 되었어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I should have. 우리말로 하면 무엇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 감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세 가지 예문 같이 한번 말해 보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갔어야 했는데 늦잠 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listened to the teacher.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듣지 않아서 느끼는 후회 감정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I shouldn't have skipped breakfast. 아침을 거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I shouldn't 이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패턴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버디와의 대화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you look worried.
2: I got my test results today. I didn't do well. I should have studied hard.
1: Were there any difficult questions?
2: Yes. I couldn't figure out some of the answers.
1: Why don't you go over your mistakes and try solving them again? It will be helpful.
2: Good idea. I guess I should do that.
1: If you want, we can study together after school.
2: That would be great. Thanks for helping me out.
1: 현우 You look worried.
2: I got my test results today. I didn't do well. I should have studied hard. I got my test results today. I didn't do well. I should have studied hard.
1: Were there any difficult questions?
2: Yes. I couldn't figure out some of the answers. Yes. I couldn't figure out some of the answers.
1: Why don't you go over your mistakes and try solving them again? It will be helpful.
2: Good idea. I guess I should do that. good idea. I guess I should do that.
1: If you want, we can study together after school.
2: That would be great. Thanks for helping me out. That would be great. Thanks for helping me out.
0: 연습 잘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의 핵심 패턴 그리고 추가 유용한 표현까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현우, you look worried. 현우야, 너 걱정스러워 보여. 앞에 짧은 대화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I got my test result today. I got. 내가 받았거든? 네, 시험 결과를 오늘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걱정하는 모습일까? 아무래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봅니다. I didn't do well. 잘하지 못했어. 시험에서 잘하지 못했다라는 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So I should have studied hard 라고 얘기를 해요. I should have studied.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 뒤에 hard까지 붙여주면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의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이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Were there any difficult questions? 혹시 뭐 어려운 문제라도 질문이라도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궁금할만 하죠? Yes, 그렇대요. I couldn't figure out some of the answers. Figure out.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Figure out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알아내다, 이해하다, 해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니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 몇 개를 아예 알아내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Why don't you go over your mistakes? 틀린 문제들을, 실수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and try solving them again.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어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좋은 생각이야. 아무래도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데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0: 원하면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친절한 친구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that would be great. 그거 정말 좋겠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해주는데 thanks for helping me out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아마도 thanks for helping me 정도가 될 텐데 help out 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가운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군가를 돕다란 뜻이고 무언가 어려움에 처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느낌을 나타낼 때는 help out이라고 표현을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대화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attern.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 할줄 알아야 합니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후회의 느낌을 나타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Today's mission. I should have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 should have 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지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하고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된 정부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광복 이후 일제가 물러난 한반도에는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 머물며 38도선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선을 허물고 하나된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선거가 치러지며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고 곧이어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남과 북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38도선은 더 이상 넘기 힘든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각각의 정부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민족에겐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침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으로 남은 사건, 6.25 전쟁은 어떠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가슴 아픈 역사의 현

0: 현장을 만나보시죠. 이전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렸던 사실 기억나시나요?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어떻게 세울지 논의하던 중 미국과 소련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반도의 앞날을 결정하기 위한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김구는 민족이 영원히 나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남과 북이 하나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김구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한반도에는 결국 남과 북의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 정권이 들어서자 38도선 부근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계속되었어요. 각각의 정권이 세워지고 난 뒤 이제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남과 북 사이의 긴장감을 높인 것입니다. 이 무렵 북한은 소련의 군사적 도움을 받아 전쟁을 준비했어요. 또한 중국으로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도와 참전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둔 상태였죠. 하지만 남한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자신들의 방어 지역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졌죠.
1: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적 방어선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스는 미국의 태평양 방어 지역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발표했지요. 이 발표를 들은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라니요.
3: 이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린 어쩌죠?
0: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한 것이죠.
4: 현재 시각 새벽 4시. 남쪽 군대는 아직 우리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다. 전차를 앞세워 단숨에 서울까지 밀고 내려가자.
5: 아니, 저건 북한군의 전차잖아. 전원 전투 준비!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오고 있다!
0: 북한군은 소련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차를 앞세워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에 자주 있었던 이 소규모 전투라고 생각해 큰 위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준비가 부족했던 우리 군은 갑작스러운 침략에 맞서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화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국군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이후 낙동강 부근까지 밀려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란길에 오른 것이죠. 한편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은 국제연합은 곧장 북한의 공격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여러 나라의 군인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을 남한으로 보냈는데요. 그럼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1: 우리나라에 전쟁이 시작되자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을 보내서 북한과 싸우고 많은 물자와 의료 지원을 해주었지요. 이들은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해요.
0: 한편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당시 국군에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낙동강 부근까지 밀려나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물러나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이었죠.

0: 이때 맥아더 총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인천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는데요. 남쪽으로 진출한 북한군이 물건이나 식량을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맥아더는 이 길을 막아 북한군을 기습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인천은 상륙작전을 하기에 지형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바닷물이 가득 차오르는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해진 시간을 맞추지 못해 배가 갯벌에 갇히게 되면 우리 군이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한 작전이었죠.
1: 인천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차이가 매우 커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반드시 제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0: 우리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예상치 못한 북한군은 당황하고 후퇴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2: 낙동강으로 가지 않고 인천으로 상륙하다니 그 결심이 대단해요.
3: 북한군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0: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승기를 잡은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곧바로 총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마침내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죠. 이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서울에는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이 서울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멈추지 않고 북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차지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했죠. 이때 북한군은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해보고 북쪽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이 대규모의 군대를 보냈어요. 소련 역시 공군을 보내 북한군을 도왔습니다. 한국 전쟁에 개입한 중국은 이른바 인해 전술을 펼치며 우리 국군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인해 전술이란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서 마치 파도처럼 밀어붙이는 전술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중국군이 투입되자 우리 군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군의 도움을 받은 북한은 반격에 성공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남쪽으로 밀려났고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죠. 이를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일사후퇴는 추운 겨울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했던 수많은 피라민의 눈물과 아픔이 담긴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후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은 채 이 38도선 부근에서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밀고 밀리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간 것이에요.
2: 전쟁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삶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3: 대체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0: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 전쟁은 무려 1년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이처럼 전쟁이 길어지자 1951년 7월에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정전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정전회담장에는 북한군과 중국군, 그리고 남한을 도운 국제연합군이 모였어요. 이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 그리고 전쟁 중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는데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회담은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0: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겠죠. 결국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국군 사령관이 전쟁 중단에 합의하며 정전협정이 맺어졌어요. 이때 그어진 휴전선은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을 남과 북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토록 긴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2: 집이 온통 다 부서졌을 것 같아요.

0: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을 텐데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1: 몸을 다쳐서 아픈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전쟁이 끝난 뒤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땅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국가유산도 크게 훼손되었죠.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역시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 6.25 전쟁 당시 정조의 꿈이 담긴 웅장한 성벽은 무참히 허물어졌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전쟁이라는 포화 속에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피란길 위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것이죠. 수많은 민간인 희생으로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상처는 전쟁이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심의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활기차야 할 거리는 온통 잿더미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시설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완전히 멈춰서게 되었어요.
2: 이처럼 삶의 터전과 일터가 모두 사라지자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받은 물자와 식량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물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절박했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그보다 더큰 고통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채 서로의 소식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 후 서로의 소식도 알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가족을 우리는 이산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산가족들은 헤어진 그날부터 수십 년 동안 서로를 간절히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1983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생방송을 통해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기회를 마련한 것이에요.
4: 혹시 우리 누님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3: 잃어버린 제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2: 이산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수십 년을 가슴에 묻어온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살아가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전국으로 번져나갔죠.
5: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6: 모두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1983년 시작된 이 생방송은 무려 138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산가족이 기적처럼 서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85년에는 남북한의 이산가족 일부가 서로 만나는 첫 상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이산가족은 북쪽에 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한편 남한에는 북한에서 피란 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과 가까운 곳에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곳이 바로 속초에 있는 아바이 마을이에요. 부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피란민들이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천동과 같은 산비탈에 판잣집을 지어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피란민들은 부두에 나가 지게로 짐을 나르며 돈을 벌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영도다리 주변에는 그 시절 가족을 기다리던 피란민들의 모습을 담은 기념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가슴 아픈 이별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어요. 오늘은 1950년 시작된 북한의 남침부터 정전협정까지 6.25 전쟁의 길고 긴 전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총소리는 멈췄고 지도는 다시 그려졌지만 이 전쟁의 상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휩쓸고 간 빈자리에는 무너진 건물들보다 더 깊게 파인 사람들의 아픔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피난민들, 부모의 손을 놓치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그리고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간 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전쟁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전쟁 후에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마주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역사의 기록들이 의미 있는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지기지기 역사지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잊지 말고 알죠? 좋아요, 꾹꾹, 꾹!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어휘는 바삭하게, 문해력도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어휘가 문해력이다 5학년 2학기를 함께할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2강, 1주차 2회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낱말들 함께 배워볼 건데요. 우리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서는요, 고조선에서부터 6.25 전쟁 때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내가 낱말을 잘 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휘가 문해력이다 강의에서는요, 이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낱말들을 쏙쏙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이 역사 이야기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문해력 퀴즈 정답 맞추고 시작하겠습니다. 짠! 네, 문해력 퀴즈 정답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문제 볼게요.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이것한 전쟁이다 라고 해요. 보기를 보니까 1번 구경. 일본이 조선을 구경 왔나요? 뭐하나 보러 온 건 아니죠. 가위입니다. 두 번째, 방문했나요? 띵동, 조선 보안이 온 거 아니죠.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불법으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침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서평은 뭐예요? 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한 것이니까 당연히 서평도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지난번에 문해력 퀴즈 정답 확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교과서 속의 역사 낱말들 함께 공부하러 가봅시다. 네, 교재 18쪽입니다. 사회교과서 1단원, 유적과 유물로 살펴본 옛사람들의 생활단원에 나오는 낱말들인데요. 그림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바로 박물관 그림인데요. 여길 보니까 반달 돌칼이 있고요. 청동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는 빗살 무늬토기, 그리고 민무늬토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유물들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역사와 관련된 낱말들 차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낱말입니다. 먼저 선사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볼게요. 문자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유물과 유적으로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인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문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없던 시절, 그 시절을 바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선사 보면요, 먼저 선, 역사사,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서 역사 이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때 역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유물과 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을 보고, 아,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했겠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생활했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직접 써보거나 아니면 모양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썼을 거야, 저렇게 썼을 거야, 이렇게 나름의 상상을 더해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요, 기록이 없던 시대가 선사시대라면요, 기록이 있는 시대는 뭐라고 할까요? 짠!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네, 문자가 발명되어 기록을 통해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시대인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뭘 보고 알아요? 네, 조선 왕조실록을 보고 알잖아요. 거기에 조선 왕들이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다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시대라고 한다고요. 네, 이어서 다음 낱말 보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뗀섞기입니다. 보면요, 돌을 깨서 만든 도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앞에 뗀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이 뗀섞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허벅지 같은 곳에다가 돌을 올려놓고요, 네, 망치로요, 이것도 뿔, 사슴뿔 같은 걸로 만든 망치입니다. 이걸로 딱, 딱, 딱, 딱 해서 돌을 떼어내서 만든 석기라서 뗀섞기입니다. 실제 모양은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보면 여기는 이 홈들 있죠? 이 홈들, 이게 다 돌을 떼어내면서 만들어진 그런 흔적들입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뗀섞기 만들기의 달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15분 정도면 이런 뗀섞기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뗀섞기는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쓰고 그다음 망가지면 빠르게 버리는 어떤 일종의 일회용품이었던 거죠. 볼게요. 뗀석기는 돌을 깨뜨려 만든 옛사람들의 도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뭔가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보단 더 좋은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뭐예요? 갈아떼잖아요.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입니다. 보면요. 갈판과 갈돌이에요. 갈판과 갈돌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이다라고 합니다. 이 간석기는 보면 딱 보니까 좀더 단단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쓸만해 보이죠. 그래서요. 이때 뗀석기보다는 더 다양한 도구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넘버 볼게요. 이번에는 채집입니다. 열매나 나물처럼 자연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 모으는 일.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뭐 삼삼오오 친구랑 가족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과다. 나물이다. 조개다. 이러면서 하나 둘 먹을 것들을 모으는 일. 그것을 보고 채집이라고 합니다. 네, 예문 볼게요. 옛 사람들은 열매와 나물을 채집하여 먹을 것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랑 나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이렇게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 총이나 그 밖의 도구를 가지고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될게요. 이미 이 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고래를 잡기도 하고요. 매머드를 잡기도 하고요. 그 시절에 인간은 이미 지구에서 최강의 동물이었습니다. 볼게요. 옛 사람들은 먹을 거리를 구하기 위해 짐승을 사냥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정교하다. 보면요. 짜임새나 솜씨가 매우 세밀하고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옆에 예시로 빗살무늬 토끼가 있는데요. 우리 좀 가까이서 보자면요. 네,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늬들은요, 그냥 장식을 위해서 한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좋은 흙을 구할 수 있는 기술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그냥 구우면요, 이게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구웠을 때 깨지지 않도록 공기가 나갈 숨길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빗살무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길 만들 거, 어차피 새길 거 겸사겸사 예쁘게 만든 것이죠. 보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무늬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낱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착하다. 뭐예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오래 머물러 살게 된다. 인데요. 네, 한자를 보면 딱알수 있습니다. 보면요. 정할 정, 붙을 착, 뭐예요? 아, 여기야! 정해서 착! 붙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문 볼게요.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강가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봄에 배추도 심고, 당근도 심고, 밀도 심고, 벼도 심고, 이것저것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아, 안녕, 우리 내년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자라 있어야 돼.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동물들이 다 먹어서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정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요. 우리 정착하다의 반대말 보겠습니다. 바로 이동하다입니다. 뭐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쭉 자리를 옮긴 겁니다. 네, 예문 보면요.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청동기. 뭐예요?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을 우리는 청동이라고 해요. 보면요. 구리와 주석 등을 섞어 만든 금속. 이게 통째로 다 청동이라는 거죠. 청동으로 제작한 도구라는 의미죠. 예문 볼게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칼과 거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청동은요, 보기에는 단단해 보여도요, 실제로는 꽤나 금속치고는 물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으로 쓰기보다는 이런 거울이나 아니면은 이 칼도 장식용이었다고 해요. 이 거울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까매서, 어우, 선생님, 이게 어떻게 거울인가요? 우리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갓막 만든 청동 거울은요, 실제로는 되게 맨들맨들 반질반질해서요, 얼굴이 네, 잘 비친다고, 비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같이 알면 좋은 말, 철기입니다. 보면요, 이거는 뭐예요? 청동기는 청동으로 만든 도구, 철기는 쇠로, 철로 만든 도구인 겁니다. 예문 볼게요. 철기는 청동기보다 단단하여 농기구로 만들기에 적합하였다. 네, 청동은 예쁘지만 좀 물러서 실전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철기는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이번에는 부족인데요. 부족 뭐예요? 혈연이나 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원시 사회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국가라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다니면서 어울렸는데요. 이 가족들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끈끈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로 결혼도 하고요. 그다음 서로를 각별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공동체가 되면 그것이 바로 부족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군 왕검 신화 있죠? 거기서 나오는 호랑이랑 곰도 사실은 호랑이 숭배 부족, 그리고 곰 숭배 부족, 그래서 각각의 부족들을 말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예문 볼게요. 옛날에는 여러 가족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함께 생활했다. 그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부족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짠! 이어서 우리 다음 교재 20쪽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면 어때요? 네, 위에는 이렇게 고구려가 있고요. 아주 씩씩한 얼굴입니다. 그다음 아래에는요,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의 첫 삼국 시대죠. 네, 이때는요, 무슨 시대예요?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낱말들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낱말, 바로 건국하다입니다. 한자 볼게요. 뭐예요? 세울 건 나라국. 뭘 세워요?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말 그대로죠. 예문 볼까요? 단군 왕검이 건국한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가 뭘까요? 바로 고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가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볼게요. 먼저,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돼요. 잘 나가요. 점점 힘이 세져요. 그래서 이 밖으로, 요렇게, 요렇게, 내가 활동하는 범위를 쭉 넓혀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출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8강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4강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단계를 넘어갈 때도 진출하다라는 말을 네, 같이 쓰곤 합니다. 볼게요. 백제의 근초공황은 남쪽 지역으로 진출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활동 범위랑 세력을 이렇게까지 늘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것이죠. 다음 낱말입니다. 이번에는 함락하다 보면요. 빠질함, 떨어질 락이에요. 우리가 한자만 보고는 뜻을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낱말인데요. 네, 직접 뜻 한번 읽어볼게요. 적의 성. 요새. 진지 따위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 영화에서 봤던 공성전 혹시 있어요? 성을 막 여러 가지 막 공성 병기들이 와서 꽝, 꽝 두들기고요. 투석기도 던지고 그러면서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함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했다. 네, 원래 백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잠실, 송파구 지역이 500년 동안 수도였어요. 그곳이 바로 한성이었는데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요, 다시는 처음과 같은 전성기를 가진 적이 없어요. 네, 다음 낱말입니다. 이번에는 골품제인데요. 먼저 우리 신분, 먼저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신분이 뭐예요? 바로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그게 바로 신분인 거예요. 볼게요. 삼국시대에는 신분의 구별이 엄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중한 사람, 그리고 아닌 사람, 이런 것이 아주 엄격하게 갈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품제로 돌아가 볼게요. 골품제, 뭐예요? 뼈, 골, 등급품. 엥? 뼈에 등급을 매겼다는 건가요? 뭐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생활 범위에 차이를 둔 신라의 신분제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 신라는요, 신분을 어떻게 나누었냐면은, 맨 위에 있는 성골부터요. 그 아래 진골. 그 다음에 그 아래 육두품부터 맨 아래 있는 일두품까지 네, 다양하게 이렇게 신분을 나누었었는데요. 네, 이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네,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도 달랐고요. 쓸수 있는 그릇도 달랐고요. 심지어 내가 할수 있는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골, 성스러운 뼈인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만 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육두품 같은 사람들은요, 금으로 된 그릇, 이런 것도 쓰지 못하고요, 정해진 위치만큼밖에 벼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신라시대에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다.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내가 태어난 대로만 살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신분이 엄격하잖아요. 네, 다음 낱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귀족입니다. 귀족.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서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좋아서 내가 타고난 혈통이 좋아서 내가 특별한 사람인 거. 그게 바로 귀족인 겁니다. 볼게요. 삼국시대의 귀족은 나라를 지배하는 신분이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귀족과 같이 알면 좋은 말 보겠습니다. 바로 평민과 천민인데요. 평민은 벼슬이 없는 일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민은요, 그보다 더 낮은 거예요. 천하다 할때그 천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고 천한 백성들을 바로 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엔 누가 있어요? 맨 위에는 왕과 귀족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평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민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귀족은요, 아래 있는 평민과 천민을 모두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문 볼게요. 삼국시대의 평민과 천민은 피지배층이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다음 낱말입니다. 고분, 뭐예요? 옛고 무덤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 만든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분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고분을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죽을 때그 고인이 생전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 아니면 좋아하는 물건들을 함께 껴묻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분을 파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요, 옛날 신라의 어떤 귀족들은요, 자신이 죽을 때 아끼는 하인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묻는 풍습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러면 예문 볼게요. 고문은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렇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요. 고구려의 장군총이에요. 고구려에서 만들던 옛날 돌무지 무덤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갈 수 있는 무덤들도 있는데 경주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신라의 옛날 고분들에 네,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낱말 유적입니다. 뭐냐면요. 남길 유 자취, 옛날 사람들이 남긴 자취라는 의미죠.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생활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나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유적은요, 유물과 함께 자주 나오는데요. 함께 한 세트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물과 유적, 둘 다 옛날 사람들이 남긴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유물은 앞선 세대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그러니까 유물은 어떤 물건을 남긴 것이라면 유적은 뭐예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성이나 어떤 무언가를 만든 것이 무너진 흔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유적은 옮길 수 없습니다. 유물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문 읽어볼게요. 지역의 유적을 조사하면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쵸? 지역의 유적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어떤 모양의 집에서 살았는지, 화장실은 어디에다가 두고 살았는지, 성벽의 모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네, 이쪽 예문입니다. 박물관에는 옛사람들이 남긴 여러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렇죠? 박물관에 가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반달 돌칼이라던가 청동 거울이라던가 여러 가지 유물들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 같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확인 문제 풀면서 공부는 잘했는지, 이해는 잘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22쪽 확인 문제입니다. 1번부터 차례로 풀어볼게요. 네, 문제 1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네, 1번 문제 고분입니다. 고분 뭐예요? 옛고 무덤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만든 무덤. 아, 딱 알맞게 사용됐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유적 뭐예요? 유적, 옛날 사람들이 남긴 건물의 흔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유적이었잖아요. 볼게요.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가진 계층 또는 그런 사람. 아, 혈통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특권이 있는 사람 뭐였어요?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명이 맞지 않네요. 가위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진출하다인데요. 진출하다 뭐였어요? 네, 내가 원래 활동 범위가 이만큼인데 밖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진출하다였죠. 볼게요.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오래 머물러 살게 되다. 엥?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설명과 낱말이 맞지 않습니다. 가위표. 네 번째입니다. 선사시대. 선사시대 뭘까요? 선사, 먼저 선, 역사사. 역사가 없던 시대,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시대가 선사시대입니다. 볼게요. 문자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유물과 유적으로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시대. 네, 설명이 알맞게 짝지어져 있죠? 동그라미 할게요.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니까 낱말은 부족, 청동기, 정교하다 있는데요. 각각 어떤 뜻이었을까요? 네, 부족은요, 가족이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서로 끈끈해지고 결혼도 하면서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였고요. 청동기는요,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나 도구 같은 것들을 청동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정교하다는 뭐예요? 정교하다는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한 것을 정교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한번 이어볼까요? 첫 번째 부족 뭐예요? 뚜뚜뚜뚜뚜뚜.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혈연이나 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원시사회의 집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청동기는요? 네, 바로 이겁니다. 구리와 주석 등을 섞어 만든 금속, 청동이죠. 청동으로 제작한 도구, 이렇게 3번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교하다는 뭐예요? 요렇게 짜임새나 솜씨가 매우 세밀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하는데요. 보기 안에 보니까 뗀석기, 채집, 골품제 있어요. 뗀석기 뭐였어요? 우리가 돌을 딱, 딱, 딱 깨서 떼어낸 도구가 바로 뗀석기였잖아요. 그 다음 채집은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열매나 나물이나 조개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먹을 것들을 모으는 것이 채집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골품제는 뭐예요? 골품제는 뼈의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신분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돌을 깨서 만든 도구를 무엇이라고 해요? 바로 뗀석기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뗀, 석, 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신라시대에는 이것이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다. 뭐예요? 바로 골품제겠네요. 그러면은 골품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낱말 세 번째. 옛 사람들은 열매와 나물을 이것 하면 먹을 거리를 구했다. 열매, 나물 이런 것들을 모아서 먹으려고 모으는 거 바로 채집입니다. 채집. 집, 요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4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4번 문제. 괄호 안에서 알맞은 단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뭐요? 세울 건 나라국, 건국입니다. 건국. 네, 부족은 우리 아까 설명했었죠.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앞선 세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을 말한다. 그쵸. 우리 유적과 유물, 둘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한테 남긴 물건은 남긴 것이란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건요? 바로 유물이죠. 네, 물건은 유물입니다. 반대로 유적은 뭐였어요? 땅에 딱 박혀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들, 옛날 집터, 성터, 이런 것들이 유적이었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적의 성, 요새. 진지 따위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뭐예요? 바로 함락입니다. 정착은요, 착 붙어서 살기로 정했다. 이렇게 외웠었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뭐예요?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 하세요. 라고 하네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하. 빗살무늬 토기는 무늬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워. 네, 아까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빗살무늬 토기 어땠어요? 네, 아까 쐐기 모양, 이런 모양들, 그다음 위에 입구 부분에 있는 이런 장식들, 어때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죠? 알맞게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볼게요. 태호,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건국했어? 건국한 거 맞아요? 네, 우리 장수왕은요,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부쉈죠. 그러니까 함락한 겁니다. 이거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위표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채. 역사시대 사람들은 뗀석기와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했었어. 뗀석기, 간석기 누가 쓰던 거예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위표. 네,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왼쪽에는 초성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낱말의 뜻이 있네요. 볼게요. 그러면요. 쇠로 만든 그릇이나 도구. 아까 우리가 돌로 만들었을 땐 석기. 청동으로 만들었을 땐 청동기. 그럼 쇠로 만들면요. 쇠기는 아니고 철기입니다. 철기. 철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네. 왼쪽에 초성 기역, 지읒, 시옷이 있고요. 오른쪽에 기원전 2333년에, 당군왕건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뭐예요? 고조선이잖아요. 바로 고조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서 고조선이 건국된 해를 단기라고 부르면서 센다는 것도 우리 같이 얘기했었죠. 네,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인데요. 뗀, 이것은 돌을 깨서 만든 도구이다. 간, 이것은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이다. 공통점 뭐예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든 건 뭐라고요? 석기라고요. 그러니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바로 석기.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회 교과서 속에 나온 낱말들 하나하나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사회 교과서 속의 역사 이야기가 조금은 쉬워질 것 같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문해력 퀴즈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문해력 퀴즈, 빈칸에

0: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삼국시대 이것은 나라를 지배한 신분이었다. 1번 평민, 2번 귀족, 3번 천민, 4번 부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수강의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회 시간, 역사 이야기가 조금 더 즐거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언제 만나요? 네, 바로 다음 강의 3강 수학 교과서 어휘에서 다시 만날게요. 그렇다면 모두 다음 시간에 봐요. 다들 안녕!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어휘가 문해력이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쑥쑥 살려주는 누구예요? 보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2강은요, 바로 사회 교과서 어휘입니다. 와, 선생님, 저는요,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회 문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사회 이 교과서 어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사회 교과서 어휘는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어휘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사회 교과서의 내용이 마치 이야기처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요. 또 뉴스나 사회 현상을 알려주는 글들, 기사글,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사회 교과서 어휘 단단히 챙겨볼까요? 오늘의 어휘는요, 바로 1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요렇게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요. 뭐가 보여요? 푸르른 초원에, 그리고 거대한 산맥들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아주 뜨거운 사막도 있네요. 끝없이 펼쳐진 지금 바다도 보입니다. 자, 친구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다양한 자연환경이 공존하는데요. 지역마다 다른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오늘의 어휘를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형성되다, 지형 경관, 높낮이, 그리고 사막. 사막 많이 들어봤다. 그쵸? 초원, 초원도 알것 같은데, 빙하, 아, 이거 쉽네. 걸치다, 걸치다도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 내가 들어는 봤는데, 이게 내 언어로 잘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면 이 어휘의 뜻을 아는 거고요. 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어휘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형성되다입니다. 형성되다에 쓰인 한자어 한번 볼게요. 모양형이에요. 이룰 성이에요. 그러면 모양을 이룬다, 모양을 만든다라는 뜻인데, 자, 이 형성되다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의 화산 활동으로 새로운 섬이 뭐했다? 형성되었다. 섬의 모양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좀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을 이루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단어는요, 좀더 어디에 집중하냐면, 새로운 것이 생겨 이루어지다. 좀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게 생겨난다는 의미를 좀더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생성되다입니다. 백두산 천지는 화산 폭발로 생성되었다. 백두산 천지가 여태 없었거든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천지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정을 생성한다. 또는 뭐 에너지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말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성이라는 말을 사실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성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좀더 집중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섬이 만들어졌구나. 자, 이렇게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라는 걸좀더 강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휘를 좀 미묘하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형 경관입니다. 여기서 지형은요, 땅의 모양이에요. 뭐 하천이나 산지 이런 땅의 모양이 참 다양하죠. 그런데 경관은 경치 그리고 경관, 경치 경자의 경관 관자를 써서요. 땅의 모양과 그다음에 이것이 이루는 경치가 합쳐져서
우리가 와, 이거 풍경이 멋지구나 할때그 풍경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형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모습을 말합니다. 지형마다 기후와 지형에 따른 뭐가 다르다? 지형 경관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제주도에 갔어요. 성산 일출봉이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탁 트인 바다가 보여요. 여러분 어때요? 다양한 지금 지형의 모습이죠. 이 지형의 모습들이 하나에 아주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형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보도록 할게요. 땅에 생긴 모양이랍니다. 앞에 나왔죠? 뭐라고 해요? 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형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산이나 하천이나 해안,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생김새죠. 그게 바로 지형이라고 한다.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다양한 지형에서 살아왔고, 그 중에서도 지형 경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산지, 하천, 해안, 지역 등을 관광지로 개발했어라는 말을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죠? 기억해 주세요. 높낮이입니다. 이거 쉽죠? 높낮이는 높고 낮은 정도를 말해요.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였다. 그런데 헷갈리는 말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한자 읽을 수 있는 친구, 뭐예요? 상하가 되겠죠? 윗상, 아래 하자 써서 위와 아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언제 쓰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저 그림은 상하가 뒤집어져 있다,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다, 라고 쓰이는 거고요. 또는 윗사람, 아랫사람을 아울러 같이 이르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직급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직급과 아래에 있는 직급. 자, 위아래 사람과의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무슨 사자냐? 바로 모래 사자예요. 우리 사막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있죠. 모래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물이 적고요, 건조하고요. 자, 그래서 비가 매우 적게 내려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은 무슨 지역? 메마른 지역입니다. 특히 이 사막 지역은요, 바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커요. 자, 사막은 비가 적게 내리고 이 기후의 특징도 같이 알아두세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그래서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어떤 옷을 입어요? 온몸을 감싸는 형태의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초원입니다. 초자가요, 바로 풀, 초, 그리고 들, 원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는 곳이다? 풀이 많이 나는 장소예요. 풀이 많이 나는 넓게 펼쳐진 곳이다라는 거죠. 풀이 넓게 자라는 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초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며 무엇을 기른다? 가축을 기르기도 한다. 그래서 초원, 풀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동물들이 풀 뜯어먹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같이 알면 좋은 말에 뭐가 있냐면 평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야는요, 초원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초원은요, 여기에 이 지역에 무엇이 자라느냐? 에 따라서 지금 말이 만들어진 거죠. 풀초, 풀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평야는요, 무엇이 자라는지를

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 땅이 평평한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이 평평하고 너른들을 말합니다. 평평한 곳에 건물이 많이 세워지면 이 평야에 도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풀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초원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하천 주변에는 물이 흘러넘치면서 흙이 쌓여 평야가 발달한다. 평평한 곳을 말합니다. 평평하고 너른들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빙하입니다. 빙자가 여러분 뭐예요? 얼음 빙자죠. 자, 그러니까 이물 아래에 얼음, 눈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요. 얼음 덩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또는 그 얼음 덩어리 자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빙하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빙하는 어디에서? 우리 오랫동안 쌓인 눈이 얼음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온이 매우 낮아야죠. 그래서 극지방에서 주로 볼수 있습니다. 열대 사막에선 빙하를 볼수 없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걸치다입니다. 걸치다 하면 여러분 언제 사용하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혹시 추우니까 좀 옷을 걸쳐야겠다. 이런 말. 가디건 걸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자, 근데 이 걸치다는 선생님 지금 말한 그 걸치다가 아니에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서 이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시를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자, 동쪽 끝에 살짝 걸쳐 있어요. 이어지는 느낌 여러분 나십니까? 자, 그리고 큰 산맥이나 하천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그쵸?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인도, 네팔,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느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해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걸쳐서 했어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느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처음에 옷을 걸치다. 이때 그럼 그 걸치다는 뭐가 될까요? 그건요, 바로 옷을 아무렇게나 입거나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두 가지 뜻 같이 잘 알아두세요. 이번에는요, 바로 다른 어휘, 좀더 다른 어휘들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세계의 자연환경에 나와 있는 어휘들입니다. 어떤 어휘인지 먼저 사진 보고 한번 유추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이 보여요. 초원인가? 자, 뒤에 또 산이 보여요. 산맥, 산이 막 이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자, 평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에는 진짜 산이 집중적으로 더 보이죠. 근데 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산이 서로 걸쳐있는 느낌이 나죠. 자, 산맥도 보이고요. 여기는 평야도 보입니다. 자, 어떤 단어들 배울까요? 세계의 산맥, 그리고 비교적, 대체로, 고원, 해발고도, 급하다, 비탈지다. 자, 나는 여기에서 몇 개나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친구들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세계의 산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세자, 경계 계자가 바로 세 개예요. 자, 그런데 산, 우리 알죠? 매산자예요. 그 다음에 줄기 맥자라고 해서 산이 외로이 혼자 하나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산이 마치 이제 손에 손을 잡고 여러 개 이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로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길게 이어진 큰 산줄기를 말해요. 세계의 산맥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준다. 히말라야 산맥은요, 인도, 네팔, 그리고 어디에 걸쳐 있대요? 중국 등에. 우리 아까 걸치다라는 말 봤었죠.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걸쳐 있는 산맥이야라고 하죠. 자, 우리가 배웠던 어휘들 다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적입니다. 자, 비교적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할까? 자, 이건 견줄비.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상태로, 여기 보면은 적자가 뭐뭐한 상태로 되는 적자래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뜻은요, 일단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보다 좀꽤 또는 우리가 제법,
제법 좀, 그 다음에 상당히 이런 거와 같이 쓸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김치 여러분 아시죠? 딱 김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김치 맞아. 이거 조금 맵기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김치가, 그래, 이 정도 맵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급식에서 김치를 하나 먹었는데요. 오? 김치가 생각보다 안 매워요. 그쵸? 그러면, 이 김치는 비교적 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에서 기준보다 좀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이거는 꽤 맵지 않아. 또는 꽤 맵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 우리 일정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겨울이 비교적 따뜻한 편이야. 다른 지역의 겨울을 생각하니까, 다른 지역의 겨울은 이 겨울에 한뭐 영하 5도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하면 영하 5도까지는 안 내려가고 한 0도 정도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비교적 따뜻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같이 알면 좋은 말은 뭘까요? 서로 달라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비가 완전 극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 MBTI에서 E인 친구와 I인 친구, 어때요? 서로 완전히 다르죠. 대조적이죠. 그래서 대조적이다는 말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나는 언니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하다. 나는 차분하고, 그러면은 언니는 어떻다는 거예요? 언니는 매우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대체로라는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대자는요. 큰 대자고요. 체는 몸체예요. 이건요. 큰 몸이라는 뜻인데요. 큰 몸?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어떤 핵심 개념을요. 아주 세부적으로 막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핵심 개념을 아우르는 커다란 틀을 보는 거예요. 골격. 어떤 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전체로 본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로 보아서 또는 일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막 치우쳐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커다란 틀, 숲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랗게. 그래서 사막 지역은 대체로, 사막 전체적인 그 지역은 대체로 비가 적게 내리고 매우 건조하다. 아닌 곳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막의 전체적인 우리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전체적인 틀을 볼 때, 이 사막 자체는 다 뭐다? 대부분 대체로 비가 적게 내리고 매우 건조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말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라는 뜻이죠. 같이 쓸수 있습니다. 씨앗은 대개 이른 봄에 뿌린다. 그렇죠. 이른 봄에 뿌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거에 우리가 집중한다? 그게 아니라, 아,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체로 봄에 씨앗을 우리가 뿌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원 보도록 할게요. 높을 고의 들원입니다. 그럼 높은 곳에 펼쳐진 평평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 있거든요. 여기 높은 곳에 있는데, 하지만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크지 않고 평탄한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원은 높은 땅이 넓고 모하게, 평평하게 이어진 지형을 말합니다. 일단 높은 곳에 있거든요. 하지만 평평해요.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땅이 비교적 평탄하고 풀이 잘 자라서요. 사람들이 무엇을 키우네요? 거기서 양을 키우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 고도라는 건요. 높고 낮은 정도를 높을 고의 정도 도자를 써서 높이를 우리가 잴때 고도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잴때 고도가 높다, 고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앞에 해발고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땅의 높이를 잴 때요, 기준점이 도대체 어디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는 바다 해수면, 바다의 평균 이 수면의 높이를 거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땅의 높이를 잴 거야. 그게 바로 해발고도입니다. 바닷물의 평균 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쟨 어떤 지점에 무엇이다 높이를 말합니다. 산지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아
평지보다 기온이 낮다. 그렇죠. 산지 지형은 저 위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해발 고도, 그 높이를 어디서부터 쟀다? 바닷물의 평균 수면을 기준으로 쟀다.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많은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산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높은 산이 많은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산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급하다입니다. 오, 한국 사람들 급하다라고 말 많이 하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줘. 이거 빨리 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급할 급자 써서 급하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성격이나 어떤 뭐 현상을 말할 때 이렇게 급하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 급하다는 성격이 급하다예요? 급하다가 아니에요. 자, 이 급하다는 우리가 언제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경사가 심하고 가파르다라고 할때 급하다예요. 그래서 알프스 산지에는 급한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는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이 발달하였다. 자, 이렇게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여기를 갈수 있는 무엇이 있다? 바로 산악열차가 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산악열차가 있다. 그리고 뭐도 있다? 케이블카도 있다. 걸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반대말은 뭘까요? 경사가 급하다의 반대말은 경사가 모하다. 바로 완만하다가 되겠습니다. 경사나 정도가 가파르지 않고 모하다, 느슨하다. 그래서 산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보통 산지 지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지 지역은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경사가 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그쪽은요, 완만하고 풀이 잘 자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가축을 기르면서 산다라는 거죠. 자, 요런 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어휘입니다. 비탈지다입니다. 비탈지다라는 어휘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한쪽으로 기울어 뭐가 있다? 경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쓰이나요? 이 산길은 비탈지지 않아 경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비교적 오르기 쉽다. 경사가 있으면요. 이렇게 경사가 급하면요. 우리 등산할 때도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오르막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사가 있으면 우리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비탈지지 않아요. 비탈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큰 경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오르기 쉽다. 비교적 오르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산지 지역에 비탈진 곳에서는 산지 지역 보통 이렇게 산이 있는 곳에서, 산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비탈진 곳이 있어요. 경사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곳에서는 계단식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도 한대요. 왜냐면 평평하게 깎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계단식 논밭을 만들어서 뭐 한다? 농사 짓고 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탈지다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어휘 잘 배웠는지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알맞지 않으면 X표 하세요라고 했죠. 1번 해발고도입니다. 그런데 높고 낮은 정도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어떤 어휘예요? 바로 높낮이라는 우리 배운 어휘죠. 해발고도는 여러분들 이 땅의 높이를 잴때 어디서부터 재는 것이다? 바로 바닷물의 이 평균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잴때 우리가 바로 해발고도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표. 두 번째, 걸치다입니다. 어떤 모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이 뜻을 가진 어휘 뭐였어요? 바로 형성. 형성하다 있었죠. 자, 그래서 형성할 때 여기 모양형 그리고 이룰 성에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였습니다. 걸치다는요,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여러분 걸쳐서 이어진다, 이어지는 거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알맞은 뜻 아니네요. 3번 지형 경관입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형들이 합쳐진 모습, 그렇죠. 땅의 모양과 그 다음에 경치 또는 경관 관자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서 있는 지형들이 합쳐진 모습 맞아요. 그래서 멋진 풍경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고원입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지만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크지 않고 평탄한 지형, 높은 곳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탄한 지형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합니다. 1번 급하다입니다. 우리가 빨리빨리해 이 급하다도 있지만 사회에서의 이 급하다는 여러분 뭐였어요? 1번 경사가 심하고 가파르다. 한쪽으로 기울어 경사가 있다. 경사나 정도가 가파르지 않고 느슨하다. 뭘까요? 바로 1번의 뜻으로 쓰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사가 급하다. 매우 이렇게 경사가 급한 모습 보시면 되겠죠. 비탈지다라는 거는요,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모습, 비탈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완만하다입니다. 자, 완만하다. 누구와 반대말이었죠? 급하다와 반대말이었죠. 급하다의 반대뜻. 그래서 경사나 정도가 가파르지 않고 느슨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죠. 사막, 초원, 빙하가 있는데요. 1번, 무엇은 비가 적게 내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어디예요? 바로 사막이죠. 두 번째 볼까요? 자,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며 가축을 기르기도 한다. 풀이 있는 넓은 들 뭐예요? 바로 초원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무엇은 오랫동안 쌓인 눈이 얼음 덩어리가 되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말한다. 바로 빙하죠. 그래서 빙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4번 볼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 찾아 쓰라고 합니다. 높고 낮은 정도 여러분 뭐예요? 바로 높낮이가 되겠죠. 그래서 높낮이 초성이 있으니까 훨씬 찾아 쓰기 쉬우실 거예요. 두 번째, 바닷물의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잰 어떤 지점의 높이. 우리가 높이 잴때그 기준이 어디다? 바닷물의 평균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고도 되겠습니다. 해발고도.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5번 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X표 하래요. 은채가 말해요. 상과 평야는 땅의 높낮이가 서로 달라. 산과 평야는 땅의 높낮이가 서로, 그렇죠. 땅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죠. 맞아요. 두 번째, 태호가 오랜 시간 동안 화산 활동으로 새로운 섬이 형성되었어.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지하가 말해요. 이 산길은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경사가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기가 비교적 쉬워. 쉬워? 아니죠. 경사가 가파르면 오르기 어렵잖아요. 이 산길은 경사가 가파르기가 아니라 완만하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 오르기가 쉬워.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1번, 풀이 넓게 자라는 들 뭐였어요? 바로 초원입니다. 초원 계속 나오네요. 두 번째, 비가 매우 적게 내려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은 메마른 지역. 우와, 이것도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죠? 사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 아까 선생님 김치 얘기했었잖아요. 자, 뭐라고 쓰면 돼요? 비교적. 그쵸. 비교적.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땅의 생김새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땅의 생김새. 땅 지자 해서 지형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산지 지역의 무슨 곳에서는 계단식 논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도 해라고 하죠. 경사가 있으니까 평평하지 않으니까 계단식 논밭을 만들어요. 계단식 논밭. 그러니까 경사가 완만한 게 아니라 뭐예요? 경사가 있는 바로 비탈진. 비탈진 곳에서는 이런 곳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도전 교과서 만능 통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탈지다. 이거 잘 기억 못할까 봐 선생님이 여기에 넣어왔어요. 한쪽으로 기울어 경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탈길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일상 속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 글을 지어서 적어주세요. 선생님, 어떤 문장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은요, 바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우리 학교 등굣길은
너무 비탈진 언덕길이라 여러분 등교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아침마다 본의 아니게 강제로 허벅지 운동을 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말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문장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2강 뭐였죠? 바로 사회 교과서 어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보면서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어휘 복습 꼭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어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꿀하.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큰 단어, 느낌, 생각, 동작,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이죠. 마음의 다양한 풍경과 관련한 어휘 만나볼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의 10개 주요 어휘부터 살펴볼까요? 마음의 다양한 풍경,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된 오늘의 10개 주요 어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휘는요, 오기입니다. 오기는요, 거만할 오, 기운 기자를 써서 이 능력은 부족하면서 지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로 오기라고 하죠. 아, 예를 들어, 친구는 자신의 답이 맞다고 끝까지 오기를 부리며 우겼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뭐,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굽힐 줄 모르고 고집이 센 사람을 고집불통이라고 또 하지요. 우리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또 나의 의견을 굽힐 줄도 아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겠지요. 오기. 다음은요, 두 번째, 간청입니다. 정성간, 청할 청.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나는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간청을 외면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라는 의미로 또 애원이라는 어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태도나 자세 등이 매우 간절하고 정성스럽다는 의미로 간곡하다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 간청과 함께 애원, 그리고 간곡하다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 보죠. 이번엔 기껍다입니다. 이 그림 속의 친구의 표정을 보세요. 아주 흐뭇한 미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껍다란 의미는 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학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기꺼웠다. 정말로 은근히 기뻤다. 이런

의미인가죠. 자, 마음이 기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해서 만족스럽다라는 의미의 흡족하다라는 어휘도 있고요. 또 흡족해서 만족스럽다라는 의미인 흐뭇하다도 있습니다. 기껍다와 함께 흡족하다, 흐뭇하다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어휘는요. 멋쩍다, 멋쩍다입니다. 멋쩍다는요. 첫 번째 뜻. 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엉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멋쩍다. 예를 들어서, 너 오늘 하는 짓이 멋쩍은 것 같아. 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엉뚱한 것 같아. 라는 의미, 멋쩍다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색하고 좀 쑥스러운 걸 말합니다. 멋쩍다. 예를 들어, 긴 머리를 자르니 내 모습이 좀 쑥스럽게, 어색하게 느껴졌다. 멋쩍게 느껴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도요, 그저께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울을 보면요, 선생님의 이, 스스로의 모습이 좀 멋쩍게 느껴져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멋쩍다와 멋쩍다 중에 올바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멋쩍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적다로 끝나는 말 중에 한자로 적을 소의 의미가 있으면 적다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 멋쩍다에는 양이 적다 이런 의미는 없잖아요. 따라서 멋쩍다가 아니라 멋쩍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표기 방법도 함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멋쩍다였습니다. 다음 어휘는요, 만끽하다입니다. 와, 사진 속 친구의 표정을 보세요. 정말 즐거워 보이죠?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나 기분을 마음껏 즐기다라는 의미, 만끽하다입니다. 가득 찰만 마실 끽. 뭔가를 가득가득 마시고 있어요. 마음껏 즐기는 거죠. 동생은 수영장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놀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마음껏 즐기는 걸 우리 또 누리다라고 하고요. 이때 누리면서 뭔가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간다면 이때는 향유하다라는 어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어휘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만끽하다, 누리다, 향유하다까지 말이죠. 자, 다음 어휘는요, 모함하다입니다. 꾀할 모, 빠질함. 그러니까 이 뭔가를 꾀해서 빠지게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나쁜 꾀를 부려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바로 우리 모함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나를 모함했다. 이렇게 모함했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남을 해치려고 뭔가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태도를 나타내는 낱말에는요, 이 모함하다 말고 자주 쓰이는 말로 모략하다도 있습니다. 뭔가 모략을 꾸미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렇게 모함이든 모략이든 모두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없는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함하다. 다음 어휘는요, 북받치다입니다. 아이고, 우리 그림 속 친구를 보세요. 사진 속 친구가 표정이 막, 금방이라도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이잖아요. 자, 북받치다란 뜻은요, 뭔가 이 힘이나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다라는 뜻의 어휘가 바로 북받치다입니다. 조금 작은 말로는 복받치다도 있습니다. 복받치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복받치다는 이 북받치다보다는 조금 작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감정이나 눈물 등이 갑자기 세차게 일어날 때 쓰는 말로는요. 이건 말고도 울컥하다, 울컥하다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어휘는요. 사모하다입니다. 생각, 사, 그리워할, 모,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바로 사모하다라고 하는데요. 매우 간절히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만 사모하셨다, 그리워하셨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죠. 사모하다. 아, 이때 우리의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사랑의 감정에 그리움까지 더해진 의미인데요. 비슷한 말로는 이 사모하다 말고,
자주 쓰이는 연모하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다, 연모하다. 다음 어휘 보죠. 이번엔 빈정대다입니다. 빈정대다는요, 은근히 비웃으며 자꾸 놀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내 실수를 보고 빈정대는 말을 해서 너무 속상해. 이럴 때 바로 우리 빈정대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죠. 자, 빈정대다와 비슷한 말로, 같은 말로, 빈정거리다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다와 거리다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뒤에부터 그런 상태가 계속됨에 의미를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이 전미사라는 것은요,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 또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접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대다나 거리다와 같은 전미사가 붙으면 빈정대다가 빈정거리다가 되어 같은 의미가 되는구나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빈정대다, 빈정거리다. 자, 다음 어휘는요, 우쭐하다입니다. 우쭐하다는요, 자꾸 자랑하며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철수는 씨름으로 저보다 큰 학생을 넘어뜨리자 의기양양하게 우쭐하며 좋아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의기양양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우쭐한 모습을 나타낼 때는요, 의기양양하게라는 표현이 함께 자주 쓰이는데요. 의기양양은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 상태를 바로 의기양양이라고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우쭐하다. 함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0개 주요 어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어휘 다지고 활용하고 펼쳐볼까요? 먼저 어휘를 다져보자고요. 1번 문제부터 다져봅니다. 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어울리게 고쳐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주요 어휘였던 모함, 애원, 오기, 사모하다, 의기양양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그는 무엇으로 능력은 부족하면서 지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네 발로 기듯 갈대밭 언덕으로 올라갔다. 바로 지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마음 오기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오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녀는 성공하고 돌아와 무엇하게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 상태. 무엇하게 고향 땅을 밟았다. 바로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 상태. 의기양양하게 따라서 여기에 의기양양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3번.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뭐하는 마음이 커졌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이 그리움과 이 사랑함이 함께 섞인 그런 의미, 바로 사모하다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다. 사모하는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모하다, 연모하다 함께 기억해 두자고요. 다음 4번은요. 동생은 어머니께 새 컴퓨터를 사달라고 울면서 뭐 했다?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 바로 애원이죠. 애원. 따라서 울면서 애원하였다. 애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우리 팀은 반대 세력의 무엇으로 대회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반대 세력의 나쁜 꾀를 부려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바로 오늘의 주요 어휘였던 모함하다였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모함이라고 적어주면서 모략도 같이 기억해 주자고요. 모략.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다져보죠. 다음 대화에서 B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오른쪽에서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상황부터 보죠. 자, 문제에서 B의 태도라고 했으니까요. B의 말을 자세히 봅시다. 자, A가 동생 과제를 봐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아, 약속에 좀 늦었나 봐요.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부장님, 오늘 회사 체육대회 날인데 정장 차림이라 불편해 보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B 부장님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그렇긴 하죠. 이 사실은 시작하는 것만 보고 출장을 가야 해서 체육대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오게 됐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뒷머리를 극적이며 굳이 복장 지적을 하니까 이 B 입장에선 어떨까요? 아유, 쑥스러워라. 멋졌겠죠? 따라서 멋쩍다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A가 아우 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라고 하니까 B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이렇게 풀면 될것 같은데 착착착착착착 정답을 확인한 후에 역시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역시 나야! 라고 의기양양하게 우쭐대고 있죠. 우쭐하다가 어울리겠습니다. 우쭐하다, 우쭐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풀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좋겠죠.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다져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다져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나는 진심 어린 무엇에 못 이겨 그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다. 오늘의 주요 어휘 중에서 진심 어린 해주세요, 해주세요. 애원하는 것, 간청하는 거잖아요. 간청에 못 이겨, 간청에 어울리겠고요. 상대 회사는 우리 회사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함, 모략, 모략을 꾸미다, 모략을 꾸몄다, 모략이 어울리겠습니다. 이렇게 꾸미다와 좀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은요, 모략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신하들이 왕의 총애를 받는 충신을 질투해서 거짓된 말로 뭘 했냐면 모함하다, 모함하다. 여기서는 모함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짝지은 것은 간청, 모략, 모함. 선택지 2번을 정답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다져보죠. 이번엔 기억부터 리을까지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에 어울리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요. 벼르다, 간청하다, 만끽하다, 북받치다, 흡족하다. 이런 어휘들이 있는데요. 자, 그림을 살펴보며 기억부터 보죠. 자,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힘든 연습 과정이 떠올라 여러 감정이 머머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막 감정이 저 밑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 바로 오늘의 주요 어휘 북받치다가 어울리겠죠? 따라서 북받칩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감정이 북받칩니다라고 적어주고요. 다음 니은은요. 평소에 우승하려고 멍하던 경기를 이겨서 더 기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평소에 우승하려고 벼르던 경기를 이겨서 더 기뻐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 벼르던 경기, 벼르다가 어울리기 때문에 니은에는 벼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은요,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흡족한 마음이겠죠? 만족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흡족한 마음입니다. 흡족한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리을을 보죠. 자,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 승리의 기쁨을 뭐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앵커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이 승리의 기쁨을 뭐 한다?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리을은 만끽하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4번 문제, 기억부터 리을까지 차근차근 다져보았습니다. 이제 어휘를 활용해보죠. 오늘의 주요 어휘를 이용해서 글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 밑줄 친 낱말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이 낱말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요, 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의 어휘를 자세히 보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몇년전한 학생이 찾아와 인간의 사전적 뜻풀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뜻풀이를 바꾸어 달라고 어찌나 간곡하게 요구하던지 간곡하게 매우 간절하고 정성스럽게라는 뜻 맞죠? 바꿔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봐, 말해보라고 했어요. 인간이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는 기존의 뜻에서 이 동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어요. 이런 경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인간은 종종 자신을 동물과 다르고 여러 면에서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우쭐거리기도 하지요. 오늘의 주요어의 우쭐하다, 우쭐하다의 의미는 경쾌하게 몸을 흔들기도가 아니고 이 잘난치하며 뽐내다란 의미잖아요.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도 아니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요, 이 글쓴이가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문단 보죠. 인간은 동물에 속해요. 그것도 새끼를 일정 기간 몸속에서 키워 내보낸 뒤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동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지 않아. 인간도 동물이야. 포유동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끼를 갖고 키우는 방식에서 인간은 돼지, 개,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뿐 아니라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인간은 고작 20에서 25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그에 비해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의 주민으로 살아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연계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지금 인간이 동물과 자신을 구분하며 무시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빈정거리고 빈정거리다, 은근히 비웃으며 자꾸 놀리다란 의미죠. 빈정거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이쯤 들으니 괜히 멋쩍게 느껴지지요? 멋쩍게라는 의미, 어색하고 쑥스럽게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멋쩍게 느껴지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멋쩍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서 인간은 특별해! 라고 우쭐거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 글쓴이는요, 인간은 특별하지 않아. 인간은 동물이야. 포유동물이야. 돼지, 개, 고양이와 새끼를 갖고 키우는 방식으로 보면 다를 바가 없어. 그리고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의 주민으로 살아왔잖아. 겸손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흔히 인간에게만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감정이에요. 누군가를 연모하고 연모하다, 그리워하다, 부부의 죽음 앞에서 북받치는 북받치다,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란 뜻이죠. 북받치는 슬픔을 느끼는 것을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어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미의 곁을 지키다가 숨을 거둔 침팬지 이야기와 다친 동료를 둘러싸고 들어올리듯 떠받치며 보살피는 고래의 모습에서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침팬지라던가, 그리고 이 고래 같은 예를 들면서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 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그러니 생명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겠죠. 너무 우쭐거리지 마. 항상 겸손해야 돼. 더불어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해. 라고 말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우쭐거리다, 경쾌하게 몸을 흔들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잘난체하고 뽐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은요, 윗글을 읽고 생각한 내용으로 적절

특별하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있군. 그래요. 아까 이 글의 후반부에서 아까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버려. 항상 겸손하고 더불어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지구에 사는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인간은 자신을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여기는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글쓴이가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자, 맞습니다. 5번. 다른 동물에 비하면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선택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 활용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어휘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만화를 보고 밑줄 친 말의 뜻을 추측해서 말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보니까요. 사회자가 지금부터 2분간 작전 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찬성 측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든든해. 이제 전략을 세워보자. 그런데 막한 명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 사례를 제시해보자. 아니야. 지금은 이 그래프로 주장을 강조하자. 아니야. 어제 어떤 박사님이 인터뷰한 내용도 좋을 것 같은데 저마다의 생각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 그래서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막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작전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찬성 측 이야기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제대로 의논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밑줄 친 말의 뜻,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이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배가 엉뚱하게 산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지시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트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속담인데요. 이 상좌는 윗사람이 앉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좌가 많아서 저마다 명령을 하면 결국 무쇠 가마조차도 깨트리고 만다라는 의미로 뚜렷한 책임자 없이 여러 사람이 저마다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면 도리어 일을 망친다, 그르친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문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와 비슷한 유사한 의미의 속담을 찾아 체크표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자, 먼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만큼 이 말은 잘 퍼뜨려지니까 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말 조심. 자, 두 번째는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수, 그러니까 전문가가 많으면 저마다 막 이러쿵저러쿵해서 결국 일을 그르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또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트린다와 비슷한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자, 세 번째는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뜻은 구슬 예쁘고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그냥 있으면 뭐예요? 활용해야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속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와 비슷한 의미는 바로 두 번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어휘도 촥촥 펼쳐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확인하고 가자고요. 바로 내가 만드는 어휘 한 문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눈시울 어휘를 가져왔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다양한 문장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어휘를 가지고 또 어떤 문장을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어휘는 바로 이겁니다. 우쭐하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쭐하다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시간 10개 주요 어휘 살펴봤다고
우쭐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공부해 봅시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만의 문장을 만들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어휘가 독해다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모두 꿀바.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를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0: 선생님, 혹시 남도답사 1번지라고 들어보셨나요?
1: 응? 무슨 1번지요? 어디 동네 이름인가요?
0: 전라남도 강진의 별명인데요. 한 고을 안에 답사할 만한 볼거리들이 어찌나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지 그래서 남도답사 1번지라고 합니다.
1: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특별한 별명까지 생긴 거예요?
0: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등 분야를 막론한 다채로운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요. 하다하다 국적도 다양합니다.
1: 아니, 국적은 또 무슨 소리예요?
0: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오늘의 여행지 강진 영상 먼저 보시죠.

0: 이 짧은 시간에 대체 몇 군데나 지나간 거예요? 정말 볼거리들이 넘쳐나네요. 남도답사 1번지의 뜻, 저 정확히 파악했어요. 근데 아까 국적도 다양하다고 하신 거 전라병영성 맞죠?
1: 맞습니다. 하멜 표류기의 주인공 하멜이 7년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강진 전라병영성이거든요. 그 흔적은 하멜 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와,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하멜이요? 강진은 그 자체로도 살아있는 역사책이네요. 선생님,
1: 네.
0: 이 볼거리도 얘기거리도 이렇게나 많은데 이 중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더해주실 건가요?
1: 제가 또 열정충만 불꽃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불태울 곳은 바로 가마인데요.

0: 뜨거운 가마에서 피어낸 천년의 아름다움, 고려 청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그런데 이 청자 하면 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고려 청자가 그렇게 영롱했다면서요?
0: 고려 청자의 푸른빛을 비색이라고 하는데, 우리만의 기술과 미감으로 완성한 고려 청자의 빛깔은 단연 최고였고요. 고려 최대 규모의 가마터들이 있던 강진산 청자는 말 그대로 명품이었죠. 그 영롱함.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박물관에 가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비색 푸른빛을 뿜는 고려 청자를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그 위대한 예술품이 탄생했던 뜨거운 불꽃의 현장, 강진의 가마터로 돌아가 고려 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는 뚝딱 빚어서 불에 구우면 완성되는 간단한 그릇이 아닙니다. 먼저 철분이 아주 미세하게 섞인 질 좋은 흙을 구해야 합니다. 흙을 물에 풀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가장 곱고 부드러운 흙만 모아서 적당한 수분을 유지한 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오랫동안 두어 찰기를 더하는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숙성된 흙을 물레 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원하는 그릇의 모양을 섬세하게 빚어냅니다. 이때 장인의 손끝에서 도자기의 생명인 두께와 유려한 곡선이 결정되죠. 모양을 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늘에서 천천히 말린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800도 정도의 불에서 한번 가볍게 구워냅니다. 이것을 초벌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도자기 표면에 잿물과 흙이 섞인 특수한 釉약을 얇고 고르게 발라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유약을 바른 도자기를 다시 가마에 놓고 무려 1200도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내야 합니다. 이때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산소를 극도로 제한하여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산소가 부족해진 불길이 흙과 유약 속에 있는 산소마저 빼앗아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아는 그 맑고 영롱한 비색이 탄생하게 됩니다.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공기가 조금만 더 들어가도 청자는 누렇게 변하거나 깨져버립니다. 이러한 수많은 실패를 딛고 피어난 집념의 불꽃이 바로 고려 청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청자는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자도 계속해서 모습과 기술을 바꾸며 발전해 왔습니다. 고려가 처음 세워진 10에서 11세기 무렵에는 중국 송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며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무늬가 거의 없고 도자기 자체의 아름다운 선과 색깔에만 집중하는 순청자가 유행했죠.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그 자체로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려 청자는 마침내 세계 도자기 역사를 뒤바꿀 엄청난 기술을 발명해냅니다. 바로 상감기법입니다. 상감기법이란 흙으로 빚은 도자기 표면에 칼로 그림이나 무늬를 파내고 그 파낸 틈에 하얀색 흙이나 붉은색 흙을 메어 넣은 뒤 구워내는 기술입니다. 구워지고 나면 붉은 흙은 검은색으로, 하얀 흙은 흰색으로 변해서 푸른 바탕 위에 그림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죠. 하기 구름 위를 날아가는 무늬나 화려한 모란꽃 무늬가 바로 이 천재적인 기술로 탄생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색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당시 송나라에서 고려로 왔던 사신 서긍이라는 사람이 남긴 책 고려도경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자기의 푸른빛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만드는 기술이 더욱 정교해져서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자, 그렇다면

0: 왜 하필 전라남도 강진이 이토록 위대한 고려 청자의 중심지가 되었을까요? 좋은 청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도자기를 빚을 질 좋은 흙이 있어야 하고, 둘째, 가마를 뜨겁게 달굴 땔감나무가 풍부해야 하며, 셋째, 완성된 무거운 도자기들을 수도인 개경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운반할 바닷길이 있어야 합니다. 청자 제작의 초기인 10에서 11세기 무렵에는 가마토가 주로 산속 깊은 계곡인 용운리 일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도자기를 비교적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 무거운 땔감을 구하기 가장 쉬운 숲속 곁에 자리 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11세기 후반부터 고려 왕실에 납품하는 최고급 청자의 생산이 본격화되자 가마터에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국가 주도로 도자기를 대량 생산하여 해상 운송로를 통해 수도 개경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공납하기 위해 배를 띄우기 좋은 해안가 평지인 사당리 일대로 가마터가 집중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비색 순청자와 화려한 상감청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강진 사당리 일대 땅을 조금만 파보면 수많은 청자 파편들이 밭에 뿌려진 별빛처럼 묻혀 있을 정도랍니다. 오늘날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속에 조용히 놓인 고려 청자는 그저 예쁜 옛날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1200도가 넘는 무시무시한 불길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세상에 없던 완벽한 비색을 스스로 찾아내려 했던 우리 장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빚어낸 결정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와, 무려 1200도의 불로 완성되는 색이었네요. 괜히 귀한 게 아니었어요.
0: 고려 문인이었던 이규보도 푸른 자기 술잔을 구워내 열에서 골라 하나를 얻었네. 선명하게 푸른 옷 빛나니 몇 번이나 짙은 연기 속에 묻혔었나. 라고 하며 좋은 청자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와, 그럼 가격도 진짜 비싸겠죠?
0: 실제로 문화유산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1935년 문화유산 반출을 막기 위해 청자 하나를 기와집 20채 가격에 구입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뒤늦게 일본인이 두 배 금액에 되팔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우리 고려 청자의 위상과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1: 역시 대단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네? 이 강진에서 빚어낸 건 고려 청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학문과 이상을 빚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0: 어?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이에요? 무슨 일이죠?
1: 정조대왕 승하 후 유배길에 오른 정약용이 18년의 세월을 보낸 곳이 바로 강진이었거든요. 비록 유배지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데요. 대체 강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융합형 인재의 끝판왕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성균관 시절 시험만 보면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천재. 수원화성을 지을 때 고준기를 도입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람.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치, 경제, 과학, 의학, 심지어 법의학까지 안 건드린 분야가 없는 이 천재는 약 10년의 관직 생활 뒤에 무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게 되죠. 얼마나 유배가 길었는지 나중에는 한양의 실권자들이 어? 정약용 아직도 유배 중이었어? 하고 잊어버렸을 정도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죠. 이 천재학자가 왜 강진까지 유배를 가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정조의 죽음이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정조는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이었고 학문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0: 스승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보호해주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정약용의 세상은 살얼음판으로 변합니다. 1801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신유박해가 일어나는데요. 정약용의 집안에 신자가 많았다는 이유로 그도 잡혀가죠. 정약용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는 정적들의 공격을 피해 머나먼 남쪽 끝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쉽게 잠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손을 내민 분이 주막집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는 골방 하나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그냥 헛되이 사시려 하는가?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정약용은 자신이 머무는 곳을 사이제라고 불렀습니다.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히,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다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제자들을 위한 교재인 아학편을 쓰고 사회 비판 시인 애절량을 짓기도 합니다. 유배 8년 차인 1808년, 정약용은 다산초당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래 글을 쓰다 보니 어깨가 굳고 시력이 나빠져 안경에 의지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무려 500권에 가까운 저술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는 당시 사회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았죠. 당시 조선은 세도 정치 시기로 세금 제도가 엉망진창이었던 삼정문란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군대에 가는 대신 내는 세금인 이 군포의 문제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세금을 매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강진의 한 농민이 세금을 낼 길이 없어 울부짖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약용 선생은 애절량이라는 시를 씁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기 배냇저고리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다 실렸구나. 라며 부패한 관리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죠. 그는 지식인이란 모름지기 사회의 아픔에 함께 울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후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목민심서를 저술하죠. 이 책의 핵심은 딱두 단어입니다. 바로 청렴과 애민인데요.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다 라고 강조하며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수탈하지 않고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정약용에게 유배 18년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절망의 구덩이가 아닌 조선 최고의 학문을 꽃피운 연구소로 만들었죠.
1: 이 정도면 유배보다는 강진으로 장기 연수 가신 거 아닌가요? 실학책 500권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0: 그쵸. 근데 그냥 책을 많이 쓰신 정도가 아니라 문학, 철학,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의학, 과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술이었어요.
1: 실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이잖아요. 책한권한 권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의 개혁 의지가 어려 있는 것 같습니다.
0: 흔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들 하잖아요. 유배라고 하면 좌절할 법도 한데 절망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학문을 꽃피운 걸 보고 이 마음가짐이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1: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 1200도의 불길 앞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0: 도공들처럼 우리도 최선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기로 합시다.
1: 오늘도 정말 알찬 여행이었어요. 못본 곳이 많아서 아쉽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0: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1: 도시로 보는 한국사.
0: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1: 안녕!
0: 안녕!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3단원 합동과 대칭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크게 두 가지 개념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합동이 무엇인지 도형의 합동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성질은 무엇인지 도형의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첫 번째 개념 공부해 보기 전에 우리 생각을 열어보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생각을 활짝 OX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 중에서도 대표적인 육상 경기 중에 하나 마라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올림픽 마라톤의 공식 거리는 42.195km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 아니다, X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5초 셀게요. 5, 4, 3, 2, 1, 시간 끝. 정답은 X일까요? O일까요? 정답은 O였습니다. 맞췄나요? 네, 올림픽의 공식 마라톤의 공식 거리는 바로 42.195km입니다. 이 마라톤은요, 그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대표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죠. 1km, 2km도 힘든데 무려 42.195km라니. 그런데요,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공식 거리가 42.195km로 똑같더라도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뭐 언덕도 있을 수도 있고 평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라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신기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 세계 최고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마라톤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이 도전 정신 정말 대단하지요. 자, 우리도요, 그 선수들의 도전 정신을 본받아서 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 들어가니 만큼 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해 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준비됐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라톤이라 생각하고요. 자, 지금 배우고 있는 첫 번째 개념부터 이따가 마지막에 마무리 퀴즈 헤어질 때까지 끝까지 완주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념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항상 뭐든 처음이 중요해요. 자, 단원의 처음이기 때문에 합동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색종이에 삼각형을 그리고 두 장을 겹쳐 이렇게 오리면 오려낸 두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당연히 같겠죠. 겹쳐서 오렸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뭐라고 한다고요? 합동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합동. 한 번 더. 합동. 좋아요.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이 외워야 할 것은요, 전체를 다 외워야 합니다. 모양, 크기, 빠뜨릴 거 없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합동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이 문장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 한 번 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뭐라고 한다고요? 합동. 합동이라고 한다고요. 자,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두 도형은요, 방향이 좀 다른데요? 방향이 달라서 이거 합동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도 간혹 있는데요. 우리 평면 도형의 이동 배울 때 뭐 배웠죠? 밀기 배웠고요. 뒤집기 배웠고요. 돌리기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
방향은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합동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해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면 합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도형도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면 서로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이 두 도형은 뭐다? 합동, 합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합동이라고 한다. 꼭꼭꼭꼭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말이죠. 자, 합동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성질을 한번 알아보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나옵니다.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겹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고요.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이 대응이라는 뜻은요, 짝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겹쳤을 때 점끼리 짝이 되고 변끼리 짝이 되고 각끼리 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 대응점, 겹치는 변, 대응변, 겹치는 각, 대응각이라고 한다는 것. 합동과 함께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도 앞으로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성질은요, 자, 먼저 그림 아래에 여기를 쭉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서로 같다라는 것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당연해요. 완전히 겹쳤을 때 포개어지기 때문에 겹쳐지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겠죠. 자, 그림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합동인 도형이 있는데요. 변 기역 니은과 변 리을 비읍이 바로 대응변이고요. 변 니은 디귿과 변 비읍 미음이 대응변, 그리고 변 디귿 기역과 그리고 변 미음 리을이 대응변입니다. 그 말은 겹쳤을 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변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이때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아래는 대응각입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각의 대응각은 각, 리을, 비읍, 미음, 여기입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고요. 각, 니은, 디귿, 기역, 여기죠. 이 각의 대응각, 각, 비읍, 미음, 리을, 이 두 각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각, 디귿, 기역, 니은, 이 각과 이 각의 대응각, 각, 미음, 리을, 비읍은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동인 두

도형에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 각의 크기는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것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입니다. 이 성질은요,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합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한다라는 의미와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무엇인지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합동인 도형의 성질 두 가지를 꼭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 문제를 풀며 이해해보죠.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볼 건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나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요. 보기의 도형과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찾고 있네요. 자, 이 도형과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은요. 가나다 중에 갑니다. 가 적어주고요. 보기의 도형과 도형 가처럼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로. 그래요. 합동. 한번 더. 합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래요.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는데요. 대응 점부터 보죠. 점 기역과 점 리을, 그리고 점 미은과 점 미음이 대응점. 적어주고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 그리고 점 비읍과 대응점은 점 디귿이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응변을 볼게요. 변 기역 니은과 변 리을 미음, 그리고 변 니은 비긋과 변 미음 비읍이에요. 변 미음 비읍, 그리고 변 비읍 리을이기 때문에 변 디귿 기역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각입니다. 각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과 각 리을 미음 비읍이 대응 각입니다.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잖아요. 다음은 각 니은 디귿 기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응각 미음 비읍 리을 미음 비읍 리을 적어주면 되고요. 각 비읍 리을 미음과 대응각은 디귿 기역 니은 이은이기 때문에 각각 디귿 기역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점 미음 점 디귿 변 미음 비읍 변 디귿 기역 각 미음 비읍 리을 각 디귿 기역 니은 이렇게 각각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 두 사각형이 서로 합동이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변 이응 시옷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변 이응 시옷은요 여기 있죠. 변 이응 시옷의 길이 묻고 있는데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구하냐면 합동인 도형의 성질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이용하면 됩니다. 자, 변 이응 시옷의 대응변은요, 이렇게 뒤집으면 변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그대로 6cm 적어주면 되겠고요. 각 비읍 시옷 이응, 비읍 시옷 이응은 바로 여기 있죠. 이 각의 크기는요, 역시 대응각을 찾아주면 바로 디귿 니은 기역이기 때문에 70도 따라서 합동인 도형의 성질,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이용해서 각각 6cm와 70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며 3번까지 이해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 잡으러 갈까요? 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또 완주해 보죠. 교과서 문제 1번부터 봅니다. 박물관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 이름 쓰는 문제. 유준이는 두 화살표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니까 합동이야. 맞아요. 리아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니까 안 된다고 했죠.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배운 평면 도형의 이동,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통해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됩니다. 같으면 합동이죠.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유준이 이름 적어주면 되겠네요. 2번, 벽에 빈틈없이 타일을 붙이고 있대요. 빈 부분에 붙일 수 있는 타일을 찾고 있는데요. 자, 빈틈없이 타일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과 합동인 도형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다 중에 뭐예요?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는 평행사각형 모양, 바로 다라는 것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 다를 붙여야 빈틈없이 붙이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합동이겠다. 두 도형이 합동이네. 따라서 기호를 쓰면 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을 그리고요. 색종이 두 장을 이렇게 포개어서 오렸대요. 이때 오려낸 두 도형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합동. 한번더 합동이라고 하죠. 합동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정답 합동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찾는 문제예요.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두 도형을 찾아 각각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뭐예요? 가, 나, 다, 라, 마, 바 중에. 자, 가와 나는 일단 아니고요. 다와 바를 볼까요? 다, 다, 바. 여기 다. 자, 대응변을 각각 찾아보세요. 요렇게 찾아주면, 아,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요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다와 바가 합동인 두 도형이네. 찾아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호를 쓰면, 다와 바 적어볼 수 있고요. 선생님, 라와 마는요, 될것 같은데요? 그냥 대충 보고 된 다음이 안 되고요. 대응변 찾아보세요. 이렇게 각각 찾아보면은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는 세 칸, 여기는 네 칸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뜻. 따라서 정답은 다와 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평행사변형을 점선을 따라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면 몇 쌍의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뚝 잘라낸 거예요. 그렇다면 큰 직각삼각형 보세요.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여기 하나 한쌍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작은, 빗금친 작은 직각삼각형도 요렇게 한쌍 만들어지죠. 그래서 큰거한 쌍, 작은 거한 쌍, 총두 쌍이 합동이구나. 정답은 두쌍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래요.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득을 묻고 있는데요. 자, 오각형입니다. 대응점은요, 이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각형은 점이 다섯 개잖아요. 따라서 다섯 쌍. 또 변도 다섯 개예요. 대응변 다섯 쌍. 각도 다섯 개예요. 대응각 다섯 쌍. 그래서 세 개를 더하면 5의 3배, 5, 3, 15. 정답은 15구나. 이렇게 대응점과 대응변과 대응각의 의미를 생각하며 풀어보는 6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래요. 변, 리을, 미음의 길이를 묻고 있는데요. 자, 변, 리을, 미음부터 한번 찾아보죠. 리을, 미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은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응변 찾아보겠습니다. 변, 리을, 미음의 대응변은요, 변, 기역, 디귿이죠. 이게 6cm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변, 미음, 미음의 대응변은 변, 리음, 디귿, 이게 8cm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 리을, 미음의 대응변은 변, 기역, 니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3cm이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 리을, 미음의 길이는요, 대응변을 이용해서 3cm야. 이렇게 쉽게 풀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8번 문제. 이번에는 두 사각형이 합동이래요. 옳은 설명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이응이다.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이응이 맞을까요? 자,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개어 본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 기역의 대응점은 이응이 아니라 점, 미음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변, 리을, 디귿의 대응변, 변, 리을, 디귿의 대응변은 변, 이응, 시옷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변기역니은은요, 여기 있죠. 변기역니은의 길이는 7cm가 아니라 이 길이죠. 7cm는 바로 변리을디귿의 길이입니다. 대응변길이 찾으면요. 다음, 각 리을, 디귿, 니은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몇 도? 45도. 각 이응, 시옷, 비읍과 대응각이기 때문에 똑같죠? 정답 5번. 각 미음, 이응, 시옷의 크기는 110도. 110도는요, 바로 이응, 미음, 비읍의 각이, 대응각이 110도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9번 문제. 항상 합동이 되는 도형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우리 정사각형은 어떤 도형이죠? 정사각형은 내각이 몇 도? 90도고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둘레만 같다면 나누기 4를 하면 결국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둘레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라면 언제나 합동이 되겠구나. 내각의 크기가 같고요.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합동이 되는 도형은 바로 선택지 5번에 있는 둘레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이래요. 각 기역, 리을, 디귿의 크기 몇 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각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각 기역, 리을, 디귿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각을 한번 구해보죠. 자, 먼저, 여긴 100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즉각 90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대응각을 찾아보면 바로 각 니은, 디귿, 리을의 대응각은 바로 어디 있죠? 그래요. 여기 있죠. 미음, 비읍, 시옷이 대응각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75도겠구나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각은 어떻게 할수 있죠? 우리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야 몇 도? 배웠잖아요. 300. 60도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에서 각각의 각의 크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100도, 그리고 90도, 그리고 75도까지 빼주면 360도에서 100도와 90도와 75도를 빼주면 95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기역, 리을, 디귿의 크기는 몇 도? 95도라고 이렇게 또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 가기 전에, 자, 오늘의 만점왕으로 가는 포인트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기본 용어의 의미를 기억하자인데요. 오늘 합동에 대해서 배웠고, 선생님이 합동이 정말 중요해요. 꼭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수학은요, 약속의 학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한 사람이 합동이 이거야 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형이 뭐죠?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것. 점 하나도 도형입니다. 그러면 다각형이 뭐죠?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다각형입니다. 그러면 선분이 뭐예요? 선분. 두 개의 점을 곱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요, 곧은 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이 원은 도형은 되지만 다각형은 되지가 않아요. 다각형은 세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뭐 배웠죠? 합동 배웠고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배웠습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합동,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겠네요. 뭐 이것 말고도 많죠. 1학기 때 배웠던 뭐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뭐 많잖아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0: 자, 변, 미음, 비음은 여기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죠? 길이가. 바로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됐죠. 두 도형이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동인,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 성질을 이용하여 계획을 세워보죠. 변, 미음, 비읍의 길이를 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멋지게 또 해결을 해봐야 되겠지요. 9회 볼까요?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부터 알아봅니다. 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40도를 기준으로 뒤집어 보면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변, 미음, 리을이에요. 변, 미음, 리을이므로 변, 기역, 니은은 변, 미음, 리을의 길이와 같아. 그러니까 6cm야. 따라서 삼각형 기역, 니은의 둘레가 23cm라고 했기 때문에 남은 하나, 변, 기역, 디귿의 길이는 둘레에서 7과 6을 각각 뺀 10cm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하는 건변 미음 비읍의 길인데 왜변 기역 디귿의 길이를 구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변 미음 비읍의 대응변이 변 기역 디귿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 미음 비읍은 변 기역 디귿 방금 구한 길이와 똑같은 10cm야.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되돌아보기인데요. 자, 두 삼각형 합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삼각형 디귿, 리을, 미음의 둘레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변, 니은, 디귿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눈치를 채야죠.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바로 여기 있죠. 변, 디귿, 리을입니다. 그리고 변, 기역, 디귿의 대응변은 바로 변, 디귿, 미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13cm라는 것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둘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둘레 30cm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30에서 12와 13을 각각 빼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적어보면 30 빼기 12 빼기 13을 해서 5cm. 정답은 그래서 5cm라고 변, 니은, 디귿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 개념 정리해볼까요? 탄탄, 든든! 이번 시간 개념 정리! 개념 1. 도형의 합동을 알아볼까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개념 2.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탄탄, 든든! 개념 정리, 끝! 자, 지난 시간에 2단원 소감을 많은 친구들이 또 남겨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면서, 우리의 이 공부 마라톤을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정말 감동했는데요.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 바로 이겁니다. 서로 합동인 두 오각형에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각각 몇쌍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6번 문제, 도움말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 집중해서 본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알죠? 정답하고 또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단원, 이번 시간 끝까지 완주한 여러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완주해보죠. 모두 또 봐요.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은쌤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우리 벌써 20강이고요. 오늘은 5학년 2학기 사회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대단원 1단원. 우리 한국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쭉 흐름대로 같이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투교재 문제풀이 그리고 서술형 평가까지 해서 그 내용 모두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틈틈이 복습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친구들 북투교재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 풀어보고 그 뒤에 27쪽의 서술형 평가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팔만대장경이죠? 이 팔만대장경 어느 나라의 국가 유산이었을까요? 그렇죠. 정답 바로 고려였죠.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된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팔만대장경 왜 만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침입해 왔을 때 부처의 힘을 빌어서 그 나라의 침입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목판에 새겼었지요. 어떤 나라? 맞아요. 몽골이었습니다. 이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부처에게 이 몽골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던 이 팔만대장경 판과 팔만대장경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북투교재 준비하고 문제풀이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북투교재의 22쪽입니다. 자, 학교시험 만점왕 2회 문제 총 20문제였는데 여러분 미리 스스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왔을 거라고 믿고 같이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 안에 들어갈 시대의 이름부터 같이 찾아볼게요. 가시대 체험 한마당인데 자, 첫 번째 문장, 제일 첫 번째 용어부터 그 키워드가 나왔어요. 농사를 지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 뒤에 또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때입니다. 농사 짓기 시작했고 또 크기가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우리 안에 가둬놓고 기르기 시작했던 그때 언제였죠? 그렇죠. 신석기였죠. 구석기는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고 가축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장소가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서울 암사동 유적에 가면 이렇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짓고 살아갔던 움집이 여러 채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가락바퀴로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던 때 신석기 맞죠?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자, 이 설명은 신석기인가요? 아니죠. 2번은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에는 아직 농사도 짓지 않았고 이 자연에서 먹을 것들을 채집하는 또는 사냥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아갔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죠? 3번, 철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철은 신석기 시대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 청동방울.

나무를 제사 도구로 이용했다.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신석기 아닙니다. 5번에 먹을거리를 찾아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거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은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이제. 자. 자, 2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고요. 다음 유물을 남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유물이 나왔죠. 첫 번째는 비파형 동검입니다. 자, 기억나나요? 비파형 동검에서 비파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어떤 악기의 이름이었어요. 그 악기, 비파라고 하는 악기의 모양을 닮은 청동검이다라고 했어요. 비파형 동검. 자, 그 다음 그 옆에 나온 것은 민무늬토기죠. 민무늬토기는 언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에 나왔죠. 자,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토기의 이름은? 맞아요. 빗살무늬토기 기억나죠? 이렇게 배웠던 내용 계속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복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 유물을 남겼던 때는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부터.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거. 자, 덩이쇠는 철기 시대 때. 그쵸? 철을 얇은 판 모양으로 만들어서 덩이쇠 형태로 수출도 하고 또 화폐처럼 사용했다라고 했었죠. 청동기 시대는 아닙니다. 철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죠. 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신석기 시대였고, 4번에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계급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하면 지배자 등장,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5번에 주로 채집을 통해 먹을거리를 구했다라는 것은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다음 내용이 담긴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법일까?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팔을 다쳤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곡식으로 갚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팔조법에 따라서 너를 노비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쳐간 도둑질을 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이 팔조법이고 팔조법으로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의 이름은 그렇죠. 고조선이었잖아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 고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단군 왕검이 세웠다. 맞죠? 한에 의해 멸망했다라는 거. 이거 고조선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3번에 계급의 구분이 있었다. 이거 법의 내용으로도 알수 있죠. 노비가 있었다라는 거. 사람들 간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었다. 4번, 여러 나라가 연맹한 국가이다. 자, 연맹한 국가, 연맹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바로 가야 떠올려야 되죠. 우리 친구들. 고조선이 아니라 4번은 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에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이다. 이게 바로 고조선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철기 문화가 전래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1번 규진이 곡식 생산량이 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맞나요? 그렇죠. 우리 청동기 시대까지는 아직까지 계속 농기구를 돌로 만들었어요. 반달 돌칼 기억나죠? 자, 그런데 이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농기구를 철로 만들었고, 이렇게 철로 농기구를 만드니까 웬걸 농사가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곡식을 생산하는 양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자, 세종이 간석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라는 거.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죠.
기철이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움집이라는 것도 신석기 시대죠. 자, 민지. 처음으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어요. 빗살무늬 토기도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영이. 강가나 바닷가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5번 문제. 가왕의 업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가에 들어갈 왕의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도 한번 잘 보고요. 이 비석은 장수왕이 그의 아버지인 이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라고 나왔죠.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장수왕의 아버지는 누구였다? 그렇죠. 광개토 대왕이었던 거 기억나죠?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에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의 아들인 장수왕 때까지 이어서 고구려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였다라는 거 공부했죠? 1번에 요동정벌했다는 거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맞습니다. 이 북쪽 지역. 2번에 과거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고려에 대한 설명이죠. 고구려 아닙니다. 3번, 평양으로 천도했다.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던 왕은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장수왕이었어요. 4번,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라는 거, 이 과거제와 노비안검법 둘다 고려의 광종에 대한 설명이죠. 5번에 백제 수도인 사비를 함락했다. 자,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를 함락했던 것은 바로 신라의 진흥왕이었죠. 땡. 따라서 요동정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를 세운 김수로 왕의 무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수로 왕이 세웠던 나라는 가야였죠. 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무덤입니다. 자, 그럼 보기 살펴볼게요. 1번. 당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 가야였나요? 아니죠. 이 나당 연합이었죠. 신라예요. 땡. 2번. 금성을 수도로 삼은 것 또한 신라였고요. 3번. 근초고 왕때 영토를 넓혔다. 근초고 왕 하면 우리 친구들 바로 떠올라야 되는 나라의 이름은 백제죠. 땡. 4번.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 자, 골품제는 신라의 특이한 이 신분 제도였다라고 했었죠. 땡. 5번에 신라와 백제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바로 이 가야의 어려움이었어요. 가야는 신라와 백제 그 가운데에 끼어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신라와 백제가 서로 힘겨루기를 할때그 사이에 껴서 어려움을 같이 겪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정답 5번 되겠네요. 5번. 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 유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배운 지 조금 된 내용이어서 지금 선생님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7번. 백제의 수도였던 곳에 있는 국가 유산입니다. 자, 백제의 수도는 세 군데가 있었죠. 백제는 수도를 두번 옮겼어요. 자, 백제의 수도였던 그 어느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국가 유산입니다. 자, 이두 가지 설명만 보고서도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 백제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유산이다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기 살펴봅시다. 경주대릉원, 경주는 신라죠. 공주 무령왕릉입니다. 자, 공주는 우리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죠. 그리고 백제의 왕인 무령왕의 무덤입니다. 자, 이 무덤과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쌓아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중국과 굉장히 교류를 활발히 하던 때여서 중국의 무덤 영향을 받아 이 무령왕의 무덤은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것이지만 이 익산 백제 수도였던 곳에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석탑도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의 것이고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의 것은 맞지만 우리 백제에 여기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답 2번만 가능하게 되겠죠. 8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도 국가유산 골라보는 문제예요. 자, 고구려에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힌트 나왔죠? 고구려의 것이다. 두 번째는 불상이래요. 불상인데 그 뒷면에 이 불상을 만든 이유와 시기를 알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무엇인지 기억나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산리 고분 벽화. 불상이 아니죠. 무덤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땡. 경주 석굴암 본존불. 이것은 고구려의 것이 아니죠. 통일신라 겁니다. 3번에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기억나죠? 이게 바로 이 고구려에서 만들었던 국가유산이고, 그 뒷면에 보면 연가 7년이라는 이 시기에 만든 불상입니다라고 해서 이 백성들에게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그 만든 이유까지 잘 적혀 있습니다. 정답 3번이죠? 4번의 서산 용현이 마해열의 삼존상이라는 것은 우리 백제의 미소였죠. 5번에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것은 고려의 것이었습니다. 땡. 정답은 3번. 자, 9번 볼게요.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가장 알맞게 대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무용총 안에 그려져 있는 손님 맞이 그림입니다. 고분 벽화죠. 고구려의 고분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통해 알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생활 모습으로 살아갔었는지 우리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크기를 굉장히 다르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크기를 크게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시중을 들고 있는 이 노비의 모습은 굉장히 작게 그렸죠. 이걸 통해서, 아하, 이 고구려의 신분 제도가, 이 신분이 잘 나누어져 있었고, 노비와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작게 그렸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일본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 아니죠. 화폐도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알수 없습니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알수 없죠. 바로 5번에 이 신분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랐구나. 이걸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죠. 10번. 다음에서 조사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제가 통일신라 평민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 봅시다. 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이야기들 중에서 통일신라 평민의 생활 모습이 드러났던 이야기를 골라볼게요. 온조는 백제를 건국한 사람이죠. 김윤우 기억나나요? 이 몽골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최승로 이야기, 성종에게 글을 써서 올렸던 사람, 박혁거세는 신라를 건국한 사람이죠. 바로 여기 효녀 지은 이야기 5번. 이게 바로 이 평민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국가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긴 이름 기억나죠?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입니다. 자, 어떤 국가유산이었죠? 맞아요. 현재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었어요.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졌었죠. 금속활자 아니고요. 금관총이 아니라, 석가탑에서 나왔던 그 국가유산이었죠. 땡. 3번에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한 것은 직지예요.
지였고요. 4번에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니죠. 5번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이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들어갈 국가유산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주제는 발해의 국가유산 소개입니다. 발해석 등이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발해의 국가유산이죠. 발해 이불 병좌상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것을 계승해서 만든 발해의 국가유산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고령 지산동에 있는 고분군. 이것은 가야의 유적이죠. 2번에 정효공주 무덤. 이게 바로 발해의 것인데, 이첫 번째, 두 번째랑은 다르게 정효공주 무덤은 당나라의 문화를 좀 가지고 와서 만든 국가유산입니다. 어쨌든 발해의 것이 맞아요. 수산리 고분벽화 고구려의 것이고요. 천마총 장리 천마도 이것은 신라의 것이었죠. 5번에 논산 관축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것은 고려의 것이었다. 기억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자, 이번에도 발해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하면 1번에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맞죠? 당에서 해동성국으로 불렀다. 해동성국은 발해의 별명이었어요. 자, 바다 동쪽에 있는 굉장히 번성한 나라다. 잘 나가는 나라다였다는 거죠. 1번과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발해에 대한 설명 아니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발전한 것도 아니죠.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세웠다라는 거, 고려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과 2번으로 정리할게요. 14번.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나운서의 질문이 고려를 세운 후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태조 왕건이 대답하지요. 1번. 혼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태조 왕건은 이 호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호족의 딸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을 실시했죠. 2번에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 고려,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북진 정책, 옛 고구려 땅을 되찾자라고 해서 이 정책 추진했지요. 3번에 불교를 널리 장려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이 대표적인 두 가지 불교 행사도 추진을 했었죠. 4번에 골품제도 시행했던 것은 신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에 백성의 세금을 줄여서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던 거 태조 왕건의 업적이지요.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15번. 다음 가상 일기를 쓴 왕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려에서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했다. 유학을 열심히 공부한 관리를 선발할 수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시험을 시행한 왕이죠. 누구? 광종입니다. 광종에 대한 업적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대가야를 정복했다. 아닙니다. 2번에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광종의 또 다른 업적이에요. 시무 28조 성종이죠.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 신라죠. 5번에 지방의 중요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성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1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골라볼게요. 지금 고려의 서희가 외교 단판을 벌였던 그때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예요? 그렇죠. 라가 되겠죠. 귀주 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3차 전에 지금 서 있는 1차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라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에 들어갈 물품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골라보세요. 자, 지금 고려에서 송으로 수출했던 물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려의 인삼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도자기도 유명했어요. 고려 청자 기억나죠? 나머지는 고려에서 송으로 수출한 물품이 아닙니다. 2번과 5번이 정답. 18번.
고려의 끼친 몽골의 영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상감청자 몽골의 영향 아니고요. 벼농사도 아니죠. 채소쌈은 오히려 우리가 몽골에 미친 영향입니다. 초조대장경 몽골과 관련된 거 아니고요. 바로 족두리라는 것이 우리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풍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19번. 다음에서 학습할 국가유산으로 알맞은 거 고려시대 탑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고려시대의 것은 어디 있죠? 그렇죠. 4번에 평창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이에요. 고려의 탑은요, 다각 다층이라는 화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4번. 자, 20번. 다음 국가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팔만대장경판입니다. 금속 활자가 아니라 목판이고요. 틀린 글자나 빠진 글자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고요.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되겠네요. 자, 그 뒤에 우리 친구들 교재 27쪽으로 넘겨보면 서술형 평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국가유산이 만들어진 공통적인 이유를 종교랑 관련해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석탑이고요. 두 번째는 불국사, 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상입니다. 자, 이런 국가유산들 왜 만들었겠어요? 어떤 종교?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였지요. 불교를 널리 장려한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건 예시 정답이지만 그 의미가 통하게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6번. 다음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쓰세요. 발해 온돌이고요. 고구려 온돌입니다. 이렇게 발해와 고구려의 온돌은 구조가 서로 굉장히 비슷해요. 이 말은 즉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7번. 다음 밑줄 친 영향 중 고려에서 볼수 있었던 모습을 한 가지 쓰세요. 고려가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두 나라 사이에 관리와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려에서 볼수 있었던 몽골의 영향, 여러 가지 있었죠. 만두도 있고, 그리고 변발, 족두리,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것중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변발이나 뭐 만두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을 보고 고려 청자는 주로 어떤 신분이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쓰세요라고 했죠. 두 가지 모두 들어가야 돼요. 신분과 용도. 자, 여기 보면 지금 고려 청자 위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의자로 활용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 여기 보면 뭔가를 따라서 마시는 찻잔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이두 사람 모두 어떤 신분일 것 같나요? 그렇죠. 바로 지배자입니다. 지배층, 귀족이나 왕족이 되겠죠. 이 귀족들이 의자로도 쓰고, 찻잔으로도 쓰고, 생활용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적어주면 돼요. 왕족이나 고위 관리와 같은 지배층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미션 나갑니다. 대단원 1단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요. 대단원 1단원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계속해서 복습하고 우리 배웠던 내용 까먹지 않도록 해요. 다음 시간 대단원 2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ello.
1: K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뻔뻔한 그림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그림 보자마자 떠오르는 단어는 너무 축축해. 수증기가 너무 많나 봐. 정답. 습도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습도입니다. 다음 문제. 밤새 추워서 잎사귀에 찰싹. 나뭇잎 표면에 물방울이 송알송알 맺혀 있는데요. 바로 이슬이지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진 물체의 표면에 응결해 물방울로 맺힌 이슬입니다. 다음 문제. 높은 하늘,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 이 모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구름이죠. 하늘 높은 곳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 작은 물방울이나 작은 얼음알갱이가 되어 떠있는 구름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아, 나 무거워?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 고기압이죠. 마지막 문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바람이죠. 기압 차이로 생기는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시간 김문수 선생님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그림 보면서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렸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공부하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있지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요. 읽고 문제 푸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쓰고 기억해요. 이 시간에 중요한 내용 손글씨로 내가 직접 써보고 또 핵심 내용이 딱 들어가게 오늘의 한 문장으로 만들어 기억해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공부한다면 또 재미있는 공부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중에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바로 2단원, 대단원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내용 배웠는지 쭉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었으면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요. 날씨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양한 날씨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 요소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기상요소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 다섯 가지 기상요소 공부했어요. 먼저 첫 번째, 공기의 온도 뭐라고 하죠? 맞아요. 바로 기온이죠. 공기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우리 그것을 기온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가 움직이는 것, 이걸 바로 맞아요. 바로 바람이라고 하죠. 자, 바람은요, 빠르기.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우리 이거를 관찰한다라고 했었죠. 아, 그리고 우리 기온을 나타내는 단위도 있었어요. 기온을 어떻게 나타냈죠? 예를 들어, 지금 28이다라고 하면 28 숫자 쓰고, 도하고 시, 섭씨도로 나타내죠. 그래서 섭씨 28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섭씨라는 말 빼고 오늘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바람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그렇죠. 초속 몇 미터인지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방향은요. 지금 남쪽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남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다음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우 습해. 수증기가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 건조해. 자, 이걸 나타내는 것 바로 습도였습니다. 자, 습도는 우리 어떻게 나타냈죠? 숫자를 쓰죠. 90하고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냈어요. 자, 다음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구름의 양입니다. 우리 구름의 양을 기호로 나타내기도 했잖아요. 구름이 없어요. 막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고요. 구름의 양이 적어요. 조금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냈고요. 구름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고요. 구름이 많아서 흐립니다 하면은 요렇게 새카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내 주었죠. 자, 다음 일정 시간 동안

비나 눈 등이 내린 양,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강수량입니다. 보통 강수량은요, 이렇게 밀리미터로 나타내 주었죠. 자, 그럼 이렇게 날씨를 기상 요소로 표현하면 왜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오늘 좀 더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늘 기온은 뭐 30도고 습도는 뭐 90%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날씨 정보를 알수 있는 것이죠. 또 지역별이나 날짜별로 날씨를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몇도더 높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느낌이 팍 오죠. 그래서 기상 요소로 표현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어요. 다음은요, 기상 자료에서 우리 규칙성도 찾아보았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날 동안 기온과 습도를 측정해 보았더니요, 규칙이 발견되었어요. 매일 하루 동안 높은 때와 낮은 때가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하루 중에서 기온이 높은 때, 한몇시 정도였죠? 그렇죠. 기온이 높은 때는 한 오후 2시 반에서 3시경 정도였어요. 기온이 가장 낮을 때는 오전 7시 정도였죠. 자, 그러면 습도는 어땠나요? 맞아요. 청개구리를 떠올려야 돼요. 기온과 습도는 반대였죠. 기온이 가장 높은 때 습도는 가장 낮고요. 기온이 가장 낮은 때 습도는 가장 높았습니다. 맑은 날에 대체적으로 그런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 날 동안 기온이 높아지면 청개구리처럼 습도는 반대로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는 반대로 높아지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날씨는요,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죠. 날씨에 따라 옷차림 당연히 달라지고요, 사용하는 생활용품 달라집니다. 습하면 제습기 사용하고요, 건조하면 가습기 사용하고요, 또 기온에 따라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달랐고요. 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 비가 오면 야외 활동을 잘 못하죠. 또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 상하거나 뭐 쉽게 뭐 부패되고 이것도 다 날씨의 영향이고요. 감기에 걸리는 것도 다 날씨의 영향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이제 신기한 자연현상, 이슬, 안개, 구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진 물체의 표면에 응결해서 물방울로 맺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송알송알, 나뭇잎이나 거미줄에 맺혀 있는 것? 맞아요. 바로 이것을 이슬이라고 했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지표면 가까이에서 응결해 물방울로 떠 있는 것? 무엇인가요? 호수 위, 이렇게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뿌옇게 끼어 있는 것? 이거 바로 안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과 안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것 중에 똑같은 말이 있네요. 그렇죠. 응결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 생기는 위치가 다르죠. 이슬은 표면에 맺혀 있는 거고요. 안개는 지표면 가까이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바로 구름이죠. 자, 구름은요. 바로 하늘 높은 곳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 작은 물방울이나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어 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름 생성 과정도 정리해 보았죠. 자, 일단 어떻게 되어 하죠? 자, 물, 그러니까 호수나 강 바다의 물이요. 증발해서 수증기로 변합니다. 증발해서 수증기로 변하죠. 그런데 이 수증기로 변한 것이요.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상승한다고 했죠. 쭉쭉쭉 올라가면요. 우리 높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어서 떠 있습니다. 자, 증발하고 높이 올라가는 상승해서 응결해서 물방울이 떠 있는데 이 물방울들이 모이면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증발, 상승, 응결, 구름, 이 순서대로 잘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딱 구별해 두어야겠지요. 자, 이슬, 안개, 구름, 다 정체는 무엇이었어요? 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아요. 바로 응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응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맞지만 차이점은 뭐가 다르다?

어떻게 생기는지 생기는 위치가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슬은요, 지금 이렇게 나뭇잎 표면에 맺혀 있죠. 물체의 표면에 맺혀 있는 것이 이슬이고요. 안개는 어디에 있죠? 저 호수 위, 그러니까 지표면 가까이에 떠 있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자, 그럼 안개와 구름의 또 차이점은 뭐예요? 높이가 다르죠. 자, 안개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만들어지고 구름은요, 이렇게 고개를 올려봐야, 고개를 들어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늘 높은 곳에서 생기는 것이 구름이다. 우리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이 헷갈려 해요. 꼭이 표를 딱 머릿속에 넣고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요, 기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먼저 기압이라는 것은 일정한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이것으로 생기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서 우리는 공기에 무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기에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 무게로 생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기압이지요. 공기의 압력, 공기가 누르는 힘, 이걸 우리는 기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기압에도요. 고기압도 있고 저기압도 있어요.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어떤 곳? 고자를 썼죠. 기압이 높은 곳이에요. 자, 그리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어때요? 저기압이다? 낮을 저자를 써서 낮은 곳이죠.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딱 정해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떤 온도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주변에 있는 공기와 비교해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공기와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두고요. 또 지역에 따라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분포가 달라요. 기압의 분포에 따라 날씨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 많이 헷갈려 한다라고 했었죠. 자, 고기압, 저기압. 공기 덩어리로 생각했을 때요. 주변보다 어떤 공기? 차가워요. 자, 주변보다 차가워요. 그럼 어떻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더 무겁죠. 더 무거우니까 어때요? 기압이 더 높습니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에요. 자, 그런데 주변보다 따뜻한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어때요? 어떻다? 가볍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되는 것이죠. 저기압. 자, 다시 쓸게요. 자,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운 공기가 차가운 날씨를 뜻하는 건 아니고, 또 따뜻한 공기가 따뜻한 날씨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많이 헷갈린다고 했어요. 자, 바로 구름이 없거나 적고 날씨가 맑을 때는 고기압이 위치할 때요, 저기압이 위치할 때예요. 구름이 잘안 생겨야 날씨가 맑죠. 자, 구름이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렇죠. 공기가 차가워요. 무거우니까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구름이 잘안 생기겠죠. 따라서 고기압이 분포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없거나 적고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 고기압이고 날씨는 막 이렇게 우리 정리를 했고요. 자, 반면에 구름이 많아요. 구름이 생기려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주변보다 따뜻한 공기, 가벼우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렇죠.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립니다. 저기압 쪽이 바로 날씨는 흐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이 분포한 지역은 흐리다. 우리 친구들 꼭 구별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바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어느 두 지역 사이에 무슨 차이가 생겨요? 기압 차이가 생기면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바람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주변보다 따뜻하고 차가운 이렇게 공기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 그로 인해 기압 차이가 생기고 기압의 차이가 나면요. 기압을 갖게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이다. 그러면 공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했었죠?

저기야, 여기 따뜻한 공기니까 이렇게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고기압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퍼지다가 여기 자리 비웠어. 얘네 올라갔네 하면서 싹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과 밤에 이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자, 낮에는요,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높아요. 자, 여기 육지 쪽이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위가 더 따뜻한 공기겠죠. 그리고 바다 위는 차가운 공기예요. 차가운 공기 쪽이 고기압, 그리고 따뜻한 공기 쪽이 저기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므로 우리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했죠? 따라서 정리하면요. 육지 위는 저기압이 되고요. 바다 위는 고기압이 되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므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데 이것을 해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낮에는 이렇게 해풍이 부는데 밤에는 달라졌죠. 자, 밤은 어떤 상황인가요? 밤이 됐어요. 자, 그러면요. 육지가 더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럼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높아졌어요. 바다 위가 이제 따뜻한 공기고요. 육지 위가 차가운 공기입니다. 그러면 이 육지 위쪽이 고기압이 되고 바다 위쪽이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요. 바다 위는 저기압이 되고요. 육지 위는 고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데 육지에서 분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육풍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 이 원리만 잘 생각해도요. 해풍, 육풍을 우리 친구들 잘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쭉이 단원 내용 훑어보았으니까요. 이제 실력을 제대로 확인해 보자고요. 문제왕 도전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날씨는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에는 기온, 바람, 습도, 구름의 양, 강수량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 대기의 상태가 어떤지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바로 기상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기상 요소로, 우리 오늘의 한 문장 기억하죠? 날씨는 기상 요소로. 기상 요소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를 배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기상 요소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우리 친구들이 기상 요소를 잘 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기온이에요. 말 그대로 공기의 온도. 공기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네요. 공기의 온도 기온이지요. 1번은 니은과 연결해 주고요. 자,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빠르기,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어요.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공기의 흐름. 2번은 기억과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습도입니다. 습도는요. 아우, 습해. 왜 이렇게 축축해, 눅눅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거예요. 아우, 건조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 적은 것이죠. 바로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리을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강수량 뭐죠? 강은 하강, 떨어지다라는 뜻이고요. 수는 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이 떨어진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데 이 물은 비만 생각하면 안 되죠. 물의 여러 가지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눈도 될수 있고 이슬, 우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내린 비나 눈 등의 양을 우리는 강수량이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구름의 양은 말 그대로 하늘에 구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구름이 하늘을 어느 정도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섯 가지 기상 요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3번 봅시다. 맑은 날과 비나 눈이 내리거나
흐린 날의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습도가 높은 것은요, 맑은 날일까요? 비나 눈이 내리거나 흐린 날일까요? 습도가 높다라는 건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오면요, 축축하고 눅눅하잖아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것은요, 바로 비나 눈이 내리거나 흐린 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강수량이 많다. 강수량, 일정, 그 시간 동안 내린 비나 눈 등의 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요, 비나 눈이 안 내려요. 이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을 뜻하는 것이겠죠. 니은이 되고요. 구름의 양이 많습니다. 자, 맑은 날은 어때요? 구름이 없으니까 맑겠죠. 자, 구름의 양이 많으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고, 또 흐리겠죠. 디귿도 역시 여기에 해당하고요. 구름이 없거나 적으니까 맑은 날이겠지요. 따라서 맑은 날은요, 리을만 해당하겠네요. 자, 이제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일기예보를 읽고 기역니은 디귿에 들어갈 기상 요소를 옳게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일기예보 들으면요, 이런 말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낮에 이것은 이거래요. 자, 이 표현, 이 표시 보니까 도씨, 섭씨도 단위가 붙어 있습니다. 숫자 뒤에.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기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낮의 기온은 섭씨 25도이고, 오늘 기온은 낮에 25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55%입니다. 자, 이거 무엇을 나타내는 주는 것이죠? 맞아요. 이건 바로 습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100이라고 봤을 때100 중에 55 정도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습도는 55%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약하게 불고 있대요. 빠르기가 약하다, 세기가 약하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바람입니다. 바람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바람은요,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또 구름도 있네요.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대요. 흐린 날이에요.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고 있대요. 일기예보 속에 우리가 공부한 다섯 가지 기상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온, 습도, 바람, 구름의 양, 비. 자, 그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기상 요소 옳게 짝지은 것은요. 기역, 기온, 니은, 습도, 디귿, 바람이니까 2번이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기상 요소는 어느 것입니까? 오, 이 기호 표시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우리 하늘로 생각하면요.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의 양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얀 것은 뭐예요? 구름이 없어요. 맑음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 주고요. 자, 구름이 조금 있어요. 구름 조금을 나타내 주는 표시고요. 자, 이거는요, 구름이 거의 덮고 있어요. 구름이 많다라는 뜻이죠. 구름 많음. 자, 그리고 마지막 새카매요. 구름이 하늘을 잔뜩 덮고 있습니다. 바로 흐린 날입니다. 흐림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표시는요, 구름의 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5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날 가영이가 조사한 기상 요소입니다. 기상 요소 중세 가지를 이용하여 이날의 날씨를 설명하래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요 단위만 봐도, 이거 어떤 기상 요소인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 뭐예요? 온도계예요. 자, 온도계로 측정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기온입니다. 그럼 설명해주면 돼요. 자, 기온은 섭씨 25.3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죠. 한개 벌써 끝났어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 물 표시잖아요. 아하, 이 공기 중에 물.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겠죠.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요 단위 표시, 55%. 자,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습도입니다. 그래서 습도는 55%예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두개 벌써 끝났어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거 그림만 봐도 알수 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바로 바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람은요, 바로 빠르기. 얼마나 센지 세기. 그리고 방향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람의 빠르기는 초속 1m이고요. 바람의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남동풍이 붑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되고요. 자, 이건 무슨 표시인가요? 우산입니다. 자, 우산은요, 비올때 쓰는 것이죠. 즉, 이거는 강수량을 뜻하는 것이죠. 강수량이 0mm다. 0이니까

0: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연이 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따라서 바람을 하나 적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보니까요. 우산 쓰고 있어요? 우산 안 쓰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강수량도 알수 있습니다. 강수량 0mm겠지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때요? 구름의 양이 적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름의 양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8번 보겠습니다. 위 7번과 같은 답을 쓴 까닭을 쓰래요. 방금 우리 답을 찾으면서 다 설명했습니다. 연이 나는 것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산을 안 쓰고 있으니까 강수량이 없다. 강수량 0이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하늘에 구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맑은 날씨라는 거알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예시 답안 확인해 볼게요. 연을 날리는 것으로 보아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상요소 바람 썼고요. 하늘에 보이는 구름으로 구름의 양도 알수 있고요. 또이 친구가 우산을 쓰고 있지 않고 비나 눈이 내리지 않으므로 강수량이 0임을 알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기상요소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 기상요소를 알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차근차근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해결할 수 있지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리요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과학왕 인증 해보아야겠죠? 자, 안개와 구름은 물방울이 떠 있는 이것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단한 정리 쭉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뭘까요? 두 글자로 적어주세요. 떠 있는 이것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선생님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요?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드디어 이단원 북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남아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모두 풀고요. 그리고 탐구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문제 풀어오면 좋고요. 문제 풀면서 자신 없거나 어려웠던 문제 이런 거 표시해 두고 나서 그 부분을 선생님 강의 더 집중해서 듣고 또 개념 부분 복습해 본다면 과학 공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쉽고 뻔뻔하게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2: 산행 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멸종!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함께 한번 볼까요? 오, 친구들이 무언가 멋진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 수학 체험전에 갔나 봐요. 자, 여기에서 만든 다양한 모양들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방향에 따라서 본 모양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가 만나게 될 3단어는 바로 공간과 입체라는 단어입니다. 친구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열린 건축 모양 전시회였나 봐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건물 모형들을 만들어서 전시해 두었는데요.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관찰하면서 공간과 입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3단원에서는요, 사물을 어느 방향에서 보았는지, 또 쌓은 모양과 쌓인 나무의 개수, 그리고 쌓인 나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개념을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개념은 어느 방향에서 보았는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개념은 만든 모양과 쌓인 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만나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렇다면 첫 번째 개념은 어느 방향에서 보았는지 알아볼까요? 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본 것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본 방향마다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 알 수 있나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딱 눈 마주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눈, 코, 그다음 입이 보이겠죠. 그런데 만약 어떤 친구가 선생님의 옆에서 서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도 선생님의 코의 옆모습, 입의 옆모습만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귀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선생님 뒤에서 있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뒤통수만 보이겠죠. 눈, 코, 입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각 방향에서 보았을 때 자동차가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앞부분이고요. 자동차 옆부분, 그 다음 뒷부분입니다. 만약 가 방향에서 자동차를 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동차의 앞부분 모습이요. 그 다음, 만약에 나 위치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자, 나 위치에서 본다면 자,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팔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고 양팔을 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기준으로는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겠죠. 자, 나 방향에서 본다면 왼쪽에는 차량의 뒷부분이 보일 것이고 오른쪽으로는 차량의 앞부분이 보일 거예요. 어때요? 왼쪽으로는 차량의 뒷부분, 오른쪽에는 차량의 앞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 만약에 다 위치에 서 있다면 자동차의 뒷부분이 보일 테니까 이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만약 라 부분에 서 있다면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왼팔이니까 왼쪽, 이쪽이 오른팔이니까 오른쪽. 왼쪽에는 차량의 앞부분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차량의 뒷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모양이 다르다는 거 알겠죠? 자, 위치와 방향에 따라 대상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호를 이용해서 보는 방향을 표시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가운데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상,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아나요? 네, 이 동물은 바로 상상 속 동물 해치라는 동물이에요. 이 해치라는 동물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너무 신기했는지 다양한 방향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누가 찍은 사진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일 처음 보이는 이 사진 볼게요. 이 해치의 앞 발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 해치가 고개를 딱 돌렸어요. 옆모습이 보여요? 아, 성민이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해치의 앞 발부분이 보였겠다. 그래서 성민이가 찍은 사진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오, 이번에는 해치 몸통의 옆부분이 보이고요. 해치 얼굴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아, 예나가 사진을 찍었을 때 해치의 이렇게 옆부분 몸통이 보이고 얼굴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예나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해치의 꼬리 부분이 보입니다. 꼬리 부분이 보이고요. 엉덩이 부분이 보이네요. 그럼 아, 다은이가 이렇게 꼬리 부분 사진을 찍었겠다. 다은이. 그 다음 마지막, 오, 해치의 또 다른 옆부분이긴 한데요. 머리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것은 바로 진호.

친구가 찍은 사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진호,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 찍은 사진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문제 볼게요. 주어진 사진을 보고 어느 방향에서 찍은 것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전거가 놓여 있잖아요. 이 자전거를 가, 나, 다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어울리는 것과 한번 이어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자전거의 옆부분인 모습이 보이죠?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그렇죠. 바로 나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아, 자전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앞에 전조등이 있어요. 불빛이 나는 이 자전거의 조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핸들도 보이고요. 아, 자전거 앞부분에서 찍었겠다. 가.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안장 부분이 보이죠? 오, 이것은 바로 자전거의 뒷부분에서 찍었기 때문에 안장 부분이 보였겠네. 바로 다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미끄럼틀을 기역 방향에서 본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 방향에서 본 모양 아래에 있는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기역 방향에서 미끄럼틀을 보았다? 그러면 이 노란색 미끄럼틀이 정면에서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 그 뒷부분으로는 빨간색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고깔 부분이 보일 것이고 아마 이 파란색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사진 보니까 그렇죠. 노란색 미끄럼틀이 정면에 보이고 있죠? 바로 이 첫 번째가 기역 방향에서 본 모양으로 알맞은 것이 되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 노란색 미끄럼틀이. 그러면 니은 방향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은요? 그렇죠. 이 파란색 부분이 보이는 그림은 디귿 방향에서 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두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를 만나볼 건데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어느 방향에서 본 것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전자가 놓여 있어요. 주전자가 놓여 있는데 딱 보니까 위에서 본 모양인데요. 여기에는 주전자의 물 따르는 부분, 주둥이 부분이 있고요. 주전자의 손잡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그림은 과연 가, 나, 다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바라본 모양일까요? 그렇죠. 우리 주전자의 옆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 옆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 나 위치가 되겠죠. 나 위치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주전자의 주둥이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 윗부분으로는 손잡이 부분이 보이니까 왼쪽에 주둥이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나 방향에서 본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 2번은 어때요? 자, 여기 주전자의 물 따르는 부분, 주둥이가 정면으로 보여요. 그럼 어디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바로 다 방향에서 바라보았으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다고요. 다음 3번. 여기 보니까 이 주전자의 뒷부분이 보여요. 물 따르는 주둥이 부분이 아예 보이지 않죠. 이 경우는 가 방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전자의 뒷부분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물건을 어느 방향에서 보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이 주어진 물건 있죠? 물건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손잡이가 어디 있지? 물 따르는 주둥이 부분이 어디 있지? 주전자의 뒷부분에서는 어떤 모양일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4번부터 7번 문제입니다. 컵을 놓은 모양을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주어진 그림을 보고 어느 방향에서 본 것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방향에서 이 컵이 놓여 있는 모습을 바라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컵들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 색깔을 기준으로 두고 뭐가 제일 왼쪽에 있지? 뭐가 가운데 있지? 무엇이 오른쪽에 있지?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4번 중요한 문제. 자, 제일 왼쪽에 초록색 컵이 있고 가운데에는 빨간색 컵, 그 다음 오른쪽에는 노란색 컵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느 방향에서 보았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자, 니은 방향에서 봤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왼쪽에서 초록색 컵이 보이고 가운데에 빨간색 컵이 보이고 오른쪽에 노란색 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 생각하고 팔을 한번 그려보세요. 팔을 딱 펼쳤다 생각하면 이쪽이 왼쪽,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왼쪽, 그 다음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초록색 컵,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니은 방향에서 본 것이 된다. 찾을 수 있겠죠? 다음 5번 볼게요. 제일 왼쪽에 초록색 컵, 가운데에 노란색 컵,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 컵이 놓여 있는 모습이죠. 자, 디귿 방향에서 보았을 때 제일 왼쪽에 초록색 컵이 놓여 있죠. 그 다음 초록색 컵의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옆으로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노란색 컵도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컵의 옆모습도 보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제일 왼쪽에는 빨간색 컵, 가운데에는 노란색 컵, 제일 오른쪽에는 초록색 컵이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역 방향에서 보았을 때 제일 왼쪽에 빨간색 컵의 옆모습, 가운데에 노란색 컵, 오른쪽에는 초록색 컵의 옆모습이 보이게 될 테니까 정답 기역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이번에는 제일 왼쪽에 노란색 컵, 가운데에 빨간색 컵,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는 초록색 컵이 놓여 있어요. 손잡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봤을까요? 리을에서 보아라 보았을 때 제일 왼쪽에 노란색 컵, 가운데에 빨간색 컵, 제일 오른쪽에 초록색 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리을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다음 8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앞에서 본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같은 물건끼리 이어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뭔가 샴푸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통 모양 같지 않아요? 자, 이런 통 모양인데 이 모양들을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래에 어떤 모양일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첫 번째 모양 볼게요. 위에서 만약 바라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통의 너비가 더 넓고 뚜껑은 더 좁으니까 아마도 세 가지 중에서 이 가운데 모양과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위에서 바라본다면, 통의 너비가 더 넓어. 그런데 이 뚜껑의 모양이 한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모양이죠? 아, 그러면 이 모양과 가깝겠다. 그 다음 마지막, 통과 뚜껑의 너비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과 이어주면 잘 어울리게 연결한 것이 되겠네요. 다음 9번, 핸드벨을 위에서 본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기 본적 있죠?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면 이 안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예쁜 소리를 내는 핸드벨입니다. 이 핸드벨을 위에서 본 모양을 찾아보래요. 위에서 봤다는 건 바로 이 방향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핸드벨의 손잡이 부분이 더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퍼져 있는 이벨 부분이 더 넓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이 위에서 본 모양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첫 번째가 위에서 본 모양이 되죠. 그럼 오른쪽은 어디에서 본 모양일까요? 그렇죠. 앞이나 또는 옆에서 본 모양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공원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주어진 사진은 어느 방향에서 찍은 것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여기 보이는 이 주어진 사진들은 가나, 다, 라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게요. 노란색 나무가 앞에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의자가 보입니다. 빨간색 나무는 저 뒤에 보인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나, 다라 중에서 가 위치에서 보았을 때 제일 앞에 노란색 나무가 보이고 그 뒤에 빨간색 나무가 보이면서 오른쪽에는 이 의자가 보인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가 위치에서 찍은 사진.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은요. 왼쪽에서 보았을 때는 왼쪽에는 빨간색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노란색 나무가 있어요. 가운데에는 의자가 보이네요. 아, 나 위치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빨간색 나무, 오른쪽에는 노란색 나무, 가운데에는 의자가 보이겠구나. 아, 이렇게 나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11번. 주차장을 위해서 본 모습입니다. 각 방향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나올 수 없는 사진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주차장을 위해서 본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 중에서 찍을 수 없는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진을 찍을 때 나올 수 없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너무 쉽죠. 각 방향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올 수 없는 사진을 찾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가 사진부터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 사진을 보니까 왼쪽에서는 하얀 자동차의 옆부분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회색 자동차의 앞부분이 보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오른쪽에 서서 이 주차장을 바라본다면 왼쪽에는 하얀색 차의 옆부분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회색 차의 앞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은 바로 가가 됩니다. 그다음 나 사진도 한번 볼게요. 나 사진. 제일 왼쪽에는 빨간색 자동차, 가운데에는 노란색 자동차, 그다음 오른쪽에는 하얀색 자동차의 뒷부분이 보이고 저 멀리 뒤에는 회색 자동차가 보여요. 자, 이 경우는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빨간 자동차, 노란 자동차, 하얀 자동차가 보이고 저 멀리 뒤에 회색 자동차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앞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은 바로 나가 되는구나. 마지막 달을 보니까 노란색 자동차의 옆모습과 회색 자동차의 뒷모습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노란색 자동차의 옆에서 옆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 위치 없죠. 그래서 찍을 수 없는 사진은 바로 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위 문제에서 빨간색 차가 주차장에서 나간 후 모습을 왼쪽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그러면 빨간색 자동차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럼 왼쪽에서는 회색 자동차가 보일 것이고 오른쪽에는 노란색 자동차의 옆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노란색 자동차가 있어야 하니까 첫 번째는 아니고 바로 두 번째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을 만나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만든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인데요. 여러분, 쌓기나무 잘 알고 있죠? 쌓기나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을 맞대어서 면끼리 만나도록 쌓아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이 모양을 보고 쌓기나무가 몇 개나 사용되어 있는지 개수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차시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쌓은 모양을 보고 쌓기나무의 개수를 추측해 볼 거예요. 추측한다 라고 했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쌓은 모양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요.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개수 어떻게 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개수는 다섯 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 있는 모양을 한번 볼게요.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쌓기나무 있죠? 이 쌓기나무의 뒤편에 한 개쯤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없다면 몇 개가 사용된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쌓기나무 뒤에 한 개가 더 있다면 일곱 개가 사용됐겠죠. 그래서 여섯 개 또는 일곱 개가 사용된 모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쌓은 모양만 보고 쌓기나무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벽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쌓은 모양에다가 위에서 본 모양을 우리가 더 추가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본 모양이 있다면 어떨까? 아, 뒤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똑같은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주어져 있어요. 위에서 본 모양을 봤더니 뒤에 놓여져 있는 쌓기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몇 개 사용된 거예요? 여섯 개 사용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모양인데 위에서 보았을 때 여기 위치에 쌓기나무가 하나 놓여 있네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아, 일곱 개가 사용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쌓기나무가 쌓은 모양이 같아도 위에서 본 모양이 다르면 쌓기나무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쌓기나무를 그럼 최대한 많이 사용한 경우 쌓기나무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쌓기나무 몇 개 사용됐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래는 아홉 개만큼 사용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쌓기나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홉 개 말고도 열 개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2층 높이로 놓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 11개까지 2층까지 쌓여 있다면 최대 11개까지 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 본 모양을 함께 보더라도 정확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본 모양이 같아도 쌓기한 나무의 개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뭔가 더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며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는 몇 개일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모양 혹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여러분 다섯 개 셌죠? 그럼 얘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래에도 하나 있으니까 바로 여섯 개가 됩니다. 여섯 개 있겠죠? 2번,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 몇 개일까요? 자, 위에서 본 모양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은요, 사실은 1층에 놓여있는 쌓기나무의 개수와 같아요. 왜냐하면 2층, 3층에 어떤 쌓기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1층에는 쌓기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5개만큼 있고 2층에 4개, 3층에 하나가 있으니까 총 사용된 쌓기나무는 10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위에서 본 모양을 통해서 지금 여기 놓여있는 이 쌓기나무 뒤편에 여기에는 쌓기나무가 놓여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3번, 쌓기나무를 최대한 많이 사용했을 때 사용한 쌓기나무는 몇 개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위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으니까

1층에는 1, 2, 3, 4, 5, 6, 6개만큼이 놓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층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쌓여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10개인가요? 아니요. 우리 최대한 많이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쌓기나무 이 뒤편에 쌓기나무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2층에, 여기에 바로 2층 높이로 쌓여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용된 거 모두 11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치에 3개까지 쌓여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층까지 쌓여 있다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래서 아, 최대한 많이 사용돼도 2개만큼 들어갔겠다.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1번 문제에 사용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모양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딱 눈에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도 뒤에 숨겨진 게 없겠네 이런 모양을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모양 어때요? 뒤에 쌓여 있는데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정확히 그 개수 알수 있겠네요. 다섯 개죠. 그다음 두 번째 모양도 볼게요. 뭔가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쌓기나무 없죠. 그래서 우리 다섯 개 사용됐네 바로 알수 있어요. 반면에 마지막 모양은 어때요? 네, 마지막 모양은요. 뒤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칸 있죠? 이 뒤편에 하나쯤 놓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표시하지 맙시다. 자, 2번.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이 될수 있는 것을 알맞게 이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을 보고 선생님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한 개, 두 번째 줄에는 세 개, 세 번째 줄에는 두 개만큼 놓여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 중에 어울리는 것은 바로 두 번째죠. 첫 번째 줄에 한 개, 두 번째 줄에 세 개, 세 번째 줄에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줄에는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는 두 개, 세 번째 줄에는 하나가 있죠. 그럼 어울리는 그림 한번 찾아보면 될수 있는 거 바로 마지막이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 줄에 두개 또는 세 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줄에 두 개, 세 번째 줄에 하나니까요. 자, 마지막. 첫 번째 줄에 두개 또는 세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도 역시,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줄에는 확실하게 세개 놓여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3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모양을 보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쌓기나무가 적어도 몇개 필요합니다라고 했죠. 그럼 적어도예요. 그럼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로 떠올려야 하느냐? 눈에 보이는 쌓기나무가 전부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숨겨져 있는 쌓기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개수 한번 볼까요? 1층에 몇개 놓여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놓여 있겠죠. 2층에는 몇 개? 두 개. 1층, 3층에는 한 개. 그래서 총몇 개? 그렇죠. 8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4번.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여기 보이는 이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을 보면 여러분 숨어있는 쌓기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어요. 개수 한번 볼게요. 일단 1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2층에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섯 개죠. 자, 우리 이 위에서 본 모양은 1층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섯 개를 보고 2층에 있는 거 하나 더해서 여섯 개라고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5번. 역시 위에서 본 모양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니까 뒤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쌓기나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층에 5개, 2층에는 3개만큼 있죠. 그러면 8개가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6번. 위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아요. 자, 쌓은 모양이 이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쌓기나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층에는 5개 놓여 있고요. 2층에 3개, 그 다음 3층에 1개가 놓여 있어요. 총몇 개인가요? 5 더하기 3 더하기 1, 즉 9죠. 그래서 9개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볼게요. 위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아요. 왼쪽에 쌓은 모양 볼게요. 자, 우리 1층에 쌓여있는 이 쌓기나무 모양은요, 위에서 본 모양이랑 똑같아요.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1층에 6개. 2층에 몇 개예요? 1개, 3층에 1개죠. 6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랬더니 8이죠. 그래서 8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1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쌓기나무들이 공중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래에도 1층에 쌓기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8번, 누가 쌓기나무를 몇개더 쌓는 더 많이 사용했는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재윤이랑 소연이가 이렇게 쌓기나무를 쌓았어요. 그러면 각각 재윤이는 몇 개를 사용했고 소연이는 몇 개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누가 몇개더 사용했는지 적어주면 되겠죠? 재윤이는 몇 개를 사용했을까요? 일단 위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보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쌓기나무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1층에는 5개 쌓여 있죠? 2층에는 몇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개만큼 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쌓기나무 아래에도 있을 테니까요. 3층에는 한 개만큼. 5 더하기 4 더하기 1은 10이 되죠. 총 10개가 사용됐고요. 소연이는요. 위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 쌓기나무 없습니다. 숨어 있는 거. 1층에 5개 사용됐어요. 2층에는요. 하나, 둘, 3개. 그다음 3층에는요. 한 개. 그래서 몇 개? 9개만큼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누가 쌓기나무를 몇개더 많이 썼죠? 그렇죠. 재윤이가 몇 개? 한 개. 한 개만큼 더 많이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번, 돌렸을 때 보기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없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세 개의 모양을 어떻게 막 돌렸어요? 돌렸더니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어때요? 이 모양은 빙글, 빙글.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만 해도 바로 이 모양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양은 어때요? 이 모양을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아무리 열심히 돌려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삐죽 나오게 돼요. 이렇게 삐죽 나오거나 또는 아니면 이쪽으로 삐죽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표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동그라미표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 어때요? 빙글 반대편으로 돌리면 다음과 같은 모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운데 있는 모양 만들 수 없는 거예요. 10번 사용한 쌓기나무가 15개일 때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모양을 만드는데 15개가 사용됐대요.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세었을 때몇개 사용됐나 볼까요? 자, 일단 여기 뒤에 쌓여있는 거 위층 2층과 3층에는 6개만큼 쌓여있죠. 1층에는 5개만큼 쌓여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전체 일당 사용된 것이 11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 아마 바로 이런 모양으로 쌓아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5개 사용됐으니까 나머지 4개만큼은 어디 놓여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뒤편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상우가 민지가 만든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으려면 쌓기나무는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상우가 만든 모양, 민지가 만든 모양이에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상우가 민지가 만든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기나무로 쌓으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할까? 그럼 어떻게 구해요? 각각 친구가 사용하는 쌓기나무의 개수, 이걸 구한 다음에 개수를 빼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상우가 만든 현재 모양 몇 개가 사용되었을까요? 민지가 만든 모양은요? 자, 먼저 민지가 사용한 모양 살펴볼게요. 1층에는 8개, 2층에는 5개, 3층에는 1개가 사용됐으니까 14개입니다. 상우가 만든 현재 모양은요, 1층에서는 7개, 2층에서는 1개예요. 그러면 8개죠. 민지가 사용한 쌓기나무는 14개, 상우가 사용한 것은 8개. 따라서 더 필요한 쌓기나무는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민지가 이런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으려면 쌓기나무가 몇개더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랬더니 바로 9, 3, 27이 되죠? 27개입니다. 따라서 27개인데 이미 14개를 사용했으니까 13개만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나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꽉꽉 퀴즈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를 가방에서 본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우리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공간과 입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모두.

친구들, 우리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북 2를 통해서 첫 번째 중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낸 문제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지요. 지난 시간 문제는 이 문제였어요. 시장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 이러한 가계와 기업의 관계를 가리키는 네 글자 표현 공부했었는데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상호 의존이었습니다. 가계와 기업은요,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되죠. 자, 상호 의존이라는 낱말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핵심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는 먼저 시장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경제의 의미를 공부하기 전에 시장이 무엇인지부터 그 개념을 확실하게 했었죠. 자, 시장이라는 것은요,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라고 했어요. 자, 거래라는 건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시장이 되죠. 자, 그래서 아래 보면 시장의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자, 전통시장, 대형마트,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서비스나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도 시장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구점도 이제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시장이고, 미용실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돈을 지급하잖아요. 따라서 미용실도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양은 우리가 수요라고 할수 있어요. 수요. 자, 그리고 팔려는 양은 공급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공급.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시장의 형태를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를 했던 것이 바로 시장 경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시장 경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시장 경제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경제란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첫 번째 시장 경제가 있고 두 번째 계획 경제 있다라고 했었죠. 자, 계획 경제에서는요, 국가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지도 정해주고 가격도 정해주고 국가에서 다 계획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경제는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 규칙이 시장 경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경제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자유예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어요. 자, 개인은요, 자유로운 소비 활동할 수 있죠? 어떤 공책 살까? 내가 사고 싶은 공책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도요,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할수 있어요.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자. 내가 팔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장 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 활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두 가지 특징은 자유와 경쟁이었죠.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개인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이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의 수보다 많아요. 그럴 경우, 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들도 경쟁을 하죠.
보다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기업들 간에 경쟁을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는요, 시장 경제의 특징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규칙이 시장 경제다라는 거고, 시장 경제의 특징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경제 활동을 한다. 이것을 명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것이 바로 가계와 기업이었습니다. 자, 가계의 의미, 역할, 기업의 의미, 역할 알아야 되죠? 자, 가계란 무엇을 말하냐면, 가정 살림을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예요. 즉, 돈을 벌고 사용하는 우리 집을 생각하면 된다. 자, 가계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산활동에 참여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소득을 가지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기업이란 어떤 것을 기업이라고 하느냐? 의미 알아볼게요. 자, 기업이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라고 했죠. 자, 그리고 기업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서 기업이 하는 역할 중에 일할 사람을 뽑기도 하고, 일할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주고, 또 품질도 개선하고, 광고도 하고, 자,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자, 가계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봤을 때 상호 의존 관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가계와 기업을 더 깊숙이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가계 안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은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즉, 가계와 기업은 상호 의존 관계이죠. 따라서 기업은요, 근로자가 없이는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인간 존엄성이죠.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 자체로. 자, 근로자 또한 민주시민이에요. 즉, 근로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갖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의 권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권리 공부했었는데요. 자,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쉴 시간, 휴게 시간을 가질 권리도 있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도 있었죠. 자,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단체, 즉 노동조합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할 권리도 있고요. 또이 근로자 단체, 노동조합은요, 기업과 협상할 권리도 있어요. 어떤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단체로 행동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파업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파업 뭐라고 했어요? 근로자들이 일을 중단하는 거, 일을 안 하는 거죠. 왜? 일을 안 하면 기업에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약간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줌으로써 이제 협상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근로자가 단체로 행동할 권리, 파업도 있지만 태업도 있어요. 태업은 뭐냐면 파업은 일을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중단하는 건데, 태업은 일을 하긴 하는데,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게 태업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위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근로자가 단체로 행동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파업이나 태업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근로자를 기업이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고,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정당한 이제 행동할 권리를 주장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뭐 기술 개발을 하기도 하고 생산 비용 줄이기 위해 노력해요. 이윤을 얻으려고. 자, 그런데 지나친 이윤만 추구하면
피해가 생기죠. 자,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도 같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유와 사회적 책임. 자,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면 환경오염, 근로자, 소비자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즉, 기업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건뭐 봉사활동하기, 기부하기, 또 장애인 고용하기, 근로자의 권리 보장하기, 또 법이나 윤리 잘 지키기, 환경 보호하기, 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개념들 정리해 봤는데요. 이어서 쪽지 시험 10문제도 해결해 볼게요. 간단한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해 볼게요. 1번,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1번 읽어볼게요.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시장이라고 했죠. 자, 친구들, 교통은요, 3학년 때 공부했는데 사람이 이동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것을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물건이나 서비스의 무엇은 사람들이 사려는 양과, 그러니까 수요죠? 팔려는 양,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거 뭐예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문장 읽을게요. 시장 경제에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 활동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각 무엇을 하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시장 경제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자유, 경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4번에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을 읽고 오르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표 하세요. 자, 4번입니다. 가게는 기업에서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여기까지는 좋은데 뒤에 보세요. 판매합니다. 자,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그렇죠. 소비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소비합니다. 자, 틀렸으니까 가위표. 자, 5번. 기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죠.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 주체가 기업입니다. 맞죠?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친구들.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래요. 그리고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자, 노동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로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혹은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어서 7번에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7번입니다. 자, 근로자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즉,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인 이것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잘 생각 안 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7번 문제는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권리? 그런데 기본적인 권리인 권리를 갖습니다는 이상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이 앞부분을 잘 보면 됩니다. 자, 괄호 앞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를 뭐라고 해요? 조금 단축해서. 그렇죠.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말은 기본권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보인다. 자, 8번입니다. 근로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단체인. 자, 그럼 단체인 뭐? 그런 단체를 뭐라고 해요?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노동조합을 만들어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자, 정답 8번 정답.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또 풀어보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우리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 공부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기업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작업을 거부하는 거 뭐예요? 파업이죠. 자, 그런데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하죠? 근로자가 단체로 행동할 권리라고 합니다. 자, 이 단체 행동 권리에는요, 파업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태업, 시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 근로자가 단체로 행동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협상의 자리로 이제 기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니까 협상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자, 여기 괄호 있는데 읽어볼게요. 기업이 이윳만을 추구하면 환경오염, 근로자의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기업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것을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유와 함께 이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했죠. 뭐예요?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중단원 확인 문제도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단원 확인평가 10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친구들. 다음 중 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장이란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편의점 물건 사고 파니까 시장 맞죠? 재래시장도 물건을 사고 팔아요. 시장이에요. 장난감 공장, 여기에서는 장난감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아니고요. 자, 중고거래 앱도 이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장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문장 읽을게요. 시장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양과 팔려는 물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장 경제에서는 그렇죠. 가격이 달라지죠. 가격. 자, 구체적으로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에 따라 어떻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양한 예시는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개인과 기업이 각각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지 쓰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두 가지의 그림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시장 경제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이었죠. 자, 첫 번째. 개인이 경쟁하고 있죠. 동그라미 기업, 공개, 채용, 면접을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개인은 왜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개인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일자리 박람회,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자리예요. 자, 여기에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참여를 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지금 기업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업에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실력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경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인과 기업이 각각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개인은 첫 번째 사진,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자,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 기업은 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채용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장 경제에서는요, 이렇게 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

말 골라볼게요. 자, 여기는 가게죠. 우리는 경제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뭐를 얻어요? 그렇죠. 임금이나 소득을 얻어요. 소득, 임금,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 소득을 얻어요. 소득을 얻어요.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기업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자, 무엇을 얻어요? 기업은, 그렇죠.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예요. 따라서 이윤을 얻어요.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이윤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이윤. 자, 그럼 소득, 이윤.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가게와 기업의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상호 의존이라는 거는요, 가게와 기업이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다라고 했어요. 자, 다양한 예시를 들었고, 가게와 기업의 역할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가게는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 관계예요. 가게가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2번. 기업은 가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한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죠. 자, 3번. 기업은 가게의 소비를 통해 수익을 얻죠. 자, 가게가 소비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수익,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쵸? 4번. 가게는 기업이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죠. 소비합니다. 맞고요. 5번. 가게에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한다? 틀렸죠. 자, 누가? 기업이. 어디에게? 그렇죠. 가게에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게가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여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소비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여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가장 큰 만족을 얻는 소비를 뭐라고 했죠? 합리적 소비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신발이 좋을까? 그냥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똑똑하게 소비해야 돼요.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합리적 소비가 되겠죠? 정답. 합리적 소비입니다. 합리적 소비.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에 나타난 근로자의 권리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 공부했는데요. 자, 그림과 관련 있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파업. 자, 왜 파업하냐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한대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로 파업해요. 자, 파업하는 거 뭐예요? 지금 단체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단체로 행동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휴게 시간을 가질 권리. 근로자의 권리 중에 있죠. 하지만 지금 그림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2번,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림과 관련 있는 거 아니죠. 3번,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권리. 자, 이거는요,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고. 4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근로자만 특별히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5번, 근로자가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파업이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정부 관계자. 올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2% 인상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 물가 상승,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빵을 작년에는 500원에 사 먹었는데, 이 가격이 올라서 60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가 상승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상승을 해서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2% 인상한대요. 즉, 작년에 최저임금이 만 원이었다면은요, 친구들. 2% 인상하면 이제, 그렇죠. 올해 최저임금은 1,200원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업은 이런 최저임금 제도를 왜 실시할까요? 친구들,

수 있어요. 자, 1번. 기업은 국가가 정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자, 이건 시장 경제와 알맞지 않은 내용이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자유롭게 생산 활동할 수 있어요. 아니고요. 2번.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 자, 기업은요.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는 있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근로자 뽑을 수 있죠. 하지만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해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기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4번. 여러 기업이 약속해서 함께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자, 이건 담합이잖아요. 자, 이것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죠.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아니고요. 5번. 이윤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기업을 방해할 수 있다? 이건 반칙이죠, 친구들.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업부터 리을까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사례를 찾아볼게요. 자, 기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개발해야겠어. 자, 환경을 보호하는 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자, 니은, 상품을 많이 팔려면 과장 광고를 해야 돼. 자, 이거는요,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과장 광고, 어떤 사실을 더 부풀려서 좋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죠. 자, 기업은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 지키는 사례 아니고요. 자, 디귿,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자,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 사회적 책임이고요. 리을, 성분이 안 좋아도 값싼 재료를 사용해 비용을 아껴야지. 자, 이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자, 따라서 모두 고른 것,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 1을 통해서 두 번째 중단원 새롭게 공부해 볼게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 남겨주세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기부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우리 방금 풀었던 10번 문제도 이 개념과 관련 있는 문제였는데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사회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날아줄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번째 미션을 같이 하게 되는 날입니다. 20번째. 1강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강이라니 시간이 매우 빠르게 느껴지죠?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다는 뜻이겠죠? 오늘의 미션 살펴볼까요? 짜잔! 생활 속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해결했던 미션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우리 실생활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읽어보았더니, 교통수단 이용?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 아마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도 미션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해서 생태계가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인해

난 생태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모습이에요? 지구는 지구인데 지구가 지금 온도계를 입에 물고 있네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불꽃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아래쪽을 보았더니 어머나, 지구가 녹아내리는 모습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더워지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기후 변화라는 말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나씩 같이 알아보면 되니까요. 지구는 몇십 년 전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불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요. 또큰 태풍이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태풍의 빈도가 증가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리고 반대로 비가 또 오지 않는 곳은 땅이 바싹 말라버릴 정도로 가뭄이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생태계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대체 뭐였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소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그리고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을 우리 연소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연소를 하게 되면 연소 과정 중에 그리고 연소 후에 어떠한 것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양초뿐만 아니라 나무, 석유, 석탄 등과 같은 연료도 연소하면 연소 생성물로 뭐랑 뭐가 생긴다고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자, 물이 생기는 것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문제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적당할 땐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물질이 연소하면 연소 전과는 다른 성질의 새로운 물질이 이와 같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연소 생성물 중에서도 이 이산화탄소에 집중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를 얘기한다는 거 알겠죠? 석유, 석탄 등의 물질이 연소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자, 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뭐가 문제일까요? 적당하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적당한 선을 넘어서서 늘어나는 게 문제라고요. 지구의 기온이 높아져요. 마치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덮고 있는 담요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태양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져서 지구가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요. 가뭄, 홍수, 대형 산불 등 이러한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가뭄은 뭐예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땅이 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홍수는 반대로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 등장했네요. 기후변화라는 말이 나왔죠. 기후변화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해서 여기서는 높아지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가뭄, 폭염 등 날씨의 변화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뭔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 자체가 변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잘 모를 텐데요. 우리나라의 덕유산, 지리산 등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우리 고유의 나무, 고유종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구상나무라는 건데요. 이 구상나무는 추운 기후, 습한 토양에서 잘 자라요.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추운 기후랑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뜨겁고 더우니까 건조하단 말이죠. 습한 토양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 더워지고 땅이 건조해지면서 이 구상나무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라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빙하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북극곰은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에서 살면서 사냥도 하고 먹이도 얻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 얼음들이 녹아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서식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냥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현재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하얗고 귀여운 북극곰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산성비라는 말 들어봤죠? 비가 산성을 띠는 게 산성비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해양의 산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죠. 해양 산성화라는 게 대체 뭔가요?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녹아들어서 바다가 점차 산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원래 살고 있던 것들은 산성으로 바뀌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서식지를 잃게 되겠죠. 해양 산성화라고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기후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하고 있어요.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하는데 빈도도 잦아지고 산불이 커져요. 그래서 대형 산불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공장 내연 배출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연료가 연소하면 우리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동차 같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어떤 피해가 생겼냐? 빙하가 녹았어요. 그래서 북극곰이나 황제펭귄 같은 것들이 서식지가 없어졌습니다. 살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또 산불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산림 훼손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 훼손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사는 많은 생물 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서식지를 잃게 되는 것들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멸종하게 되는 생물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앞에서 보았던 바닷물이 산성화되는 것, 해양 산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당연히 바닷속에 녹아드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바다의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자, 왜 그런다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녹아서 바닷물이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지금 사진 속에 보면은 산호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호 같은 것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굴, 조개류 이런 것들도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즉, 바닷속의 생물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해양 산성화가 계속되면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지구에 사는 많은 생물의 수가 감소하고 멸종하는 생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생물의 한 살이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식지 자체에도 문제를 주고 생물의 수 자체에도 문제를 주고요. 결국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생물과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알고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대체 언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길래 이렇게 많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된 건가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건 제조 과정에서 연료가 연소하면서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수단이 다닐 때에도 반드시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연소하면서, 석유 등의 연료가 연소하면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난방 과정에서도 석유나 가스가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어때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이산화탄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한다?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있어요. 난방을 한다?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이때도 화석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있던 쓰레기를 소각할 때, 쓰레기를 태울 때에도 이 쓰레기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수 없고,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소를 통해 배출된 탄소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탄소를 되돌리면 뭐가 좋은데요? 이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자체를 자연으로 되돌리면 사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지상에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는 것은 나무, 숲이 되는 거고요. 바다에서, 해양에서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갯벌이나 습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지상의 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늘리려면 나무 심기 활동을 하면 되겠죠. 나무는 광합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숲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존에 있던 산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나무를 막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벌목이라고 하는데, 무분별한 벌목을 금지하고, 또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 일어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해양의 탄소 흡수원, 우리 갯벌, 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갯벌과 해조류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고요? 이 갯벌이나 바닷속 숲이라고 하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육상에 있는 산림보다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최대 50배까지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습지를 복원하는 게 중요한데요. 습지는 물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양한 생물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습지인데요. 이 습지를 잘 유지하고 생물의 서식처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또 탄소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탄소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갯벌이나 습지를 보존하는 거? 물론 좋아요. 나무 심기? 물론 좋아요. 산불 예방? 좋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수 있는지 선생님이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같이 공부하면서 잘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안 쓰는 가전제품은요, 플러그를 꽂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잘 뽑아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탑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환경에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에도 좋은 거고요. 자, 그리고 보면 지금 가위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물건을 평소에 아껴 쓰고요. 막 쓰면 쉽게 버려지잖아요. 그럼 또그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고요. 물건을 아껴 쓰고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여름에는 너무 덥죠. 겨울엔 또 춥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고요. 겨울에는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너무 춥게 하지 말고요. 너무 덥게 하지 말고요. 대신 여름에 너무 더워요. 옷을 얇게 입으세요. 부채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내복을 입거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선생님, 대중교통도 연료를 연소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자동차보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탈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에서 우리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리배출하고 있죠. 그냥 버려서 다 소각해버리면 그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실천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탄소 중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가운데 있다는 것이잖아요. 즉, 뭐에 대한 중립일까요?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것에 대한 중립인 거예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완전히 0으로 만들 순 없겠죠.
배출은 하게.

돼요. 그런데 배출한 만큼 그것을 다시 담아서 흡수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배출량은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만 알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다른 친구들한테까지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이산화탄소를 줄이도록 노력해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와 해결 방법을 알리는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간단한 글로 된 문구, 사진, 그림을 이용해서 한눈에 들어오기 좋은 카드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뭐뭐 합시다라고 짧은 문장으로 표어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어서 세워둘 수 있는 병풍책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료를 공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리망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멀리 멀리 퍼질 수 있는 거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연소 생성물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 어떤 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해요.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질이 연소하면 뭐랑 뭐가 생기는 거예요? 1번에서 얘기했듯이 물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 더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가까운 거리니까 자동차 타지 말고 걸어가자고요. 자, 여기까지 간단한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다음은 해양산성화로. 자, 해양산성화 무엇이었나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들게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해양산성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성화로 산호초가 하얗게 변한 모습입니다. 이게 하얗게 돼서 예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양산성화를 일으키는 연소생성 물질. 우리 연소 생성 물질에 뭐가 있었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연소 생성 물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해양 산성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6번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옳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지구의 기온이 낮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나요? 그게 아니라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빙하가 녹아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극곰이나 펭귄이 살 곳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뭄이나 홍수,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 심해지는 곳 많아지고요. 홍수 심해지고요. 대형 산불의 빈도가 잦아지고요. 맞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 해양산성화라고 한다고 했죠.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살던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닌 거예요. 두 번째만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0: 플러그를 뽑습니다. 그럼 전기가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옳은 것 맞으니까 동그라미로 표시해 줍니다. 분리배출하지 않기? 아니죠.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다 그냥 버려버리면 그것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고요. 8번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자료의 형태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병풍책과 카드 뉴스가 있네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하죠? 문구가 짧게 글로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그글 내용과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이 자리에 물론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짧은 문구, 글이나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자료를 뭐라고 하죠? 카드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병풍을 닮은 거죠. 그래서 병풍책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모든 문제 풀어봤으니까 오늘의 미션 해결할 수 있겠죠? 생활 속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먼곳 가는 게 아니면 가까운 곳갈 때는 자동차 타지 않고 걸어가면 좋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먼 곳을 가야 할 때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이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잘 해결했으니까 선생님이 20강의 도장 꽉 찍어 주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 또는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고 싶은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이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독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죠? 네, 선생님이 5문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거, 독해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오늘은요, 어떤 글의 주제를 준비를 했을까요? 짜잔! 체육과 관련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체육 좋아하나요? 네,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노는 느낌으로 수업을 받잖아요. 네, 이 체육과 관련된 주제, 첫 번째는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라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요, 상처를 치료해요 라는 글입니다. 어떤 독해 여행을 할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교재 다 준비했죠? 교재 38쪽을 펴보세요. 글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제목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안전하게 하고 있나요? 별 사고 없이, 별탈 없이 건강하게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글을 읽고 나면 우리 친구들 더 안전하게 학교 생활 할수 있을 겁니다. 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는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주로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교실이나 복도에서는 뛰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친구들과 부딪히기 쉬워요. 게다가 교실이나 복도의 바닥은 단단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자, 교실이나 복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나왔습니다. 뭐요? 교실이랑 그 다음에 복도에서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뛰지 말자. 왜요? 뛰다가 친구랑 부딪히면 위험하다. 그리고 바닥이 단단해서 미끄러질 때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교실과 복도를 오갈 때에는 오가다가 뭘까요? 오갈 때에는. 일정한 곳을 오고 가며 다닌다. 그러니까 오고 간다라는 걸 오갈 때에는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교실과 복도를 오고 갈 때에는 문을 이용하지요. 문 이용하지요. 문을 여닫을 때에는 자, 여닫을 때에는 이거 뭐예요? 여닫을 때는 문등을 열고 닫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닫을, 열고 닫고 이걸 줄여서 여닫을 때에는 뒷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자, 우리가 교실에서 복도에서 뛰지 말자. 이 다음에는 문을 이용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할 때에 이 뒷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뒷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갑자기 문을 확 닫아버리면 뒷사람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손이 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문을 세게 닫지 말아야 해요. 문을 쾅 닫았다가 이 문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거기 손이 또 끼거나 하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자칫 손이나 발이 문에 끼일 수 있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세게 닫거나 뒤에 사람이 오는지 잘 살펴보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는. 자,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지켜야 할 것이 나와 있네요. 위험한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해요. 야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운동 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매우 단단해요. 우리 친구들 야구공, 농구공 본적 있나요? 다른 공보다도 더 훨씬 단단해요. 그렇죠? 이 야구공, 농구공 이렇게 딱 잘못해서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친구들에게 함부로 던지면 다치기 쉬워요. 또한 운동장에 있는 여러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도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해요. 장난을 치다가 놀이기구에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놀이기구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공, 그리고 놀이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자, 운동장에서는요, 공과 관련된 거, 그리고 놀이기구와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하면서 다시 한번 꼭꼭 씹어 먹어보는 거, 독해력에 도움 된다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쵸? 공 중에서도 야구공, 농구공 아주 단단하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함부로 던지면 다치기 쉽다. 또 놀이기구 이용할 때 장난치면 안 된다. 왜냐면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친구들, 이 놀이기구나 이렇게 공 같은 것들 사용하다가 다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이 친구가 다친 거본적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다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아, 그랬었지 하고 내가 읽었던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것도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도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요청한다. 요청이 뭐예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부탁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한다.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보건실을 찾아가면 보건 선생님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료는요, 병이나 상처 등을 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합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렇게 조심해도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문등을 열고 닫고 하다. 열고 닫다? 그렇죠. 여닫다. 일정한 곳을 오고 가며 다니다. 오다 가다, 오가다. 오가다, 여닫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가다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학교를 오갈 때에는 항상 자동차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닫다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을 여닫을 때에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항상 확인하고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치료와 요청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친구에게 도움을 뭐뭐 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친 곳을 뭐뭐 해주셨다. 자, 도움을 부탁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도움을 요청하다입니다. 도움을 요청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친 곳을 저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어휘 문제 풀었으니까요. 이제 독해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이 글은요, 학교에 무엇이나 복도, 어디에서 다치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행동에 대해서 무슨 행동? 조심해야 하는 행동. 어디서? 어디서 지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쭈쭈.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주로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하고 글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다치지 않고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교실. 운동장 적어주면 되겠네요. 운동장. 자, 다 적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알수 없는 거예요. 교실에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다. 2번, 교실 문에 손이나 발이 끼이면 크게 다칠 수 있다. 3번, 농구공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4번, 높이 오르내리는 놀이기구에서 장난치면 떨어질 수 있다. 5번, 다쳤을 경우 보건실에서 보건 선생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선생님, 저알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예, 지문에서 한번 보면은요. 야구공이나 농구공처럼 운동경기에 사용하는 공은 매우 단단해요. 그래서 함부로 던지면 다칠 수 있어요. 하는 내용 지문에서 찾아보았나요? 한번 밑줄 쳐 보세요. 그래요. 여기에서 농구공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오며 문을 닫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1번하고 2번을 봤어요. 1번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닫으면서, 뒤에 혹시 사람 없나? 하고 너무 쓰여있지 않게 이렇게 잘 닫고 있어요. 자, 2번 친구 볼게요. 2번 친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 팡! 닫고 있어요. 만약에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갑자기 쾅 닫혀버리니까 텅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손이 여기 껴가지고, 아! 하고 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에는 뒷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갑자기 문을 닫으면 뒷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세게 닫지 말아야 해요. 자칫 손이나 발이 문에 끼일 수 있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네, 이렇게 질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면은 또 독해력의 실력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맞게 닫은 모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책상이나 의자에 부딪히면 다칠 수 있어서. 그래서 뛰면 안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교실과 복도에서는 운동장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서. 그래서 교실과 복도에서 뛰지 않아야 돼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교실이나 복도예요? 아니죠. 왜 운동장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자, 3번. 뛰다가 잘못하여 친구들과 부딪히면 서로 다칠 수 있어서.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 여기 있죠. 친구들과 부딪히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독해 문제 풀 때요. 또 주의해야 할 점.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뛰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는데, 뭐 하나만 찾는다거나, 잘못된 거를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차분하게 읽고 답을 끝까지 잘 찾아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글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여닫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문을 여닫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운동장에서 위험한 무엇을 치지 않아야 돼요. 저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다쳤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서 두 번째 글로 가서요. 독해 빨리 해보도록 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알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교재 40쪽입니다.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상처를 치료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다치다가 우리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알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엄마, 언제 다쳤지? 갑자기 피가 흐르네? 하는 적 있었나요? 놀때 정신없어가지고 다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선생님이나 어른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저 여기 피 났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나 여기 피 났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할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아요. 자, 선생님이랑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거의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설명해 줄 것이다, 어떤 게 나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상처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나와 있죠. 친구들이나 어떤 물건에 세게 부딪히면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혀 피가 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 상처가 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자, 깨끗한 물로 씻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물기를 잘 말려요. 그 다음에 말려요. 물로 씻고 말려요. 상처가 난 부위가 깨끗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부위에 물기가 잘 마르면 연고를 발라요. 그 다음에 반창고를 붙여요. 자, 지금 상처가 났으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피가 났어요. 상처가 나서 피가 났어요. 가장 먼저 뭘 한다? 저 깨끗한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저 말린다. 왜요? 저 물기가 있거나 혹은 이제 상처가 난 부분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잘안 났기 때문이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연고 바른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반창고

바른다. 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런데 코를 다쳐서 코피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코피 나는 경우. 우리 친구들 코피 난적 있나요? 코피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여요. 고개를 약간 숙여요. 코피 난다고 혹시 이렇게 하는 친구들 아니고요. 고개를 약간 숙여요. 그리고 콧방울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손가락으로 눌러 주어요. 콧방울이 어디예요? 코끝의 양쪽에 방울처럼 둥글게 내민 부분. 우리가 코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콧방울입니다. 여기 부분이 콧방울이에요. 콧방울의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눌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던 피가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혈이라고 한다. 지가 그친다, 멈춘다라는 뜻이고요. 혈이요, 피라는 뜻이에요. 피가 멈춘다, 지혈이에요. 코피가 나면 고개를 숙이고 이 콧방울 위쪽을 5에서 10분 쭉 눌러주면 지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혈이 되면 콧구멍을 막고 콧등과 양눈 사이에 얼음을 데워주면 좋아요. 자, 이제 피가 좀 멈췄다 싶으면은 콧구멍을 그때 이제 휴지로 좀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이 콧등과 양눈 사이에 얼음을 데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 코피 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알겠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코피가 날때 고개를 치켜 올린다. OX. 하나, 둘, 셋. X. 고개 숙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코피가 났을 때 콧방울을 5에서 10분간 눌러주면 코피가 더 쏟아진다. 하나, 둘, 셋. X. 지혈된다고 했죠.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혈이 되면은 콧구멍을 막을 필요가 없다. 하나, 둘, 셋. 자, 콧구멍 막아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콧등과 눈 사이에 따뜻한 팩을 놔둔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선생님이 말할 뻔했어요. 따뜻한 팩이 아니라 얼음을 데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뜨거운 물건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돼요. 뜨거운 물건 피부에 닿으면 화상 입죠? 이럴 때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약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야 해요. 자, 우리 수돗물로요. 쭉 식혀줘야 돼요. 자, 식혀야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더운 기운을 없앤다. 좀 차갑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식혀주어도 좋아요. 수돗물로 식히거나 아니면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식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어야 화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화상을 입은 부위에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화상 입어본 적 있나요?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닿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기 안에 뭔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 안에 물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물집이에요. 근데 그 물집을요,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집이 터진 곳으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덧난다. 덧나는 거는 병이나 상처 등을 잘못 다루어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덧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라? 좀 식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물집이 생기면은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휘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뜨거운 물을 차갑게 식혔다, 식혔다. 동생에게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시켰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문장 있었습니다. 지문에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럴 때는 병원 가기 전에 익숙하게 흐르는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 입은 부위를 식혀야 해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차갑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식히다죠. 시켰다. 동생에게 얼음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거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그때는 이 시켰다입니다. 둘다 시키다라고 읽지만 쓰는 건 달라요. 뜻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키다 할 때는 시키다일까요? 시키다일까요? 그렇죠. 시키다입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미역국을 시켜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키다죠. 그래서 뜨거운 거를 차갑게 하다 하면요. 시키다. 심부름을 하게 하는 거는 시키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의 이름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커피가 나면은 여기를 5에서 10분간 눌러주라고 했어요. 지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콧방울 조금 위쪽을 5에서 10분 정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요. 콧방울이 되겠습니다. 콧방울, 콧, 방, 울, 콧방울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가요? 그랬습니다. 자, 상처가 생기는 까닭,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상처를 입지 않은 방법,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 상처를 입은 친구들을 위로하는 과정, 뭐였어요? 상처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해야 할 일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물기를 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연고 바르고, 그 다음에 반창고 붙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지문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럴 때는 우선 상처가 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물기를 잘 말려요. 상처가 난 부위가 깨끗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상처 부위에 물기가 잘 마르면 연고를 바른 후 반창고를 붙여요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문에서 또 확인하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 손이 아플 때, 자, 화상 입은 거예요. 해야 할 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상처에 물이 닿지 않게 한다.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 후에 병원에 간다.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식혀준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알맞은 거 찾는 것입니다.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이 수돗물로 5에서 10분 동안 화상을 입은 부위를 식혀주라고 했고요. 또이 수건을 찬물에 적셔가지고 식혀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막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물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터트리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터진 곳으로 나쁜 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에 닿지 않게 한다. 이거는 틀렸죠. 수돗물로 지금 식혀줘야 되는데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라고 했고요.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식혀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코피가 날때 콧방울 조금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까닭은 무엇이겠는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두 글자로 써 넣으세요. 콧방울 조금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이다. 자,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피가 멈추게 되는 거를 말을 했죠. 콧방울 이렇게 눌러주면 위쪽을 피가 멈춰요. 그 피가 멈추는 거를 뭐라고 한다? 지혈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

0: 교실이나 복도에서는요, 뛰지 않아야 돼요. 문을 여닫을 때요, 조심해야 돼요. 뒤에 사람이 오는지 보면서 너무 세게 닫지 않아야 돼요. 운동장에서 위험한 장난 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쳤을 때는요,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럼 뭐였어요?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상처가 났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변 어른들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긁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떠오르시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었어요. 코피가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 코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쪽에 콧방울 쪽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차가운 물로 식혀줘야 주는 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요. 혹시라도 다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독해력도 올리고 배경지식도 늘리는 이 자주완성 독해력 2단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쑥쑥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이 주제의 글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다음 시간에 어떤 글이 나올지 기대가 되죠?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1: 초비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2: 다리가 안 빠져!
3: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검푸른 바다 위에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는 곳. 한반도 끝섬 마라도에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 방어잡이가 시작됩니다. 거친 울음을 토해내듯 포효하는 바다.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1: 고기 나간 용이에요!
2: 맞죠?
0: 바다 사나이들은 오직 본능과 감각으로 대물을 낚아올립니다.
3: 참치, 참치, 오늘. 이게 한 15km 넘어 나갑니다.
0: 파란만장한 항해길.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바다에서 매 순간 두려움과 마주하고.
4: 전쟁입니다. 고기와 전쟁이죠.
0: 이 겨울 어부들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곳. 경랑의 바다 모슬포로 갑니다. 제주도 남서쪽의 모슬포항입니다. 열척 남짓한 고깃배들이 메어 있는

0: 있는 폭우. 신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모여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리돔을 미끼로 방어를 잡는 일명 자릿방어배의 어부들이죠.
1: 대낮 기상에 따라 좀 일찍 나갈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거진 이 시간에 바다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작업하기가 좀 괴롭겠습니다.
0: 자릿방업의 경력 56년의 나승무 선장. 아들 철원수와 함께 배에 오르는데요.
2: 야, 다 올라본가? 정은영 와서 가?
3: 승인이.
2: 승인형도 왔고 다 올라오라구나. 한두 척은 나갔고 아직 여덟 척은 그대로 있고요. 오늘도 만성, 내일도 만성, 만성이고.
0: 모두 잠든 시간. 어부들은 꿈을 쫓아 바다로 갑니다. 선창 가득 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꿈. 그 눈부시게 빛나는 소망을 품고 어두운 바닷길을 헤쳐갑니다.

0: 고슬퍼에서 강릉 쪽으로 서귀포 쪽으로 갑니다. 예, 왜냐하면 서귀포 쪽에는 바람이 잔잔하거든요.
1: 송악산과 중문을 지나 서귀포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별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어디쯤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어부들.
2: 정원이 형 커피 한 잔 자.
1: 동트기 전 겨울 바다는 지독하게 춥습니다.
3: 가더라, 가지.
4: 작업 가기 전에 모닝 커피 한 잔 마십니다. 추우니까 속이 따뜻하죠, 마시면.
5: 우리가 걸려면 당신이 그저 갖고 나가고.
6: 25년 됐어요. 같이 아버지하고 작업한 지가.
7: 저 형님 50년.
8: 담승일. 헌터들. 헌터. 목에 나가는 헌터들.
1: 모두 무술포에서 나고 자란 일들입니다. 겨울이면 방어를 잡고, 봄은 멸치, 여름엔 자리동을 낚는 토박이 어부들이죠.
0: 강릉에 가서 자리동 잡고 다시도 마라도 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1: 서귀포에서 미끼를 잡고 다시 마라도로 갑니다.
0: 자리동을 잡아야 방어를 잡기 때문에 미천입니다, 미천. 한마디로 자리동은 미천. 다른 쪽이 전부 다 다리동 잡아놔 많이 잡았다고 입력된 쪽입니다. 이제.
1: 아, 자리동 황금어장이군요.
9: 장모가 걷기에도 자리동 맛있나 봐요.
0: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느덧 잠든 바다가 깨어나고 깊은 어둠을 밀어낸 자리. 붉은 여명이 차오릅니다. 물살이 잔잔한 강정바다. 한라산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0: 자, 내리게! 다 내리라!
1: 10톤급 선박 뱃머리에 두 척의 작은 배가 실려 있습니다.
4: 선장 지시하에 이 보조선으로 이 국물을 끌어간다고. 조금만 내리래.
0: 조금만 내리게.
1: 제주 방언으로 뗀마라고 부르는 보조선을 내립니다. 뗀목처럼 작다고 해서 부채질 일이.

0: 방어잡이 미끼로 쓸 자리돔을 낳기 위해 보조선이 양쪽에 자리를 잡는데요. 직사각형 모양의 그물을 잡고 있다. 자리돔이 지나가는 순간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1: 자리돔이 그물 쪽으로 오게 되면 네 군데서 그물을 올립니다.
0: 어군 탐지기를 통해 자리돔이 몰려있는 곳에 그물을 놓는데요. 물고기들이 모이면 보조선이 그물을 몰고 옵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죠. 눈치가 빠르고 잽싼 녀석들이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1: 여기 자리돔이 또 있습니다.
2: 여기요. 그물은 이만큼 있습니다.
0: 선장님이 보조선을 향해 다급하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3: 이물로 관측에 나왔죠. 막 나가지 말고 해. 자, 공으로 빠르게. 야, 이분다 살려보라.
0: 저 자리돔이 그물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건져 올려야 합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한쪽이라도 잘못 당기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자리돔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3: 당기면 안 돼요. 당기면 다시 묻죠. 그럼 바로 보여.
4: 오메이. 잘하고 있어.
5: 잘하고 있어. 자리 좋다.
1: 제주도 안에 그 마라 저 물빨이 해서 그런지 마라도에 있는 부분에 고기 맛이 참 맛있거든요. 자리돔이 많이 맛이 있습니다.
5: 왕방
4: 아 이거 뭐 알자리 어르신 다 쓰기 전에
5: 에이 가만
4: 뭐예요?
0: 상처 하나 없이 싱싱하고 씨알이 굵은 자리돔. 방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흐르고 서둘러 마무리를 하는데요.
3: 다 된 거. 이제 방어 잡으러 갈 겁니다.
5: 방어 잡으러 갑니다. 하나, 둘, 셋.
0: 아침 10시가 넘었는데 주위가 어둑어둑합니다. 날이 심상치 않은데요.
6: 갈매기가 높이 떠가지고 파도가 며칠 내로 세겠네. 갈매기 저 높이 떠가지고.
1: 11시부터 방아 잡힐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예측해서 그 11시까지는 마라도에 그 내려가야 됩니다.
0: 다시 모슬포 쪽으로 서둘러 키를 돌립니다. 방어가 많이 잡히는 물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바닷길을 달려가는데요. 역시 어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고깃배들이 너울을 타고 위태롭게 항해 중입니다. 강한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세찬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쉼없이

0: 같이 쏟아지는데요.
1: 이렇게 험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 비지 않을 정도면 해야 됩니다.
0: 경랑섭 사나운 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어부들. 바다 위 전쟁 같은 삶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2: 바라봅니다. 앞이 전면에 보이네요.
0: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 해저 화산이 솟구쳐 작은 섬이 되었습니다. 먼 바다를 오고 가는 새들이 쉬어가는 곳이요. 거친 물살을 피해 숨어든 물고기들의 천국이죠. 특히 암초 속에는 자리돔이 많이 사는데요. 자리돔을 잡아먹기 위해 방어가 몰려듭니다. 그 방어를 잡기 위해 또 수많은 배들이 진을 치는데요.
3: 이 자리미끼를 쓰는 배가 10척. 10척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5톤 정도 된 혼자 작업하는 배들은 고돌이라고 고등어 새끼 그걸 미끼 씁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배만 한 3, 40척 되거든요.
0: 11월부터 2월 초까지 계속되는 마라도 방어잡이. 파도와 싸우고 다른 배와 경쟁하는 100일간의 전쟁입니다.
1: 이 방어가 여기 점점 이게 방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4: 자, 합쳐!
0: 먼저 살아있는 자리돔을 던져 방어를 유인하고 낚시바늘에 미끼로 끼우는데요.
5: 꺼지면은 됐다 잡을대로.
1: 아, 고기가 뒤집어지니까
5: 이건 먹이 아니구나. 죽은 장띠구나. 안 먹어요.
0: 추가 달린 낚시바늘을 자리돔 배에 끼우면 빠른 속도로 바닷속 깊이 내려갑니다.
4: 자, 방어에 와라!
0: 방어가 살아있는 고기로 착각하게 되죠. 방어를 유혹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아침에 잡은 자리돔을 수시로 뿌려 방어를 불러 모읍니다.
5: 미끼를 많이 끼려고. 낚시 끼는 거는 하나밖에 안 끼는데 유인에게 위해서 미끼를 많이 자리를 많이 잡는 거예요.
0: 예전에는 죽은 미끼도 물었답니다. 배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어 입맛도 까다로워졌답니다.
5: 자리가 좋아하는 건 뒤통수에 내려가면서만은.
0: 그런데 물때를 놓쳐서인지 입질이 시원치 않습니다. 수심 100m까지 낚싯줄이 내려갑니다. 오직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으로 방어를 낚는데요.
5: 어느 물대에 입질을 할지는 몰라갖고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0: 그런데 벌써 다른 배는 방어를 건져 올립니다. 30년 경력의 어부들이지만 벌써 한 시간째 입질이 없으니 초조할 수밖에요.
4: 맞죠?
0: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묵직한 손맛, 예감이 좋은데요.
5: 자리 톡톡 쳤어! 대체리가 고기 먼저 새끼 열어줘야지, 배란간에 붙여주게.
4: 방어 막 위에 떠서다, 위에 떠서.
0: 낚싯줄을 당겼다, 다시 풀었다. 방어와 신경전을 벌입니다.
5: 강하죠? 한 10km 넘는 거에 가면 처음에 물면은 이렇게 막 땅 밑으로 막 파고들려고 막 차죠. 그 잘못 잡으면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0: 푸른 바다 저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힘이 워낙 좋아 순식간에 줄을 끊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배전까지 올라온 방어. 기압 차이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뜰 채로 낚아챕니다. 10kg이 넘는 대방어입니다. 여기도 입질이 왔나 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뜰 채로 건져내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1: 참치 완전.
0: 몸 길이 1m가 넘는 특방어입니다.
1: 이런 방어가 진짜 맛있구나. 이거 먹으면 한번 먹으면 18kg 나왔고. 근데 무슨 키?
0: 좀처럼 보기 힘든 대물을 낚았습니다. 산란 전 기름이 차고 살이 올라 최고의 맛을 낸다는데요.
2: 살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만년 살을 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 시기입니다. 음력으로 정월 중순이면은 난삭합니다.
0: 여름철 적당한 수온과 먹이를 찾아 북상했던 방어가 11월이면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따뜻하고 먹잇감이 풍부한 마라도 황금어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요. 한이 바람이 부는 11월부터 모슬포의 어부들은 바빠집니다. 동해안에서는 정치망으로 방어를 잡지만 모슬포 방어잡이는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새벽녘 자리돔 잡이부터 맨손 낚시까지 1m급의 대방어를 낚는 비결이죠.

0: 조류가 센 살 입을 때가 지나고 다시 바다는 잠잠합니다. 방어가 잘 안 잡히는 시간. 어부들이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1: 방아튀김 먹는가요?
2: 아, 방아튀김이에요?
1: 네, 방아튀김. 요리도 하고 방아도 낚고.
3: 네, 비둘기밥이요. 비둘기밥.
0: 고소한 방어튀김과 싱싱한 생선회. 고슬고슬한 솥밥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기 전 밥 세 주걱을 먼저 덜어내는데요. 따뜻한 밥 한 술 올리고 만선과 무고를 빌어봅니다. 뱃사람들에게 바다는 늘 두렵고도 고마운 곳이죠. 굳은 날씨 속 고생한 선원들을 위해 정성스레 밥상을 차립니다. 10톤급 대형 선박이지만 작은 배가 두 척이나 실려있어 어디 앉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7순이 넘은 나선장도 밥 한 술 편히 먹을 수가 없는데요. 고되고 힘든 뱃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56년이 넘었습니다.
1: 계속 업했죠. 밥순으로 낚았죠. 지금도 길을 안 보면은 고기 낚습니다. 지금도.
0: 배에서 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진 후 낚싯줄에 패이고 긁혀 심하게 휘었습니다.
1: 50년 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손 다치니까 한 25살 정도 되니까. 지장 없습니다. 다쳤다고 그래서 고기 낚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뭐.
0: 지난 56년 동안 무태서 보낸 시간보다 바다에서 지낸 날들이 더 많았던 나선장.
4: 자리룸, 방어, 고기도 다 잡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이 자리방어 중에 하는 선장 중에서는
0: 물때가 바뀌면서 말아도 바다가 고요합니다. 사납던 물살이 잠시 숨을 고르고 방어도 자취를 감추는 오후. 이제 어부들의 시간입니다. 방어와 싸우느라 지친 젊은 어부들은 토막잠을 자고 나이 지긋한 니들은 배에 허드렛 일을 하는데요.
5: 언제부터 잡아요, 고객님?
6: 네, 2시 반 예약.
5: 휴식은 언제 쉬어요, 다들?
6: 휴식이라.

0: 모슬포항을 떠난 지 벌써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오후 물때가 바뀌면서 바다가 들썩이는데요. 두 번째 방어가 몰려올 시간, 다시 또 시작입니다.
1: 자, 이브라, 이브라. 자, 공개하면 좋죠? 이번은 왔죠?
0: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위태롭게 조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르네요. 그런데 끝까지 낚싯줄을 놓지 않습니다.
1: 하인지라도 자리 아이고 같은데요. 어디 살아나?
2: 괜찮으세요?
1: 나가 알기나 이게 알기냐. 살짝. 안 올라오게 했지, 안 올라오게 했지.
0: 바다 속에서 고집스럽게 버티던 방어가 결국 끌려 나오는데요. 대방어와의 사투, 어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 야, 잘 내가 한번 그래.
0: 지금은 찾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귀한 몸이 됐지만 멸치잡이 그물을 망가뜨리는 불청객 취급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방어잡이는 모슬포 어민들의 한 해 농사가 됐죠.
1: 맞죠? 야, 야, 누가 또. 야, 고물에 또 술 갔죠? 기분아, 과치 끊는 줄라게 메뚜카리라도 끊어지 몰라. 야, 이거 잡았어. 야, 또 갔죠. 시분양 이거 줬어. 이거 잡았어. 신이래 이래 없어.
0: 하마터면 낚싯줄이 엉켜 방어를 놓칠 뻔했습니다. 뜰채가 휘어질 정도로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1: 10kg 두 개.
0: 귀한 대방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1: 10kg.
0: 방어잡이는 낚시꾼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이 따라줘야 하는 법이죠.
1: 36,000원이니까 아이고 72,000원짜리로 더블. 바쁘다.
0: 오늘 하루 9명의 어부들이 낚은 방어는 50여 마리. 예전만 못해도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모슬포에서 서귀포를 거쳐 마라도까지 장장 12시간이 넘는 강행군. 그 누구보다 값진 하루를 사는 모슬포의 어부들입니다.
1: 그 당시에는 땅 한 평에 3만원, 5만원을 땐데 지금은 지금 100만원씩, 500만원씩 하잖아요. 그 돈 맛에, 버는 맛에 공무원들 안 했어요. 그냥 배를 탔지.
0: 바다에 고기가 넘치고 항구마다 불여성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낭만이 넘치던 시절이었죠.
3: 아, 만세를 했을 때 예, 들어가면서 이거 백고동을 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 어느 진역에 고기가 들어왔다. 자리돔이든지 멸치든지. 그래서 그 포구에 와서 그 자리돔을 사는데 그 당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쌀이나 쌀 같은 것, 좁쌀, 보리쌀, 땔감이 없기 때문에 땔감까지 전부 다 물물 교환하면서.
0: 그 시절 젊은 어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뜨겁고 찬란했던 바다의 시들을 기억합니다.
3: 고등서리뿐만이 아니고 고기 많이 잡아서 상가처럼 높았다는 걸 산이

0: 장장 12시간. 길고 힘들었던 하루가 끝이 나고 다시 모슬포항으로 갑니다. 항구에 마련된 가두리 축양장입니다. 수협에 위판된 방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시설인데요. 방어 잡이배들이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면 이곳에 오늘 잡은 고기를 넘깁니다.
1: 기열 좋다!
2: 대박이 세 개 가게하십.
1: 야, 경주 이거
3: 이거는 이거 잘 안 되네.
2: 대하나,
1: 대하나.
0: 흔히 8kg 이상을 대방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1: 등은 8kg 이상이고 대방어는 삿길에서 7.9kg까지는 대방어. 눈증작으로 거의 다 하는 거지 이제. 그래야 좀 유심스러우면 하나 저울여보고 하나 저울질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협 직원이 눈증작으로 이제 특 대 이제 딱 구분을.
4: 자, 특. 자, 대체.
5: 이거 임차량인 거거든요. 보통 한 15일 정도는 가더라도 쓸 수 있어요.
0: 아. 방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판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중량과 마리수를 꼼꼼히 살피는데요.
1: 낮게는 이제 특이 19개고 이제 대방어가 30개.
6: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잡혔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반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엄청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0: 코로나로 방어 소비가 줄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모슬포의 겨울.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모슬포는 제주 방언으로 모래포구란 뜻입니다. 모래땅이 많고 바람이 너무 심해 못 살겠다고 해서 못살포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모슬포 사람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지만 그래도 바다가 있어 삶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 가득한 모슬포항. 봄에는 멸치, 여름엔 자리돔, 가을에는 갈치, 그리고 겨울은 방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로 다른 고깃배들이 들고 납니다. 새벽 6시부터 경매가 시작됩니다. 중매인들이 직접 생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는데요. 방어 경매는 좀 다릅니다. 중매인들이 종의 가격을 써서 입찰함에 넣는 방식입니다.
7: 방어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낚아오기 전에 전날 낚은 거 보고 우리는 대충 아 오늘도 어떤 물건이 물겠다. 안 보고 고기 안 보고 미리 단가만 적는 거. 선경매.
0: 살아있는 생선이라 선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판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어 가두리 축양장이 있습니다. 아침 경매에서 가장 높은 단가를 적은 중매인에게 그날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배의 방어를 넘깁니다.
7: 입찰됐어요. 그러면은 오늘 뭐 그 받는 중매인이 모든 고기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는 고기 전부 다. 받으면은 이런 빈 공간에 옮겨서 이거는 내 고기. 해서 갖고 가서 내가 판매하는 거죠. 표시들 있잖아요. 난 이 파란색, 노란색 겹쳐져 있잖아요.
0: 가두리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고깃배들이 들어오면 입찰에 성공한 중매인의 가두리에 방어를 옮겨 담는데요.
7: 오늘은 한 30마리 꺼낼 거예요. 뭐 많이 꺼낼 때도 있고 적게 꺼낼 때도 있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 가져가는 거니까.
0: 동해안에서도 방어가 잡히지만 마라도 방어를 최고로 칩니다. 낚시로 잡기 때문에 상처가 없고 거친 물살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이죠. 이곳에선 1m가 넘는 대방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겨울이면 방어 맛을 보기 위해 모슬포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3: 예전에는 뭐 흰살 생선, 뭐 도미라든가 광어 이렇게 회로들 주로 잡았었는데 요즘은 그 기호가 아주 그 달라졌습니다. 그 특히 그 등푸른 생선, 고등어와 삼치, 특히 이 대방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살이 아주 부드럽고 식감도 있고 아주 그 기름기가 있는 그런 그 아주 특별한 그 맛이 있어서 특히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0: 매년 방어 축제가 열리는 거리입니다. 겨울에 진미 방어를 맛보기 위해 찾아든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죠. 코로나로 방어 축제가 취소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모슬포의 겨울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방어회를 포장 판매하는 가게들이 성업 중인데요.
8: 고기는 엄청 크다.
9: 힘이 좋긴 좋아요. 예.
8: 방어가 겨울에는 맛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방어가 맛있어, 2월달까지는.
0: 방금 가두리에서 건져온 방어를 썰어내기 때문에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초겨울 방어는 월동과 산란을 위해 부지런히 살을 찌웁니다. 기름이 차서 입에서 녹는 듯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죠.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
7: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이 소포장도 많아요. 집에서 먹는 산살이
0: 만 하루 동안 숙성이 돼서 더 부드럽고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7: 숙성이에요. 최고 맛있어요. 하루 숙성이 돼도, 중국분에 하루 숙성이 돼도 고기 맛이 좋으니까 계속 시켜 먹는 거예요. 제주시 버스로 보내달라고요.
10: 네. 여보세요? 예. 네. 오늘 보냄수가?
0: 날이 추워지면서 주문이 밀려듭니다.
10: 한 70개 남아요.
0: 활어회는 얇게 썰지만 이렇게 진공 포장한 숙성회는 두툼하게 썰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제주도에서 아주 먼 강원도 철원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방어가 배달됩니다. 모슬포에만 이런 가게가 여러 곳입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방어회를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진풍경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0: 제주에서조차 방어를 회로 먹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풍미가 좋은 붉은살 생선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방어도 참치처럼 다양한 부위와 맛을 즐기게 되는데요.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등살입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이죠.
1: 뱃살 쪽입니다.
0: 지방이 많아 기름지고 고소한 뱃살입니다. 방어에 척추뼈에 붙은 살살은 마치 육회를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 맛인데요. 제주 사람들은 방어의 맛을 배지근하다고 표현합니다. 맛이 진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죠.
1: 지금 이거는 방어 내장입니다. 가이랑 곱창이랑 구레 익혀서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0: 무술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방어 머리와 뼈, 내장을 푹 고아 맑은 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대방어의 내장은 크기가 크고 맛도 진합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겨울의 진객, 방어가 선사하는 특별한 한상입니다.
2: 일반 방어회, 이거 먹어보기는 그것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기름맛 좋고 제철에 먹으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0: 마라도 방어는 11월부터 잡히지만 그 맛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첫눈이 내리는 12월 말입니다. 요즘이 가장 맛있을 때죠. 입안 가득 녹아드는 방어 한 점. 무술포의 겨울밤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다음 날 새벽. 가장 먼저 하루를 여는 사람들은 역시 자릿방어배의 어부들입니다.
3: 자리 돔이 아무 데서나 잡히는 게 아니라 좋은 장소를 택해서 남보다 먼저 일찍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 장소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0: 새벽 5시 출항을 서두릅니다. 11월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리지 않는 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바다로 갑니다. 바람이 잔잔한 서귀포 강정으로 향하는데요. 오늘은 물때가 좋지 않아 마음이 급합니다. 자리돔 미끼를 제때 잡지 못하면 방어잡이가 늦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강정바다는 벌써 고깃배로 만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펼쳐야 하는 직업이라 다른 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3: 먼저 온 배가 차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온 배들이 해난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왔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버립니다.
0: 할 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다들 조바심이 납니다. 드디어 고조선을 내리는데요. 벌써 3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서둘러 자리돔잡이를 시작하는데요. 조류의 흐름이 좋지 못해 그물을 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
3: 그 시카보잖아. 한 마리도 매이 메리치가 전부 다 깎여가고 그러니 안 오고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안 좋으면은 다시 또 안 좋으면은 다시 또 이동해야 되거든요.
0: 전날 잡았던 자리돔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마리수도 얼마 안 되는 데다

0: 죽은 생선이 반이라 미끼로 쓸 수가 없습니다.
1: 어떤데요? 자리 상태. 얼마 와서?
0: 초조한 시간이 흐릅니다. 결국 그물을 걷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나선장도 일손을 보태는데요. 혹시나 어군 탐지기에서 봤던 것보다 자리돔이 많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열 마리도 안 됩니다. 다시 자리돔을 찾아 나서는데요. 이미 마라도로 출발한 배도 많습니다. 서둘러 이동해 자리를 잡는데요. 여기서 실패하면 첫 번째 물대를 놓치게 됩니다. 방어잡이는 반토막이 나는 거죠. 답답한 마음은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요.
2: 이제 나왔던 그대로 들어.
3: 자리도 안 잡힌 적도 있어요.
4: 예?
3: 자리도 안 잡힌 적도 있어요.
4: 아, 그래서 우리 선장님은 자리를 워낙 잘 잡기 때문에 그런 적은
2: 그렇다. 웬만한 걸랑 말들 받지 말라게 자리 다 돌아나 그럼지.
0: 드디어 탐지기의 자리가 보입니다.
5: 아, 빨리 들어와.
0: 서둘러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자리돔이 달아나지 않도록 빠르게 그물을 걷는데요. 보조선이 배전까지 자리돔을 몰고 옵니다. 과연 자리돔이 들었을까요?
2: 가만 계셔봅시다. 거진 다 와가네요. 다 옵니다. 자리가 그물 쪽으로 다 와갑니다.
0: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선원들도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와, 자리돔 풍년입니다. 잔챙이 하나 없이 큼직한 자리돔만 낚았습니다. 나선장도 선원들을 보며 활짝 웃는데요. 배선창 가득 자리돔을 싣고 방어잡이를 떠납니다. 다시 또 희망을 품고 마라도로 향하는 뱃길. 경랑의 바다. 저 너머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에 젖지 않는 바다처럼 모슬포 사나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6: 여기에 세척물 빼놓고 전부 가버렸습니다.

0: 개와 비슷하지만 몸집이 크고 털이 뻣뻣하며 검푸른 색과 황백색의 점으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어떤 동물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약전의 자산 어보 해수편에 나오는 점박이 물범의 이야기입니다. 국토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 매년 봄이 섬을 찾는 귀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고 귀여운 동물, 점박이 물범이죠. 이 친구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포유류지만 바다에서 생활하는 영리한 동물, 점박이 물범. 동그란 눈이 정말 사랑스럽죠?
1: 우리나라, 우리와 함께 사는 내 짝인 것 같아요. 예.
0: 해마다 봄이 되면 잊지 않고 우리 바다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 점박이 물범을 만나러 멀고도 낯선 그 섬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이 손에 잡힐 듯 북한 땅에 가까이 보이는 이곳은 바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입니다. 주민 5천여 명이 사는 이 섬에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점박이 물범입니다.

0: 앨범입니다.
1: 인천항에서 228km,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섬 백령도입니다. 뱃길만 4시간 걸리는 외딴 섬이라기엔 관광객이 많아서 놀라운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2: 아니.
0: 아니, 제가 네. 이렇게 놀란 거는 네. 우리 스태프들이 무슨 정보를 잘 주지 않아요. 아~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남자분들이 저를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2: 깜짝 놀라셨죠? 네. 아니 보통 제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0: 아니 근데 이 물범 네. 때문에 네. 이쪽으로 아예 이사를 하셨다고요?
2: 그렇죠. 네, 물범 덕분에. 물범 때문이 아니라 물범 덕분에 제가 백령도로 오게 됐죠.
0: 야, 네. 물범 때문이 아니라 물범 덕분에. 덕분에. 네. 아, 그래요.
1: 그저 물범이 좋아서 백령도 주민이 된 물범 아가씨, 아니 전문가 선생님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백령도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2: 백령도 주민이 된 거는 2019년에.
0: 2019년?
2: 네, 이제 4년차 주민이 됐죠.
0: 아니, 물범 덕분에 백령도에 이렇게 네. 오시고 또 사시고 네. 이렇게 되셨는데, 아니, 물범의 매력이 뭔데 이렇게 빠지게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은?
2: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그 물범과 같은 해양 동물을 바다에서 야생에서 있는 걸 본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물범을 관찰하고, 물범의 그 행동들을 보고, 또 물범의 가끔 표정, 눈빛 이런 거를 보면, 정말 그 살아있는 생생함 같은 그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 백령도를 물범을 보고 물범 덕분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죠.
1: 반짝반짝 빛나는 야생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0: 백령도의 가장 높은 곳인가요?
2: 가장
0: 다 높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2: 네, 가장 높은 산은 네.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군사 지역이어서 못 들어가고.
0: 네.
2: 네, 여기가 끝섬 전망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백령도를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오.
1: 백령도. 이 낯선 섬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큰 섬인 백령도에는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2: 대청도, 소청도 이렇게 섬이 지금 다 보이네요.
0: 아, 그렇네요.
2: 네네. 그리고 네. 백령도랑 소청도 사이에 네. 또 중간에 뭔가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
0: 네네네.
2: 보이시죠? 네네. 밑에 이렇게 삼각형.
0: 예예.
2: 저게 연봉바위인데 네. 백령도에는 물범이 한이바다에만 그 물범바위에서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한이바다 물범바위, 그다음에 저쪽 연봉바위, 두무진에 또 물범바위가 있어서 이렇게 세 군데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세 군데 그 바위지대에 물범들이 다 서식을 해요.
0: 야, 백령도가 그럼 전체적으로 물범이 많네요.
1: 저 멀리 보이는 소청도와 백령도 사이에 있는 것이 연꽃의 봉우리를 닮은 연봉바위인데요. 심청이 연꽃에서 환생했다는 바다가 바로 이곳이죠.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을 바라보는 이곳은 두무진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풍경인데요. 이곳 역시 전박이 물범의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2: 보통 이제 백령도에는 한 3월부터 물범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한 11월 말까지 와 있죠. 또 지금 백령도에 이렇게 와 있을 시기에 쟤네가 임신을 한 상태의 물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머물다가 머물러야

0: 랴오뚱만으로 이동해 겨울 동안 그곳에서 출산을 하는데요. 이듬해 새끼와 함께 다시 백령도를 찾아옵니다. 마주 보이는 저곳은 북한 땅 장산곶입니다. 길게 뻗은 장산곶과 백령도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데요. 전박의 물범들은 이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1: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지는 때가 오늘 저녁 무렵이어가지고 그때쯤 저희 가가지고 보려고 해요.
2: 아.
1: 지금은 물이 빠지기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백령도를 조금 이렇게 더 둘러보면 어떨까 싶은데.
0: 한이 해변의 물범 바위는 하루 두 번 물이 차고 빠지는데요. 물범을 만나려면 일단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의 용트림 바위. 이곳을 차지한 새들이 있다고 하죠.
1: 그 갱이갈매기 번식지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래요?
1: 예, 백령도의 갱이갈매기 번식지가 이렇게 큰 지역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네. 여기가 대표적인 또 지역 중에 하나이고.
0: 저에게 쓰디쓴 추억을 남겨준 그 새, 갱이갈매기입니다. 이 녀석은 올해 태어난 새끼인 것 같죠? 어린 갈매기 한 마리가 뭔가를 덥석 물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먹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배울 게 많습니다.

0: 바위 끝에선 어린 갈매기의 비행 연습이 한창인데요. 용이 휘감아 올라가는 용트림 바위에서 갈매기들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넓은 논밭이 펼쳐진 백령도에는 꽤 의외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저희 안 보이는 습지에 가려서 갈대숲에 가려서 저 뒤쪽에 네. 여름 대표적인 여름 네, 그런 갈대숲에서 잘 머물더라고요. 아.
0: 개개비비 운다고 해서 이름 붙은 여름 대표 철새 개개비. 이 친구는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나그네 새죠. 뒷뿔이 장다리 물대새입니다. 논병아리,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데 이름처럼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죠. 붉은색의 뿌리와 발이 돋보이는 검은 머리 물대새도 보이네요. 우리는 습지 한쪽에서 최대한 새들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 염전을 끼고 있는 주변에 이렇게 작은 웅덩이 같은 곳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묵히면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이 돼요. 아...
0: 백령도 내륙에 위치한 화동습지. 이곳은 수심이 얕은 데다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가 있어 섬을 찾는 물새들이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1: 그 중국 아래쪽 지역에서 그 북반부로 이동하기 위해서 날아오던 새들이 산둥반도에서 딱 날랐을 때 단거리로 딱 날아서 도착하는 곳이 소청, 대청, 백령 이런데 소청도 같은 경우는 주로 산과 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작은 소형 새들이나 산새류들이나 큰 맹금류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동하는 거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백령도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논과 이런 물웅덩이와 수로와 작은 습지, 뭐

0: 옆에는 큰 담소도 있고 또 이제 저수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산새류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물에서 생활하는 물새들이 백령도를 최단거리인 거예요. 중국에서 딱 넘자마자 도착할
1: 그렇죠.
0: 수 있는.
2: 중국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워 새들의 이동 통로가 된 백령도.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경지와 저수지, 습지까지 있어 새들이 활동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죠. 하얀 날개짓을 뽐내는 백로. 언제 봐도 참 우아하죠. 주걱처럼 긴 부리가 매혹적인 저새. 전 세계에 6천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1: 자연이 준, 이 자연 환경이 준 최대의 안식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바로 이제 바다, 그리고 이런 습지, 산, 나무, 이런 풀들, 뭐 이런 강, 뭐 이런 게이저제 눈안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니까 새들 또한 다양한 종이 다 와서 머물 수 있고 먹이 활동도 할수 있고, 아 정말 평온하다라는 말이 어느 누구에게나, 저한테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새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2: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존의 섬. 저새가 뿌리를 비비며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제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 같네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공간이 의외로 자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석양 무렵이 돼서야 한이 해변을 찾았습니다. 이제 좀 물이 빠진 것 같죠?
1: 지금 저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물이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아까 낮에는 오늘 간조때가 물 빠지는 시간이 오후여서 마침 잘 맞춰서 왔고요. 낮에는 여기가 다 물이 차 있던 지역, 대략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지금 물범바위도 잘 보이고.
1: 오. 오, 저 하얀 것들이 다 물범이네.
2: 저기 보이는 바위가 점박이 물범들의 서식지인 물범바위입니다.
1: 오,
0: 보이시죠?
1: 찾았다.
0: 엄청 많이 보이시죠?
2: 물이 빠지고 난뒤 바위에 올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범들이 보이네요. 점박이 물범은 고래류 외 우리 바다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해양 포유류입니다. 황해에 서식하는 물범 천여 마리 중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개체 수는 대략 300마리 내외인데요. 하얀 빛깔 사이사이 저 까만 점들이 보이시나요? 일광욕 후 몸이 뽀송뽀송해진 물범들. 점박이 물범에게는 이런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0: 일찌감치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뽀얗게 털이 다 마를
1: 색깔이
0: 정도로
1: 하얗게
0: 그러고
1: 변한
0: 있는 물범들도 있고 고개 내밀고 있는 아이도 있고.
2: 이 친구들은 서로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사이좋게 쉬고 있네요.

0: 포유류지만 물속에서 생활하는 물범은 잠겼던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면 이렇게 꼭대기에서부터 차례차례 자리를 잡고 쉼을 맞이합니다.
1: 바위의 꼭대기 쪽에 앉아 있었던 그 하얀 물범들이 있었잖아요.
2: 이 물범은 뭐 크네요.
1: 네, 이 물범은 딱 보시면은
2: 대장 같다는 크고, 느낌이 드는데요.
1: 네, 그리고 물범들도 나이가 드니까 옆에 주름이 이렇게 생겨요. 아, 목주름 생기고 배주름 있는 것처럼.
0: 딱 봐도 터줏대감의 포스가 느껴지죠. 일찌감치 꼭대기에 올라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바쁜 이 친구는 아직 어린 개체인데요. 가장 아래쪽 바위에 자리 잡습니다.
1: 이런 날은 얘네들이 그 이렇게 자리 싸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하는.
2: 이거 어떻게 치지는
1: 못하죠? 제 옆구리를 치면서 네. 이렇게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네. 그러는 모습들을.
0: 영역 확보를 위한 치열한 자리 싸움. 인간이나 물범이나 다르지 않네요.
1: 이런 바위나 아니면 해변이나 이런 데서 햇볕에 털을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 체온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이런 시간들이 잘 그게 갖춰줘야 그런 시간들이 잘 만들어져야 얘네가 털갈이도 잘하고 수월하게.
2: 아, 말하자면 물범들이 네. 고래처럼 네. 그냥 물속에서 편안하게 네. 이제 생활을 하는 게 네. 아니라 호흡을 하고 네. 쉼을 네. 가지기 위해서 이런 네. 장소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적절한 장소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공바위도 쉼터도 만든 거고.
0: 개체 수에 비해 휴식 공간이 부족한 물범들을 위해 인공 바위를 조성해 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지만 점박이 물범은 엄연한 포유류이기 때문이죠. 호흡과 체온 조절을 위해 물 밖에서의 시간도 중요한 물범들. 그래서 이렇게 물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쉬는 거였군요.
1: 요 지금 왼쪽에 있는 뭔가 다르죠? 이렇게 빨간 부위가 있는. 지금 다리 한 짝이 잘렸거든요? 저 백상아리한테 물려가지고 잘린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다행히 잘 살아남아가지고 그래도 매년 오고 있죠.
0: 백령도 물범 순환사. 수년 전 인근 해상에 출몰한 백상아리가 점박이 물범들을 공격해 해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포악한 백상아리가 물범을 물어뜯어 일대가 피바다가 되기도 했는데요. 물속에선 항상 천적 포식자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자연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늘 위험이 도사리는 야생의 바다. 그래서 이곳 바위들은 쉴 곳이면서 동시에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1: 지금 까나리 그물 주변에 얘네가 모여들어가지고 까나리를 이제 먹기 위해서 이렇게.
0: 백령도 앞바다에선 까나리 그물과 뒤엉킨 물범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0: 갈매기들이 나는 이곳은 조류에 밀려 흘러들어온 까나리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인데요. 물범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어민들에겐 영 성가신 일일 겁니다.
1: 어민들이 물범들의 생태나 이 생활 패턴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민들 속에서 이 물범들을 보호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쏙 들어갔네.
0: 오랫동안 그래온 것처럼 같은 바다를 나누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원래 한반도의 바다는 사자와 호랑이가 지켰습니다. 동해에는 독도바다사자 강치가, 서해에는 물범이 살았으니까요. 이제 독도 강치는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다행히 우리 곁에는 아직 전박이 물범이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다사자의 섬으로 불리던 우리 땅 독도. 저기 보이는 곳은 가제바위입니다. 독도 강치, 바다 사자들의 오랜 쉼터였죠. 하지만 독도 바다 사자 강치는 일제 강점기에 마구잡이로 포획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바다 사자는 이제 이렇게 일본 땅에 박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북미 연안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와 독도 바다사자는 같은 종입니다. 멸종된 독도 강치를 생각하니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마다 잊지 않고 돌아오는 전박이 물범이 있습니다.
3: 라오토만에 있는 번식하는 개체하고 그다음에 동해 북부 지역에 그 러시아 수익입니다. 포도르 제제만이라는 그 수역에 그 번식하는 개체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 그 개군에 대한 개체들이 저희 바다 쪽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전박이 물범은 베링해, 오호츠크해, 동해, 황해 등 차가운 바다에 사는데요. 전 세계 서식지 중 최남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그래서 더 의미가 크죠. 대략 300마리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3: 이 전박이 물범의 왼쪽 뺨에 있는 반점의 패턴을 가지고 개체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개체 간에 식별한 게 한 297마리 정도가 이 개체가 식별이 됐습니다.
0: 바로 이 뺨에 있는 고유한 무늬가 마치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동물입니다. 제가 잠실에 위치한 한 풀장을 찾았습니다. 후배 이영철 배우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오래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끝내 미뤘던 일.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4: 극복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후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전박이 물범과의 특별한 만남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역시나 긴장되는데요.
4: 타봐 주세요.
5: 네.
0: 물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기에 손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나 가라앉지 않게 물속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도 꼭 필요하죠. 다행히 처음보다

0: 물에 익숙해졌습니다.
1: 수영장과 바다가 완전 다르고, 뭐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최대한 안전을 유지할 것으로 결정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잘하시는 분이 큰 문제 없습니다.
0: 전박이 물범들이 이런 노력을 알아줄까요?

0: 자, 드디어 전박이 물범을 만나러 갑니다. 물범들의 바위 은신처를 찾아가는 길, 그저 쉽게 만나지는 물범들이 아닐 텐데요. 과연 우리 앞에 나타나줄까요? 3대째 백령도에 거주하시는 김진수 선장님을 따라 물범을 찾아 나섰습니다.
1: 아이고가
0: 15년째 물범 지킴이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물범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2: 어망들을 쳐놓잖아요. 까나리 어망, 네네. 통발 어망 네네. 쳐놓으면은 금세 뺀 그 금을 찢어놓고 통발에 그 꺼내 먹고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싫어하죠.
1: 힘들어하시겠네.
2: 하면 매일 까나리 그물에 들 때 나가서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먹어야 사니까 그거를 어민들이 피해를 가더라도 감안을 하고 감안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이게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0: 서해 최북단 경계에서 꿈꾸는 공존의 삶. 이제 물범을 만나러 갑니다. 야생으로 뛰어들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최종 장비 점검까지 하고 나면 모든 준비는 끝난 상황.

0: 후배와 함께 연습한 대로 수신호를 하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시야가 나오지 않네요.
1: 바닥은 한 2m에서 2.5m?
2: 네.
1: 여기보다 바닥을 내려가니까 네. 좀 낮네.
2: 아.
1: 그래도 라이트를 비춰서 찾을 수 없을 정도.
2: 네.
0: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3: 아, 물이 좀 맑고 막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 앞이 안 보이네요. 아, 그래도 예, 우리 이영철 배우랑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물범을 만나려고 저 이런 거 시도까지 해보고 하는데 물범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0: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조류가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의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요. 가만 서 있기도 힘들어진 상황.
4: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나요?
5: 물 조류가 지금 엄청 세졌어요.
4: 아, 그래요?
5: 이것도 이게

0: 시야가 네. 안 보여요.
1: 네, 사실 아까보다는 더 탁하긴 한데.
0: 네, 더 탁하죠. 아. 물이 조류가 세지면서. 네. 이게 뻘물이 나서 지금 탁해지죠.
1: 아, 그래. 저희들은 보통 이런 데 조류가 셀 땐 들어가진 못하고.
0: 그렇죠. 아. 프로들도 못 들어가요.
1: 아, 네.
2: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일단 항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요?
3: 오! 야, 물에 금방 들어왔나 봐.
2: 물범들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우리를 마중 나온 것처럼요. 갑자기 배 주위로 모여드는 물범들. 녀석들도 우리가 궁금한 걸까요?

0: 내밀다가 이내 물속으로 매끄럽게 유영합니다.
1: 아니, 물을 유영할 때는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싹 들어갈 때는 돌고래 같네. 어쩜 저렇게 눈망울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는 거야? 그것까지 볼 수 있으니.
2: 어? 아, 눈망울은 형이랑 좀 비슷하네. 아주 똑같다. 그래.
1: 와.
0: 센 조류에도 아랑곳 없이 유유자적 바다를 즐기는 점박이 물범들. 11월 말 다시 번식지로 돌아갈 때까지 물범들은 백령도 앞바다에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백령도에는 영양분을 섭취할 어류도 풍부하니까요.
3: 백령도에 그 주로 나타나는 그 물범바위나 연봉바위, 두무진 이 세 곳의 이 특성을 보면 암초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좀 해류가 물의 흐름이 빠르게 그 흐르기 때문에 그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데 해초류가 잘 자라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초하고 해조류가 있는 지역에 지금 저 이 우럭이라든지 도피벌락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지노래미 이런 어류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또 물범의 점박이 물범의 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풍부합니다.
0: 조류가 세서 해초류가 잘 자라는 백령도 암초 지역은 어류가 풍부해 물범에게도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아, 안타깝게 놓치고만 해요. 물범이 다시 쥐노래미를 노립니다. 아까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역시 한 입에 덥석 묻니다. 이번에도 다시마 사이에서 가뿐하게 성공. 그런데 물범은 잘 보이지 않는 탁한 물속에서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요?
3: 이 물속에서의 시야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고 봐요. 아무래도 그 진동이라든지 감지를 몸에서 감지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4: 이 친구가 온몸에 감각을 다 쓰네요. 그러니까.
3: 아니, 기본적으로 포유동 고래도 마찬가지. 물의 진동 느낀다든지 이런 게 실제 느끼고 있거든요. 자, 음파를 쏘았을 때 소리를 듣는 부분도 있지만 무슨 물체에 대한 소리 때문에 진동이 생긴다는 부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낀다는 거죠.
0: 아, 이 예민한 수염으로 방금 놓친 물고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거였군요. 동그랗고 호기심 많은 큰 눈망울을 한 귀여운 점박이 물범. 정말이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1: 요즘 반려동물들도 집에서 이제 키우고 이 반려라는 게 말하자면 짝이잖아요. 내 짝. 어쩌면 이 아이들도 우리나라 우리와 함께 사는 내 짝인 것 같아요. 네, 반려 야생동물.
0: 매년 우리 바다를 찾아오는 진귀한 손님. 점박이 물범아, 살아남아줘서 고마워.
1: 세계적으로 40만 마리. 우리나라는 1940년대 8천 마리까지 서식했지만 지금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점박이 물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외에도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루는 바다, 가로림만입니다.
0: 충청남도 태안반도 북쪽. 서산시와 태안군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가로림만입니다. 해안선 길이만 161km, 가로림만은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 물범 서식지인데요. 물범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다양한 갯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컷의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커서 주먹대장으로 불리는 흰발 농개. 언제 봐도 참 성실해요. 집게발이 붉은색을 띠는 이 친구는 붉은발 농개입니다. 진흙바닥에 깊은 구멍을 파고 사는 반개도 보이네요. 점박이 물범의 육상 모니터링 활동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5: 제가 제대로 날지를 못해요. 외가리가 날아야 되는데 일로 가려고 하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돌아.
0: 점박이 물범을 관찰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 길.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 빠르게 도보로 이동하는데요. 섬 끝에 위치한 바위지대.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가 봅니다.
5: 아, 육안으로도 보이네요.
0: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역시 알면 보이고 보면 사랑하게 되는가 봅니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가 모래톱에 있네요. 와우, 오늘...
0: 조금 멀긴 해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범들이 맞습니다. 바람은 심상치 않았지만 물범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6: 헛다는데 노조서주면 그놈들도 같이 협치고 돌아다니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때 당시는 우리가 물범이라고 안 하고 물개라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저기 머리가 개같이 생겨가지고 아, 저 물개 또 있네. 그 물범이 그렇게 흔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물범이 있으니까 다른 곳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지. 지금에 왔더니 몇 마리 없으니까 중요하고.
0: 바람이 잦아질 때까지 일단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자연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한 달 뒤 다시 찾은 가로림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가로림만의 지리적 특성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끝도 없이 이어진 모래톱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은 그때 만나지 못한 물범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있던 친구들은 보이지 않지만요. 한때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서 사라질 뻔했던 가로림만의 귀한 손님, 점박이 물범.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익숙한지 해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물범들은 이렇게 같은 바다를 나누며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물이 차오르네요. 조금 전까지 물범이 쉬던 모래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 저기 좀 보세요. 그새 다른 쉴 곳을 찾은 모양이죠. 포유류지만 물속에서 생활하는 점박이 물범에게 휴식이란 생존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비록 그 숫자는 줄었지만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우리 바다의 점박이 물범. 매년 잊지 않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최후의 진객. 점박이 물범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0: 출석하게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 이런 피해를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요.
2: 18% 전체 보건소에서 한 50만 톤 이상 피해를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줘.

0: 보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예,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삼성경쟁부서에서 28년 동안 재직하면서요, 다양한 기업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회공헌 사례를 연구했고요. 지금은 독자 및 시청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특히 도쿄가요, 글로벌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4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먹거리, 살거리는 물론이고요, 볼거리하고 체험거리, 아주 다채로워졌던 평가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도쿄에서 가장 핫한 공간들을 함께 여행해 보려고 그래요.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그 장소로 끌어모으는지, 그 매력 포인트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도쿄의 하라주쿠입니다. 올해 4월 이곳의 한 공간에 문을 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바로 도쿄그룹이 야심차게 오픈한 하라카도랍니다. 하라카도는 복합상업시설이라 건물 안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옷가게, 카페, 음식점, 뭐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는 창작 공간도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요,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공간, 희한하게도 지하에 있는 동네 목욕탕 센토입니다. 젊은이들의 성지 한가운데 목욕탕이라니 생뚱맞죠? 이런 신식 복합시설의 목욕탕에 들어서는 건 사실 제가 아는 한 처음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새로운 복합 건물에 왜 목욕탕을 만든 걸까요? 이곳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한 발

시작 더 나아가 새로운 경험까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장하는 거죠. 제가 이 모기타임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곳의 영업시간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합니다. 이 중 오전 7시부터 11시, 오후 6시부터 11시는 지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지역 주민의 정의예요. 부근에 사는 사람, 직장인 학교가 부근인 사람, 뭐 당연하죠. 이해 갑니다. 근데 또한 부류가 부근에 숙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아침 7시에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해외여행을 하면 해당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자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다니고 싶어도 문을 연 곳이 없으면 뭐 경험할 방법이 없죠. 백화점은 보통 11시, 박물관은 보통 10시. 그때 열어요. 근데 말이죠. 이제 아침에 갈 곳이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오전 이른 아침에 하라카도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목욕을 즐깁니다. 오전 11시에 상점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쇼핑과 점심을 먹게 되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한층 넓혀준 것이죠. 그동안 공간 연구는 많았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독창적인 아이들이 생겨났죠. 고수익의 목욕탕의 차별점은 이 아이디어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결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관광객의 아침 시간 활용도를 높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하라카도 방문을 유도하는 것. 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죠. 이제 슬슬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공간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몇 가지 차별점을 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타벅스 매장,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고급형 투스 매장인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죠. 도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저브 매장이 커피 바리스타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원두와 다양한 커피 내리는 법을 이용해서 고객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준다면은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은 로스터리 그대로 원두 제조 공정을 더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고품질의 원두를 직접 로스팅해서 제공합니다. 리저브 로스터리에는 이 대형 로스터리 기계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요, 최소 건물 3, 4층 높이가요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1층부터 4층까지 쫙 이어져 있는 거대한 배전통과 커피를 나르는 파이프들, 환하게 빛나는 구리빛의 로스터리 기계. 도쿄 매장은 스타벅스 팬들에게는 성지순례의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매장에 들어가려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가서 커피 주문하죠. 또 무한 기다림이 시작이 돼요. 일반 카페 매장은 숙련된 바리스타들이 속전속결로 커피와 음료를 내주는데, 근데 이곳은 아닙니다. 커피를 주문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문에 맞춰서 원두를 분쇄하고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은 4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층마다 각기 다른 컨셉으로 공간을 채웠거든요. 1층부터 4층까지 천천히 둘러보면서 커피와 함께 먹을 빵을 고르는 재미, 일반 매장에는 없는 스페셜 굿즈, 티 종류 들을 즐기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죠. 스타벅스는 왜 이런 매장을 낸 걸까? 일반 매장만으로도 충분히 잘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하우드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미국 시애틀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를 오픈한 계획이라고 밝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라 특별하고 낭만적이고 체험적인 공간이 될 것.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는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카페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카페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는요, 카페들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커피 맛, 가격, 이런 거로 승부 보는 시대 이미 끝났습니다. 카페도 결국 경험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시간

시간을 가져올 시간조차 힘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요. 이제까지 실내로만 다녔으니 세 번째 여행지로는 좀더 시야가 확 트이는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부야 스카이입니다. 아, 먼지 전망대가요. 구성이 독특해요. 1층에서 직통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쭉 타고 14층에 가요. 그럼 거기서 티켓을 확인하면서 소위 말하는 비일상으로의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먼저 만나는 공간이 14층부터 45층까지 이행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스카이 게이트라고 그래요. 뭐 말이 그럴싸해서 이행 공간이지 그냥 고속 엘리베이터예요. 근데요, 이 고속 엘리베이터가요 정말 독특합니다. 탑승하면은 천장에서는 팍 번쩍이는 레이저가 팍팍 쏘고 있고요. 스피커에서는요 SF 영화에 나올 뻔한 음악이 계속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슉 하면서 45층에 내리거든요. 문이 열려도 여전히 어두워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한쪽 끝에 빛이 쫙 나옵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겠죠. 이 모든 것들이 비일상 공간으로의 이동이라는 그런 거 치밀한 연출화에서 기획된 작품이란 거예요. 나오면요, 옥상 전망 공간인 요 스카이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47층 꼭대기에서 사방을 바라보면서 신선한 이 하늘 공기를 쭉쭉 마시잖아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 위치에 서가지고 북쪽을 보게 되면은 메이지 신궁이 보이고 그 뒤편에는 신주쿠에 있는 고층 빌딩분들이 보여요. 동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도쿄 타워, 옆에 록봉기 힐스, 그 뒤가 가장 높은 아자부다이 힐스. 정반대로 돌아서 서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날씨가 좋을 때만 보입니다만 어쨌든 후지산까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야외 공간을 다 보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실내 화랑인 스카이 갤러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흔히 볼수 있는 실내형 전망대죠. 날씨가 안 좋으면 야외 옥상을 폐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개방이 돼요. 구경을 마치고 올라갔을 때 탔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4층으로 내려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왜 다른 전망대들은 실외 전망 공간을 안 만들었냐? 사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망 공간은 실내를 기본으로 하고 실외 공간은 덤이라 그렇거든요. 근데 시부야 스카이는 달라요. 실외를 핵심으로 설계했거든요. 이곳의 컨셉이 비일상으로의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외 전망대에서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개방감, 뭐 오픈에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외 공간, 기왕 할거 제대로 느끼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동선에도 차별화를 뒀던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명확하게 세로 나누어서 전망대로 가는 길, 실외 전망대,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 이렇게 고객들을 이동하게 설계한 거죠. 고객들은 전망대로 가는 길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딱 내리자마자 처음 마주친 탁 트인 전망. 희열을 느끼는 거죠. 사실 고객이 동선별로 뭘 느끼게 하는가? 이게 마케팅 과목엔 용어가 있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 뭐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하죠. 그거를 아주 정확히 그린 그런 케이스 같아요.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찾고, 게다가 이것다가 소위 마케팅에서 말하는 고객 여정 지도,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동선을 계획한 거. 이게 사실 뭐 전망대에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데다 필요한 거겠죠. 오늘 여행한 세 공간 어떠셨나요? 이 공간들은 예약하거나 웨이팅 하지 않으면은 좀 가기 어려워요. 그 정도로 현재 도쿄에서 아주 핫한 그런 곳들이죠. 이 공간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들은 서비스를 기획할 때에도, 업체를 고민할 때에도, 공간을 설계할 때에도 이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민했어요. 특히 역발상을 했어요. 변두리에 있던 오래된 동네 목욕탕을 신축 건물에 들여놓으면 안 되나? 카페는 꼭 커피가 중심이어야 하나? 고층 전망대가 꼭 실내에 있어야 하나? 저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획하는 공간,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역발상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자로 하겠습니다.

기업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요. 도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도쿄 거리를 무지 많이 거닐었거든요. 근데 걸을 때마다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가 있었는데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앞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심지어 이렇게도 진화해 나갔구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이케아입니다. 이케아. 다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케아가 몇 점 있습니다. 광명점, 일산점. 대표적인 이케아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케아의 독특함은 대형 매장을 교회라는 문장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20년 6월에 도쿄 하라주쿠에 정반대 개념의 이케아가 탄생했습니다. 소형 매장을 시내라는 컨셉으로요. 기존 매장의 10분의 1 수준인 2,5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의 문을 연 거예요. 교회에 있는 이케아 매장은 9,000개 이상의 제품, 풍부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케아 제품으로 꾸민 아기자기한 쇼룸부터 해가지고 이케아 본고지 스웨덴의 향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푸드코트까지 굳이 쇼핑하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주말을 즐기러 오라고 유혹하고 났죠. 반면 시내에 있는 새로운 쇼 매장은 어떨까요? 일단 사이즈가 작으니 트렌디한 제품, 새로운 상품 위주로 전시합니다. 일종의 안테나 숍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이 매장이 꼭 지키고 있는 브랜드 원칙이 있어요. 구매한 다음에 손으로 들고 집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장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고 갔을 정도로요. 부피와 무게를 고려해 상품을 진열하죠. 그리고요. 이 매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구만이 아니라 F&B를 전적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우선 가격. 이 가격이 놀랐습니다. 긴 빵 사이에 소시지를 넣고 케첩하고 머스타드 소스를 토핑한 서양식 핫도그가 글쎄 80엔이에요. 일본 편의점 삼각 김밥보다 저렴한 거죠. 입지가 좋으니까 가벼운 식사라도 하고 가라 라고 손짓하는 건데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매장 내 인기 상품에 눈이 가게끔 하는 거죠.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특히 차가 없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젊은 세대 호평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추가로 도쿄 시부야 신주쿠에도 이케아 숍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니 좀 궁금하시죠? 이케아가 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까지 도심으로 진출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최대 가구업체 중에 하나인 니토리가 있는데 바로 이 니토리 때문입니다. 니토리가 가구 소매점을 운영하는데 매장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본 내에만 해도 뭐 851개가 있고 도쿄 내 역에서 5분 거리에는 점포만 해도 44개라 그래요. 반면에 이케아는 교회 있잖아요. 좀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 바로 앞에 조그만 숍, 숍 개념의 매장을 연 거죠. 위치가 긴자, 신바시, 우에노가 아니라 하라주쿠, 시부야, 신주쿠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넥타이 부대가 아닌 젊은이들의 본거지, 여기에 매장을 연 거죠. 소셜미디어들 해도 젊은 층이 더하고 1인층 제품을 사도 젊은 층이 더 사죠. 그런 점까지 고려해 매장 입지를 선정한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트렌드나 경쟁자의 움직임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합니다. 물론 도쿄에서의 변화가 서울에도 똑같이 나타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변화가 감지되면 그 이유를 해석해보고 서울에선 어떤 의미를 지닐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강남역에 이케아가 생기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후 강남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버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유니클로입니다. 요즘 유니클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소개해볼게요. 유니클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파 의류 매장이죠. 그런데 이 매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입구부터 꽃 매대가 쭉 이어져 있고 꽃향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꽃집인 줄 알았던 이 공간 유니클로였습니다. 요즘 일본 도심 속에서는 꽃을 파는 유니클로 매장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려면 유니클로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업자는 야나이 다다시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972년에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고리 상사라는 그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오고리 상사는요, 남성 신사복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었는데요. 일본에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요후쿠노 아오야마 이런 것처럼 대형 남성복 전문 체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 아버지 집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가 캐주얼적으로 사업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1984년에 히로시마에 첫 번째 유니클로 매장을 열었어요. 근데 이 점포의 개점 시각이 새벽 6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전 10시에 열면 젊은이들 모두 학교에 가 있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등교하기 전에 매장을 열어야 할거 아니냐. 창업자의 생각인데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기도 한데,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발상이기도 하죠. 사실 새로운 발상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니클로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왜 유니클로는 안 망했냐? 실패를 빨리 깨닫고 신속히 궤도를 수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야나의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합니다. 1승 9패 유니클로라는 책이 있을 정도죠. 야나의 회장은요, 실패를 숨기긴커녕 오히려 자랑거리를 여깁니다. 그는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할 거면 빨리 경험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즈니스는 이론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수습하는 것이 재성공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 실패를 뒤져봤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실패가 있어요. 바로 채소 사업이에요. 유니클로는 공급망 관리 역량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 역량을 의류에서 식품으로 확장하자 목표 갖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2003년 5월에 긴자의 맛자 백화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하 식품 매장에 FR 푸드 1호점을 열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매장이 6곳으로 늘어나고 인터넷 회원도 무려 1만 명이 달해졌어요. 그런데요, 품질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비쌌어요. 그 점이 유니클로의 기존 전략과 좀 달랐어요. 유니클로는 고품질 고기능의 상품을 저렇게 판매에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반면에 식품은 고품질, 고기능 상품이었지만 비쌌어요. 또 고급 식사재, 사람 손이 하나하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원재료 값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유니클로는 1년 반 만에 이 채소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에서요, 각성 효과, 이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의류에만 머물렀던 회사에 다른 사업을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그 틈이 생긴 거죠. 긴장감을 높이고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회사 내에서 쫙 고조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꽃을 판매하는 매장이 탄생했던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2020년에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죠. 2023년 9월 기준 꽃을 파는 유니클로 매장이 일본 전국적으로 20개 점포로 늘었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지내 나가는 이런 유니클로.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분명히 있죠. 당신의 비즈니스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 강점으로 어떤 확장이 가능하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어느 세상으로 꺼내보는 것. 당신의 비즈니스 진화의 첫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 어디서 비즈니스 진화 아이디어를 얻고

어떻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진화를 이뤄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수많은 브랜드는 진화하고 있고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브랜드를 보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 많은 비즈니스 진화의 토대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많이 발품을 팔고 많이 보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자로 하겠습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유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곽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열정, 열정, 열정! 열정과 끼가 대단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꽉꽉 채운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만나볼 친구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아, 송원 중군 너무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진짜 너무나 신명나는 무대였어요. 네. 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저희 제작진이 왜 우리 원중군을 끼가 많고 열정이 있는 친구라고 했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무대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 이제 자리를 바꿔서 한번 원중군 이야기를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우리 원준군과 원준 어머님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원준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학교에 다니는 송원준이라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원준이 엄마 기주현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아까 우리 원준군 난타 공연 연습하는 걸 보고 왔는데,
3: 네.
1: 아, 우리 원준군이 에너지와 또 끼와 열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3: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평소에도 원래 좀 이런가요?
3: 네, 원준이는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목욕하면서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흥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저도 지금 이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 역사상,
3: 네.
1: 촬영 전에,
3: 네.
1: 이 출연자와 친해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준군이 아니라 원준이라고 하겠습니다.
3: 네.
1: 괜찮지, 원준아?
2: 네, 형.
1: 우리 원준이는 어렸을 때 어떤 친구였나요?
3: 원준이는 어렸을 때 윌리엄스 증후군을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처음에는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컸어요.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몇 번 계속 다니고, 심장도 이제 문제가 지금 있는데 다행히 다 이제 건강해지면서 네, 2년 이후부터는 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원준이가 정말 선물 같은 그런 존재로 너무 행복. 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할 수 있다고의 네.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원준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2: 여기요.

0: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야?
1: 아, 두드릴 때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박자에 맞추기 때문에 약간 좋아요.
0: 원준아, 네? 이 난타 스틱으로 네. 난타 연습한 지 얼마나 됐어?
1: 난타 한 지 되게 오래됐고 10살 때부터 시작됐어.
0: 10살 때부터?
1: 네.
0: 그럼 지금 원준이가 몇 살이지?
1: 17살이요.
0: 그러면 지금 7년이나 한 거야?
1: 네.
0: 와, 아니 어머님, 네. 난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2: 원준이가 대안학교 다니면서부터 대안학교에 그 난타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이 하면서 아, 그 중에 이제 원준이처럼 좀 박자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동아리를 결성하면 나중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뭔가를 만들면 좋겠다. 아.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벌써 7년이 됐네요.
1: 와, 되게 재밌어요.
0: 아니 아까 보니까 네. 원준아
1: 네?
0: 와, 공연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2: 네.
0: 수상 이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좀 대회나 이런 진출들을 못했지만 그 전에 이제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네. 예, 그 정도 각종 대회에 나가서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 국악대에서는 항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 원준아, 궁금한데
1: 네. 네.
0: 그렇게 많이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네.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좀 어떤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어?
1: 약간 죽고 하늘에 날아가는 기분.
0: 하늘에 날아가는 기분?
1: 네.
0: 이제 다음 그 대회를 나간다.
1: 네.
0: 그럼 목표가 뭐야?
1: 몇 분은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만드는 거.
0: 와.
3: 1, 2, 1, 2, 3

0: 장애인 학생들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상위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비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저번 천국 대회에 나갔었는데 일반 학생부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원준이는 신명이 많고요. 흥이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무대에서 빛나는 친구입니다.
1: 자, 원준아 어때? 네? 형
2: 잘하고 있어요.
1: 그치?
2: 네.
1: 어때? 나도 할 수 있겠지?
2: 네.
1: 어, 원준이가 인정해줬습니다. 네. 우리 원준이 난타 공연 보고 왔는데 분명히 난타를 배우면서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음악 나올 때.

0: 숫자를 너무 빨리 하고 어. 그 캔캐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박자가 안 맞춰지니까 다시 해야 되고.
1: 그래도 그게 재밌었나 봐?
0: 네, 재밌었어요.
1: 그렇게 점점 맞춰졌어?
0: 네.
1: 연습을 하다 보니까?
0: 네.
1: 난타를 하고 네. 좀 달라진 점 있을까요?
2: 네.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이제 음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많이 지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변화가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원준이도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네. 조금 성격도 되게 원활해지고요. 예, 네, 그리고 친화력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지고 좀 평온해지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1: 원준아,
0: 네?
1: 난타란 무엇입니까?
0: 저에게 난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0: 우리 원준이의 두 번째 최애 물건은 무엇입니까?
1: 하나, 둘, 셋, 짜잔.
0: 와, 이게 뭐지?
1: 마이크요.
0: 평소에 노래를 좀 자주 부르나?
1: 네.
0: 노래를 좋아해요?
2: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요. 네. 네. 거의 사랑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0: 원준이는 노래가 왜 좋아?
1: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약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으면서 약간 저에게 약간 맞는 약간 꿈인 것 같아요.
0: 우리 원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1: 거위의 꿈입니다.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께 바친 노래입니다. 거위의 꿈 부르겠습니다.

0: 아, 원준이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원준이를 또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
1: 가족이요.
0: 가족이 왜 널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
1: 가족이 없으면 약간 허전하고 제가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약간 슬프고 약간 그러니까. 근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0: 오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가슴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원준이한테 이런 말을 직접 옆에서 들으시니까.
2: 너무 행복하죠. 네. 처음에는 많이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고요. 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오빠가?
3: 왜 이렇게 날 슬프냐.
0: 원준이는 정말 끼와 열정, 이 노력까지 진짜 제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친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드려보세요. 두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꿈도 열리지 않을 거예요. 원준이처럼 신나게 꾸준하게 두드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2: 원준아, 원준이가 지금 벌써 17살이 됐는데 엄마는 원준이를 만나서 지금까지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원준이랑 같이 함께한

0: 매 시간 시간이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매일매일 행복만 꿈꾸면서 꽃길만 걸으면서 살자. 사랑해.
1: 엄마, 아빠, 저 원준이에요. 엄마, 아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제가 어른 되면 꼭 돈 모여서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엄마, 아빠!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퍼.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부동산의 용어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EBS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금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토지라고 하는데 실은 이 토지의 용어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농지 지역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갑돌이, 을돌이가 야, 이제 농사 지어서는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걸 그만두기로 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볼까요? 이 상태일 때는 농지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택지겠죠. 자,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농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택지로 변화 있는 것은 아니겠죠.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전환 중일 때, 이때 그럼 뭐라 부를까요? 이때 만든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농지 지역이었는데 지금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이랍니다. 이 변경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후보지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택지 후보지라고 말해요. 그럼 택지 후보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농지였는데 지금 택지로 개발 진행 중에 있구나. 자, 이제 그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죠? 자, 여기서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화살표 관계 잘 봤습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해요.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후보지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그죠? 지역에서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만 찾아보면 되느냐? 지역 상호간.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인다. 아, 후보지구나. 근데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라고 놓으면 틀린 거예요. 변경 중이다. 그것을 전환되고 있다, 전환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사례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과수원, 상업지라고 읽어버리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이라는 말은 농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럼 상업지라는 말은 택지 지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요 2번에 있는 것을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지역 상호간.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얘기죠. 지역 상호 간 용도가 전환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그림 또 하나 자세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지 지역이라 그러는데, 택지 지역 그럼 대표적인 게 주상공입니다. 농지 그러면 전답과수원이겠죠. 임지 지역 그러면 용재림 신탄님이라고 구분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만 보시고 이행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림만 잘 보면 가볍게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행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역 내에서. 이거만 보면 되는 거죠. 역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되면 틀리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사례형 형태도 나옵니다. 자, 역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어야 돼요.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죠? 공업지도 택지 지역이고 주거지도 택지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다고요? 지역 내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마무리해 볼까요? 후보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역 상호간. 이행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지역 내에서. 단둘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놓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지와 금부지를 보시면, 나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즐겨봤죠. 자, 먼저 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택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택지를 기억하십니까? 방금 택지 지역 그랬죠. 택지 지역은 주상공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인데, 이 택지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진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은 지금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뭘 보느냐 그러면, 자, 이 상태를 볼까요? 지상에 건물이 없죠.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건부지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출제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나지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그런데 사법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상 청착물은 없다. 여기 첫 번째 기억할 내용요. 자, 두 번째,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적인 제한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제한은 있다. 언제든지 정부가 고도 제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을 지역 지구제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지와 금부지를 구분할 때는 나지의 특징 세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금부지 그러면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필지와 획지입니다. 역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지적 공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4-1.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읽었다고요? 4-1인데, 이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4의 1. 4의 2. 이렇게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집언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하나의 집언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지번, 토지의 번호.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번지에 살고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번지의 소유자예요. 그럼 6번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주거용지든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필지 그럼 우리는 자 1번, 2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자 키워드만 딱 기억할 겁니다. 필지 그러면 키워드는 딱 3개. 뭐라고요? 집원, 소유권, 등록 단위. 요 셋 중에 하나만 보이면 필지에 대한 청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좌측면에 도로가 있다고 전제해 보시죠. 도로가 있다면 1번지와 2번지 중에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요? 그렇죠. 1번지가 비싸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격의 단위,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자고요? 좋습니다. 가격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토지의 용어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후보지와 이행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필지와 획지입니다. 그러면 필지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원, 소유권, 등록 단위. 획지가 정답일 때는 가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안지와 공지인데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후보지 이행지, 나지 근부지, 필지 획지는 상호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안지와 공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둘을 세팅해서 설명할까? 그러면 용어 때문에 그래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비슷하죠. 하나는 공안지고 하나는 공지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헷갈려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위치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좌측의 그림과 우측의 그림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지금 좌측의 토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 흔히 우리는 세법에서 이런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종부세에서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토지겠죠. 근데 우측에 있는 토지를 볼까요? 우측에 있는 토지는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겠죠. 자, 이때 어떤 게 공안지일까요? 그렇죠? 좌측에 있는 토지가 공안지가 됩니다. 그럼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단순히 방치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는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왜 이렇게 단순히 방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언젠가는 토지 가격이 상승할 테니까 그때 팔아버리면 나는 이익을 많이 얻겠죠. 왜냐하면 괜히 여기다가 비용을 들여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파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고 있다가 비용 한 푼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토지가 공안지인데, 그래서 공안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해요. 토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냥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쵸? 목적 자체가 이용이 아니죠. 보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토지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비정상적인 토지고, 이는 정상적인 토지입니다. 자, 공안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지라고 했는데, 공지는 그림 하나를 잘 보세요. 정의를 보지 마시고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 보니까 알겠죠? 우리는 금폐율이라 그러죠? 가령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이 토지는 어떤 용도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을까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런데 토지가 100평이랍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100평 전체를 활용해서 건물이 100평 그대로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옆집도 100평 그대로 올라와 있을 것이고, 나의 앞집도 마찬가지. 야, 이렇게 되면 조망권이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더큰 문제는 뭘까요? 화재가 발생해서

때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을 남겨두도록 하는 거죠. 건폐율이 60%다. 건폐율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 그러면 100평의 토지를 샀지만 건폐율이 60%니까 60평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처럼 남겨진 부분, 이런 것들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단, 키워드만 기억하기입니다. 공지, 그럼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남은 부분 또는 비어있는.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의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주택도 말입니다. 엄청 많아요, 정의가. 이게 주택의 용어도 우리는 단순하게 주택 그러죠. 우리가 즐겨 쓰는 게 어떤 용어죠? 연립, 그죠? 연립 또는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주택 용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할 때 기준은 다양해요. 다양한 조건에서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 하나 설정합시다. 청수의 개념하고, 맞습니다. 면적의 개념하고. 그럼 청수를 따져볼까요? 일단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단독과 공동을 비교하면 단독이 청수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이래 됩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 빠지면 틀립니다.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는 개자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이런 건물을 봤답니다. 자, 몇 층이죠? 5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을 보면, 야,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야, 이 건물 5계층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1층에는 커피숍이고요. 2층에는 중개사무실이랍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할 겁니까? 이런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위치엔 토지를 사는 거예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경우 1층 커피숍은 내가 운영하고 2층의 중개사무실도 내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한다고 전제해 보죠. 그럼 이 경우를 보세요. 주택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몇 개죠? 세 개죠. 이걸 3계층 개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층수의 수. 그것을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개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독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자,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편한 게좀 정리가 많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은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딱한 가지가 예외입니다. 요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청수 개념하고 면적 개념만 딱 구분하면 나머지는 아주 심플해요. 자, 먼저 이것부터 구분합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했을 때첫 번째 청수 개념으로 구분하면 단독은 공이 3계층 이하, 공동주택은 4계층 이하. 다음 면적은 단독, 공동 모두가 다

260제곱미터 이하. 단순히 말하면 200평이란 얘기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한 평을 3.3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면적은 아니에요. 3.3이 뒤에 소수점 뒤에도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 정확하게 200평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냥 200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딱 하나만, 공동주택에 있는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이제 첫 번째 구분할게. 단독과 공동의 구분에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게 단독도 4개, 공동도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섞어 놓고 단독 아닌 거 찾으세요, 공동을 찾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저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특정한 주택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이것을 좀 응용해서, 물론 응용한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독주택의 종류 네 가지라 그랬죠. 단, 다가공. 자, 리듬이 그렇게 갑시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단, 다가공. 자, 다 같이 갑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 다가공.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기억하세요. 단, 다가공. 자, 단독주택 큰 의미 없어요. 자, 다중주택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일단 먼저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단독과 공동을 섞어 놓고 분류하라는 게첫 번째 케이스인데, 대부분 정답이 뭐냐면 다짜 붙는 게 정답이에요. 다짜 붙는 게 정답인데 보세요. 다중 있죠. 다가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를 포인트로 잡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럼 다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단, 다, 가, 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다중, 가, 다가구. 또 공동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우리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단독과 공동이라는 말이죠. 이 단독과 공동의 범주 안에 다자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는 단독.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 하나만 딱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구분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아파트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아파트는 공동이죠. 자, 그럼 아파트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의 분들이 동? 이렇게 해요. 우리는 101동, 102동 그러죠. 동이 아닙니다. 세대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500세대를 공급했다. 300세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구분해 봅시다. 다자로 시작되는 게세 개라고 했는데, 하나가 다중, 하나는 다가구, 하나는 다세대죠.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주택 중에서 단위가 세대였으니까 다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간단하죠. 일단 그렇게 딱 구분하세요. 아, 아파트는 단위가 세대야. 그러면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짜 붙는 거는 다 단독. 자, 들어갑니다. 다중주택은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우리 법 건축법에 보면 주택법도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제외되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 중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럼 이네 개에다가 다른 것 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또는 한 문제, 지문 하나에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언급해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지문이 길었겠죠. 자, 먼저 구분해 볼까요? 앞서 우리가 했던 층수와 면적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중은 단독이다, 그죠? 단독이면 3계층 이하. 면적은 660 이하. 그럼 이거는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단서를 잘 보세요. 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리 욕구는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욕실 설치는 가능해요. 근데 취사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볼까요? 일단 네 번째 조건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걸 전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최소 면적, 그다음에 창문의 설치미 크기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최소 면적, 창문. 이렇게 해서 다중주택 요건은 네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다가구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19세대 이하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청수는 3계층 이하고 면적은 660 이하. 앞서 있던 내용들이죠. 추가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간. 이건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이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연세기. 우리 아파트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연세기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건물을 봤는데 청수가 5계층 이상일 때 그때 아파트라는 용어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연립주택.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정확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앞서 청수 개념할 때 단독은 청수가 어떻게 되죠? 3계층이야. 공동은요? 4계층이야. 그 다음에 면적을 할 때는 단독, 공동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다세대 역시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기숙사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단독, 공동. 자, 첫 번째는 단독의 종류가 다 같이 갑니다. 단, 다가공. 공동의 종류는요. 아, 연세기.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역시 다자가 들어가는 게 총 3개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다세대. 다세대만 아파트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의 단위가 세대니까.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단독이야. 이렇게 한 가지를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정의인데 각각의 정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다중주택.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다중주택이 출제가 되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그리고 보기 하나하나가 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면적과 청수만 알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가 응용하는 케이스인데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주택에 대한 문제도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 청수가 4층인 한계동에 건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요. 이 건물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개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전체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이 두 번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탁하면 그렇죠. 4계층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는 4계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동주택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연색이죠. 아, 아는 안 보이네요. 연, 세, 기. 뭐 기숙사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죠. 그럼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할 때 딱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면적. 연립은 660을 초과해야 되고 660 이하였죠.

그런데 마지막 조건을 보면 면적은 600이랍니다. 그럼 600이라고 했으니까 660을 초과해야 연립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연립주택은 해당사항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독과 공동에 놓았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 부동산의 용어들이죠. 토지 용어는 단순하게 출제되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주택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분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5회의 과정을 거쳐서 회계원리의 핵심 내용을 시간 대비로 최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강의는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기록의 결과물이 재무제표거든요. 그 재무제표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가 살펴본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기출빈도가 높은 좀 여러분들께서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거래와 결산인데요. 1번의 내용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 강의에서 정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기록의 대상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회계상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회계상의 거래의 정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게 바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의에서 비롯돼서 우리는 어떠한 결합관계를 알수 있냐면 모든 거래는 8가지의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하고, 그 결합관계가 우리가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으로 각각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이중적으로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래의 정의에서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에서 비롯돼서 우리는 기록의 단위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회계상의 거래에서 출발해서 기록이 구체적으로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록의 방법이 분계와 전기라고 해요. 이 분계라는 것은 기록의 대상인 회계상의 거래를 약속 이중성에 의해서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거래가 생겼으면 제일 먼저 기록하는 원시 기록이고 최초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분계된 것을 각각의 기록의 단위인 계정, 그중에 구체적인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그 계정 과목별로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바로 이제 계정 과목인데 요게 바로 각각의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총계정 원장에 이 분계한 사건을 보내는 걸 전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학습 과정의 학습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내용이 손익의 결산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 개별 학습으로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이 결산 정리 중에 손익의 결산 정리고요. 손익은 수익과 비용이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기중의 기록이 많이 됐거나 또는 작게 돼서 적정하게 기록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손익의 결산 정리고 수정 분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수정상을 반영한 다음에 다시 만들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 수정 후 시산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난 다음에 모든 장부를 문을 닫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마감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마감 중에서 계정 과목별로 독특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계정들은 잔액들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2월 된다고 하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당기의 실적을 계산하고 없어지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계정의 성격에 따라서 마감의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 원장 마감 중에서 특히 장부 마감 중에서 원장 마감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요. 아, 이것도 우리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자, 기록의 최종 산출물이 재무제표죠. 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정보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의 결정판은 결국 뭐예요? 재무제표로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록의 내용 중에 순환 과정에서 기록의 대상을 식별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뭐 거래의 결합 관계라든지 이중성, 계정, 그다음에 분괴와 정기 이렇게 체크한 부분들이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거는 바로 이 손익의 결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손익의 결산 정리를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우리 회계는 분괴 없으면, 회계 처리 없으면 숫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수정한다는 것은 회계 처리가 필요한 건데,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말 수정 분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우리 기출문제에 이 기말 수정 분괴, 특히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손익의 결산 정리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남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리하고요. 우리가 수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익의 결산 정리 결국 뭐냐면 수익과 비용의 계정이 많이 기록되거나 적게 기록돼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익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수정 분괴를 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상대 짝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을 자, 양쪽으로 기록하기로 했죠. 이걸 이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급비용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성급비용. 자, 비용은 비용인데, 이게 뭐죠? 여러분? 자, 성급비용. 자, 먼저 지급한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성급비용은 언제 나오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는데,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1년분 보험료가 100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보험료가 지급은 100원을 했어요. 비용을 100원을 지급했는데 실질적으로 당기분은 30이고 차기분이라는 것은 내년도께 얼마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70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1년이 이렇게 됐다면 자, 이때 내가 보험료를 지급했는데요. 자, 기간 귀속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당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실제로 비용은 얼마? 이게 100인데, 자, 당기는 얼마죠? 30이고, 자, 차기분이 70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용이 과대되거나 과소가 되죠. 어떤 회계 처리했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비용을 지급해,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이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계 처리에 따라서, 우리는 수정 분괴가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100%,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 예를 들어서 비용으로 처리, 비용 처리가 100%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이 100원을 지급했을 때,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비용이 과대됐을까요? 자, 차기분인 70만큼 비용이 과대됐겠죠?
자, 이런 상태.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두면 비용의 과대는 이익의 과소가 돼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익이 왜곡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하는 게 바로 수정 붕괴고 이게 바로 학습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00% 자산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이 성급보험료라는 것은 아, 내가 이거는 성급자가 붙으면 보험료지만 이건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당기분 보험료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소 기록됐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정 붕괴,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붕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수정 붕괴가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게 바로 시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공부하실 때, 아, 내가 기중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되겠죠. 비용이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차기분에 대해서 자산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 자산의 이름을 뭘까요? 성급보험료 자산 70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산을 우리가 차기분을 미리 자산으로 기록하면 그만큼 비용이 과대된 만큼 뭐를 감소해야 될까요? 비용이 감소되는 거죠. 자, 반면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나는 당기분 비용이 과소 기록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정 붕괴는 뭐가 될까요? 바로 비용, 당기분 얼마가 기록돼야 된다? 30이 기록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수정 붕괴는 바로 비용 처리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비용 처리했으면 기말 수정 붕괴는 어떻게 된다? 자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면 차변에 비용이 나온다. 이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이 기말 수정 붕괴가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비용이, 이건 줄고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의 증가고 비용의 감소니까, 바로 이거는 이익의 증가가 되겠고. 자, 여기 자산 처리했을 때 수정 붕괴는 차변에 비용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은 이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 수정 붕괴가 이익에 미친 효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빨리 풀기 위해서는 나는 기중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느냐, 요거에 대한 식별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번째 내용도 유사한데요. 자, 요거는 선수 수익이라고 하죠. 자, 우리 조금 전에는 비용을 지불했을 때, 자, 내가 차기 것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지급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때 수정 붕괴를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수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똑같은 숫자를 제가 대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자, 100원을 받았는데 내년도 것까지 받은 거예요. 미리 받은 거죠. 이 미리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부채 계정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도 기간 기속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내가 임대료를 수령했는데, 이게 1년분이래서 차기분까지 수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100을 수령했는데, 차기분이 70이고, 단기가 30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 기속을 따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뭐가 과대됐을까? 수익이 과대됐을 거고, 자, 만약에 부채로 처리했다면 뭐가 과소됐을까? 수익이 과소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라는 수익은 단기분 30이 기록돼야 되고, 자, 그리고 부채인 미리 받은 것은 70이라는 부채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어떤 회계 처리를 했든 결론이 같기 위해서는 출발이 다르니까 수정 붕괴가 달라야 되겠죠. 자,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익을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자, 차기분 70에 대해서 우리는 부채가 증가해야 된다. 수익 처리는 부채가 증가해야 되니까, 자,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고 수익이 과대된 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부채로 처리했다면 수익이 과소가 됐잖아요. 과소 계상.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붕괴는 수익 당기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대변에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붕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출발이 다르니까. 자, 이랬을 때 시험 문제는 바로 요 수정 붕괴가 이익에 미친 효과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기중에 내가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수정 붕괴는 어떻게 되죠? 부채가 증가하면서 수익이 감소하니까 요거는 이익이 감소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부채 처리했을 때는 수정 붕괴가 수익이 어떻게 되죠? 발생하면서 부채가 감소하니까 이익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말 수정 붕괴에 대한 우리가 효과를 묻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모품 예를 보겠습니다. 이 소모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모품을 100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미사용분 70이 있었고, 지금 사용분이 30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모두 썼다고 전제하는 거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럼 수정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만큼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 비용의 과대분을 감소하겠죠. 그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나온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중성이니까 당연히 자산의 증가를 시키면서 비용은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반대편으로는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소모품 100을 모두 안 썼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30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수정분괴는 사용분을 분괴해야 되겠죠. 자, 이 사용분은 비용의 발생이 되겠고, 모두 차변 정렬, 차변으로 우리가 자산과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용 처리했을 때는 수정분괴가 자산의 증가, 비용 감소니까 이익의 증가. 자, 그다음에 자산 처리했으니까 내가 비용이 과소됐죠? 그럼 수정분괴는 비용의 발생이니까 이익의 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든 수정분괴는 거기에 상이하게 대응한다면 결과는 똑같이 미사용분은 얼마? 70, 사용분은 30으로 적정하게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연 항목을 봤고요. 이 발생이라는 것은 자, 이 발생이라는 것은 자,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자를 받을 때가 있고 임대료를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못 받은 거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를 줘야 되고, 뭐, 임차료를 지급해야 돼요. 비용을. 단기 귀속이니까. 자, 그런데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발생 시점과 현금 시점이 상이하게 된 경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무슨 주의냐면 발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지급되지 못했거나 현금이 수령되지 못했더라도 단기의 귀속인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손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회계 처리가 여기처럼 두 개씩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못 받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만큼 실제로 발생됐다면 각각 수익은 수익이라 비용은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 항목이 있어요. 근데 못 받아서 기록을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수익을 수익이라고 인식하고, 자, 관련 자산은 미수자가 붙습니다. 만약에 이자면 이자 수익이고 미수이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임대료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수임대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수익이라 인식해주고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자가 붙은 자산의 증가가 온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미수수익이라는 자, 요 자산이 기말에 증가하면 자,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이익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급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생은 했어요. 종업원이 열심히 일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지급 급여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때는 비용의 발생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이익의 감소가 되겠고, 그리고 관련 계정은 미지급자가 붙은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익의 결산 정리는 이렇게 이제 이연 항목은 수익과 비용이 기중에 지급했고, 그 다음에 받았을 때 많이 과대돼서 수령됐거나 과대돼서 지급했을 때 기중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수정분괴가 달랐고, 그리고 이제 발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발생했지만 수령되지 않았거나 지급되지 못해서 인식하는 그런 수정사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분괴가 이제 이익에 미친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최근에 우리 시험의 경향인데요. 실제 수정분괴가 이익에 미치는 효과,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연 항목이나 발생 항목을 공부하면서 수익을 발생하거나 감소하거나 비용을 발생하거나 감소하면서 우리가 경과 계정이 상대 짝지 계정이 생겼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이나 또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생겼죠. 이거는 모두 자산 부채 계정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자, 비용, 수익 그다음에 수익, 비용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무수히 많은 계정 과목의 이름이 대입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일반화시켜서 표현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비용이라는 거 앞에 성급자가 붙으면 자산이죠. 자, 수익자 앞에 미수자 붙으면 자산이죠. 수익자 앞에 선수 붙으면 부채, 비용 앞에 미지급 붙으면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과계정, 수정분계를 통해 나타난 경과계정의 자산이 증가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 자, 상대는 자, 성급 비용이,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비용이 감소된 거죠. 자, 미수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자, 그 얘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 경과 계정의 자산이 증가하면 뭐다? 이익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산이 누락돼 버렸다. 이게 바로 이쪽이죠. 누락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반대가 되겠죠.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수정분계가 이익에 미친 효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 또이 수정분계가 누락했을 때 효과를 또 집중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잘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연 항목, 성급비용, 선수 수익 이런 계정 과목들에 대한 회계 처리가 기중에 어떻게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회계 처리에 따라서 수정분계가 상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을 잘좀 살펴주시고요. 자, 또한 이제 여기 부채 계정이 있었죠. 선수 수익이 기말 수정분계에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했죠? 그럼 차변에 뭐가 나오죠? 선수 수익이 증가하면 수익이 감소하잖아요.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니까 차변에 비용이 나왔죠. 자, 그 얘기는 결국 자, 상대 계정인 수익과 비용을 생각하면 머리가 좀 아프니까 아, 수정분계할 때이 관련 부채 계정이 증가하면 뭐다? 이익은 감소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이제 수험 문제는 요 수정분계가 미치는 효과를 묻기도 하지만 이 수정분계가 누락했을 때 효과를 묻기도 해요. 그럼 누락했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자, 얘가 누락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게 바로 요 표현이고. 그렇다면 이익의 감소가 오히려 뭡니까? 이익의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뭘 살펴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익의 증가는 어떤 애들이 있는가? 이익의 증가는 이걸 볼 수가 있죠. 이익의 증가는 요두 가지죠. 결국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경과 계정에 자산의 증가나 부채가 감소했을 때 이익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반면에 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 얘기는 앞에서 강조드렸지만 선수 수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익이 감소했잖아요. 자, 그다음 미지급 비용이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했던 비용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경과 계정인 부채가 증가하면 당기 순이익이 감소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과 계정의 성급 비용이나 그다음 미수익이 증가했을 때 이익이 증가했는데 요게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정분계가 이익에 미치는 효과도 너무 소중하고 시험에 잘 나오지만 그 수정분계를 우리가 담당자가 누락했을 때그 효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 반대적인 효과를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성급비용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제 수정분계가 달랐고, 그 수정분계에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어떤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익의 효과가 수정분계가 달랐다는 거죠. 왜 그렇죠? 바로 결론을 갖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부채로 처리했느냐, 수익으로 처리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이익에 미친 효과가 기중에 다르기 때문에 수정분계를 다르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부채의 증가가 됐으니까 이익의 감소고, 자, 수익이 과소되는 부채 처리했을 때는 수익의 발생을 하니까 이익의 증가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결론이 같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소모품도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분계도 자, 비용 처리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산의 증가가 나와야 되니까 이익의 증가고, 자, 그 다음에 자산 처리했을 때는 당기 사용분인 비용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수정분계는 비용의 발생은 이익의 감소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생은 수익과 비용은 각각 우리가 이제 발생을 인식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관련 자산이 증가하고 관련 부채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자,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의 뭐예요? 증가. 자,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익의 감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기 순이익의 미친 효과까지가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기출 문제는 이렇게 회계 처리에 따라서 기말 수정 붕괴가 이익에 미친 효과 또는 누락이 이익에 미친 효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정 전 당기 순이익에서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요건 계산 문제로 이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인데 이 문제도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요거는 이 수정 전이라는 것은 수정 붕괴 전이죠. 그쵸? 자, 수정 붕괴 전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이 수정 붕괴 전에 결국 우리가 이제 손익의 이연과 발생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고요. 그럼 당기 순이익과 여기에는 모든 수익과 그다음에 모든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요 금액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에서 경과 계정을 조정하기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은 우리가 수익의 이연과 발생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경과 계정의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들은 결국 수익 비용을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 부채를 반영해서 올바른 당기 순이익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의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자, 요 금액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선급 비용.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이건 부채죠. 그 다음에 미수 수익. 자산이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자, 이러한 경과 계정이 있었어요. 자, 이것들은 부채고, 자, 이것들은 자산입니다. 자, 이러한 자산 부채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감해서 자, 이것을 올바른 금액으로 구하는 요 X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가 기출 사례로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의 문제는 그 수정 붕괴가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많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결산 수정 붕괴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 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앞에, 우리 봤었을 때, 여러분 여기 수정 붕괴 내용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요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요 파트 중에 손익의 결산 정리에서 수익과 비용을 맞춰주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공부했었고, 근데 이 결산 정리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도 우리 나중에 배우지만 기중에 할수 없기 때문에 기말에 주로 이제 몰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 과정을 공부하면서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에서 공부하고 유가증권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에서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 근거에서 맞춰주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결산 수정 붕괴 중에 손익의 결산 정리에 집중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액이 확정이 돼야지 우리 손익의 결산 정리가 결국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의 금액이 확정이 돼요. 이 금액이 확정이 돼야지 재무제표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성과지표에 요 금액이 적정히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부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 처리 없이는 우리가 숫자가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중에 기록한 것들이 잘못됐을 때 반드시 수정 붕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기준 거래와 결산은 제가 좀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이 흐름도를 잘 보시고 여기서 수정 붕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 순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다음 강좌서부터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쓰셨고, 자, 여러분 나머지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부동산의 용어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EBS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동산이 뭘까요?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토지라고 하는데 실은 이 토지의 용어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이 토지는 농지 지역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갑돌이, 을돌이가 야, 이제 농사 지어서는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걸 그만두기로 하고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볼까요? 이 상태일 때는 농지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택지겠죠. 자,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농지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택지로 변화 있는 것은 아니겠죠.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전환 중일 때, 이때 그럼 뭐라 부를까요? 이때 만든 용어가 여기 나와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농지 지역이었는데 지금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이랍니다. 이 변경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후보지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택지 후보지라고 말해요. 그럼 택지 후보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농지였는데 지금 택지로 개발 진행 중에 있구나. 자, 이제 그림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했다, 그죠? 자, 여기서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화살표 관계 잘 봤습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해요. 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후보지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지역에서 지역으로. 그죠? 지역에서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만 찾아보면 되느냐? 지역 상호간.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인다. 아, 후보지구나. 근데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라고 놓으면 틀린 거예요. 변경 중이다. 그것을 전환되고 있다. 전환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사례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과수원, 상업지라고 읽어버리는 순간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이라는 말은 농지 지역에 속합니다. 그럼 상업지라는 말은 택지 지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요 2번에 있는 것을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지역 상호간.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얘기죠. 지역 상호간 용도가 전환 중일 때를 후보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그림 또 하나 자세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지 지역이라 그러는데 택지 지역 그럼 대표적인 게 주상공입니다. 농지 그러면 전답과수원이겠죠. 임지 지역 그러면 용재림, 신탄림이라고 구분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만 보시고

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림만 잘 보면 가볍게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행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경우를 이행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역 내에서. 이거만 보면 되는 거죠. 역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되면 틀리는 겁니다. 최근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사례형 형태도 나옵니다. 자, 역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어야 돼요.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죠? 공업지도 택지 지역이고 주거지도 택지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다고요? 지역 내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마무리해 볼까요? 후보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역 상호간. 이행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지역 내에서. 단둘다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놓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지와 금부지를 보시면 나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즐겨 봤죠. 자, 먼저 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택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방금 우리 택지를 기억하십니까? 방금 택지 지역 그랬죠. 택지 지역은 주상공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인데 이 택지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진을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은 지금 같은 위치입니다. 지금 뭘 보느냐 그러면 자, 이 상태를 볼까요? 지상에 건물이 없죠. 근데 이 경우는 보세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다 그래서 건부지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출제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나지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나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은 받는다. 그런데 사법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상 청착물은 없다. 여기 첫 번째 기억할 내용요. 자, 두 번째,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적인 제한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제한은 있다. 언제든지 정부가 고도 제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을 지역 지구제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지와 금부지를 구분할 때는 나지의 특징 세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금부지 그럼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필지와 획지입니다. 역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지적 공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4-1.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읽었다고요? 4-1인데 이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4의 1, 4의 2 이렇게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집언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하나의 집언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하나의 집언이 붙는 집언, 토지의 번호. 하나의 집언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번지에 살고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6번지의 소유자예요. 그럼 6번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주거용지든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필지 그러면 우리는 자, 1번, 2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자, 키워드만 딱 기억할 겁니다. 필지 그러면 키워드는 딱세 개. 뭐라고요? 집언, 소유권, 등록 단위. 요셋 중에 하나만 보이면 필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좌측면에 도로가 있다고 전제해 보시죠. 만약 도로가 있다면 1번지와 2번지 중에 어떤 게 가격이 비쌀까요? 그렇죠. 1번지가 비싸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토지의 가격

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하고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격의 단위,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자고요? 좋습니다. 가격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동안 출제되었던 토지의 용어 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후보지와 이행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던 것이 필지와 획지입니다. 그러면 필지,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원, 소유권, 등록 단위. 획지가 정답일 때는 가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안지와 공지인데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후보지 이행지, 나지 근부지, 필지 획지는 상호 다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안지와 공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둘을 세팅해서 설명할까? 그러면 용어 때문에 그래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비슷하죠. 하나는 공안지고 하나는 공지고. 그러니까 출제자가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헷갈려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위치라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좌측의 그림과 우측의 그림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구분하시겠습니까? 지금 좌측의 토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 흔히 우리는 세법에서 이런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종부세에서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토지겠죠. 근데 우측에 있는 토지를 볼까요? 우측에 있는 토지는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겠죠. 자, 이때 어떤 게 공안지일까요? 그렇죠? 좌측에 있는 토지가 공안지가 됩니다. 그럼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단순히 방치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는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왜 이렇게 단순히 방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언젠가는 토지 가격이 상승할 테니까 그때 팔아버리면 나는 이익을 많이 얻겠죠. 왜냐하면 괜히 여기다가 비용을 들여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파는 것보다는 가만히 두고 있다가 비용 한 푼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토지가 공안지인데, 그래서 공안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해요. 토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냥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쵸? 목적 자체가 이용이 아니죠. 보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토지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비정상적인 토지고, 이는 정상적인 토지입니다. 자, 공안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지라고 했는데, 공지는 그림 하나를 잘 보세요. 정의를 보지 마시고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 보니까 알겠죠? 우리는 금폐율이라 그러죠? 가령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 이 토지는 어떤 용도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을까요?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런데, 토지가 100평이랍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 100평 전체를 활용해서 건물이 100평 그대로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옆집도 100평 그대로 올라와 있을 것이고, 나의 앞집도 마찬가지. 야, 이렇게 되면 조망권이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더큰 문제는 뭘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공간을 남겨두도록 하는 거죠. 건폐율이 60%다. 건폐율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 그러면 100평의 토지를 샀지만 건폐율이 60%니까 60평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처럼 남겨진 부분, 이런 것들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단, 키워드만 기억하기입니다. 공지 그럼 뭐라고 기억한다고요? 남은 부분 또는

비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토지의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의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주택도 말입니다. 엄청 많아요, 정의가. 이게 주택의 용어도 우리는 단순하게 주택 그러죠. 우리가 즐겨 쓰는 게 어떤 용어죠? 연립, 그죠? 연립 또는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주택 용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할 때 기준은 다양해요. 다양한 조건에서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 하나 설정합시다. 청수의 개념하고, 맞습니다. 면적의 개념하고. 그럼 청수를 따져볼까요? 일단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단독과 공동을 비교하면 단독이 청수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 빠지면 틀립니다.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는 개자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이런 건물을 봤답니다. 자, 몇 층이죠? 5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을 보면, 야,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야, 이 건물 5계층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1층에는 커피숍이고요. 2층에는 중개사무실이랍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자,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할 겁니까? 이런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위치에 토지를 사는 거예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럼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경우 1층 커피숍은 내가 운영하고 2층의 중개 사무실도 내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한다고 전제해 보죠. 그럼 이 경우를 보세요. 주택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몇 개죠? 세 개죠. 이걸 3계층 개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럼 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층수의 수. 그것을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개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독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자,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편한 게좀 정리가 많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은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딱한 가지가 예외입니다. 요 공동주택에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청수 개념하고 면적 개념만 딱 구분하면 나머지는 아주 심플해요. 자, 먼저 이것부터 구분합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했을 때첫 번째, 청수 개념으로 구분하면 단독은 공이 3계층 이하, 공동주택은 4계층 이하. 다음 면적은 단독, 공동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 단순히 말하면 200평이란 얘기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한 평을 3.3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면적은 아니에요. 3.3이. 뒤에 소수점 뒤에도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 정확하게 200평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냥 200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딱 하나만, 공동주택에 있는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이제 첫 번째 구분할 게, 단독과 공동의 구분은 이런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게 단독도 4개, 공동도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섞어 놓고 단독 아닌 거 찾으세요, 공동을 찾으세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케이스가 하나. 저두 번째 스타일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특정한 주택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이것을 좀 응용해서 오늘 응용한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독주택의 종류 네 가지라 그랬죠. 단, 다가구. 자, 이듬히 그렇게 갑시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단, 다가구. 자, 다 같이 갑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 다가구.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기억하세요. 단, 다가구. 자, 단독주택 큰 의미 없어요. 자, 다중주택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일단 먼저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단독과 공동을 섞어 놓고 분류하라는 게첫 번째 케이스인데 대부분 정답이 뭐냐면 다짜 붙는 게 정답이에요. 다짜 붙는 게 정답인데 보세요. 다중 있죠? 다가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다를 포인트로 잡지 않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럼 다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단, 다, 가, 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다중, 가, 다가구. 또 공동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우리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단독과 공동이라는 말이죠. 이 단독과 공동의 범주 안에 다자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는 단독.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 하나만 딱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구분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아파트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아파트는 공동이죠. 자, 그럼 아파트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의 분들이 동? 이렇게 해요. 우리는 101동, 102동 그러죠. 동이 아닙니다. 세대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500세대를 공급했다. 300세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구분해 봅시다. 다자로 시작되는 게세 개라고 했는데 하나가 다중, 하나는 다가구, 하나는 다 세대죠. 그러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주택 중에서 단위가 세대였으니까 다세대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면 나머지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니까 간단하죠. 일단 그렇게 딱 구분하세요. 아, 아파트는 단위가 세대야. 그러면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짜 붙는 거는 다 단독. 자, 들어갑니다. 다중주택은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그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건축법에 보면 주택법도 건축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제외되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 중 다중주택 요건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럼 이네 개에다가 다른 것 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또는 한 문제, 지문 하나에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언급해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지문이 길었겠죠. 자, 먼저 구분해 볼까요? 앞서 우리가 했던 층수와 면적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중은 단독이다, 그죠? 단독이면 3계층 이하. 면적은 660 이하. 그럼 이거는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것.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단서를 잘 보세요. 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리 욕구는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욕실 설치는 가능해요. 근데 취사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볼까요? 일단 네 번째 조건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걸 전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최소 면적, 그 다음에 창문의 설치 및 크기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최소 면적, 창문. 이렇게 해서 다중주택 요건은 네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다가구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19세대 이하라고 하는 것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층수는 3계층 이하고 면적은 660 이하. 앞서 했던 내용들이죠. 추가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간. 이건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럼 이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연세기. 우리 아파트는 잘 알고 있으니까 아연세기 이렇게 기억합시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입니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지나가다가 아파트 건물을 봤는데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 그때 아파트라는 용어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연립주택.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정확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앞서 층수 개념할 때 단독은 층수가 어떻게 되죠? 3계층이야. 공동은요? 4계층이야. 그 다음에 면적을 할 때는 단독, 공동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유일하게 연립주택만 660을 초과한다. 자, 다세대 역시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기숙사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세요. 단독, 공동. 자, 첫 번째는 단독의 종류가 다 같이 갑니다. 단, 다가공. 공동의 종류는요. 아, 연세기.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역시 다자가 들어가는 게 총 3개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다세대. 다세대만 아파트를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의 단위가 세대니까.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단독이야. 이렇게 한 가지를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각각의 정의인데, 각각의 정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다중주택.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다중주택이 출제가 되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라. 그리고 보기 하나하나가 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언급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면적과 층수만 알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가 응용하는 케이스인데 그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할 수 있다면 주택에 대한 문제도 이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 층수가 4층인 한 개동의 건물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요. 이 건물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개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전체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이 두 번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와 두 번째 정보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도 딱 하면, 그렇죠. 4계층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는 4계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동주택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연세기죠. 아, 아는 안 보이네요. 연, 세, 기. 뭐 기숙사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죠. 그럼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할 때 딱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면적. 연립은 660을 초과해야 되고 660 이하였죠. 그런데 마지막 조건을 보면 면적은 600이랍니다. 그럼 600이라고 했으니까 660을 초과해야 연립이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연립주택은 해당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독과 공동에 놓았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들, 부동산의 용어들이죠. 토지 용어는 단순하게 출제되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주택은 조금만 더 신경

0: 쓰면서 분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우리가 2차 1과목을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다섯 강좌를 통하여 계략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맨 처음에 우리가 왜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우리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우리 농업재해보험이 왜 필요한가 이건데, 자, 농업재해보험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자, 이걸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건데, 그럼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냐면, 자, 농업재해는 참 특수성이 많습니다. 자, 어떤 특수성이냐? 우리가 농사는요,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농사자,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의 피해가 꽤 큽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점점 더 폭우랄지, 폭설, 폭염,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한테 당신네들이 다 알아서 이거 감당하시오, 이렇게 하기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예측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러한 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죠. 자, 이러한 특수성도 있고요. 또 농업 경영에 높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는데, 자, 우리 다른 산업과 관련 이제 농업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생산 과정에서 닥치는 위험들, 특히 파종을 해서 수확하기까지 생산량을 중간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만약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적당히 조절해서 좀 줄인다든가 하는데 농작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산 과정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병충해랄지 이런 피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수확량이 준다든가, 자, 이런 위험이 있고요. 또 가격에 따른 위험, 그러니까 이걸 출하할 때 풍년이 들어도 문제입니다. 많은 농작물이 출하가 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른 수입이 감소되는 위험들,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른, 또 수입 개방 정책에 따른 이러한 위험들, 자, 이러한 각종 높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손실을 보장해 주자. 자, 이렇게 해서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재해 대책과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장 폭우가 쏟아집니다. 또 폭설이 쏟아져요. 그러면 국가는요, 군경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복구는 해줍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우스 이렇게 들춰내고 또 토사가 휩쓸려 농작물 덮쳤다면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비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작물에 대한 피해를 손해보상해 주면 이것까지는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죠? 바로 이런 농업재해보험을 통하여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자, 근거 법령은 농업재해보험 법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제2과목에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있죠? 자, 근거 법령은 여기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요. 자, 도입은요, 실은 가축이 먼저 도입이 됐어요. 1997년도부터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2001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25년 이렇게 좀꽤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품목은요, 자,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하여 점점 품목을 늘려서 이번 2024년도 약관 기준으로 76개. 그리고 이제 이번 2025년도 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에 그걸 토대로 이제 이론서를 만들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민영보험회사도 들어왔는데 그때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태풍 피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태풍 피해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발생하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수익사업이 안 되구나 하고 손들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래서 현재 NH손보가 일종의 총대를 메고 이걸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축지휘 보면 이제 NH뿐만 아니라 기타 민영보험회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태풍이랄지 뭐 폭우 폭설에 따른 광범위한 위험이 그렇게 비교적 적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민영보험회사도 있고요. 그러면 자 어떠한 재해를 보장하느냐인데 크게 이제 종합위험, 특정위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종합위험이란 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모든 자연재해가 다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해. 뭐 많진 않습니다만은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랄지 축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병충해가 보장이 되는데 이걸 다 보장해 주는 게 종합위험이에요. 특히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요,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 이러한 다양한 이런 자연재해들이 다 보상해 주는 게 종합위험이고요. 특정위험은 자 이러한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정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것. 그래서 이제 품목에 따라 이 중에 태풍, 강풍이나 우박, 지진 같은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받겠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장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특히 가축은 질병이 이렇게 이제 좀 추가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보상 이제 품목에 대해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이랄지 가축재해보험은요, 일명 정책보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쉽게 가입하기가 좀 꺼려져요. 왜? 그만큼 농가가 형평이 되는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농가 가입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런 보험료를 정부가 33%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부가보험료는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경영비,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험사업이 유지되게끔 자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농가 가입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의 자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해보험 사업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건데요. 자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서로서 다시 말해 정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게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책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자,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게 이제 농림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관리하는 것은 어디냐? 농업정책보험금융.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농금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모든 사업 관리는 여기에서 감당하게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해보험 상품 연구 보급을 하거나 또 보험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네, 점검하는 거 그리고 손해 평가사 제도 운영을 자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는데 자 이 약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재해보험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해서 자 이 사업자가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하게끔. 자, 그러면 내가 이 보험 사업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농구망과 약정을 통하여 자,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이 보험 사업에 대한 시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요. 그리고 손해 평가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입된 그 농가별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해 발생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자, 이런 것을 재해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 평가인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손해 평가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2001년도에 도입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 평가사 제도는 좀 늦게 생겼어요.

2015년도. 그런데 그 전에 그런 평가를 담당할 사람이 누구였냐? 자, 손해 평가인을 위촉을 해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데, 자, 먼저 보험 모집도 다 위탁을 해요. 그래서 지역 농협이랄지 품목 농협이 있는데, 자, 품목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품목별로 그것만 취급하는 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농협에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걸 맡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도 자, 손해사정법인, 그리고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그리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자, 여기에다 위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보험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여기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일을 위탁해서 평가를 맡기면 이들이 자, 이런 가입된 농가 보험사고 발생 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런 수당을 이 재보험사업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해평가와 관련하여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자, 2차 1과목은 자, 무엇을 배우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네 파트로 나누죠. 자, 그래서 보험의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일종의 총칙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보험의 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기본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된다 해서 최근에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크게 자, 두 가지인데, 자, 보통 우리 상품 구성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시 보면 과수 품목, 그 다음에 농작물, 밭작물, 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각 품목별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보험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수 품목, 농작물, 밭작물,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장하는 제외와,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렇게 묶어서 어떤 것을 보장받고 어떤 것은 보장받지 않는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입니다. 자,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을 해서 수확하기까지 이제 생육 기간이죠. 그 생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 주로 이제 자연재해인데,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데, 무조건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간 안에. 자, 그래서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각 품목별로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얼마로 가입을 할 건지.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그 금액을 한도로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농작물 같은 건 그러잖아요. 보험에 먼저 가입하려면 파종을 하고 수확할 때까지 그한해 동안에 농사를 짓는데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지 이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수확량을 어때? 미리 좀 분석해서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가입 수확량을 정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보험료와 보험금이 각각 책정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주로 우리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계약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조건이랄지 기상 조건이랄지 그게 맞아야 잘 자라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땅덩이에서 어떤 작물이 전국에 다 골고루 잘 자랄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입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 자격. 실질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수지원 목적물이다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농작물은 그러잖아요. 특징이. 자, 보통 파종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확하는 시점이 거의 계절에 맞춰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파종해야 되는 시점, 정식을 해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늦거나 그러면 안 되죠. 또 현재 보장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권장을 하는데,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아직 조금 미비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가입할 수 있는 거, 가입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차 1과목은 자,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는, 다시 말해 보험에 가입하기 단계. 자, 우리 1과목은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를 다루고, 그다음에 2과목은요, 이제 보험에 가입했어요.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손해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통하여 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그게 2과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우는 이제 사업 시행 주요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먼저 계약자.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죠. 가입 자격과 요건을 살펴보자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우리 가축은 뒤쪽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자, 농작물 지휘보험 가입 자격 같은 경우는요. 자,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법인도 가입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영농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 다 전국에서 공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특정 작물은 토양이랄지 기상 조건 이런 게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생육 환경이 잘 맞는 그 지역에서는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이 가입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특용 작물이랄지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산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점점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험 상품으로 가입이 안 되는, 지금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작물을 이제 말하자면 가입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지는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농사 지을 상황이 안 돼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요. 그럼 실제로 그 농기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말하자면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입 요건을 보면요. 자, 일단, 방금처럼 말했듯이 그 상품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일정 규모 이상을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최저 가입 금액이 있고요. 최저 가입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우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정부로부터 이제 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입증해야 해요. 그러려면 일정한 경작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1년에 며칠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일정 금액 이상, 그렇게 해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말하자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요. 나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겠어요라고 하면, 자, 이두 가지만 갖춰도 일단은 가입은 할수 있어요. 단지 이제 이거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제 품목들이죠. 크게 과수작물이 있고요. 자, 품목들이 꽤 많죠. 그리고 논작물이 있습니다. 자, 논에서 이제 키우는 작물인데, 자, 벼, 밀, 보리, 귀리 이런 품목이 있고요. 밭작물이 이제 품목 종류가 많죠. 자, 인삼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 양파, 양배추 또는 브로콜리, 고추쭉 있는데, 꽤 작물 품종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 이러잖아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서 키우는 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섯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버섯 제비를 사러 가는데 여기에서 키우는 작물, 즉 버섯 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은 이제 보험의 가입 대상이 하우스 자체도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 하우스는 아무래도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키우는 작물이 생육 환경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키우기 위한 양육시설이랄지, 또는 송풍, 황풍시설이랄지, 또는 관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키우는 작물들이 있죠. 자, 이러한 작물들. 크게 이제 화훼류와 비화훼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류 중에서도 이렇게 4개의 품목이 현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흔히 채소라고 하는 것들 꽤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섯을 키우는 우리가 하우스가 있고요. 부대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섯 작물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에서 위 4개 품목만 현재 가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 보험의 목적,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어야 이제 보상을 받느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장하는 재해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보면 종류가 많죠? 그래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자, 이런 피해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수의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자, 화재에 의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주느냐 이건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특정위험 방식과 종합위험 방식인데, 그럼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 해서 다 보상해준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종합위험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위험이란 것은 방금 말했듯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러한 것을 다 보장해주는 거. 그런데 특정위험은 그 중에 특정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자,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해도 보장 방식이 둘로 나눠지는데, 특정위험 방식은 현재 인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특정위험 정해진 몇 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받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위험이 이제 대부분인데, 자, 이 종합위험은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해가지고 이제 과수사종인데, 자, 여기서 적과전 위험이란 말은 적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적과가 소위 속가내기라고 그러죠. 과수는 해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니까 해마다 일정하게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속가내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적과인데요. 그러면 보험 기간을 봤을 때 적과하기 전에는 자, 종합위험 다 보장해 주고요. 적과 이후에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자, 일종의 그런 방식. 그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자, 복분자나 무화과가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말 그대로 수확하기 전에는 뭐예요? 종합위험. 그 다음에 수확기 이후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하는 이런 상품이 있고요. 자, 이들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종합위험. 그러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장받는 그런 방식으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종합위험 방식은요, 또 특약에 따라 이렇게 다 보장해주지만 저는요,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해서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부보장. 그래서 이제 품목마다 따로 이렇게 보장받지 않을래요? 해서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은 보장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왜 그러냐? 보험회사가 소위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인데, 이런 건 보상해 주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볼수 없죠? 그래서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보험 사기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또 수확기에 마찬가지. 수확기가 되면 농가는 어때요? 적정히 수확을 해야죠. 그런데, 자, 이들, 수확을 해야 될 이들이 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확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자, 이것은 어때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쭉 있는데 대부분 공

공통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 이제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은 해야 되죠.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이건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 자, 이런 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은 보상하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상하지 않은 손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다 보상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보장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자, 이런 재해로 인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수확량 감소죠. 그러니까 올해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줄었어요. 왜? 태풍이랄지, 강풍이랄지, 냉이랄지. 이런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확량을 보장하는 게 바로 수확량 감소 보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보장을 무조건 다 해주느냐? 우리 보험제도라는 게 그러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게 이제 60에서 90%. 가장 많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어떤 품목들은요,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자, 이런 품목들은 수확량을 조사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 시점까지, 어때요? 들어간 비용. 자, 이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 품목도요, 일단 자기 부담금은 차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공제하고,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입니다. 자, 우리, 시설 같은 게 이제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그리고 이제 원예 시설 그러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 자,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자, 폭설이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복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시설은요,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자, 이런 형태로 보험금이 책정이 됩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은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앞에서 봤던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자,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품목별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이건데,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 보면 필지에 관계없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필지라는 말은 사람 인위적으로 토지에 금을 그어서 소유권은 이제 범위로 삼거든요.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만 여기가 자 23번지, 24번지, 뭐 35번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필지에 관계없이 이 말은 필지로 토지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구분 없이 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한 개의 농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필지가 이렇게 논두렁이랄지, 농수로랄지 또는 경운기가 다니는 도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이때는 농지가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자,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단지 단위인데 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천이 흐르는 이렇게 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하우스가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 단지로 이렇게 가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판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농작물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생육 시기와 연계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종하는 시점에 보통 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계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첫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전 전체적인 농작물 보험 제도, 일단 총칙이라고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